0: 연료 상태 좋음.
1: 4.
0: 발사 3. 준비 끝.
1: 2.
0: 신호 좋음.
1: 발사!
0: 구성으로 가는 거다, 두다트론. 원하는 대로, 잭.
1: 우주과학자, 그럼 이제...
2: 어? 방금 뭐였어? 별똥별이랑 충돌했어.
1: 어, 안 돼.
0: 그건 소행성이라 부른다.
2: 밖으로 나가서 우주선이 괜찮은지 살펴볼게.
1: 알았다, 오버. 조심하도록. 쉬, 우주과학자, 현재 상태는 어떤가?
2: 쉬, 파손이 된 것 같다. 아...
0: 부스터 엔진.
2: 부스터 엔진. 고칠 수 있는지 보겠다.
1: 쉬, 알았다, 오버. 두다트론, 별똥별이 더 보이는가?
0: 안 보인다.
1: 꽝!
2: 아!
1: 맥힌지! 별똥별이 더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0: 소행성이라고 해. 정말 안 보였어.
1: 문제가 생긴 것 같아.
0: 뭐라고?
1: 그건 불가능해. 내가 구하러 나가야 하겠어. 맥힌지!
0: 내 레이더에 위성 뒤에 있다고 나온다.
1: 맥힌지? 우리가 달에 착륙해서 우주선을 수리해야겠어.
0: 착륙 전 3, 2, 1. 우주과학자, 두다트론이 왜 소행성을 못 봤을까?
2: 잘 모르겠어. 두다트론이 고장나서 그런 건가?
0: 아마도? 그런데 왜 줄이 끊겨버린 걸까? 엄청 강한 줄이거든. 맥힌지?
2: 끝났어.
0: 모든 시스템 확인. 발사 준비. 3, 2.
1: 저기 잠깐! 우주선은 멈춰!
0: 왜 그래?
1: 맥힌지가 사라졌어!
0: 맥힌지!
2: 왜 나만 버려두고 간 거야?
1: 뭐라고? 안 그랬어.
2: 그랬잖아. 일부러 나만 두고 간 거잖아.
1: 우리가 그럴 리 없잖아.
2: 그건 모르겠어.
1: 이건 말도 안 돼.
0: 맥힌지, 줄이 끊어진 게 아닐 거야. 네가 풀어버린 거지?
1: 그게 사실이야, 우주과학자?
2: 맞아. 너희들이 날 두고 간 것처럼 연기한 거야. 혼자 있고 싶어서.
1: 왜 그랬어?
2: 나도 모르겠어.
1: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맞아. 화성에 가려면 우주과학자가 우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해줘야 해.
2: 어, 알았어. 우리 정말 블랙홀로 갈 수 없는 거지?
1: 거기엔 외계인이 없거든.
0: 화성에도 없어.
2: 두다트론, 승무원들을 깊은 잠에 빠뜨려.
0: 알았다.

0: 부다트론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
1: 새로운 목적지는 어디인가?
0: 블랙홀이다.
1: 삑! 삑! 삑!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2: 우리 화성에 온 거야?
1: 아닌 것 같은데. 두다트론, 어떻게 된 거야? 맥켄진 어디에 있어?
2: 또 그런 거야? 맥켄진!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지금 너 블랙홀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다 알아.
1: 못 들어가게 막을 거야.
0: 하지만 들어가고 싶어. 가야만 해.
2: 그건 왜?
0: 왜냐면 내가 우주 과학자니까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거야.
2: 그럼 우리도 같이 갈 때.
1: 뭐라고?
0: 그건 너무 위험해. 나 혼자서 갈 거야.
2: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
0: 나 빼고 화성에 가면 돼.
2: 그래도 괜찮아?
0: 괜찮아.
2: 알았어.
1: 혼자 가게 내버려 둘 거야?
2: 맥켄지가 하고 싶으니까.

0: 이제 화성으로 간다, 두다트론. 알았다, 잭. 그런데 우주과학자는 어디에 있나?
1: 우릴 떠났어.
0: 우주과학자 없이 우리가 화성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나?
2: 너 괜찮은 거야?
3: 엄마가 나 혼자 두고 갔어요.
2: 아니야, 아니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그래. 저기 엄마가 있잖아.
4: 맥켄지!
3: 안녕, 엄마.
2: 거봐, 엄마 저기 있잖아. 맥켄지, 이제 여긴 와봤으니까 앞으로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
3: 알았어요.
2: 지금 뛰어, 맥켄지! 아니, 뛰어! 여기서 나가는 거야!
3: 엄마! 이제
2: 와! 아니, 가봐야 돼! 놔줘!
5: 맥켄지! 빨리 와!
2: 러스티! 도와줘!
5: 외계인이다!
6: 맥켄지! 다시 돌아왔구나!
5: 어!
6: 그리고 외계인이 있었어!
5: 말도 안 돼!
6: 맞아! 엄청 많았어!
5: 우와!
6: 날개가 이상해 보였어!
5: 맞아! 어떤 모습이었냐면...
6: 가자!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연료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0: 두다트론, 승무원 확인해줄 수 있나? 알았다, 잭! 선장!
6: 여기!
0: 조종사! 여기! 우주과학자!
2: 여기!
7: 우! 와! 그래, 흔들어, 블루이!
8: 아니, 왜 멈추는 거야?
3: 이 부분 음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7: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요.
3: 네? 근데 포크가 왜 숟가락 통에 있는 거예요?
8: 그러니까 찬장문은 이렇게 열어두고 앞치마는 싱크대 안에 놓고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아. 너희 아빠 말이야.
3: 그럼 엄마는 아빠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8: 뭐라고?
3: 방금 아빠가 저 찬장문은 열어두고 또
9: 우리 숙녀분들 뭐 하고 있어요?
3: 안녕 아빠.
9: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8: 여보, 운동은 잘하고 왔어?
3: 엄마.
2: 왜?
3: 아빠는 엄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거예요.
10: 네, 아빠는 우리 거예요.
8: 근데 엄마 뽀뽀하고 싶은데.
3: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8: 왜? 왜 안 돼?
3: 아빠가 창장문을 열어둬서 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9: 뭐야?
8: 그런 적 없는데. 이제 어서 나랑 뽀뽀하자고.
10: 우리 거예요.
8: 엄마 거야.
10: 아빠 잡아.
9: 자, 여러분 이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요.
10: 달걀 거품기.
3: 오, 맞아.
9: 알았어. 알았다고.
3: 아빠는 이제 영원히 우리 거예요.
8: 그래, 아빠랑 잘해봐.
1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뽀뽀하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3: 엄마가 오는지 지켜보고 있어, 빙고.
9: 엄마는 그냥 뽀뽀하고 싶은 건데.
3: 엄마랑 이제 뽀뽀하면 안 돼요.
10: 네, 아빠는 우리 거니까요.
9: 알았어. 그럼 나 결혼한 건 맞지?
3: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 아빠는 안전한 곳에 숨어야 해요.
10: 네, 따라오세요.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요.
3: 그럼 여기 이건.
9: 맞아. 아빠 방금 운동했잖아.
3: 좋아요. 그러면 팔을 계속 내리고 있으세요.
9: 알았어.
10: 오세요.
3: 엄마가 있는지 봐, 빙고. 숨어 있을 수도 있어.
10: 알았어.
3: 아빠 여기 이거 뭐예요?
9: 어? 어, 케첩인 것 같은데? 맞아, 케첩.
10: 엄마 여기 없어. 빙고가 다 확인했어.
8: 뽀뽀하기.
9: 나도 도망가?
10: 네.
9: 알았어.
8: 난 그냥 뽀뽀만 하고 싶을 뿐이야.
3: 가세요.
9: 저기 얘들아, 아빠 화장실에 가고 싶어.
3: 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9: 근데 엄마는 화장실 가게 해주는데.
3: 알았어요.
10: 아무도 없어.
3: 됐다. 그럼 빨리 화장실 갔다 나오세요.
9: 알았습니다.
3: 쉬어만 해야 해요.
9: 알았어.
3: 난 여기에 있을게. 빙고는 밖에 가서 지켜봐.
10: 알았어.
9: 이럴 수가.
3: 엄마가 오는지 계속 지켜봐. 아빠랑 뽀뽀하려고 뭐든지 할 것 같으니까.
9: 엄마한테 그러지 마.
3: 아빠, 거의 끝나가는 거죠?
9: 끝나가. 제발 좀.
3: 무슨 일이에요?
9: 아니야.
3: 왜 그러세요?
9: 다리에 쉬를 했어.
3: 왜 다리에 쉬를 한 거예요?
9: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었어.
3: 뭐 때문이에요?
9: 코털을 뽑으려고 했으니까 그랬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거야.
0: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9: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다리에 쉬가 묻었으니까 씻어야지.
0: 근데 여기 빨래하는 곳이잖아요.
9: 그래서?
0: 다리에 묻은 쉬를 씻는 데가 아니라고요.
9: 지금은 괜찮아.
10: 아! 안에 아무 일 없는 거야? 근데 저기에 상자가 있었나? 생각이 안 나. 블루야 언니. 잠깐, 방금 상자가 움직인 거야?
0: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9: 괜찮아, 블루이.
0: 아! 그건 제 옷이에요!
9: 에이, 잘 안 입는 거잖아.
10: 언니, 진짜

0: 알았어. 어디로 갈까요?
1: 아, 잠깐만요. 근데 이제 아빠는 우리 거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더러운 거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0: 알았어. 약속할게. 더러운 거 이제 그만하기.
1: 좋아요. 이제 가요.
0: 잠깐, 하나만 더. 방귀 낀 거 맞아.
1: 아, 상자 안에 있을래요.
0: 아하! 빨리, 엄마. 지금이 바로 뽀뽀할 수 있는 기회야.
2: 오, 잘 됐네.
1: 아, 안 돼요, 엄마.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2: 뭐라고? 왜?
1: 안전하지 않다고요.
2: 아우, 여보.
0: 자꾸 나오네.
1: 그만요.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0: 뽀뽀뽀뽀뽀뽀 해줘.
1: 엄마를 숨겨야 해요.
2: 아니, 괜찮아.
0: 뽀뽀뽀뽀뽀 해줘.
1: 뒤로, 비켜.
2: 조심해, 여보! 무기를 가지고 있어!
0: 근데 나 진짜 뽀뽀하고 싶단 말이야.
1: 안 돼요!
2: 한 번만 하면 안 돼?
1: 아니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빠는 너무 더러워요. 네!
2: 그게 무슨 말이야?
1: 첫 번째로 할 말은 몸에 묻은 케첩을 먹어요.
3: 맞아.
1: 겨드랑이에서 냄새나요.
3: 그렇지.
1: 코 안에 털이 있어요.
3: 완전 많아.
1: 방귀도 맡겨요.
3: 냄새나는 방귀.
1: 그리고 다리에다 쉬를 쐈어요.
2: 어우, 그건 처음 듣네?
0: 사실이 아니야.
1: 그런 거 싫어요.
2: 얘들아, 엄마는 다 괜찮은걸.
1: 정말요?
2: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
0: 맞아, 엄마도 항상 장미꽃 같지는 않아. 아침에 엄마 입냄새 맡아봤어?
1: 아니요.
2: 엄마가 생선을 먹기도 전에 냄새야.
0: 그리고 저건 수많은 더러운 것들 중 시작일 뿐이지. 그냥 나만 알고 있을게.
2: 얘들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1: 그럼 이제 계속해도 좋아요.
2: 그래, 그럴게. 샴푸, 샴푸 한 번 더. 린스도 하고, 헹구고, 다시 한번 헹구고, 굵은 빗으로, 가는 빗으로, 그런 다음 말려요.
4: 끝나가는 거예요, 엄마?
2: 거의 다.
4: 주도 목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맞죠?
2: 맞아. 하지만 잘 씻어야 해요. 우린 차우차우니까.
4: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요.
2: 가끔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끝났다.
4: 저도 엄마만큼 아름다워요?
2: 엄마보다 아름다워요. 이제 가도 돼, 주도. 나가서 놀아.
5: 저기 말이에요?
0: 네네, 맞아요.
5: 그럼 그냥 거기 보면 되죠?
0: 네, 거기 좋아요.
4: 엄마, 블루이랑 놀아도 돼요?
2: 그럼, 당연하지, 주도. 더러워지지만 마.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진흙탕.
6: 진흙탕으로 샤워를 해요. 린스도 하고요. 우, 빙고도 진흙탕에서 샤워해요. 더러운데.
1: 주도, 이거 봐. 진흙탕이야.
4: 같이 놀아도 돼?
1: 응. 이거 봐. 진흙탕. 왜 그래?
4: 더러워지면 안 돼서 그래.
1: 그럼 진흙탕에서 노는 건 힘들 것 같은데.
4: 맞아. 진흙탕은 정말 많이 더러워.
1: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4: 내가 차우차우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린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
1: 맞아. 주도 털은 정말 아름다워.
4: 빙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
1: 안 돼!
4: 미안해.
1: 우리도 아름다운 털인 것 같은데.
4: 아니, 힐러 강아지 털은 그렇지 않아.
1: 진흙탕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놀 수는 없을까?
4: 잘 모르겠어.
1: 알았다!
4: 조심해!
1: 잠깐! 좋아, 준비됐어?
4: 나 더러워졌어?
1: 아니! 만세!
4: 우리 또 해볼까?
1: 아, 주도, 위로 끌고 가는 거 좀 힘들어.
4: 알았어. 오, 주도 언니에게 진흙탕 달리기 보여주자.
1: 아, 좋아.
4: 진흙탕 달리기.
1: 진흙탕 달리기. 이거 해볼래?
4: 더러워지지 않고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나도 몰라.
1: 정말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4: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2: 제발. 제발 들어가.
4: 엄마.
2: 그래, 주도.
4: 저는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2: 왜냐면 털이 길어서 그래요. 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더럽히지 않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야.
4: 네, 그런 것 같네요.
1: 주도,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게 해줄게.
4: 정말이야?
7: 주더 주더.

0: 이런 거 쓰고 빨리 달릴 수가 없어.
1: 그래도 더러워지지는 않았잖아.
0: 이거 쓰고 있어서 그래.
2: 흙탕물 필요한 사람.
3: 와, 흙탕물!
1: 언니들 여기로 들어와.
0: 흙탕물 속에서 이거 쓰면 괜찮을까?
4: 아마 아닐 것 같은데.
0: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어.
5: 오, 이런 세상에.
2: 안녕, 웬디. 온통 진흙탕이에요.
5: 네, 그래 보이네요.
4: 아줌마, 진흙탕에서 주도랑 놀아도 돼요?
5: 글쎄, 그게 말이다.
3: 제발요.
2: 그러면 안 돼요.
5: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 같이 놀아도 돼.
0: 정말? 정말요?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5: 그래, 그랬지. 하지만 주도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4: 같이 진흙탕에서 놀아도 돼요?
5: 주도에게 물어봐.
4: 주도?
5: 금방 돌아올게. 친구들이랑 진흙탕에서 놀기 싫어?
0: 그냥 그러기 싫어요.
5: 놀아도 돼.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0: 길고 아름다운 털은 어떡해요? 씻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5: 맞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지? 말도 안 돼. 금방 돌아올게, 우리 딸. 나를 잃었던.
0: 엄마, 지금 뭐 하세요?
5: 짧게 자르고 있지.
2: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씻고. 우와, 저기 좀 봐. 웬디 아줌마 뭐 하는 거지?
0: 우와.

0: 됐다. 엄마 어때 보여?
1: 진짜 예뻐요.
0: 날아갈 것 같이 가볍네.
1: 저도 해도 돼요?
0: 정말 하고 싶어?
1: 네, 정말이에요.
0: 좋아, 그럼 해볼까?
2: 좋아, 얘들아. 이제 나올 시간. 아빠 잔디 깔아야 해요.
3: 알았어요, 아빠. 진흙탕 달리기!
4: 우와, 팔을 잘랐어!
2: 나중에 해야겠네.

0: 아침이에요, 밴디트.
1: 좋은 아침이에요, 웬디. 오, 새 스타일 마음에 드네.
0: 고마워요.
1: 웬일로 바꿨어요?
0: 아, 그러니까.
2: 어머, 이거 보세요. 우후!
0: 바꿀 때가 됐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갈까?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큰데요?
3: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라고 불러?
3: 우주에서는요?
5: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0: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네, 짧고 빠른 콘텐츠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는 지금, 방송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정보의 깊이와 진정성을 지켜내는 일일 텐데요. 시청자에게 생각할 거리와 의미를 남기는 콘텐츠, 오늘도 EBS는 그 가치를 충분히 담아냈는지 시청자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이충령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짚어볼까요?
4: 지난 4월 9일 방송된 딩동댕 딩동댕 감사 요정제 불만 요정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딩동댕 요정들이 등장하는 여러 코너를 통해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게 목표인 악당 크크에 맞서는 딩동댕 요정들의 활약상을 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마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감사 요정과 불만 요정의 이야기가 펼쳐졌는데요. 불만 요정은 외부 상황의 부정적인 면을 보며 나는 불행하다, 나처럼 불행한 아이도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자아냅니다. 반면 감사 요정은 이런 불만 요정을 견제하고 설득하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나는 충분히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조화를 못마땅하게 여긴 크크는 만득이라는 아이의 마음속에 침입해 감사 요정을 구슬에 가두고 불만 요정의 힘을 강화합니다. 그러자 만득이는 친구의 장난감을 부러워하고 친구는 놀러가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는다며 너무 불행하다고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딩동댕 요정들은 크크의 마음에 접근합니다. 알고 보니 크크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불평만을 늘어놓았으며 세상을 부정적인 각도에서만 해석해왔습니다. 이를 간파한 딩동댕 요정들은 크크에게 효도의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자 크크는 자신의 관점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만득이의 마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아이의 마음속 균형이 회복됩니다. 해당 방송은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불만족 심리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그것을 유쾌하고 쉽게 풀어냈습니다. 크크가 불만 요정의 힘을 강화하자 만득이는 남들과의 비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주목하고 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간 삶의 진실을 잘 보여준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순전히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비교에 상당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단순히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부터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죠. 해당 방송에서는 감사와 불만 사이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지나친 비교에 의한 불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악당 크크를 물리치는 과정이 다소 단순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크크는 효도의 마음을 불어넣어주자 즉시 관점을 바꾸고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관점의 변화는 주로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일어납니다. 어린이 방송에서 그 복잡성을 모두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표현해준다면 더욱 교육 목적에 적합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2: 악당이 반성하는 과정이 좀 다소 단순하게 그려진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프로그램 특성상 좀 불가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그 과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담아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4: 네, 악당 입장에서 한 번쯤 반론을 제시해 본다거나 아니면 악당 스스로 자신이 왜 악하게 굴었는지 이유를 나름대로 항변해보는 과정을 넣어줬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도 그 정도 논리는 충분히 모두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4: 물론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마법 같은 일을 통해서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크크라는 악당이 여기서 우주를 장악하려는 굉장히 강력한 악당인 만큼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 과정의 갈등과 조정을 보여줬다면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박진감도 더하고 현실감도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네. 비교에서 시작된 불만과 그걸 균형 잡아주는 회복의 이야기, 그 변화의 과정이 좀 더 촘촘하게 잡혔다면 더욱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4: 네.
2: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죠.
4: 지난 4월 8일에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부동산 1억 천금 버리고 강아지를 선택한 부자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들이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삶의 가치를 살펴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강아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제작하는 업체 대표 이철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철 대표는 이미 젊은 시절 부동산과 건설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은 동물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사하고 싶다는 일념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장애를 앓던 자신의 반려견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본에서 휠체어를 사왔었는데 한국에서도 강아지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직접 제작과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보통 장애를 앓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수술비를 이미 많이 쓰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조기나 휠체어를 알아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이철 대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기견 지원에 매달 천만 원 이상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안타까운 사례를 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면서 진행을 맡은 서장훈, 장혜원 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철 대표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모두 공개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기술을 숨기려고 하기 마련인데 이철 대표는 노하우가 많이 알려져야 이 분야 자체가 발전한다며 돈 이상의 철학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보조기와 휠체어를 제작하는 과정이 조금만 더 카메라에 담겼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미 제작된 장비를 강아지들이 착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철 대표의 장인으로서의 면모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장인적인 정신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기에 30초 정도라도 이철 대표의 장비 제작 과정을 더 담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보조기 제작하는 과정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4: 기술자로서의 면모보다는 강아지를 도와주려는 따뜻한 모습을 가진 이철 대표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2: 네.
4: 물론 그런 감정이나 신념에 대한 부분도 직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만큼 이철 대표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것들을 배웠고 지금 어떤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이철 대표의 그 장인 정신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자, 다음 교양 프로그램은 AI 드라마 준비하셨죠?
4: 네. 지난 4월 12일에 방송된 AI 드라마 부활 수업 소크라테스 나는 왜 재판에 졌는가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역사적 인물들을 AI로 복원한 드라마 형식으로 삶, 역사,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고대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AI로 구현해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부패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크라테스를 따랐던 고위층 청년들은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테니 탈옥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법에 따라 부과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선택했죠. 이 드라마는 상반된 평가가 주어질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평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서양 철학의 위대한 성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간혹 오만했던 인물이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소크라테스를 점잖은 인물로 묘사하기보다는 상당히 직설적이고 공격성이 있는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무지를 완강하게 비판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자칫 무조건 훌륭한 면만 있는 것으로 신격화될 수도 있는 역사적 인물을 어느 정도 균형감 있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소크라테스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충분히 소개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들이 매우 비겁하고 사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묘사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왜 소크라테스를 비판했던 것인지, 그들 스스로의 입장은 과연 어땠는지를 조금 더 다뤘다면 소크라테스를 둘러싼 당대의 상황에 대해 더욱 균형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이 AI 드라마가 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던 철학을 우리 대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소개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4: 네, 굉장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이고 대중적으로 철학을 소개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방송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AI로 잘 구현돼 있어서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고 또 사용된 언어들도 어렵지가 않아서 대중에게 쉽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지이거든요.
2: 네.
4: 그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삶과 죽음 중 무엇이 더 좋은지는 신만 안다 라고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가 지금 탈옥을 해서 계속 삶을 이어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거는 사람들의 선입견일 뿐이고 사실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일지 그거는 모르는 거다 라는 우리의 무지의 상태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는 그렇게 그 죽음과 삶을 둘러싼 소크라테스의 선택이 무지와도 명확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명쾌하게 풀어서 보여주지는 않아서 아마 한 문장 정도만 더 설명을 해줬다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2: 네. 자, 다음으로는 다큐프라임 한번 알아보죠.
4: 지난 4월 6일에 방송된 다큐프라임 베이비 부모 은퇴 없는 세대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베이비 부모 은퇴 없는 세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인구의 가장 큰 연령층을 차지하게 된 베이비 부모의 지속적인 노동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은퇴를 늦추고 노동을 이어가는 베이비 부모의 삶을 조명하는 방송이라고 하면 이런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이런 생각과 다르게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긍정적인 면에 훨씬 더 주목했죠. 실제로 베이비 부모 근로희망 의사는 해마다 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한국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에 시니어층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고요. 젊은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시니어층을 아예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과 시니어층이 각자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시너지를 내며 가치 창출을 하는 사례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니어층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큰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니어의 시각을 잘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제품 개발과 판매, 콘텐츠 제작 등에 아주 중요합니다.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이 중요성은 더 커질 텐데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해 함께 이익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생산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베이비 부모의 세대적 특징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의 기초에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가 성장할 때는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경제적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시니어 일자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분석해서 보여줬다면 내용을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해당 다큐멘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늦은 은퇴 현상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쉬어야 될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안타깝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그 부분을 비껴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런 비판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시니어층의 안타까운 상황을 안타까운 시선에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2: 그랬죠.
4: 그래서 균형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각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은퇴 없이 계속 일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을 충분히 잘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과거보다 늦은 나이까지 일할 체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사회가 개인주의와 파편화가 심해져서 은퇴하고 나서는 막상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타인과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인 건강과 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방송처럼 그런 고연령층의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많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자, 지금까지 이충영 작가와 함께 미스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종영한 EBS의 어린이 프로그램 수상한 방송국의 인기 코너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상한 방송국은 내 손안에 방송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선보인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빌리로 선발된 4명의 초등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도전과 성장을 담은 19작 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오늘은 수상한 방송국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를 연출한 조윤선 PD 그리고 주인공 4인방 김승주, 박지후, 김우진, 조윤우 군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2: 네. 어우, 스튜디오가 너무 환해지는 것 같아요.
4: 너무 밝아요.
2: 자, 이충영 작가님, 빌리 엘리어트 아시죠?
4: 아, 물론이죠. 보니까 우리 배우들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뮤지컬 꼭 보러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2: 자, 갈고 닦은 실력들 이제 공연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내게 될 텐데 공연을 해본 소감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5: 이제 첫 공을 시작하겠습니다 했을 때 관객분들이 와 박수를 쳐주셨는데 그때 유독 더 긴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박수 소리와 환호가 저에게는 되게 힘이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제가 손가락 부상이 있었어요. 백핸드 스플링이라는 그 기술을 못하고 옆들기로만 했는데 공연하는 당일에는 이제 그 아크로바틱 기술도 성공해서 되게 환호와 그 박수 소리가 저한테는 되게 용기를 되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7: 저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엄청 긴장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두려움 그런 건 사려지고 신나는 기분만 남았었던 것 같아요.
4: 대단하네요.
8: 저는 처음에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공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4: 씩씩하네요. 네.
2: 자, 빌리로 최종 선발된 후 공연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셨는데 공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9: 짧지 않은 기간을 팔로우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말부터 해서 올해 2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봤는데 공연할 때도 너무 걱정이 됐는데 너무 잘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고 그대로다 너도 원작자분도 오셔서 같이 공연을 보셨는데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니까 정말 저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연 자체에 이 친구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잘 담겨 있어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처음에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을 어떻게 좀 도전해보게 됐는지 그건 역시도 좀

0: 없냐 그래가지고 아빠랑 상의 후에 도전해보게 됐어요.
1: 예전에 3살 때 누나를 따라서 발레 학원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점점 발레가 재밌고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발레를 반대하셨어요. 만약에 이 빌리 엘리어트에 합격한다면 아버지가 제가 발레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2: 제대로 좀 빌리에게 감정이입이 됐겠는데요? 아버님의 시선이나 관점도 많이 좀 바뀌셨겠어요?
0: 저는 아빠가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보여주셨거든요.
3: 유눈의 아빠는 아크로바틱 선생님이세요.
0: 아빠가 내가 한번 해볼래 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어서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어요.
2: 역으로 오히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구나.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가 PD님이 직접 기획한 그런 제작물이라고 해요.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4: 수상한 방송국은 좀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로 이제 새롭게 해보자 해서 좀 저연차의 PD들이 직접 기획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오디션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이거를 이 과정을 좀 담아보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투입된 거는 2025년 7월 말에 3차 최종 오디션이었어요. 그때부터 합류해서 이제 2월까지 쭉 아이들이 빌리스쿨에서 훈련하는 과정을 팔로우 했습니다.
2: 작가님 역시도 빌리 엘리어트의 광팬이셨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분의 합작품이니 워낙에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했겠어요.
4: 맞아요. 소화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발레, 탭댄스, 아크로바틱 이런 것들을 1년 6개월이라는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해서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었는데 저는 하나도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그런 걸 많이 아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도움을 많이 줘서 초반에 기획할 때 되게 작가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2: 아이디어부터 뭐 기획, 촬영, 편집까지 뭐 애착이 정말 많이 생길래야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일 것 같은데 촬영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로 막 서먹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4: 서먹했죠. 이제 일단 저희가 전체 촬영 회차가 25회차였고요. 그중에서 이제 뭐 개인 촬영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저희가 20번씩은 만났을 것 같은데 저의 애정은 매우 큰데 거의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데 네 이제 친구들은 이제 띄엄띄엄 보고 하니까 저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5: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가 첫 방송 촬영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6: 이게 더욱더 약간 긴장을 하고 연습에 임했던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카메라 효과처럼 약간 무서운 동작이 있는데 아 이걸 또 못하면 카메라에 좀안 좋게 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약간 뭐 시도하게 되고 막 약간 그런 순간들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0: 카메라가 들어와서 연습을 이제 하니까 되게 떨리고 신경도 좀 쓰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재밌어지고 아, 이거 왜 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5: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과정도 됐겠네요.
0: 네.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은 막 앞을 달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저에게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막 널리 알려질 수도 있고 빌리 엘리어트가 잘될 수도 있고
7: 맞아.
0: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1: 무대에 서기 전에 이제 약간 관객분들 대신에 카메라가 있는 거라고 상상을 해서 긴장 덜 하기도 하고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2: 주변의 반응들도 좀 폭발적이었을 것 같은데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뭐 지인분들이 뭐라고들 좀 하던가요?
0: 와, 연예인이다, 막.
6: 맞아,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제작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촬영은 보통 어떻게 좀 이뤄진 편이었나요?

0: 딜리 스쿨의 그 스케줄을 이제 베이스로 수업을 듣는 것을 주로 촬영을 했고요.
1: 되게 반항이
0: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1: 오늘은 집에서
0: 담아보고, 그래서 좀 같이 보는
1: 친구들은
0: 어린이 시청자들이
1: 궁금한 게 많대요.
0: 공감할 수 있는 그런
1: 부모님이 함께
0: 평범하지만 이렇게
1: 와주셨네요.
0: 고군분투하는 노력하는 아이들의
1: 선생님께
0: 모습을 좀
1: 배운 내용을
0: 담았고요.
1: 빌리노트에 적어서
0: 공연까지 그때는 되게 좀 시간이 남은 상태여서 이렇게 연습한 걸좀 결과물로 보여주고 싶어서 따로 무대를 만들어서 그 스튜디오 촬영을 했었고 진행을 했습니다.
2: 방송을 보면 배우들이 빌리스쿨에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수업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고 또 어떤 게 제일 재밌었나요?
3: 솔직히 말하면 다안 힘든 수업은 없고 다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힘들었던 것 저는 발레랑 아크로바틱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4: 그렇지,
3: 생소하기도 하고
4: 하게 좀 두지 마.
3: 익숙하지도
4: 승주야,
3: 않아서
4: 승주야, 그렇지.
3: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4: 앰포,
3: 걸렸던 것
4: 싱글 아웃
3: 같습니다.
4: 그렇죠.
5: 발레 그 동작이랑 카운트랑
4: 아,
5: 음악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4: 좋지.
5: 되게
4: 오케이.
5: 어렵기도 하고 발레 할때 약간 몸에 있는 이런 감각들을 하나씩 다 집중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든 것 같고 재밌는 수업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레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발레는 시작과 끝 모두에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춤이어가지고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6: 저도 형들처럼 발레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왜냐면 발레는 되게 까다롭고, 또 힘을 계속 줘야 되다 보니까 발에 쥐도 많이 나고, 근육통도 많이 와서 그게 좀더 어려웠던 그런 거 어려웠던 것 같아요.
7: 네 명의 배우 다 공통적으로 가장 힘든 종목을 이제 발레로 꼽는데요. 그만큼 발레라는 그 종목이 굉장히 좀 치열하기도 하고 힘든 종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연습이 얼마나 또 힘이 들었을지 가늠이 됩니다. 이렇게 내 배우의 뜨거운 에너지를 화면에 담기 위한 제작진의 고민도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피디님의 고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0: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었는데. 저도 보통 이렇게 다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네 명이나 주인공인 거를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균등하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명한 명을 어떻게 명확하게 인지시킬까 시청자들에게 그 고민이 좀
1: 너희
0: 큰
1: 진짜 빌리가
0: 고민 중
1: 됐구나.
0: 하나였고.
1: 너희를 좀더 알고 싶어졌어.
0: 그래서 어떻게 좀 다채롭게 화면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 방송을 보니까
4: 이렇게
2: 송주 배우님 같은
4: 앉아만
2: 경우에는
4: 있었어요.
2: 연습도 중에 발가락을
4: 일주일 동안이나요?
2: 다쳐가지고 연습을 못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나요?
3: 이게 발레라는 종목 그 춤이 아무래도 며칠만 안 해도 몸이 굳기도 하고 이제 뒤처질 수도 있고 근데 못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7: 당시에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어요?
3: 일단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하던 연습을 중단하고 회복에만 몰두하고 잠깐 나에게 주어진 쉼의 시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7: 또래답지 않게 너무 의젓하고 성숙하고 멋집니다. 네. 자, 성인 빌리 역의 배우들과도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심경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땠어요?
0: 1대 빌리를 했던 분은 지금 발레리노로 지금 공연을 하고 계신데,
7: 아, 네.
0: 그분이 이번에 성인 빌리 역으로 다시 캐스팅이 되셨다고 해서, 요거는 애초에 이 프로그램 기획할 때부터 이걸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뜻깊은 일이니까. 그리고 김현준 씨라고 이제 2대 빌리로 나오신 분은 정말 우연찮게 저희가 촬영하러 갔다가 뵈었어요. 원래 하시던 발레
2: 저희가 이렇게
0: 선생님이 일이
2: 연습하면서 그거 보는
0: 있으셔서
2: 거랑
0: 이제
2: 차원이
0: 그분을
2: 다르더라고요.
0: 부르셨더라고요.
2: 이게
0: 그래서
2: 여기서
0: 그때
2: 보는 거랑
0: 아이들이
2: 공연장
0: 좀
2: 가서
0: 설레하고 또
2: 연습하는 거랑 너무
0: 빌리를
2: 다른데
0: 먼저 겪은
2: 배우들이 이제
0: 선배로서
2: 보고
0: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2: 아 그렇게
0: 모습
2: 썼는데
0: 또
2: 이제
0: 되게
2: 나도 그 꿈을
0: 좋았는데 그게
2: 이루고
0: 분량상
2: 성인 빌리
0: 많이
2: 역할을
0: 들어가진
2: 맡게 돼서
0: 못해서 좀
2: 아 제가
0: 아쉽지만
2: 굉장히
0: 어쨌든 그
2: 감사하고
0: 만남이
2: 영광스러운
0: 이루어진 것
2: 그런
0: 자체가 좀 화면에
2: 기회였습니다.
0: 담겨서 저는 너무
2: 너희랑
0: 좋았어요.
2: 할수 있게 하게 돼서 또 너무 좋고.

0: 이제 처음 만난 빌리가 이대 빌리, 현준 빌리님이 연습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발레 수업을 하는 걸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발레리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인 빌리 선생님들께서 되게 잘 지도를 해주시고 또잘 받아주셔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2: 아니, 우진구는 또 발레리노가 꿈이다 보니까 그런 임서한우 선배님 같은 경우 만나 뵀을 때 가슴 벅차고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3: 저는 일단 이렇게 뵀을 때 진짜 너무 꿈만 같았고,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발레리노 분이신데, 진짜 약간 꿈 아니고서야 이렇게 뵐수 있는 분이 아닌데, 이제 같이 춤을 출수 있다는 거가 진짜 정말 행복하고, 진짜 또 엄청 행복하고 설레기도 하고
2: 행복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6개월 넘게 이 친구들을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저희와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4: 매일 똑같은 이제 수업, 이제 시간표가 있잖아요. 시간표대로 발레 수업 듣고, 탭댄스 수업 듣고, 뭐 아크로 수업 듣고, 이거에 계속 반복돼요. 주 6일이. 근데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웜업을 하거든요. 어떤 수업은 웜업만 1시간을 해요. 그래서 아, 기본기를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무대에선 되게 멋있는 동작들만 보여지지만, 이런 하루하루의 노력들이 다 쌓여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구나. 그리고 그때 승수가 부상당했을 때 한동안 그 이제 훈련을 하지 못했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그래서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 에피소드를 꼽자면 이제 그 연습할 때그 전수미 선생님이랑 연습할 때 승주가 편지를 찢었던 장면이거든요. 이게 밀키스 선생님이 편지를 확 이렇게 피하면은
5: 그건 나도
4: 이 친구가 나가채려고 하는 장면인데 원래는 잡으면 안 돼요. 근데
5: 그건 나도
4: 빠르고 힘이 세서 확 잡아서 편지가 찢어진 거예요. 그때 소품이. 그때 연습할 때 되게 당황스러워 했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어서 제가 그거를 10화에 넣었었거든요.
5: 빠르고 힘이 세.
2: 이렇게 차분해 보이는데 악력이 좋네요.
6: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에서는 빌리가 아닌 마이클이 내레이션을 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4: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이클 친구들도 정말 매력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좀 보여주고
7: 마이클은
4: 싶었고,
7: 뮤지컬
4: 또
7: 빌리
4: 한 가지는
7: 미니언트에
4: 이제
7: 등장하는
4: 뭔가
7: 빌리의
4: 설명할 것도
7: 친구예요.
4: 많고 하다 보니까
7: 그냥
4: 기본적으로 자막을 안 봐도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레이션을 붙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친구들이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또 어린이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친구들끼리의 대화니까 반말을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마이클이 같이 나레이션을 겸하는 방식을 씁니다.
2: 피디님의 애정이 듣다 보면 정말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돌아가서 다시 찍는다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4: 이 프로그램 포맷상 이제 10분에 10부작인 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못 나간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 미방분들이 제가 이제 개인 소장하고 있는데 언젠가 공개할 날이 올까요?
7: 아, 나 진짜 안 돼.
2: 자, 아이들의 도전과 성장은 늘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서사가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7: 빌리 엘리어트 공연을 이제 소개해준 프로그램이 이제 꿈꾼 우리 춤추는 빌리인데, 그 프로그램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공연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 빌리 엘리어트가 이제 빌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른 배우들도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예, 빌리 엘리어트를 잘 소개해 주신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를 통해서 이 토크쇼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네.
4: 요즘같이 AI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에 이제 스스로 직접 노력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성취해 나가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이런 게 되게 같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좀 잘 시청자분들에게 와닿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꿈과 도전을 담은 어린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 보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 네. 끝까지 부상 없이 건강하게 마무리 잘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성장은 언제나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어린이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꿈꾸는 우리 춤추는 빌리.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담은 콘텐츠가 EBS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승주야, 마지막 공연까지 후회 없이 했으면 난 그걸로도 만족하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너가 후회 없이 잘했을 거라고 믿어.

0: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부모님도 감사하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1: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후회 없는 공연 만들었으면 좋겠어.

0: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난 2021년 방송 당시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던 EBS 특별기획 당신의 문해력입니다.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사회공익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오늘 먼저 살펴볼 1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해력 실태와 그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2: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1: 그래, 그래.
3: 아유. 안녕하세요.
1: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당신의 문해력인데요.
2: 네. 저는 사실 문해력 이야기 나왔을 때, 아, 뇌가 없는.
4: 약간. 아, 문해?
2: 나를 약간 그래서 나를 섭외를 했나.
5: 사실 문해력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로 표현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글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하. 이런 능력까지 사실은
1: 약간 좀 상위 개념이네.
5: 그렇습니다.
4: 그런데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맹률이 되게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변을 봐도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요즘 세대는 거의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1: 맞아. 읽는다고 우리가 이해라는 건 아니거든요.
4: 맞아.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4: 아니, 분명히 한글인데 네. 맞아요. 해석이 안 돼.
1: 맞아. 네.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EBS가 성인 남녀 88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5: 그 문제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인 문해력 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가 54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반 정도밖에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1: 작년에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이게 사흘이란. 네. 예. 이슈였는데.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제 사흘 동안 연휴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네, 예, 일부 네티즌분들이 토일월이면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항의성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날 말이죠. 하루 종일 실검이 이게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한 VCR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6: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 얘들아.
7: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에서 이 영화를 꼭 쓰고 싶었어.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 가제는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8: 가제는 알아야지.
9: 응? 나 없어요.
8: 아, 진짜로?
4: 진짜로?
8: 정말.
4: 진짜로?
8: 정말.
1: 이거는 이제 철자도 모르는 거고 의미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8: 우리가 예능 때 치는 멘트잖아요. 이렇게 느껴보려고.
7: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랍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거든요.
1: 다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8: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저렇다는 거죠.
7: 그다음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피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9: 지배
7: 받는 거. 이 사람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말인데
9: 위화감 뭐? 몰라요.
7: 진짜 몰라요, 근데?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가끔은 저도 아 이거를 이제 고의식 되는데 이런 단어를 왜 몰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속상하니까.

0: 코로나19 관련해서 연말 특별 강화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은빈아, 선생님 올린 글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요? 딱히 이해 안 가는 거 없었어? 다 이해됐어? 그래? 알겠어. 은빈 잘 읽었구나. 좋았어. 그럼 태빈아, 그 방역 대책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며칠까지? 28일까지? 28일까지?
1: 지금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3: 안 본 거예요. 날짜 써 있는데.
0: 세미야, 이번 연말 연시에 어떤 시설들이 문을 닫는데요? 식당들이 문을 닫는데?
2: 안 읽었어, 저거.
4: 신기하시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옆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
0: 일단 읽지 않고 읽어도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딱 읽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5: 이게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긴 거를 읽지 않으려는 거죠.
2: 맞아요. 게다가 흑백이면 안 읽어.
0: 제가 아침에 공지했던 내용을 좀 포스터로 바꿔서 다시 아이들한테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6: 우와, 막 색색으로 그냥.
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6: 예. 네, 컬러풀하게 눈에 쏙 들어오게.
3: 광고 같아요, 진짜 뭐.
5: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 떠먹여 주는 거예요.
0: 글을 끝까지 쭉 참고 읽는 것도 그것도 문해력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은 충분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2: 근데 방금 뭐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줄글로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해가 안돼 있으면은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5: 그럼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 좀들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있으니.
7: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글읽기와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그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5: 네.
8: 우리는 왜 읽기를 힘들게 느낄까요? 이 글을 읽을 동안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뇌입니다. 전전두엽이 붉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잘 읽지 않는 집단의 전전두엽은 푸른색을 띠는데요.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6: 대박이다.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3: 완전 달라. 완전.
8: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더잘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전전두엽 활성화가 잘된 집단이 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 와, 점수가 평균 점수가 두 배인데?
7: 글자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후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우리의 뇌의 어떤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더잘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의 한 삶을 평생을 굉장히 좌우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매우 의식적이고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기로 이 문해력에 대해서 좀더 깊게 진지하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5: 네. 자,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선택지 그리고 미래의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여러분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이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 작가님은 보면서 혹시 어떤 점이 가장 좀 걱정되시던가요? 저는 무엇보다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약 설명서나 계약서처럼 실생활 문서를 눈앞에 두고도 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모습이 우리 지금 교육이 과연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뭐 사흘을 잘 몰라서 4일로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양성, 음성 이 뜻을 몰라서 뭐 검색을 해본다는 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 어른의 입장에서 굉장히 막중한 좀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교육의 기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마저 들었습니다. 당신의 문해력이란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지 다시금 좀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9: 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문해력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전국민적인 화두로 끌어올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방송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글만 읽을 줄 알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방송 직후 성인 문해력 테스트가 공개 7시간 만에 12,000명 이상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2: 네. 이제 막연하게 느끼던 문해력 저하 문제를 대규모 평가와 실험을 통해 수치로 증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의미 있는 프로그램 당신의 문해력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먼저 어린 철학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린 철학자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에서 출발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끌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4월

8일에 방송된 엄마 말 안 듣기 게임편에선 권위자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게 과연 옳은지 가치론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율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와 가정 내 규칙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사랑을 바탕으로 한 훈계와 강압적인 태도의 차이를 짚어보고 어른과 아이 사이의 공평한 규칙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다룬 주제 중 아이가 가장 재미있어하고 공감한 에피소드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등교 전에 자녀와 함께 시청하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심오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시청 소감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른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하게 하는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어른의 말이 늘 정답은 아닐지라도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에 자칫 비판적 사고가 반항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문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은 인류의 지성사가 담긴 고전 100권을 AI 기술로 시각화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13일에 방송된 자유론 1강 존 스튜어트 밀, 자유를 묻다 편에선 공리주의의 상징인 존 스튜어트 밀이 정서적 결핍을 극복하고 질적 공리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평생의 동반자 해리엇 테일러와 함께 사회적 관습의 억압에 맞서며 집필한 자유론의 탄생 배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주권에 대한 묵직한 화두를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 책으로만 읽을 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미래 사상을 흥미로운 영상으로 풀어내 이해가 훨씬 수월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래 삶을 생생하게 구현해낸 비주얼이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장면에서 자막의 가독성이 떨어져서 향후 방송에서는 자막 디자인이나 배치를 세심하게 개선해 전달력을 높이면 좋겠다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취미는 과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취미는 과학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과학 지식을 전문가의 흥미로운 설명으로 풀어내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인데요. 4월 10일에 방송된 수술 언제부터 사람을 살리기 시작했나 편에선 이발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마취 없이 절단을 감행했던 수술의 기원부터 전쟁을 통해 기하학적으로 발전해온 외과 기술의 역사를 추적했습니다. 나아가 복강경과 로봇 수술로 대표되는 현대의학의 진화를 짚어보며 인류의 생명을 지켜온 수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학제적인 시선으로 탐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대부터 미래를 아우르는 외과학의 방대한 역사를 핵심만 골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로봇 수술을 도입한 이우정 교수의 전문성 있는 설명이 방송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걸 훈련하려면 하지만 최근 의학과 반도체 위주의 주제가 반복되는 점을 언급하며 순수 과학 분야도 비중 있게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간호 누나 대신 간호사라는 정확한 명칭 사용을 당부하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식 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 채널 2는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안에 강렬한 메시지를 응축해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1일 방송된 우리는 인간입니다. 5부 우리는 웃을 수 있기에 인간입니다 편에선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되는 AI 시대에 인류 공통의 언어인 웃음이 지닌 본능적이고 역설적인 힘을 조명했는데요. 웃음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타인과의 거리를 좁히고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유연함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웃음의 본질적 가치를 탐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웃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다는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훌륭한 통찰력을 얻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제를 유쾌하게 풀어낸 신선한 편집 스타일이 돋보였다는 호평도 많았으며
시작 부분에 등장한 말장난이 마치 부장님 개그처럼

0: 느껴져 많이 웃었다며 빠진 배꼽을 찾아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EBS 뉴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4월 7일에 방송된 돌봄 공백, 마을이 메운다, 온 동네 초등 돌봄 확산. 뉴스에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마을 전체가 공간과 자원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현장을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민관 협력은 학교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음악 특성화 교육 등 기관별 강점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것에 찬성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놀이체육 수업을 좋아하는 게 취재 영상에서도 보인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솔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신뢰를 지키는 방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 주에도 소중한 의견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Yoshi,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계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9: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종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상감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매일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가득한 천상연의 황금 레시피. 주꾸미와 닭을 함께 볶았다. 조합부터 식욕을 자극하는 볶음 반찬. 매콤한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꿀맛. 고소한 주꾸미 닭볶음부터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밑반찬 레시피.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에 순식간에 사라질 마늘종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막내 아들 광희입니다.
5: 네, 천상현입니다.
4: 네. 셰프님, 지금 먹는 제철 쭈꾸미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5: 그렇죠.
4: 않잖아요. 닭고기까지 넣어서 더 꿀맛일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5: 네, 쭈꾸미, 닭다리살, 양배추, 양파, 당근,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4: 네,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콤한 양념장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5: 네,
4: 볼까요?
5: 이렇게 양념장으로는 고춧가루, 뭐 고추장, 물엿, 다진 마늘, 간장, 뭐 통깨, 참기름 이렇게 해서 식용유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4: 자, 오늘 저녁에 만들면 딱 좋은 메뉴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 쭈꾸미 볶음
5: 쭈꾸미
4: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채소부터 볼까요?
5: 채소부터. 양배추는 그냥 우리가 먹기 편하게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4: 항상 이렇게 짜투리 남아있는 양배추들이 있어요. 다 못 먹어요, 항상.
5: 그리고 당근은 우리가 뭐 볶음용으로 얇게.
4: 또 이제 그냥 먹으면 조금 안 땡기는데 안 먹히는데 이렇게 이제 볶음할 때 너무
5: 볶아서 먹으면
4: 맛있게 먹어요.
5: 맛있게 또 먹게 되고 우리 자녀분들도 그냥 할 수 없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 할 수 없이
5: 할 수 없이
4: 아니에요. 우리 자녀분들도 맛있게 먹어요.
5: 그리고 양파 적당한 그게 한 1cm 정도. 대파 대파는 그냥 어슷슬기로.
4: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재료의 크기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5: 이렇게 해서
4: 그 다음에 청양고추.
5: 청양고추.
4: 아니, 청양고추예요?
5: 청양고추 어슷슬기로.
4: 칼칼하게 아주 그냥 매콤할 것 같은데.
5: 그렇죠. 이게 볶음 요리는 약간 칼칼한 맛이 고춧가루로 내지 못하는 칼칼한 맛이 있어야지만 또
4: 느끼함을 또 잡아줘요.
5: 또 입에서 착착 감기는 맛도 있고. 그래서
4: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채소 손질 끝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리 닭고기와 쭈꾸미를 손질할 그쵸. 텐데요. 먼저 닭고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5: 닭고기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흔히 요즘 네. 진공팩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잘 나와요.
4: 맞아요.
5: 그냥 한 입 크기로
4: 큼직큼직하게. 네, 그렇죠.
5: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커 보이는 것 같아도 네. 막상 그 후라이팬에
4: 예. 아,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은지
5: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후라이팬에 이거 요거보다 한 70% 정도 70% 정도밖에 안 돼. 30% 정도 줄어들어요.
4: 3분의 1이 줄어드는 예, 그렇죠. 거죠. 네.
5: 그럼 이제 큼직하게. 예.
4: 닭고기 오랜만에

0: 많이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1: 닭은 남녀노소 어린이 예. 어른 다 좋아하는.
0: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1: 쭈꾸미.
0: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우리 쭈꾸미를 쭈꾸미. 한번 손질해볼게요.
2: 쭈꾸미 오늘 몇 마리예요?
1: 쭈꾸미 세 마리예요.
0: 세 마리요.
1: 작은 사이즈라면 한 2분의 1만 잘라서 바로 해도 되는데 네. 너무 작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 편하게 한 다리가 두 쪽씩 있게끔 이렇게 예. 해서
0: 셰프님, 이 쭈꾸미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1: 지금이 제철이죠. 오. 지금이 제철이고, 요 쭈꾸미도 먹을 수 있는 철이 한 한 달, 한 달 반 정도밖에 없어요.
0: 요때 진짜 즐겨야 되네요.
1: 그렇죠. 빼내고, 예. 잘못하면 이게 먹물이 터지거든요.
0: 깔끔하게.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 빼고, 네. 자르고.
0: 셰프님도 쭈꾸미 좋아하세요?
1: 네, 저 쭈꾸미, 예. 쭈꾸미 뭐 원래 뭐 낙지 사촌이 뭐 쭈꾸미라고 그러는데 예. 낙지, 뭐 쭈꾸미, 오징어 다 좋아합니다. 해산물 다 좋아해요.
0: 셰프님, 네. 사실은 이 쭈꾸미와 네. 닭고기의 조합이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또 조합이 잘 어울러지는지.
1: 근데 그 우리가 오삼불고기 있잖아요.
0: 어, 예.
1: 오징어, 삼겹살, 예. 그리고 낙곱새. 예.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 쭈꾸미랑 육류, 예. 해물. 오. 잘 맞는 궁합이에요, 사실.
0: 안 어울릴 이유가 없네요.
1: 네, 진짜. 안 어울릴 일은 없어요.
0: 이게 안 먹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저희가 쭈꾸미까지 손질을 해봤습니다.
1: 네. 쭈꾸미는 네. 우리가 볶다 보면 물이 많이 나와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살짝. 살짝 물기를 좀 안 나오게끔 살짝 데쳐서 네? 좀 건져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볶을 때 물이 안 나와야지 좀
0: 이렇게
1: 그렇죠. 볶을 수 있는 게 약간 빡빡해야지 물 줄줄 흐르면 좀 그래요.
0: 그럼요. 아시죠? 볶음에 이렇게 물, 수분이 너무 많은
1: 그렇죠.
0: 별로예요.
1: 그래서 쭈꾸미는 한번 이쪽에서 물 끓고 있으니까 한번 네.
0: 쭈꾸미 네. 굉장히 또 연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금세 데쳐야 될 것 같은데 자 네.
1: 금방
0: 얼마큼 데치면 될까요?
1: 넣었다가 한 15초? 10초 아, 15초
0: 바로 들어갔다 나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너무 오래 삶으면 여기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네. 바로 한 10초.
0: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목욕탕에서 찬물에 갑자기
1: 그렇죠. 온탕 냉탕
0: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1: 그렇죠. 온탕 냉탕 가는 느낌.
0: 온탕 냉탕.
1: 그렇죠.
0: 예. 바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확실히 살짝 익은 것 같아요.
1: 네. 이래야지 볶을 때 물기가 안 빠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예. 쭈꾸미가 가지는 그 담백한 맛 다 빠져버리잖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둬볼게요.
1: 네. 이렇게 이제 채소하고 네. 쭈꾸미. 닭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0: 양념.
1: 양념을 한번 만들.
0: 그럼요. 가보겠습니다.
1: 맛술.
0: 네.
1: 매실초.
0: 네.
1: 간장.
0: 간장.
1: 고춧가루.
0: 고춧가루. 네. 자, 고춧가루 들어가는데 오늘은 또 고추장도 들어가요. 이런 비율이 좀
1: 그렇죠.
0: 중요하겠죠.
1: 비율이. 이렇게 고춧가루만 넣으면 약간 풋내도 나고 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실은 볶음 요리 그 다대기는 네. 양념은 네, 양념은
0: 아니, 고춧가루가 살 풀어야 되는구나.
1: 네. 그리고 네. 마늘도 넣고
0: 네.
1: 고추장.
0: 셰프님 네. 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1: 아 오늘도 요 3대 1.
0: 3대 1. 네. 예. 3대1 비율하면 제일 네. 맛있다고 합니다.
1: 그렇죠. 설탕.
0: 예. 약간의 설탕을 네. 넣어주시고.
1: 물엿. 물엿, 설탕을 넣는데 왜 또 물엿을 넣느냐. 근데 네. 설탕 단맛하고 물엿 단맛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0: 어떻게 되나요?
1: 그리고, 그러니까 강한 설탕,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네. 물엿은 그 음식의 다른 양념이랑 풍미를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0: 네. 항상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확히 안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0: 예.
1: 그쵸.
0: 고추까지 해서
1: 이렇게 해서 고추. 예.
0: 사실은 이제 비율을 좀 잘한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1: 예. 다 집에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은 이제 숙련된 뭐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0: 예.
1: 근데 조금 서툴다 하면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0: 그 만들어서
1: 예, 만들기도 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0: 맞아요. 이게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이런 양념을 넣다 보면 고루고루 안 퍼질 때도
1: 그렇죠.
0: 있고 뭉쳐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1: 그렇죠.
0: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양념장까지 만들었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0: 예
1: 만들었어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예, 볶아봐야겠죠?
1: 볶아보겠습니다.
0: 예. 자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닭볶음. 식용유 좀 두르나요?
1: 네, 식용유를 좀 두려야죠.
0: 그리고 불은 최대한 세게.
1: 세게. 예. 처음에 센 불 하세요. 그러다 진짜 옆에 좀 탄다 그러면 그때

0: 살짝 줄이면 돼요. 볶음 요리는 세야지 온도가 낮으면 야채에서 물 나와.
1: 그러니까 채소에서 물이 너무 나와서 제가 항상 실패했던 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혹시나 고춧가루야 양념 이런 거 탈까봐서 약하게 했다가 그냥. 네,
0: 그리고 요렇게 다가고 쭈꾸미랑 같이 있으면 같이 절대 먼저 같이 볶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아니, 이 닭이 안 익어요. 의외로 오래 익어요.
1: 이제 쭈꾸미는 질겨지고.
0: 그쵸? 네, 질겨지고.
1: 같이 익히면.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달궈지면은.
1: 네. 셰프님은 해산물,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네. 닭고기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1: 아, 진짜요? 네.
0: 왜냐면 닭이, 우리가 닭의 염분하고 감칠맛이 있는데, 네. 돼지고기, 소고기, 닭 중에 감칠맛이 가장 있는 게 닭이에요.
1: 오.
0: 가죽은, 몸속에 가죽은. 그래서 네. 닭을 좋아해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네. 오늘 이렇게 또 닭을 이용해서, 네. 고기를 이용해서 해주셨습니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요?
0: 아, 닭이, 닭고기가 거의 한 80-90% 익었을 때.
1: 거의 익었을 때?
0: 거의 있어요. 왜냐면 네. 닭이,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그냥 노릇으로만 한다, 안 익어요. 닭이 의외로 안 익어요.
1: 아, 맞아요.
0: 삼겹살보다도 안 익어요.
1: 이 양념이 묻어버리면 더 안 보여요.
0: 더 안 익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양념을 넣어버리면 타고, 예. 안 익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노릇으름하게 볶아준 다음에. 예.
1: 그러니까 양념도 안 들어가고 지금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네, 그렇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0: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다 넣고 양념 넣고 해보면 나중에는 안 씹혀요.
1: 그러게요.
0: 질겨가지고.
1: 저도 사실 이제 닭갈비 먹을 때 이제 양념하고 채소 다 같이 넣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언제 익는지 안 보이니까. 예.
0: 그리고 그 닭갈비는 좀 얇잖아요. 예. 이 정도 두께면은 오래 걸려요.
1: 네,
0: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노릇름하게 예. 다 두께져가면서.
1: 지금 맛있는 닭고기가 익는 향이 나는데. 네. 향이 너무 좋아요.
0: 네, 그래서 지금 넣어도 안 돼요. 조금 더 색깔이 노릇스름해질 때까지.
1: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네.
0: 근데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은 그냥 먼저 넣고 그냥 볶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큰 실수예요. 이게 안 익어요.
1: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기서 채소를 예. 넣겠습니다.
1: 쭈꾸미는 맨 마지막에 넣고 채소를?
0: 채소는 다 넣지 마시고요.
1: 예.
0: 왜냐하면 청양고추나 이런 걸 미리 넣으면 청양고추 매운맛이 날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네. 이것도 단단한 채소. 양배추, 그렇죠. 당근, 양배추.

0: 양념 맛이 제대로 된 양념 맛이죠. 불을 약하게 하고.
1: 겉돌죠. 네. 예.
0: 그래서 이제 얼추 양념 뱉으면 여기서 이제
1: 쭈꾸미를.
0: 쭈꾸미를 넣겠습니다.
1: 네. 저희가 한번 맛있게 데쳐낸.
0: 그리고 채소도. 예. 채소도 다 넣겠습니다.
1: 마무리 채소. 네. 넣을게요. 사실은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매콤한 게 땡길 때가 많아요.
0: 그렇죠.
1: 입맛도 없을 때도 있고. 그때 내일 주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같이 해서 여기다 따로 소면 같은 거 삶아서.
1: 네. 아니 벌써 들어가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0: 네. 여기서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통깨를.
1: 네. 셰프님 진짜 쭈꾸미랑 닭고기의 조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0: 아유 드셔보면 맛있어요.
1: 그러게요.
0: 참기름. 네. 그리고

0: 우리가 좋아하는 닭볶음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이 쭈꾸미 볶음 여기 합쳐진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쭈꾸미하고 닭인데 우리가 오징어하고 삼겹살 볶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념 맛도 똑같아요.
0: 예.
1: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볶으셔도 돼요. 이 양념에.
0: 오. 떠나간 입맛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1: 아.
0: 이럴 때 또 채소도 같이 먹고, 그쵸? 네.
1: 맞아요. 여기서 양배추를 좋아하시면 양배추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예. 양파, 흰양파 요즘 또 한참 쭈꾸미랑 같이 나올 때 철이거든요.
0: 예.
1: 양파랑 해서 같이 드셔도 되고, 맛있을 것 같아요.
0: 진짜 먹으면 쓸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쭈꾸미 닭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쭈꾸미 닭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고 당근은 얇게 반달 썰어주세요.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닭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쭈꾸미는 다리를 먹기 좋게 썰고 머리 부분의 내장은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쭈꾸미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쭈꾸미를 살짝 데치면 볶을 때 수분이 덜 나와요. 그런 다음 맛술, 매실청,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추장, 설탕, 물엿,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다리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배추, 당근,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다가 데친 주꾸미,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참기름, 통깨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주꾸미 닭볶음이 완성됩니다.
0: 태부님,
1: 네.
0: 이 마늘쪽 무침은 만들기가 무섭게 없어지는 단골 밑반찬인데요.
1: 그렇죠.
0: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재료가 많이 없죠?
0: 네.
1: 되게 좀 소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0: 그쵸?
1: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마늘쪽, 뭐 참기름,
0: 네.
1: 참깨, 꽃소금.
0: 예. 그럼 바로 양념 재료 갈까요?
1: 네, 양념.
0: 매콤 달달해야 되죠?
1: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매실청, 간장, 네. 고춧가루, 뭐 설탕.
0: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죠.
1: 그렇죠. 그렇죠.
0: 자, 그럼 너무나 맛있는 마늘쪽 무침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마늘쪽부터 손질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예, 정말로.
1: 아, 정말요?
0: 저는 이제 스케줄 하면서 이제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마늘 먹으면 그 다음날 스케줄 좀 어려워요. 이 향이 배가지고.
1: 저도 좋아는 하는데 마늘종은 좋아하는데 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0: 아, 맞아요.
1: 그래서 살짝 구워 먹어요.
0: 근데 이제 마늘종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1: 네, 괜찮아요.
0: 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1: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0: 예.
1: 한번 그 마늘종을 먹기 좋게
0: 네.
1: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는 한 4cm 정도, 4, 네. 5cm로 자르시면 돼요.
0: 셰프님, 이 마늘종 반찬은 예전부터 좀 먹었었나요?
1: 그렇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이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고추장,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는
0: 예.
1: 고추장 스타일이고, 요즘은 많이 해서 좀 하얗게, 그냥 볶아서 먹는 스타일로 아, 네. 요즘 많이 먹죠.
0: 저도 처음으로 마늘종을 먹어봤던 게, 이 마늘종 무침, 빨간 양념을 먹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마늘종을 그냥 무치면은, 그러니까 살짝.
0: 예.
1: 이것도 숨만 살짝 죽이는 거예요.
0: 예?
1: 숨만 죽여서 소금을 넣고 숨만 죽여서 찬물에 얼른 씻혀서 해야지 감도 더 잘 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하나 그 아린 맛
0: 예.
1: 그것도 약간 좀 줄일 수 있고.
0: 너무 아린 네. 맛을 좀 날릴 수 있다.
1: 그렇죠.
0: 자, 가보겠습니다.
1: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끓는 점 더 순간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모든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끓이는 거예요. 한번.
0: 예. 자, 지금 마늘종을 데쳐주는 네. 과정을 하고 있는데
1: 네. 이게 데쳐주면은 매운맛이 확 줄고
0: 예.
1: 은은한 또 단맛이 살아요.
0: 오, 은은한 단맛 맞아 있어요. 네. 태빈이 한 시간 얼마 정도 데쳐주면 돼요?

0: 20초, 30초, 아. 30초 내로.
1: 예.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예. 정도.
0: 그렇죠. 그렇죠.
1: 너무 오래 있어도
0: 너무, 예. 네. 너무 있으면 너무 이게 빠져버려요.
1: 예, 맛있는 게.
0: 생으로도 먹잖아요.
1: 그렇죠. 어, 벌써 그 우리 그 마늘종의 그 특유의 향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0: 이렇게 해서.
1: 예. 한 20초에 30초 정도 되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데쳐봤고요. 아, 색감도 푸릇푸릇하게 네, 나왔어요.
0: 푸릇푸릇하세요.
1: 네. 그래도 넣어볼까요? 자, 이제 마늘 정도 데쳐봤는데, 네. 이번에 양념을 만들어봐야겠죠, 양념장.
0: 양념도. 식초.
1: 예.
0: 간장.
1: 네.
0: 간장.
1: 매실청.
0: 예.
1: 어, 이제 저도 보기만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예.
0: 설탕.
1: 예. 매콤달콤한 이 양념장이 또 중요해요.
0: 그렇죠. 이 마늘종은 또 약간 반대예요. 이 고춧가루가
1: 예?
0: 덜 들어가고
1: 네.
0: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마늘종을 고춧가루 넣으면 너무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 아, 아까 그 볶음이랑
0: 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네. 2대1, 2대1 정도 고추장 2,
1: 예?
0: 고춧가루 1.
1: 예, 2대1 비율.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0: 자.
1: 잘 풀어줘야겠죠? 네. 자, 이제 이 마늘종을 맛있게 한번 묻혀봐야겠죠?
0: 그렇죠.
1: 자. 마늘종을 넣고. 진짜 마늘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바로 그대로 안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죠. 참깨도.
1: 예.
0: 넣고. 어우, 냄새가 이제 고추장 냄새랑.
1: 맞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0: 그렇죠. 여기 이제. 참기름.
1: 예. 이 마늘종 무침할 때 아까 만들어주셨던 이 양념장의 비율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요리에도 활용이 되는가요?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무리는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거.
1: 예.
0: 죽순.
1: 예.
0: 며칠 전에 했던 죽순, 그러니까 채소 볶음.
1: 네.
0: 그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1: 오.
0: 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1: 아. 이야,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만들고 나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0: 네.
1: 예. 아, 인기도 잘 흐르는 게 그렇죠?
0: 싸요 또 이게 마늘쪽이
1: 예.
0: 그런 식으로 해서
1: 저는 이거 김밥에 싸먹을 때 김밥에
0: 가서 이 김밥에 싸 드세요?
1: 예.
0: 어,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1: 예, 마늘쪽 좋아합니다 예, 한참 도네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마늘종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마늘종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늘종을 데치면 특유의 매운맛은 줄고 단맛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 식초, 진간장, 매실청,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마늘종을 넣어 무치다가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수제로 만드는 고추장부터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전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5: 보내줄게요.
4: 예.
5: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4: 네.
5: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 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5: 안녕하세요. 나는 조베이스예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6: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어도 되니까.
5: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드디어 나이나 지수분치를 지나가고 있어요.
8: 세상 정식쯤에 포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기분을 끌어안고 기대했을 때요.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제일 처음에 스리랑카의 여행을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곳인데요.
9: 스리랑카의 보물을 찾아 산으로 바다로 갑니다. 자연이 내린 위대한 유산. 그 속에서 전통을 지키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8: 발버둥쳐요. 너무 귀엽다.
9: 인도양의 보물섬. 스리랑카에서의 빛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던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립니다. 신밧드의 모험에서 신밧드가 보물을 찾으러 떠난 섬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스리랑카 중앙부에 위치한 마탈레 지구 담블라는 아주 특별한 보물을 품고 있습니다. 마을 인근 정글지대에 스리랑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 중에 명소가 있습니다. 비포장흙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멀리서 봐도 시선을 강탈하는 바위산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스리랑카의 랜드마크랍니다.
8: 제일 처음에 스리랑카의 여행을 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곳인데요. 이곳이 좀 신기하게 마추픽추와 같이 높은 언덕 위에 과거에 그 성이 만들어져 있던 곳이라고 해요.
9: 울창한 삼림 사이로 우뚝 솟은 화강암. 그 정상에는 무려 5세기에 건설된 고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당시의 실론 문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위산의 풍경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8: 와, 여기서 바라보는 시기리아의 모습이 또 남다르네요. 몰랐어요.
9: 멀리서 봐도 웅장한 산의 모습에 정말이지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크고 작은 연못과 수로, 석축으로 꾸며진 정원을 지나 바위산으로 가는 길. 이곳은 마치 우리나라 경주의 불국사처럼

0: 학생들에게 필수 견학 코스랍니다.
1: Why did you come here?
2: Because they have never been here, so yes, they have lessons in their school books, and so we brought them here.
1: Ah, you want to show these children?
2: They want to know about the kings and the history. Ah. So in their history books, they want to learn about King Kashyapa.
1: Ah, so Kashyapa. Yeah. Yes. So interesting?
2: Yes.
1: Yeah. Oh, sure, sure. Enjoy. Enjoy. Thank you. Good Saranai. Bye-bye.
0: 그런데 여기가 아직 진짜 입구가 아니라는 것. 높은 돌계단을 한참 올라야 하는데요. 중턱에 위치한 저곳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입구. 당시엔 누구에게도 쉽게 열리지 않았던 문이죠.
1: 이렇게 원숭이들이 우리한테 서 삼형제, 야 너네 못난이 삼형제 같아.

0: 드디어 도착한 입구. 문의 양옆으로 사자의 앞발 모양으로 조각된 바위가 눈에 띕니다.
1: 카샤파 왕이 그 왕세자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자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받을 뻔했던 자기의 동생까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을 죽이지 못한 채 동생의 복수를 두려워했던 나머지 카샤파 왕이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 철옹성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기만 해도 사자의 목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건축의 형상을 취했다고 해요.
0: 시기리아는 스리랑카어로 사자의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명예를 향한 불타는 욕망으로 건설한 공중도시. 카샤파 왕이 세상을 떠난 후 폐허가 됐지만 이 유적과 왕의 이야기를 열렬히 동경한 추종자들은 6세기부터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1: 와, 이 시기리아 락의 높이가 377m 정상인데요. 이 위에 올라오니 진짜 이 정글의 모습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입니다.
0: 해발 약 370m. 이렇게 높은 바위산 위에 어떻게 도시를 지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왕궁터와 연못은 물론이고 병사들이 거주하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연못. 왕의 수영장으로 사용되었을 거라 추측된답니다.
1: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아니 이렇게 높은 곳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한들 이렇게 물이 항상 차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저기 멀리 보시면 저기 호수 하나가 보이거든요. 저게 시기리아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저기서부터 물을 관계시설로 끌어올려서 여기에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해요.
0: 스리랑카는 고대부터 대나무 관을 통해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시설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에 이곳에 지어진 건물들이 무려 3층 높이였을 거라는 것.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곳이죠.
2: Sigiriya was the first place yes, in my wish list. It's old city and it's a mountain with the best view. So it's the first place in my wish list.
0: 한 왕의 욕망으로 지어진 공중도시. 결국 왕은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야기는 남아 스리랑카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중부의 정글에서 역사적인 보물을 만나보고 이번엔 섬나라 스리랑카를 제대로 즐기러 남부의 해안 지역으로 갑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시게 빛나는 곳. 남부 지역에 떠오르는 해안 관광지 탕갈레입니다. 스리랑카의 주요 어항인 동시에 많은 관광객이 머물러 가는 휴양 도시인데요. 온화한 기후, 깨끗한 바닷물과 해변, 적당한 파도 덕에 해수욕을 즐기기 좋고 서핑을 비롯한 각종 해양 레포츠로도 인기인 곳이죠. 해변이 많이 붐비지 않아 더 좋더라고요.
1: 이곳은 해안선과 바닷물빛이 다른 곳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고요. 현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0: 해변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어부들을 만났습니다.
1: 아이고완, 아이고완. 목각도 깔았노?
3: 마달라 왔다 깔았노.
1: 아, 고기잡이 망을 치러 바다로 나가고 계시대요. 아, 이 배로, 아, 이게 다 지금 그물이네요. 우와, 이 돌 달려 있는 것 봐. 오, 진짜 무겁겠다.
0: 이곳 탕갈레 어부들은 스리랑카의 전통 어업 방식인 마대를 주업으로 살아갑니다. 큰 그물을 바다에 펼친 후 해변에서 줄을 당겨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이죠.
4: You have to take 40 people.
1: 40
4: people. And then we have to do like the 20 people that one line and 20 people another line. We have to pull them it like that.
0: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나무 배라 배를 해안으로 옮기는 데만 해도 장정 10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협동심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두가 힘을 모아 배를 띄우고 소수의 작업 인원이 그물을 펼치기 위해 바다로 나갑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배. 노를 젓는 팔의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 명이 한 몸인 듯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한쪽에선 노를 젓고 다른 한쪽에선 재빠르게 그물을 내리는데요. 그물을 내리는 속도를 봐가면서 노 젓는 사람들이 방향을 조절합니다. 여섯 명의 손발이 척척 맞죠? 이곳 어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배를 타는데요. 그물이 꼬이지 않게 잘 펼쳐가며 내려야 하는데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의 폭이 정말 좁습니다.
4: Many problems. Four days before, big one get one and some in the damage.
0: 변덕스러운 날씨에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지만 어업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그물을 펼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째. 그물이 다 펼쳐지면 해변에서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물의 길이가 4km나 되니 그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어부들과 주민들은 매일매일 그물이 조금이라도 더 무겁기를 바라는데요.
1: Every day working here?
5: Yeah, yeah.
0: 서로서로 일손을 돕는 푸마시 문화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일을 도우면 작은 생선을 얻어갈 수 있다네요.
1: 여기 그물이 무거운 거 보니까 물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맨손으로 이리 줄을 잡아당길까요? 우와.
0: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만 무려 2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작업은 하루에 3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얼만큼 물고기 잡혔을지 너무 궁금해요. 제발 많이 나와라.
0: 일손을 돕다 보니 어느덧 저도 어부의 마음이 되어 만선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잡혔을까요?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잡혔는데요. 마델은 실로 직접 짠 그물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 잡힌 물고기들의 상태가 꽤 좋다고 합니다.
4: నార్మల్ లేగా మాలు పెట్టి దగ్గర
0: గాజాంగ్ మొన్జో పే జీని కృతి బెల్లో ముల్పుగిరి గుల్యూ ఆనందే 상품성이 있는 큰 물고기는 따로 챙깁니다. 남은 물고기들은 일손을 도왔던 주민들이 알아서 챙겨가는 방식. 이곳에서 바로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해변에 펼쳐진 즉석 어시장. 흥정이 한창입니다. 결국 흥정은 실패. 하지만 물고기가 이렇게 신선하니 제값을 치를 만한데요. 그런데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사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1: 와, 이거 다 사셨어요? 오꼬모? 와, 같이 가도 돼요? 이거 잡아, 이거 잡고. 아, 이렇게?
0: 식당이라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요. 도착한 곳은 바로 해변에서 5분밖에 안 떨어진 마을 안의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물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장사가 꽤 잘 되는 명당이래요.
1: 아까 거기에서 그물로 걷어들인 생선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에서 넣고 바로 즉석 마켓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팔고 계세요. 제가 이거 판매하는 거를 잠시 도와드려 볼게요. 마을루? 아, 마을루? 생선 사세요. 마을루 신선해요. 프레쉬? 마을루? 깨마띠? 깨마띠? 네? You want to buy? 와, 손님 왔어요, 손님. 여자. 하프 킬로 뜻이야.
5: 하프래요.
1: 하프 킬로? 그 돈다. 아, 진짜 한 번에 500g 딱 맞췄네요. 자, 아, 살리.
6: 13g.
1: 아,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매일 오라시네요. 제가 또 돈 계산을 잘하거든요.
0: 스리랑카의 어촌에서 제 적성을 찾았습니다. 제가 손이 빨라서요. 실제로 이날 평소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판매하셨대요.
1: 사장님. 저 오늘 장사 잘했는데 저 1당 주시나요? 1당? 공짜는 없어요.
0: 사실 장사가 잘 되니 사장님보다 제가 더 신나더라고요.
1: 아이보완. 많이 파세요. 빨리 파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부드사라나 이스디.
0: 바다는 늘

0: 인간에게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그런 바다를 집삼아 살아가는 섬나라 사람들. 삶은 치열하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아까 해변에서 만났던 마델베의 선장님과 점심 약속을 했었는데요. 어촌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1: 하이! 하이, 하산! Did you take a rest? Did you take a rest?
2: Yeah.
1: Okay. Oh, I'm fine. Oh, Amma.
2: Yeah.
3: Amma.
1: Huh?
3: And brother.
1: Brother?
3: And
1: 로약의 낭기. 아, 낭기. 아, 낯선아 이거.
3: Thank you so much.
1: Oh, yeah. Come. Oh, thank you so much. 타타쿠에.
3: 타타쿠. In the
1: beach. 아, beach. On the beach working.
2: Yeah.
1: Ah, it's another mother.
2: Yeah.
1: Good. 업을 하루에 세 번 하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0: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선장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과 생선 시어피쉬입니다.
2: 오래도 안 내버려도
1: 돼. 아이고원, 아이고원.
2: 그러면 내가 한 달이 돼.
1: 예, 한 달. Thank you for invitation. 감사합니다.

0: 갑자기 굽던 생선에 물을 붓습니다.
1: 기름을 익혀가지고 거기에 향신료를 넣었잖아요. 그 맛이 생선에 더 잘 배게 하기 위해서 살짝 굽고 나서 그 위에다가 물을 넣어서 다시 익히는 거죠.
0: 좋은데. 향신료를 넣은 기름에 살짝 구운 뒤 생선을 조리면 향이 더 잘 스며든다네요. 짭조름하게 간을 해 조려내는 스리랑카식 생선 요리.
1: 엄청 귀여운 고양이가 맛있는 생선 냄새를 맡고 여기 찾아와가지고 우리 발밑에서 계속 착착 감기네요.
0: 고양이도 반한 맛있는 냄새.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실한 생선 요리. 예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냅니다. 스리랑카의 채소와 향신료, 그리고 인도양에서 갓 건져 올린 생선으로 채워진 푸짐한 밥상.
1: 우와, 엄청 다정한 가정적인 아버지시네요.
0: 아버지의 마음으로 담아주신 한 접시. 생선부터 맛보는데요.
1: 이게 지금 한국에 삼치? 네, 씨얼피시. 삼치와 같은 그 생선이어서 그 삼치만이 가지고 있는 살짝 담백하면서도 그 깔끔한 맛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카레랑 같이 연결된, 이렇게 같이 엮여졌는데도 훨씬 그 맛이 여전히 그 깔끔한 맛이 살아있어요. 라싸이.
0: 땀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은 언제나 꿀맛이죠. 특히 마델은 힘을 많이 쓰는 작업이라 이걸 매일 하신다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2: Oh, me dice. Dan a pedir un den, dar un tat. Todo para que no haya que dar tanto bag ya no. Y a tal en la gorda. E cal en la meme den tat den. Si ya la gi mutum mutum gi me me vida vida tamaya apita vida di ni. E que a me hoy del tir para para hema que nek meme. Y a tal en la ne te cargan que a me dit me.
3: 이렇게 끝나왔어요. 뉴스를 듣기에는 아들 모두 사람이 힘든 어려움 많이 그렇게 말이 되는 아들 하는 대화를 듣고 정말 매일 기안이 나한테 다음 카드를 이렇게 말하네. 아니 기안도 많이 되는 기안도 벌써 내가 힘 기안 나이 너무 많이 기를 힘 기안 기를 힘 많이 안 내.
1: Can I visit your house again?
4: Yes, I would like
1: to. Thank you. Bye bye. Thank you.
4: Bye. Bye.
0: 아버지의 바다가 매일매일 평화롭고 풍요롭길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해변을 산책하다가 분지에 보이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0: Hi everyone.
1: Hi everyone.
0: So what are you doing here?
1: We are doing the beach cleaning today.
0: Ah, beach cleaning. But why did you start cleaning here?
1: So as we don't have a proper recycling system in Sri Lanka, this is what we do every Friday. We come here and also we use a couple of other beaches in Goa and we clean up.
2: 스리랑카의 자연을 사랑하는 현지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해변을 청소하는 봉사활동인데요. 아름다운 스리랑카의 환경을 오래오래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3: I just wanted to travel to Asia and I think this is very rewarding being here. So I thought that this would be a great place to come volunteer.
0: I respect you.
2: Thank you for trying to protect our nature.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Thank you too. 원합니다. 이런 스리랑카에서 여행자가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바로 에코 투어를 신청하는 건데요. 미리 예약해둔 바다 거북 부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0: Are you going? Are you working here?
4: Yes.
5: Welcome to our Ahungala Sea Turtle project. Lot of turtle, disabled turtle, some fishermen bring here. Stay maybe 5 months, 3 months, 4 months. Treatment finished, back to the ocean.
0: Welcome. Now? Okay. Welcome. Thank you. 우와, 거북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Big mouse.
5: Here our hatching area. Midnight mother turtles come to the beach and lay an egg. After fishermen collect from there. I will give money, fishermen bring here. Because beach have some dog eating, some eagle eating. And our hatchery safety, stay 1 day, 2 days, baby turtle 50 days come in and after release the ocean.
2: 산란 날짜와 알의 개수가 꼼꼼히 기록돼 있습니다.
0: 우와, this is baby? 너무 귀여워요. How many days?
5: One day and 2 days.
0: Oh, one or 2 days?
5: We have two kind of turtles.
0: Oh my.
5: Olive red turtles.
0: Huh?
5: And green turtles.
0: This, can I touch?
5: Okay.
0: 아! 발버둥 쳐요. 너무 귀엽다. 괜찮아. 뭔가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아기의 촉감, 아기 피부의 촉감이 느껴지고 살아있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This tank explain finish. And now Johan explain other tanks.
0: He is expert. Okay, I won.
2: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 거북을 구하기 위해 부화장은 물론 다친 바다 거북을 치료하는 보호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0: Wow, doesn't have one leg.
6: Nylon net.
0: Yeah.
6: They don't know that's a fish net. So they stuck the fish net with the sea wave. When they come back, that time they got the fish.
2: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0: Is this normal seawater?
6: Normal seawater.
0: There is nothing.
6: Every two days, like that, some medicine with water.
2: 이곳에서는 많은 바다 거북이 자신의 고향인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힘쓰고 있는데요.
0: How much deep? They are 1 meter?
6: 1 meter.
0: It's okay?
6: Look at here.
2: 아래서 막 깨어난 바다 거북을 만나볼 시간.
0: 어머, 엄마, 여기 거북이 있어. 와, how many days? 2 days?
6: Now,
0: immediately. Oh my god. 저 모래 구덩이에서 막 진짜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는 저 모습이. 아. 정말 경이롭고 또 한편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네요.
2: 바다 거북은 처음엔 눈을 감은 채로 세상에 나옵니다.

0: 그래서 아직은 바다에 나가긴 이른데요. 처음으로 물을 만나게 될 바다 거북.
1: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한 마리 한 마리 여기 수조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가보자. 수입.
0: 안녕. 안전한 수조에서 적응 훈련을 마쳐야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데요. 물에 대한 적응력이 정말 빠르답니다.
1: When can they come back to sea?
2: Yeah, definitely, ma'am. They know how to survive. You know, after 2 or 3 days, they open the eyes and they know how to survive. Because we must be at camp over 2 or 3 days.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swim.
0: 3일 전에 부화한 바다 거북을 바다로 보내줄 시간. 왠지 모르게 떨리더라고요.
1: 얘들아, 세상 밖으로 간다. 자, 고! 우와, 진짜 빨라. 이야!
0: 조마조마한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아장아장 열심히 잘도 걸어가는데요. 바로 앞에 얼마나 크고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요? 파도는 거칠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바다가 늘 그렇게 춥지만은 않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1: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부디 부디 이 아름다운 바다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이 세상 마음껏 누리며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정말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잘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0: 이 바다의 진짜 주인, 새끼 바다 거북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 생물들이 깨끗한 자연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푸른별 지구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0: 다음날 아침 다음 여정지로 향하던 중 아담한 마을을 만났습니다.
1: 여기 미스 캄프라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 보니까 잼 주얼러리 뭔가 보석과 관련된 뭔가 이야기가 있는 마을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이 하이 아유보안 아유보안 스마 우데사나
2: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하는 불러왕 한번 내가 담아야
1: 발란노 불러왕
2: 아래 내가 담아 미야마 아 연락을 드려 하드노
1: 오케이 부드사라나 아, 이 마을이 진짜 보석이랑 관련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마을인가 봐요.
0: 스리랑카는 보석의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마을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와, 하늘 파란 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하이, 하이. 굿모닝, 스바 우데사나. 아, 와우. This is your house?
3: Yes.
1: 아.
3: 티에네마 අපේ ගෙදර හදනවා මගේ අයියා තමයි හදන්නේ ඔයාට ඕන නම් අපේ ගෙදර පෙන්වන්න පුළුවන්
1: ඔව් ඔයාගේ අයියා
3: ඔව් මගේ
1: 지금 이분의 마침 오빠께서 그 보석을 만드는 기술자시라고 하네요 발란노 블루한다
3: 블루왕 ඔයාට එන්න පුළුවන්
1: ඕකේ ඕකේ 이스티디 땡큐 와우 so 오야 라스나이 유 랑기 아까 아 하이 아유보안 스바 우데사나
3: 아이 메 코리안 에케 카티아 카빌렌네 메 바두 하드노 발란나 메 메골런트 포딱 펜난누
4: 아예마 덴노 아리게
1: 아 캔 씨잇 되게 앉으라는데요 아 did you make this one
4: 실로
1: 이거

0: 실버를 세공해서 여기다가 지금 블루 사파이어를 박았어요. 스리랑카에서 제일 유명한 보석. 베스트 디자인. 혼다이, 혼다이. 와.
1: 무려 23년 경력에 빛나는 이분. 마을의 소문난 실력자라는데요. 마침 을에 들어온 귀걸이를 만드는 중이셨습니다. 금의 원석을 높은 온도에서 달군 뒤 망치로 두들겨 얇게 만든 다음 톱을 사용해 모양대로 잘라주는데요. 정교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0: 신기하다.
1: 귀걸이가 날카롭지 않게 잘 정돈해주고 수작업으로 완성된 금나비에 침을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서 소독을 한 다음 광택제를 발라 깨끗이 닦아주면 예쁜 귀걸이 한 쌍이 완성.
0: 우와, 라사나이, 고당 라사나이. 이야, 진짜 엄청 예쁘네요. 아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광택이 전혀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광택이 다 생겼죠?
1: 귀걸이 한 쌍을 만드는 데는 약 3시간이 걸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면 하루에 5쌍 정도를 만들 수 있다네요.
2: 혹시
0: 지금 어머님이 하신 이 귀걸이도 오야게 풋다? 아, 아드님이 직접 만드셨다는데요?
1: 이것도 너무 예쁘죠? 새로운 직업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요즘. 물질적 가치만을 쫓기보다는 전통을 이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0: 감사합니다. 이스리, 바이바이.
3: 바이바이.
0: 하이.
1: 뜻밖의 만난 시골 마을을 뒤로 하고 이번엔 스리랑카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러 갑니다.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도시 여행지 콜롬보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이자 상업수도인 이곳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데요. 해안선을 따라 높은 빌딩들이 질비해 있고 거리는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입니다. 도시의 중심에 있는 광장과 베이라호스의 주변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호숫가에 위치한 강가라마야 사원은 스리랑카 불교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0: 아이고한. 여기 강가라마야 사원의 정문인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해요. 스리랑카엔 불교가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들어왔는데요.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교가 들어왔지만 들어온 이후에 이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 세계의 불교를 전파한 근원지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대로 들어오면서 오랜 식민지를 겪다 보니까 스리랑카의 불교가 거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대요. 그런 상황을 이제 스리랑카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절을 창건하게 됐다고 해요.
1: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도시 한가운데에 사원을 세웠습니다.
0: 와. 정말 많은 석상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석상의 모습이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0: 강가에서 이윤해온 불상들이 가득한데요. 각자 모습도 의미도 다른 불상들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 여기에 한국에서 오신 듯한 부처님이 계신데요. 네, 정말 딱 봐도 한국에서 오신 부처님 같죠?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을 재현한 분묘부터 태국, 인도, 중국 등의 불교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에겐 특별한 장소입니다.
1: We are Buddhist.
0: No.
1: So in from our childhood we plan for doing this kind of wedding in temple.
0: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장소는 바로 이 보리스입니다. 기원전 3세기, 스리랑카에 처음 뿌리 내린 성스러운 보리수의 후손격인 나무. 2300여 년의 스리랑카 불교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죠. 불자들은 보리수 주변을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며 기도를 드립니다. 작은 단지에 물과 꽃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2: 물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기원을 마치고 나면 물을 보리수 트리에다가 부어요.
0: 스리랑카 불교에선 물을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보리수에 물을 붓는 전통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의 남다른 불심이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현대와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 콜롬보는 아름다운 인도양에 맞닿아 있는데요. 도심 속의 해변 갈레페이스 그린은 현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석양의 명소입니다. 낮보다 저녁이 더 활기찬 시민들의 휴식처죠. 신비로운 색으로 바다를 물들이며 오늘의 해가 지고 도시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콜롬보의 맛을 제대로 느끼러 왔는데요.
2: 아이보안!
0: 여행 중에 발견하는 최고의 보물은 뭐니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아니겠어요? 다양한 먹거리 천국인 콜롬보에서도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
3: We are one of Asia's 50 best restaurants. So the most famous flavor is the black pepper crab.
4: Can I choose?
3: Yes. So we have all the different sizes of the crab.
4: Oh my god.
3: Oh my god is 1.9 and the crabzilla is 2 kilos. So this is our biggest crab that we have today, which is the crabzilla.
4: Oh, this is oh my god.
3: Crabzilla.
4: Ah, crabzilla.
3: 2 kilos.
4: Wow.
0: 와,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호화로운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1kg짜리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0: 주문과 동시에 주방은 분주해집니다. 저는 후추가 들어간 블랙페퍼 크랩을 주문했는데요. 칠리크랩, 페퍼크랩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요리되는 게들도 대부분이 스리랑카산이라는 사실. 산지에서 먹는 음식이라 당연히 더 신선하겠죠? 여기에 스리랑카가 자랑하는 또 다른 명물, 후추 양념까지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고소한 버터향과 알싸한 후추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인데 벌써 맛있습니다.
2: 와, 진짜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5: 정보 페퍼크랩?
2: 아, 정보 페퍼크랩. 이 크랩은 이렇게 손에 듬뿍 묻혀가면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속살이 와, 한 번에 쏙 빠져요.
0: 이렇게 게살이 통통하다니. 이게 웬 호사인가요?

0: 하면서 먹는 것도 맛있는데 버터를 발랐을 때 또 어떤 맛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1: 이런 조화라면 언제나 환영이죠.
0: 부드러운 게살에 부드러운 버터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이 끝내줍니다.
1: 이것이 진정한 인도양의 맛.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내는데요. 늘 새로운 보물을 발견하는 나라. 이곳은 인도양의 보물섬 스리랑카입니다.
0: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가 나인 아티스트 브리.

0: 상담을 누시 사면결착기과 순밸브로 신선함 유지,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7: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8: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9: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8: 아, 이래도 되나?
10: 준비할게요.
8: 예.
10: AIA 생명.
8: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1: 이동하실게요.
8: 네.
10: AIA 생명.
8: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2: 다시 들어가.
10: AIA 생명.
8: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수고하셨습니다!
8: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기다릴게요. 예.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게 되죠.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EBS는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첫 순서는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교육 해법을 금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 SMS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4: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5: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3: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사찰 음식 그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1700년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 또 절약 정신, 절제 정신, 이런 걸 구현해낸 우리의 고유 음식 문화이고요. 지난해에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사찰이 바로 진관사인데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유명인사들이 백악관의 수석 셰프, 미국 전직 대통령 영부인, 벨기에 여왕, 리처드 기어 같은 유명인사들이 찾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진관사의 큰 어른이시고 사찰 음식 명장이신 개호 스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찰 음식 대중적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는 걸 몸으로 느끼시죠?
1: 네.
0: 왜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1: 사찰 음식은요, 자연의 음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이선이라고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음식으로서 안 되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찰 음식은 자연 밥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요새 바쁘다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인스턴트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사찰 음식을 드시면 편안하고. 예,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행의 일환이죠?
1: 네, 수행의.
0: 불교에서는 네. 사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네. 것도 수행의 일환이라고.

0: 가르치죠?
1: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자가 절에 들어와서 가는 곳이 공양간입니다. 공양간에서 제일 처음에 음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워져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 공양을 지으면은 자비스러워지고.
0: 자비스러워지고.
1: 네, 자꾸 이렇게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진 음식이 그 사찰 음식이고요.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 가는 곳이 공양간인데 만드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다 수행이라고 봅니다. 네.
0: 그 뭐 템플스테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서 하면은
1: 네네.
0: 깨끗이 다 먹고
1: 그럼요.
0: 마지막에 물 부어서 싹
1: 아,
0: 깨끗이
1: 그럼요.
0: 씻고 이 과정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것의 의미가 뭔가요?
1: 바로 공양이라 그러는데요. 이
0: 그렇죠.
1: 바로라는 거는 우리가 바리떼라는 말 있죠. 바로라는 건 그릇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그리고 공양이라는 건 먹는 건데, 바로 공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마을에서는 편안하게 막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무건작법을 합니다.
0: 맞아요.
1: 무건으로 조용히 드시면서 스님네들이 이제 평등 공양이라 그래요. 똑같이 일식삼천입니다. 가짓수가 한 다섯 가지인데 저희들은 김치 이런 거는 숫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시금치 마늘을 무친다든지 두부를 졸인다든지 콩장을 올려가지고 먹으면서 위에 어른들이 이렇게 드시면은 똑같이 밑에 사람까지 같이 드시고 그리고 바루가 사합인데 첫째 바루는 공양을 담고 둘째는 국을 담고 셋째는 청수물이라서 설거지할 물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네 번째는 반찬을 담는데
0: 예.
1: 이걸 먹으면서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다 하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요 아기들이 불이 나서 활랄 타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점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천수물을 거두러 가는데 설거지에 물을 하잖아요. 설거지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으면은 밖에서 있는 물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아기들이 죽는 것보다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나눠서 드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쌀한 톨의
1: 네.
0: 소중함.
1: 네,
0: 그렇죠?
1: 일미가 칠근이라 그럽니다. 한 알에 그 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0: 칠근?
1: 그런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0: 7근의 땀과 노력이
1: 네,
0: 들어갔다.
1: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양을 합니다. 네,
0: 네.
1: 그만큼 전략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 고춧가루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공양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면 뭐 일단 뭐 육류나 뭐 이런 살생하는
1: 그렇죠.
0: 그런 건 전혀 없는
1: 네,
0: 거고.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1: 아, 삼덕이 있습니다.
0: 삼,
1: 덕.
0: 예.
1: 청정유연여법이라 하거든요. 청정이라는 거는 맑음이에요. 그리고 유연하다는 건 부드럽게. 익힐 거는 익히고, 삶을 건 삶고, 여법하다는 건 법답게 해야 되는데,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가짐도 청정해야 된다.
0: 청정,
1: 유연,
0: 유연,
1: 여법.
0: 법이란 거 어떤 법을 말하는
1: 어떤
0: 겁니까?
1: 여기서의 법이라는 건 제대로 갖추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식초가 들어가면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무나물을 무치면은 생채를 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걸 조금 넣어야 되고 생강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0: 아하하.
1: 그러니까 법답게 들어가는 모습을 여법이라 그러는데
0: 네.
1: 근데 우리는 위의가 불교인데 모습이 불교여야 되는데 함부로 왜 성격이 막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칼, 물, 불이잖아요.
0: 예.
1: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그렇듯이 칼도 수술하기 위해서 집도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만 살인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불을 세게 하면은 음식이 탑니다.
0: 타죠.
1: 그러니까 조리법이 아주 적정하게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음식의 요점입니다.
0: 네.
1: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란 말을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할때 옛날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무게를 제사하지 않잖아요.

0: 물대중, 손대중이라는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눈의 온도, 손의 온도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대중에 해서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1: 근데 그게 법대로 다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0: 그렇죠. 옛날에
1: 눈대중,
0: 제가 만든 게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1: 네, 네. 네. 그리고 사찰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우선 오신채가 뭐죠?
0: 파.
1: 파.
0: 마늘. 부추.
1: 부추.
0: 양파.
1: 양파.
0: 달래.
1: 달래.
0: 봄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달래장을 찢어 먹고 달래 간장을 만들어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들은 악취가 나니까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마늘, 파, 달래 다 냄새가 심한 것들이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들은 세속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음식 가르칠 때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만 드시라 그러지 그것도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1: 수행자들은 네. 이 냄새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수행에 네. 도움이 안 된다.
0: 사법률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 익혀서 먹는 거하고 센 거 먹는 거하고 승질 많이 부리고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사찰이 진관사다라고 그랬는데
0: 네네.
1: 그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0: 저희들은 1700년 전부터 이렇게 불교가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은 수륙제를 지내면서 수륙제 그거는 물과 육지에 모든 영혼들을 달래주고 산 사람은 행복하고 돌아가신 분은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낼 때 진설하는 음식의 나름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이 또 큰 스님들에 공양하게 되니까 음식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례 음식에서.
1: 아, 근데 뭐 전국에 큰 사찰들 많은데
0: 네네.
1: 그런 사찰도 나름 뭐 자기 나름의 음식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있는데요.
1: 근데 특히 진관사가 유명한 이유가
0: 네,
1: 뭡니까?
0: 왜냐면 태조 이성계께서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수륙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거기는 58칸, 3층 58칸이었었어요. 근데 1층, 2층, 3층에는 쭉 다 장신애들이 저기하고 마지막 3층짜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제사 지낼 수 있게. 그래서 춘추로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찰이 진관사다. 그리고 또 조포사를 역할을 했잖아요. 두부 만드는 사찰.
1: 두부?
0: 네. 두부가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진상을 해요.
1: 왕한테?
0: 네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다 마시는데 왕족들은 빨리 돌아가는데 왜 사찰에서는 이렇게 오래 사는가?
1: 예, 예.
0: 장 문화가 또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콩. 그러니까 그 두부의 밥상의 보약이 두부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1: 네.
0: 간장입니다.
1: 오.
0: 눈이 간장이에요.
1: 오.
0: 그래서 우리가 꼭 상차림 할 때 간장을 놓잖아요. 가운데다가.
1: 네, 네.
0: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간장을 이렇게 한번 먹으면서 음식을 드시면은 식감도 있고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드십니다.
1: 네.
0: 콩의 성정은요, 저희들이 콩이라는 게 그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원래 콩이 새쪽 나거든요.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수행을 잘하면 콩이 네 알이 나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1: 어허.
0: 수행 잘한다고.
1: 예.
0: 그런 제석천에 콩이 있고 또 저희들은 포중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포중이라는 거는 보안제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1463년도 신숙주가 지은 책이에요.
1: 네.
0: 보안제집이라는 책에 그 신숙주가 지은 책에 거기 일암당 학정 스님이 시승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진관사 주지심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명 스님이 고만두고 성명 스님이 주지심인데 이 학정 스님이 그 유학자들을 모아서 진관사 계곡에서 시회를 열었습니다. 시회를 열 때 그 주지스님이 두부 포증을 했어요.
1: 포증.
0: 두부찜이라 그럽니다.
1: 두부찜을?
0: 네, 찜을 했는데 그 두부가 주재료예요. 두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이라 그러지.
1: 소금.
0: 소금 넣고 까만 깨, 흑임자 깨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다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복복자도 만들고 해피도 서양 사람들이 오면 해피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만드는데
1: 두부찜 위에다가 그 글씨

0: 를 이렇게
1: 네, 씁니다. 어. 그래 복복자를 쓰면은 이 복복자의 의미가 일구전시예요. 한일자.
0: 아, 그 한자를 파자에 보면
1: 네, 파자에 보면 한일자고
0: 어. 입구자가 있는, 있고 네, 밧전자가 있고
1: 네, 보일시자 있잖아요.
0: 보일시자가 있고
1: 어. 입구자를 두 번 씁니다. 명사로 쓸 때는 입이라 그러고 동사를 하는 때는 먹는다.
0: 먹는다.
1: 한 입으로 먹을 밭만 보이면 행복하다.
0: 한 입으로 먹을 밭만 보이면 행복하다. 그렇죠.
1: 그 행복의 의미가 큰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예, 예. 내 가까운 곳에 행복은 느끼는 자의 몫이에요.
0: 알겠습니다. 네. 진관사 그러면 두부겠네요.
1: 네네.
0: 대표
1: 두부.
0: 음식이.
1: 네, 두부. 오. 그래서 저는 두부 장아찌도 아주 좋아요.
0: 두부 장아찌?
1: 예, 장아찌를 두부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번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바짝 구워가지고
0: 구워서
1: 네 간장물을 끓여가지고 건 고추 있잖아요 그거 넣고 버섯 좀 넣어가지고 버섯 끓여가지고 거기다 퍼가지고 먹으면은 장아찌가 기가 막힙니다.
0: 어 처음 들어봤어요.
1: 네 그런 어. 음식이 아주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0: 조선시대 임금께 네. 진상하던 두부 만들던 곳이니까 네네. 두부를 가지고 네, 응용을 해서
1: 그럼요.
0: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군요. 네네.
1: 두부찜도 되고 두부 뭐 조림도 되고 또 두부 또 그 오색 두부도 조림도 되고 어. 그래가지고 이 반찬이라는 건요 제가 그래도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이에요.
0: 네
1: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롭다.
0: 네
1: 잘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0: 진관사면 네. 가장 첫 번째 대표 음식이 두부고
1: 두부.
0: 네. 두 번째 대표 음식은 또 뭡니까?
1: 두 번째는 콩국수.
0: 콩국수.
1: 네 서리태 콩국수라 그러는데요. 이 콩을 강화도 콩이 해풍을 맞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어. 그걸 살짝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포르무리합니다. 거기다가 잔 넣고 그 뭐를 넣냐면 볶음깨를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가지고 걸러가지고 어. 먹으면 그렇게 아주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0: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1: 네.
0: 돕니다.
1: 네, 그래서 예. 그 오바마 부주방장인 샘 그 분이 오셔가지고
0: 예예예 예,
1: 예. 예, 저한테
0: 샘 카스
1: 네 샘 카스가 오셨는데
0: 수석 셰프였어요.
1: 네 수석 셰프인데요. 그 영부인이 오바마의 영부인이 자연적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밭의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진관사에 가서 이제 저런 걸 좀 배워서 봤는데 제가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이제 콩국수를 밀대에다 밀어가지고 밀대라 그래.
0: 예, 예.
1: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는데 그분도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0: 어.
1: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0: 국수가락을 만드는 거죠.
1: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판에다가
0: 예, 예.
1: 옛날에는 왜 안동국수라고 하듯이 저희 절집에서도 큰 널판지에다가 밀대로 밀어가지고 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서리태 콩국수를 넣으면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0: 네.
1: 뭐를 넣으면 오이채를 썰어요.
0: 오, 예.
1: 그리고 또 빨간 홍고추를 끄트머리 조그맣게 세 개 이렇게 넣고 서리태 이제 아니 그 흑임자 깨 있잖아요. 그걸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여름 콩국수입니다. 아,
0: 예. 네. 두부도 콩이 원료고
1: 그렇죠.
0: 콩국수도 콩이
1: 네.
0: 원료고
1: 하늘이 준 선물이 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수천 씨도 공부 잘하면은 콩을 세 알 안 주고 네 알 주신다 그러잖아요. 네.
0: 아니 그리고
1: 네.
0: 그 살생을 금해서 육류를 섭취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1: 그렇죠.
0: 어찌 보면 수행자들한테는 네. 필수 음식이죠.
1: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에너지 충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 탄수화물은 물론 탄수화물로 밥을 먹지만은 좀 이렇게 기름질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전을 부쳐 먹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전이냐면 상추 부리떼 전이라고. 상추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줄기가 뚝대어 있어요.
0: 줄기.
1: 그거를 빼서 톡톡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그걸 이제 밀가루에다 묻혀가지고 전 부쳐가지고 먹으면 그게 상추 부리떼전이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0: 상추 줄기전이군요.
1: 부리떼. 예, 줄기인데 그걸 부리떼라 그래요. 절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무도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저희들은 살리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무도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지치레기에 남잖아요.
0: 예.
1: 그 무말랭이를 또 만들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말랭이 해가지고 이만큼씩 이제 묻히면은 또 저는 또 그런 게 고춧가루가 묻어야 되는데 또 그게 잘 안 묻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그게 적인가 봐요.

0: 두부말랭이 무치려면은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막
1: 네네.
0: 비벼야 되는데,
1: 네.
0: 그래도 옷소매에 안 묻는다?
1: 네. 그게 몰입해서.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부처님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니까 이또 사찰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졸리면은 자고 뭐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듯이 일심삼매. 일심이 돼가지고 일과 법이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면은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알겠어. 두부,
1: 네.
0: 콩국수, 그다음 또세 번째 대표 음식. 우리 진관상 음식 좀 소개 좀 많이 들어야
1: 네,
0: 되겠어.
1: 저 깻잎 배무침이라고 있어요.
0: 깻잎
1: 깻잎.
0: 배무침.
1: 네. 깻잎을, 생깻잎을 우리가 장아찌를 지내서 뭐 간장에다 조리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깻잎 배무침에서 배를 갈릅니다.
0: 과일
1: 갈아요.
0: 배요?
1: 네, 먹는 배. 거기다가 뭐를 넣냐면은 저기 매실청 있잖아요. 그걸 좀 넣고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를 조금씩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먹을 때 그다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치면은 그게 또 깔끔하고 그렇게 맛있어요.
0: 아니, 그 배하고 매실청까지 들어가면 달콤할 것이고,
1: 네.
0: 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고소할 것이고,
1: 고소하고.
0: 그 깻잎 특유의 또 향이 날 것이고.
1: 네. 그러니까 색향미가 다 어우러지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색깔도 보일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맛도 좋고. 그래서 색향미라 그럽니다. 예.
0: 무궁무진하네요.
1: 무궁무진해요.
0: 만드실 줄 아는 음식의 종류, 개수가 뭐 수백 가지
1: 네,
0: 되겠어요?
1: 수백 가지예요. 저는 그냥 제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이 재료는 뭘 해야 되겠다. 저는 대중 스님네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 오늘은 냉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면을 바로 즉석에 삶아가지고 다른 거안 넣고 거기다가 배좀 갈고 참기름 넣고 그리고 와사비를 이렇게
0: 고추냉이
1: 네,
0: 갈아가지고.
1: 고추냉이를 직접 갈아요. 예, 그래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조금 넣고 참기름 넣어서 바로 비벼서 먹으면은 그래서 오늘 해주스님이 냉면 공양한다면 스님네들이 20명이 다 와서 그렇게 잘 드셔요. 저는 그걸 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하나의 한이심이 납니다.
0: 냉면인데 와 고추냉이와 기름이 참기름이 들어간다. 이것도 특별한 조합이
1: 네.
0: 일반 냉면집에서는 없는
1: 아예
0: 거예요.
1: 없는 거죠. 거기들은 그 물을 저희들은 채소를 쓰는데 채소를 뭘로 하면 버섯물로 해요. 근데 비빔냉면은 채소물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무도 지치르기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건고추 넣고 버섯 넣고 채소물을 육수를 안 하고 저는 채수라 그럽니다. 그래 그걸 써가지고 된장찌개 할 때나 국 끓일 때나 그래 저는 항상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삼투작용이라 해가지고 뭘 볶잖아요. 볶으면은 잘못 볶으면 기름이 둥둥둥 뜨는데 저는 절대로 기름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포한 국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 음식은 맛으로 먹잖아요.
0: 그리고
1: 네.
0: 진관사에는
1: 네.
0: 장독대에
1: 네.
0: 항아리가 500개가 있다고요?
1: 네, 500개가 있습니다.
0: 와, 그 500개에는 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1: 네, 그러기도 하고 여름에 그걸 저장할 때 반지 담으면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에요. 장에도 다섯 가지 덕이 있잖아요. 빈내를 제거하고 암 예방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주갈증 날때물 타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또 뭐라 그러나
0: 갈증을
1: 예
0: 해소하고,
1: 갈증 해소할 수 있고 또 음식과 같이 하면 비린내도 제거해요. 그래서 된장을 많이 풀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0: 아, 그렇죠.
1: 피부도 고와지고. 네.
0: 그리고 그렇게 발효된 그런
1: 네.
0: 장문화라는 거야말로 우리 한국 음식의 고유의
1: 그럼요.
0: 특징
1: 그러니까
0: 아닙니까?
1: 그게 유해 물질이 아니라 유익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몸을 갖다가 잘 해주고 그래서 그게 건강한 음식입니다.

0: 아까 그 미국 백악관의 수석 셰프 왔다 간 이야기 하셨고 네네. 유명한 배우 리처드 기어는 와서 뭐 하고 갔어요?
1: 그분은 제 날짜에 온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뒷날 왔어요.
0: 아, 예고된 날에 안 오고?
1: 예고된 날은 못 왔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0: 기자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1: 난리 나니까 이분이 뒷날 몰래 왔어요.
0: 그 다음날?
1: 가죽 부가를 좋아했어요.
0: 가죽?
1: 가죽, 참가죽이라고.
0: 가죽나무를 할 때?
1: 네네.
0: 예예예. 예,
1: 예. 예, 참가죽, 참가죽을 그 튀기는 게 있거든요. 참가죽은 봄에 이제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약간 마늘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데 적당히 먹으면 맛있고 이거를 쪄서 하지 말고 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찹쌀풀 쓰잖아요. 찹쌀풀 쓸 때 찹쌀풀 쓰고 나서 생 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렇게 잘 부풀어 납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튀겨가지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더라고요.
0: 가죽나물 튀김?
1: 네네. 네. 그래서 그 튀김을 좋아하고 네. 한 서너 시간 있다가고 나한전에 가서 이제 명상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0: 원래 선 문화에 좀 관심이 있다고 네네. 그래요, 그 배우가. 네.
1: 그 칠성각 가서 기도하고.
0: 그래서 또 열심히. 뭐 벨기에 여왕, 태국, 부탄 공주 이런 사람들은 와서.
1: 벨기에 여왕은요. 그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과정, 명상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인터넷에 진관사가 제일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아, 뭐 같이 뭐 옆에 있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자꾸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콩 갈면서 드브를 만드는데,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해서 제가.
0: 맷돌.
1: 네, 맷돌질을. 제가 맷돌질. 몸도 가까이 가지 말고 옆에도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두부를 만드는데 맷돌로 갈아야지 이 콩이 맛있습니다. 예. 두부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하고.
0: 같이 이렇게 돌렸어요?
1: 네, 그리고 갈 때는 바루를 이렇게 하나 선물하고 제가 또 가사, 우리들 입는 법복 가사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해요. 다 오셨던 분들은 감동하고 갑니다.
0: 뭐 어떤 점에서 제일 감동한다고 그래요? 맛있어서 일단 우선?
1: 아니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한의심을 내니까 아, 오길 너무 잘했다. 인터넷에서 왔지만 이런 사찰 음식을 우리가 언제 먹어보느냐. 그러면서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네, 네. 다 골고루 잡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제가 한의심이 또 났습니다.
0: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는 사찰 음식 스케줄 코스가 네네. 따로 이제 또 신설됐대요.
1: 네네. 그분이 2023년도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봄볕이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제가.
0: 네네.
1: 너무 좋죠.
0: 예.
1: 봄볕에 깃든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0: 마음을 만들죠.
1: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서 좋은 마음인데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 저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다, 맞다, 옳다.
0: 예.
1: 마지막 다 맛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네. 성공 케이스입니다.
0: 네.
1: 남을 비방하고 자꾸 이렇게 헐뜯으면은 평생 그렇게 떠는 생각만 갖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갖고 좋은 생각 내면은 항상 되고 그리고 밝아지고
0: 예, 예.
1: 몸도 마음도 밝아져요. 몸의 주인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스승은 몸이다.
0: 몸과 마음이 하나죠.
1: 예, 하나예요. 불가분의 그렇죠. 관계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냥 마음을 함부로 서투러 하면 돼요. 우리가 몸은 자연이고 밥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담은 자연 음식이 사찰 음식에 아주 우리가 자연스럽게 최고 칭찬이 자연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0: 돌고 도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0: 네.

0: 잘 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도 왜 밝아지냐면 좋은 생각을 내니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1: 얼굴에 저절로 드러나죠.
0: 그렇죠. 모든 게.
1: 네. 그 프랑스 그 요리 학교 같은 데서는 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장도 담그나요, 이제?
0: 담글려고 그 스님네들 초청해가지고 담그는 것도 배우는가 보더라고요. 네.
1: 하하하.
0: 저는 비행기를 못
1: 아,
0: 타가지고 어디
1: 왜요, 왜?
0: 멀미를 많이 합니다. 차
1: 아,
0: 멀미 때문에.
1: 그러시구나. 다른 스님들이 가서 이제 가르쳐주고
0: 네,
1: 그러는군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재료도 자연스럽지만은 모든 게 한이 심이 난다고 아주 찬탄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1: 작년 6월에 사찰 음식 대축제, 그뭐 2만 명이 몰렸다면서요.
0: 참 이틀 동안 했는데 2만 명이
1: 글쎄,
0: 나왔어요.
1: 2만 명 갖고.
0: 네,
1: 특히
0: 그래서
1: 그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
0: 젊은이 많이 왔는데 저는 제가 포증을 해가지고 접시다 요만큼 아까 뭐 어떤 그 성명심 중에서 이루라는 홍이루라는 스님이 7그릇을 먹었다는데 요런 조그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 아까
0: 저희들이
1: 포등 설명해 주신 게 두부로 한 그거만
0: 네네
1: 했죠?
0: 포증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서 요만큼씩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더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뒷날은 김밥을 했는데
1: 김밥?
0: 오색 김밥인데 저희들은 햄, 야 이런 게안 들어가고 청항 적백이잖아요. 청색은 미나리 아니면 시금치 삶아가지고 묻혀서 하면 청색이고
1: 그렇죠.
0: 항은 두부를 지져가지고 노랗게
1: 두부.
0: 하니까 두부를 지져가지고 하니까 노랗고 항이고 적은 당근 있잖아요.
1: 당근.
0: 당근 썰으니까 빨간색이고 하얀은 밥이니까 그리고 검은 거는 김이잖아요.
1: 네.
0: 그게 오색 김밥인데 그것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1: 일반적인 김밥에 당근이나 시금치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넣는데 역시
0: 두부.
1: 여기도 두부가 들어가는 게 또.
0: 두부가 또
1: 하하하.
0: 굉장히 또 그게 또 1순위잖아요. 두부는
1: 네.
0: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 그럽니다. 아까 간장, 간을 맞춘다 했던
1: 네.
0: 장이.
1: 우리 스님께서는 식생활에 있어서 삼소를
0: 삼소.
1: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삼소가 뭡니까?
0: 적게 먹는데 탐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
1: 적당히 조금 먹어라.
0: 조금 먹고. 그리고 소식한다. 육식 이런 게 아니고 채소로 먹으니까 소식이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드니까 미소를.
1: 미소를 지으며.
0: 그게 많이 웃으면은 일로일로고 일소일소라 그러잖아.
1: 네.
0: 한번 화내면은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일로일로 일소일소 그런 말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으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1: 네.
0: 좋아지니까. 그래서 삼소 운동이에요.
1: 적게 먹고 채소를 먹고 웃으며 먹어라.
0: 많이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1: 네.
0: 그래서 식구들하고 좋은 음식 내면 음이온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진다 그래요.
1: 맞아요.
0: 기분 나쁜 사람은 체하잖아요.
1: 아이고, 맞아요.
0: 막히니까.
1: 자, 우리나라 사찰 음식이 이제 전통 인정받는 명장분이 모두 6분이 계십니다. 그 다른 명장분들하고도 다들 잘 아시죠?
0: 그렇죠.
1: 근데
0: 단국에서.
1: 특히 스님만의 어떤, 나만의 어떤 음식 비법이랄까? 정신이랄까? 그런 건 뭡니까? 우리
0: 저는
1: 개호
0: 최고
1: 스님.
0: 양념은 마음이다. 최고 양념이 마음이다.
1: 마음이다.
0: 약처럼 생각하는 게 변해서 양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한다. 저는 그걸 가르쳐요.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육원에서 90년도에 제가 운문사에서 83년도 가서 95년도에 13년 강의했거든요. 그때 거기 해주신 명성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60대에 한갑 하갑 논총을 했는데 500인분의 밥을 제가 그냥 동시에 다 했어요.
1: 500 인분.
0: 학감 살면서. 그리고 그왜 저기 다담상이라 그럽니다.
1: 다담상.
0: 찻상이라 해서 왜 차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올 다담상이라 그래요. 그 상을 딱한 300개 준비해가지고 동시에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지금도 그 명성 스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97세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게 또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0: 그리고 언젠가는 스승의 날인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오니까 스님 애들이 오늘 스승의 날인데 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스님 할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방 나와가지고 제가 유부밥이 있잖아요.
1: 유부.
0: 유부를 거기다가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유부밥이니까 저기 되고

0: 또 탕수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표고버섯 가지고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잘 공양을 해서 드리고 또 잡채 같은 거 하니까 이게 뭐다 되는 거지.
1: 네.
0: 그래서
1: 손이 아주 빠르신가 봐요.
0: 저는 한 30분에 30가지 반찬을 할수 있어요.
1: 아.
0: 제가 행자 생활 때 그렇게 익혔어요.
1: 오.
0: 한 1년 6개월을
1: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 몇살때 출가하셨어요?
0: 19살 때요.
1: 출가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0: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부친 친구가 사찰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총무원장 스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 가서 놀고 뛰어놀았어요.
1: 아버님 친구분이 스님이셨구나.
0: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절에 가게 됐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에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다녀도 뭐 떡이라든지 뭐 이런 가져오면은 항냄새 나서 싫어서 느낌에 제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큰 스님이, 탄흑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셔요.
1: 예.
0: 그큰 스님이 오셔서 그 절이 적으니까 묵호국장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데 색적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에 제가 눈이 뜨이더라고요. 아, 공이 그대로 색이고 색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반야심경의 그 심오한 뜻을 그때서 처음 알아가지고.
1: 고등학교 1학년 때,
0: 네네.
1: 그때
0: 그래서
1: 그럼, 아, 나 출가해야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0: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스님 돼야 되겠다. 그게 너무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왜 자기 자아상을 그리잖아요.
1: 예.
0: 저의 자아상은 스님이에요.
1: 그러니까,
0: 깜짝 놀래요,
1: 이미
0: 친구들이.
1: 결심을 하신 거네.
0: 네네.
1: 고등학교 때 반야심경에서 나 이제 결심이 되고,
0: 네네.
1: 그런데, 여고생들도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1: 원래
0: 예.
1: 그러셨어요?
0: 네, 그래서 저는 조림새를 제가 도시락을 세개 싸가지고 갑니다. 왜 싸가냐면 저는 왜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2시간 끝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1: 근데 그 도시락을 직접 싸셨어요?
0: 네, 그리고
1: 오.
0: 반찬을 직접 해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면은 한 도시락은 반찬인데 저희 친구들이 다 저한테로 와요.
1: 그렇겠죠.
0: 그 점심 시간은 또 뭐를 먹냐면 소울빵하고 팥빵하고 두 개씩 먹어요. 왜 그게 두 개씩 되냐면은 편지 써달라면 제가 또 편지를 글씨를 쓰니까 편지를 잘 써줘요. 문장을 하면은 그 고마움으로 빵을 사줘요. 그래 빵도 먹고 또 5시쯤 되면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럼 도시락 하나를 또 먹어요.
1: 그래서 세계가 필요하군요.
0: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1: 근데
0: 편해요.
1: 아무튼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음식 하는 걸 좋아하셨고
0: 네네.
1: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0: 모친이 잘합니다.
1: 어머니가 음식을
0: 네,
1: 잘하세요?
0: 저희 외조모도 잘하고. 저희들은 외가는 마산이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조그만 서당을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음식 잘하고 모친이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산서 저희들 강원도 살때 참가죽을 고추장에 발라가지고 보내주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걸 썰어서 자반으로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또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한 200포기씩 김장을 하잖아요.
1: 네. 예.
0: 그럼 오시는 사람들마다 다 나눠주고 그큰 스님들도 오셔서 저희 보사님이 열무김치를 잘 닮아요. 김치를 잘 담그다 보니까 스님 애들도 오셔서 대접을 잘하고 그랬습니다.
1: 그러면 그 출가하셔서
0: 네.
1: 수행하시면서
0: 네.
1: 이큰 스님들한테 이쁨을 받으셨겠어요? 음식 잘한다고.
0: 제가 많이 해드렸죠. 큰
1: 글쎄.
0: 스님의, 역대 큰 스님 애들 다 해드렸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72사님도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 10년간은 음식 그렇게 했습니다.
1: 아주 타고났다. 이런 평을 들으셨겠네요.
0: 뭐 잘한다고 하니까.
1: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절 음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다. 그리고
0: 네.
1: 자연을 상징하는 건 계절 아닙니까?
0: 네네.
1: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
0: 음식을 먹어야
1: 아니겠어요?
0: 된다.
1: 그죠?
0: 네.
1: 좀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처럼 뭘 먹어야 됩니까?
0: 봄철에는요, 냉이, 두루, 엄나무 나물이라 해서요.
1: 예, 엄나물.
0: 그 엄나무도 두릅의 자식이에요. 엄나무가 개두릅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두릅은 우리가 귀신 쫓는 그 나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갖다가 엄나무를 걸쳐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 나물이 저기 몸에 좋아요. 관절에 좋아요.
1: 냉이, 두릅,
0: 네.
1: 엄나물,
0: 쑥.
1: 쑥.
0: 쑥쑥
1: 그렇죠.
0: 자란다 쑥이에요.
1: 빼놓을 수 없죠.
0: 네.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원폭이 떨어졌을 때
1: 네.
0: 다른 채소는 다 죽는데

0: 쑥만 생식력이 강해가지고
1: 살았어요.
0: 네, 살아가지고 어. 쑥국 잘한다. 쑥.
1: 맞아요.
0: 그래서 봄에는 쑥개떡도 하고
1: 예.
0: 쑥고물이라 해가지고 쌀가루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1: 떡 비슷하게.
0: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쑥국도 끓여 먹고
1: 예, 예.
0: 콩가루를 저희들은 생콩가루를 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 끓이면 또 그게 그렇게 구수해요.
1: 냉이, 두릅, 엄나물, 예. 쑥.
0: 그리고 원추리라고 있잖아요.
1: 원추리. 예.
0: 원추리는 망우초라 그래요. 근심을 잇는 나물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고 적당히 이렇게 삶아가지고
1: 예.
0: 이렇게 먹으면은
1: 하긴 뭐 봄에는 온갖 나물들이 다 자라니까
0: 봄의 약은 다 보약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다음 여름철에는요.
0: 여름철에는 뭐 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이라 하잖아요.
1: 춘생,
0: 예.
1: 하장,
0: 예. 추수, 동장.
1: 추수,
0: 예. 동장. 겨울에는 저장하고 가을에는 거둬들이고.
1: 여름에는 네. 자라나고.
0: 자라나고. 봄에는 씨 뿌리고.
1: 예, 예.
0: 그래서 춘생, 하장, 추수, 동장 그래요. 추나추동이
1: 뚜렷한.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1: 여름철은 오이나 뭐 깻잎이나 네. 이런 네네. 거. 가을철에는 뭐 곡식이 다 자라니까.
0: 자라는데도 그런 뿌리 음식, 우엉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그 조림새를 해먹고. 겨울에는 또 저장해가지고 먹고.
1: 그래서 겨울에는 새롭게 나오는 건 없으니.
0: 없어도 무가 보약이라잖아. 무가 동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를 저희들은 썰어가지고
1: 예,
0: 무전을 해먹고
1: 예.
0: 또 무왁자지라 그래가지고 조림도 해먹고 배추도 배추전하고 배추를 또 찜을 하기도 하고 아, 무궁무진해요 음식은.
1: 네. 네.
0: 그래서 지혜로 음식 잘하면 지혜로워진다잖아요.
1: 근데 네. 진관사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많은 대중들이 와서 네네. 배우고 그러죠?
0: 네.
1: 뭐,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있죠?
0: 네, 그렇죠.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주 와요.
1: 그죠?
0: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에 포만감이 있지만 정신적인 포만감은 안 되잖아요.
1: 이제 사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은?
0: 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1: 네.
0: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열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감로의 밥이라고 하는 것도 감로의 밥, 향적의 맛, 재호의 맛이 삼승이지만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한 맛이다. 한 맛이 최고의 맛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1: 우리 스님 입에서는 그냥 저절로 이 버버가 줄줄줄줄줄.
0: 아니, 그냥 제가 한 게.
1: 알겠어요.
0: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예, 몰입하니까.
1: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툼 없고 평화롭고 그런 걸 저는 추구하고 싶고
1: 네.
0: 이 음식을 드시면 다 다툼이 없는 세상. 사실은 전쟁도 땅 뺏기 운동이잖아요.
1: 아이고.
0: 욕심이 꽉 차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기아에 지금도 굶는 사람이 많아요.
1: 예, 예.
0: 쓰레기가 산재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바로 공양의 절약 정신, 그리고 평등 공양, 그리고 육식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양, 화합된 공양, 단합된 공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익힐 수 있는 절약의 공다. 물도요, 설거지하면요, 몇 바퀴스가 드는데, 저희들은 요만한 물에다가 할 수 있어요.
1: 그걸로 내 그릇
0: 네, 다 닦고 쓰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런 공양 정신을 널리 많은 네, 사람들한테
0: 예.
1: 알려주시는 그런 큰 스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찰 음식, 그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을 먹는 그 자체가 수행인 그런 음식 문화,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오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프리드라이프.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5엽 더블윙 날개, 부드러운 자연풍, 고효율 모터로 강력하고 조용한 바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3단 높이 조절, 분리형 구조, 간편한 수납, 어디서든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분리형 구조, 간편하게 수납, 수납형 서큘레이터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4: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3: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4: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3: 초기 우주의 은하?
4: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3: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4: 맞습니다.
3: 3억 년인데?
4: 네, 맞습니다.
3: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5: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요.
6: 오차가 좀 크네요.
7: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3: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배를 누가 오차라고 몰라.
5: 우주에서는요?
8: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3: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4: 실제로 은하

0: 것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2: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깔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상담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그리고 땡 그리고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줄줄이 들어가는 차들. 사람들 향하는 곳 따라가 보니
3: 이게 뭐 하는 곳인데요?
2: 흔히 아는 그런 경매가 아니랍니다.
4: 경기청정기 자 2만.
2: 가위바위보. 보고도 믿기 힘든 가격.
3: 너무 좋은 물건이 많아서 지갑이 확확 열리네요.
5: 차 한 대 공짜 얻었습니다.
2: 지갑 열리는 건 시간 문제.
4: 자 공짜로 줄게. 자 공짜.
6: 이거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2: 무얼 상상하든 그 이상.
4: 종류가 끝이 없죠. 망가지면 될 것 같아요. 망가지. 그래서 만물이에요. 만물.
2: 앉아서 돈 벌어간다는 도심 속 보물창고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곳은 생활 물품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고 경매장인데요. 경매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건만

0: 어디서 오셨어요?
1: 대전에서.
0: 대전?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1: 바람쐬기 한번 가보자 하고서 온 거지.
0: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2: 자리 차지하려고.
1: 그럼 빨리 보고서를 얼른 내 거다 싶으면 얼른 잡아야지.
3: 맨 앞자리는 이미 만 원.
0: 맨 앞자리 앉으셨네.
2: 네, 네, 그래서 일찍 와요. 우리 이거 앉으려고.
0: 왜 앞자리 앉는 게 중요해요?
2: 아, 상품도 좋은 거 빨리 받으실 거. 그 또 서비스도 많이 주고.
0: 아, 서비스도 줘요?
2: 예. 네.
3: 최근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이들이 늘며 주목받고 있다는 중고 거래.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4: 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경매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그냥 좋은데, 자, 첫 번째 물건.
5: 이거 얼마 같아요? 120만 원, 140만 원 이래. 한 1억에서 2억.
3: 중고치곤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5: 전국부자가 되려면 1억은 무조건 넘어야 돼, 얘가. 7만 원.
3: 이 가격 실화인가요?
5: 7만 원도 싸다.
3: 7로를 단돈 7만 원에 얻다니 이분 횡재하셨네요.
6: 7로를 왜 사신 거예요?
7: 제 동생이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6: 여기 나올 줄 알고 오신 거예요?
7: 아니요, 그거 모르고 왔는데 왔다 보니까 와 보니까 있어서 하나 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하나 찾았거든요.
6: 가격이 마음에 드세요?
7: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5: 자, 돌돌 구갑니다. 자, 만, 2만.
3: 물건 하나당 시간은 5분 남짓.
5: 자, 2만.
3: 더 간절히 손을 든 사람이 임자랍니다.
6: 반갑습니다. 젊은 어디 쓰시려고 사셨어요?
8: 네, 옛날 걸 좋아해서 인테리어용으로, DP용으로 샀어요.
6: 만족하세요?
8: 네, 좋아요.
3: 물건은 무작위로 나오는데요. 이건 어디 쓰는 물건일까요?
5: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파이프 놓고 누르면 내 사이즈를 원하는 만큼 깎아갖고 끼는 거야. 자, 10만.
3: 경쟁 속 높아지는 물건값.
5: 8만 원을 가져와서 38. 자, 18에.
3: 이걸 경쟁자를 젖히고 원하는 물건 획득.
5: 뭐 이런 분들이 이거 사다가
3: 20분이 7개. 그런데 이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나 봅니다.
9: 얼마에 받는 거야? 이게 안 판다니까. 쓰려고 했어. 늦어 갖고 못 사지. 선생님이 빨라갖고.
6: 선생님 얼마에 사셨어요?
9: 18만 원.
6: 8만 원?
9: 나 20만 원 드린다 해도 안 판다잖아. 나 20만 원 드린다 했는데. 그 돈이만 나면 그걸 팔아야 안 팔아.
6: 얼마 좀 팔아?
9: 아, 30만 원 줘도 안 팔아. 나 같은 거 팔겠다.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사겠군요.
10: 그렇죠.
6: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9: 직업이 이러니까, 직업이. 내가 늦어가지고 못 샀다.
3: 실망 마세요. 또 좋은 기회가 오겠죠. 하루 거래되는 물건 100여 가지.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5: 내과가 놀러 가실 때 여기다 핸드폰도 놓고 거의 새 거예요, 새 거, 가방이. 가방만 29만 원이에요, 이 가방이. 자, 전부 다 갑니다. 드라이버, 신형. 자, 5만부터 갑니다. 자, 5만. 자, 8만.
3: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의 등장에 경쟁자 속출.
5: 가방값도 안 되는 거.
3: 치열한 경쟁 끝에 원하는 물건 얻으신 소감 궁금합니다.
5: 치죠. 골프. 자.
0: 마음에 드세요, 이거?
10: 아, 마음에 들어요.
0: 골프 치세요?
10: 배우려고.
5: 자, 이거 10분짜리 어프로치용
0: 얼마에 사셨어요?
10: 10만 원.
5: 샌드위치.
0: 이게 원래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가방까지 하면 어느 정도가 되세요?
10: 보통 풀 세트로 사면 300만 원.
5: 성냥품 많이 안 되라고.
0: 근데 지금 얼마죠?
10: 10만 원 줘. 땡잡았죠.
5: 40만 싼 거야.
0: 좀 주시겠어요?
10: 아, 엄청 좋아요. 지금 다른 거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3: 한 번 앉으면 쉽사리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경매장. 어떻게 이런 방식을 도입하게 됐을까요?
0: 근데 왜 경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세요?
5: 81년도에 제가 아르헨티나는 이민을 갔는데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거기 주말마다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매를.
3: 더 큰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싶어 선택했던 외국 생활. 영걸 씨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다죠.
5: 경매장이 아니라 아나바다에 아껴 쓰고

0: 주실게요. 휠체어. 자, 만.
1: 자, 2만. 자, 2만 원에.
2: 오해하지 마세요.
3: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습니다.
4: 이 휠체어는 왜 사셨어요?
2: 자, 잘 그렸죠.
5: 아니, 엄마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살라고 그랬거든. 아.
4: 어머니 좀 불편하죠.
5: 휠체어 90 넘었지. 어제 내가 장모님 사준 게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2: 멋진 그림을 한쪽 방에다가 걸어놓으시면 되잖아요.
3: 이번엔 장난감 자동차 등장.
0: 어린이날 애들 사주세요. 자, 만. 자, 2만.
3: 그런데 아내 눈치가 이상합니다.
6: 손녀.
7: 손녀는 안 좋아한다니까.
0: 자, 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해야 되겠네. 자, 가위바위보.
3: 과연 가위바위보. 결과는?
0: 자, 이기셨어요. 자, 이거는 그냥 공짜로 드릴 테니까 손주 갖다 선물하세요. 왜냐면 손주 준다니까 어린이를 많이 나란 뜻에서 제가 선물을. 여기 48만 원이고 샀대, 48.
3: 어제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요? 아내 눈치 안 보고 손 드신 보람 있네요.
0: 끼시면 돼요. 여기, 여기 딱 먼지 가네.
4: 아내분이 말리셨잖아요. 좀 못 뜨게 해서 큰일 날 뻔 했네.
7: 네. 몰랐네.
4: 차 한 대 공짜로 얻으셨네요?
6: 예, 예. 차 한 대 공짜로 얻었습니다.
3: 그나저나 손녀가 좋아하겠죠? 장장 2시간에 걸친 오전 경매가 끝나고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며 자신만의 보물을 찾느라 잠시 잊어버렸던 허기가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경매장에 사람이 몰리며 덩달아 바빠지는 건 인근 식당. 밀려드는 주문에 음식 만들어내느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랍니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시간을 아끼며 배 든든히 채우는 데 제격인 비빔밥.
8: 잠시만요. 계란 후라이 올려드릴게요.
3: 어느 업종이고 요즘 다 불경기라지만 이곳만큼은 유일하는군요.
4: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8: 4년 됐어요.
4: 손님 많이 오세요?
8: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오세요.
3: 그런데 아무리 경매가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지만 밥은 집에 가서 드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4: 경매 이제 하시다가 오셔서 드시니까 어떠세요?
9: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진짜. 처음 왔거든요. 동작이 느려갖고 마음에 드는 걸 못 샀어요. 몇 번 놓쳤어요, 진짜. 아.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4: 도전해보시려고 하시고.
9: 손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이것도 좀 요령이 있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4: 여기 와서 종종 이렇게 구매하세요?
5: 예, 좀 필요할 때 가끔 와요. 아, 우연히 알았다가 그 필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싸니까. 일단 싸니까요. 지난주에 와서 이제 서큘레이터 같은 거 사갔는데 그 바깥에 같은 경우는 한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A급인데도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이 시기에 좋은 게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3: 그 시간 영걸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이동하는데요.
0: 자, 어떻게 장사가 잘 되고?
6: 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0: 예, 어떻게 잘 팔리고 있어?
6: 예, 예. 잘 되고 있어요.
3: 이곳은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야외 장터. 어려울수록 함께 도우며 같이 잘 살자는 마음으로 만든 공간이랍니다. 높은 가게 자릿세에 오갈 데 없는 길거리 상인들을 위해 자리를 내주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장이라죠.
4: 여기 뭐 자릿세 같은 건 안 받으시고?
0: 네, 여러분들이 파는 거에 그냥 알아서 10%를 내십시오 하고 이제 알아서 맡기죠. 저도 노드십을 잠깐 일을 해봐갖고 어려웠던 분들이죠.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누구든 다 잘 돼야 돼.
3: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경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 경매장 안으로 트럭 한 대가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경매사도 바뀌었네요.

0: 안녕하세요. 아, 저렴한 좋은 물건 저렴하게 여러분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1: 오후엔 물건을 공수해온 판매업자들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은 약 2시간.
2: 25,000원만 아시라고.
3: 아시는 분이 가져가세요. 여름에 밖에 저기 세차를 한다던가 시골에는 트랙터, 경운기 세차하셔야 되잖아. 그죠? 갑니다. 이거 3만부터 갈게요. 3만. 보합세차기.
1: 물건을 파느라 정신은 없지만 내가 파는 만큼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니 판매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답니다.
2: 6만에 요것도 드리고 요것도 드리고
3: 다 가져가시오.
4: 도깨비 오시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5: 어떤 물건들을 좀 가져오세요, 오늘?
3: 저는 요즘 좀 마음은 안 좋지만 폐업한 가게들. 폐업한 가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통세미로 갖고 와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지금 이 시기가 봄철이 좀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시기예요?
3: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철이 조금 이사도 많이 하시고 계절적으로는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직접 파셔도 되는데 그 여기 가져오셔서 팔면 좀 어떤 장점이 있으세요?
3: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 인파들이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분 모셔놓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100분, 200분이 더 낫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오는 또 소득도.
1: 약 2시간 만에 제품 완판. 판매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6: 209만 5천 원이요.
5: 209만 5천 원? 몇 시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한 시간.
3: 아니죠. 저희가 얼마 지금 경기가 좋은데 잘 안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5: 근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 네. 한 시간 반 정도 하신
3: 지금 딱 한 시간 반.
5: 한 네. 시간 반에 얼마 하셨죠?
3: 209만 원이요.
5: 기분 좋으시겠어요?
3: 네,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네, 기분 좋게 또 오늘 퇴근합니다. 네.
1: 중고 물품 판매에 경매 방식을 도입한 영걸 씨. 최근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답니다.
5: 여기가 어디예요?
7: 자, 이곳이 저희의 보물창고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 여기는 영걸 씨가 두 번째로 야심차게 마련한 또 다른 보물창고라는데요. 이 물건들은 다 뭔가요?
7: 생활용품을 여기서 다 넣어다 놓고 여기서 온라인 경매도 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아들이고 네. 자 여기는 우리 따님, 여기는 딸이고.
8: 안녕하세요.
1: 365일 24시간 편한 시간에 경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건 아들과 딸이었죠.
7: 마음이 뿌듯해요. 자기 잘하는 거 보면.
1: 오늘도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영걸 씨.
7: 자, 오늘 어떻게 매출이 얼마나 되나? 이게 전체 매출.
1: 한눈에도 오늘 수입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5: 현금을 직접 보시면 또 힘이 나시겠어요.
7: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뭐 돈을 떠나서 일단은 이것이 버려서 쓰레기장에서 태워져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현금으로 돌아온다는 게 뿌듯하죠.
1: 누군가에겐 고물이, 누군가에겐 보물이 되는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9: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인천을 좀 많이 알리는 늘 그랬거든요. 20, 30년 전부터.
10: 이 차를 몰고 와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일렬로 줄 서서 조심하죠. 자.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성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6: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8: 안녕하세요. 나는 저베이트예요.

0: shot!
1: Take the shot!
2: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3: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2: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후원 문의 080-861-9595.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텃밭지기 이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말농장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심은 작물들은 점차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일이 몇 배로 힘들어지거나 심어놓은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해야 할 당장의 관리라면 물주기, 병충해 방제 등입니다. 먼저 물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죽어요. 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왜 이렇게 비실거려요? 키우기 식물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나는 식물 킬러예요 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성분을 과다 투입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식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물주기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식물에 따라 물을 적당히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못 맞추니까 식물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주기 3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인데요. 3년은 줘봐야 그제야 물주기에 조금씩 익숙해진다는 말이겠죠. 물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이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작물에 따라 기후와 날씨, 계절, 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주기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몇 가지를 유의하신다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물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밭에 자주 오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밭에 오면 습관적으로 물을 장마철처럼 철철 넘치게 주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밭들은 화학비료 과다 사용, 대형 농기계의 빈번한 사용으로 토양 20에서 30cm 아래가 딱딱하게 다져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경반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주 와서 물을 흠뻑 주어버리면 물이 이 경반층에 고이게 되고 그 위로 물이 차올라서 작물 곁뿌리는 계속 물에 잠겨 있게 됩니다. 가뭄이 들고 땅이 완전히 말랐다면 또 물 빠짐이 아주 좋은 땅이라면 물을 흠뻑 주어도 됩니다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곳에 곁뿌리가 물에 잠길 정도로 흠뻑 주어버리면 식물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세 가지를 살피고 물을 줍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물을 조절해서 줍니다. 물주기의 근본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증발량이 많을 때에 또 가뭄이 들고 땅이 완전히 말랐다면 물을 흠뻑 주고 비가 자주 내린다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또봄 가을에는 적당히 장마철이 지나고 물 증발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좀더 자주 줍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의 상태에 따라 물을 달리 줍니다. 이 땅이 점토질인지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인지 구조를 먼저 살펴서 점토질이면 적게,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은 많이 줍니다. 또 고랑이 배수가 잘 되면 많이 주고 물이 잘안 빠지는 곳은 적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의 성격에 따라 물을 조절해서 줍니다. 작물 중에는 습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건조한 땅을 좋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고추, 토마토, 옥수수, 땅콩, 감자, 고구마 종류는 건조한 토양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물을 줄때 뿌리가 살짝 젖을 정도로만 물을 줍니다. 그러나 상추, 무, 오이, 당근, 가지 같은 것들은 비교적 습기가 있는 땅을 좋아하는데요. 이런 작물들은 물을 좀더 많이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한다고 해도 과도한 물은 금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물은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보통 물은 아침이나 저녁 때 주고 낮에는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침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증산작용을 생각해 봅니다. 식물은 뿌리로 물을 공급받아 물관을 타고 줄기로 올라가서 잎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을 배출하는데요.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증산작용은 햇빛이 강한 낮 시간에 가장 활발하고 아침 때부터 저녁 때까지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물을 주어도 뿌리가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잎으로도 배출하지 않기에 증산 활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춘 상태에 있는 뿌리에 장기간에 걸쳐 물을 자주 주면 물이 순환되지 않아서 뿌리에 물이 고여 있게 되고 그러면 뿌리는 서서히 썩습니다.

합니다. 거실이나 베란다 같이 증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증발량이 많은 밭에서는 아침에 주는 게 가장 좋지만 저녁 때 물을 주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낮에 물을 주는 것은 삼가합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 상추같이 잎이 약한 식물이 시들어 있는 상태에 물을 주면 오히려 더 시드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증산 활동이 멈춘 상태에다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물을 주면 식물은 기공을 여는 게 아니라 닫고 있기에 잎이 주저앉게 됩니다. 또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주면 이파리 위에 남겨진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한낮에는 물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한낮에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잎에는 주지 말고 땅에만 가볍게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지의 몇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방적인 방지입니다. 작물을 너무 비좁게 심지 않습니다. 통풍이 안 되면 작물이 약해지고 성장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넓게 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땅은 작고 심을 작물들은 많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상추 같은 잎채소들은 밀집해서 심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 채소인 고추, 가지, 토마토의 경우 제식거리를 적어도 40cm 이상은 두는 게 좋습니다. 좁게 심어야 많이 거둘 것 같지만 좁게 심으면 오히려 통풍이 되지 않아서 병 발생률만 높일 뿐입니다. 병충해 강한 식물들을 골라 심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는데요. 배추나 무, 청경채, 겨자채 같은 것들은 꽃잎이 내기엔 십자화과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화과 식물들은 하나같이 벌레에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상추 종류를 가장 많이 심는 이유도 맛도 있지만 벌레들이 달려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상추 종류만 해도 심을 게 정말 많으니까 골고루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랭사를 씌워 벌레 접근을 막습니다. 양배추나 녹채소로 즙을 짜서 먹는 케일 같은 경우는 청벌레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잎을 거의 놔주지 않고 다 갉아 먹습니다. 할수 없이 농약을 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한랭사를 씌우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배추 흰나비들이 날아와서 알을 까지 못하게 하고 벌레들의 접근도 어느 정도 막아주어 충해를 막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랭사는 나비들이 알을 까지 못하게 모종을 심고 나서 바로 씌워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농약 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사용은 가장 간단한 병충해 방지 수단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요소가 늘 꺼림칙합니다. 물론 요즘 농약은 전농약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농약 성분이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다 맞다면 유기농 재배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주말 농장 식물들 중 많은 것들이 잎채소인데요. 여기다가 농약을 살포하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아마 잔류량은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정말 사용하려면 아주 적게, 그것도 식물 재배 초기에 주로 사용하고 먹게 될 시기에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병충해가 밭에 많이 생기는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이 제일 큽니다. 병충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살고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탓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내성이 생긴 것도 큰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농약을 살포해 보면 같은 약을 몇 회에 걸쳐 살포할 경우 나중에는 벌레가 잘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강한 농약이라도 내성이 생긴 것이죠. 어찌하든 주말 농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벌레나 병균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재배하는데 농약 치기도 뭐하고 또 그런 것을 무시하고 농약을 칠 마음을 가졌더라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웃 눈치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 농장에서는 병충해에 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방제를 하고 그 다음 천연 농약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유기 농약제를 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천연 농약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신홍범입니다. 저는 이제 수면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학회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수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강의에서 이제 불면증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약물이 아닌 불면증 치료 방법, 뭐 인지 치료, 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면 증상이 있을 때 수면제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이 안 오면 나 그 약국 가서 뭐 약을 사 먹어야 되나? 병원 가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야 되나? 아니면 또 주변에서 얘기하죠. 아, 그렇게 못 자면 병원 가서 이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뭐 치료를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 수면제를 드시고 있으면 옆에 분들이 막 걱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연로하신 이제 어머니가 이 수면제를 드시면 따님이 막 그래서 엄마 이렇게 수면제를 계속 먹어서 어떡하려 그래, 이 치매 온대,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수면제를 드실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이제 상황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가 도대체 이 불면증 치료나 이 대처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수면제를 이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접근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용어를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식적으로 수면 유도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없고 수면학 교과서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또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수면 유도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병원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의사 처방이 없어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항히스타민제고요. 감기약이죠. 우리 감기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감기약 엔티히스타민도 세대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좀 옛날 약 1세대는 그 부작용으로 졸음이 강하고, 최근에 나온 약들 좀 비싸고 좋은 약들은 그 부작용이 없어요. 별로 안 졸려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3세대 이런 걸 이제 복용하시는 게더 낫고요. 어쨌든 그 졸리는 부작용을 가진 감기약을 약사님이 주시는 거고, 이제 그걸 드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엔티히스타민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는 게 같이 있는데요. 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고 정신 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을 잘못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이제 불면으로 고생하실 때는 더더군다나 꼭 병원 가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하고 잘 따져보고 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국에서 이제 주실 때도 많이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모았다가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수면제 얘기를 할게요.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물이고요. 그뭐 약물의 이제 성분으로는 뭐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또 비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제의 역할은요, 우리 복용을 하면 우리 뇌에 가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뇌세포가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신경전달이 일어나는데, 이 약물이 그 신경전달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해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좀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막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때 이제 약이 들어가서 그 신경의 과한 활동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이 너무 강하거나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제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멍하고 졸리고 뭐 운전할 때도 힘들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수면제를 적정한 양을 이제 드셔야지 되는 거고, 또그 사람에 맞는 수면제를 이제 고르고 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약
수면제 이렇게 먹으면 뭐 기억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몽롱하고 뭐 졸음으로 사고도 생기고 그러면 수면제는 나쁜 약이잖아요. 그런 거를 그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의사들이 처방하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약을 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는데 또 좋은 작용,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수면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힘든 일을 당했어요. 뭐 슬프거나 뭐 가족이 잘못되셨거나 뭐 너무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수면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단기간. 적절한 양으로. 그래서 이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차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해외여행을 갔더니 낮밤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낮 12시인데 거기는 밤 12시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수면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는 뭐한 10시에 자고 한 아침 한 6시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이유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거나 이래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빨리 자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면증 비약물 치료를 할때 보조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되게 이제 우울증, 불안증 있는 분들은 그병 자체로 잠을 못 자요. 이럴 때는 약을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꼭 처방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수면제를 드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제가 수면제를 요거 먹고 있고 요거 먹고 있고 처음엔 요거 먹다가 요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했는데 처음엔 잠이 오다가 이젠 잠이 안 와요. 다 환자분이 아세요. 저 중독된 것 같아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중독이 아니고 이 경우는 내성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약으로는 우리 뇌가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대개 약을 오래 드셨거나 많이 드셨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내성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환자분이 힘드신 거죠. 약을 얼마를 더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잘못하시는 경우가 한 포를 더 까서 드세요. 약을 두 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럼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좀 지나면 그것도 또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낮에 몽롱하고 이런 건 있고 잠은 안 오고 정말 어렵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지 되고 그게 불면증 비약물 치료,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고 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잠과 관련된 행동, 잠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돼요. 반드시. 약을 계속해서 드시면 절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요. 깜빡깜빡하고, 뭐 아주 한 40대 젊은 분인데도, 뭐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하고, 본인이 말씀하셨건 또 기억을 잘 못하고, 이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 이렇게 약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 약을 줄이거나 안 먹어요. 그럼 잠을 더못 자요. 그러니까 약을 더 먹자니 부작용이 생기고 약을 줄이자니 더못 자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떤 분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약만으로 불면증을 조절해서는 안 되고 약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또 무분별하게 환자가 임의로 늘리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꼭 의사 선생님의 이제 지시를 받고 치료적인 그런 틀 안에서 이제 이런 걸 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환자분들 중에 처음 수면제를 이제 처방받거나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약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세히 여쭤보면 약을 먹고 누워서 이제 이분은 한 5분 안에 잠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약을 드셨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 약을 드시면 약이 우리 위에서 녹아가지고요.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고요. 간에서 대사를 거친 다음에 그게 피를 타고 뇌로 가요. 그래서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한 30분도 걸리고 길게는 1시간도 걸려요. 내가 음식물을 먹고 위장에 음식물이 있을 때 도울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개 제가 약 드시고 한 30분이나 1시간쯤 지나서 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환자분들은 드시자마자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효과 없다고 약을 또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약을 드신 후에는 절대 다른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약을 드시고 집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주변 이렇게 건사하시느라고 그걸 하러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약을 드시면 약균이 돌기 시작하면 어지러워요. 그럼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정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수면제 복용과 관련해서 약을 선택하고 약을 처방하고 하는 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사실 환자분이 약을 먹고 어땠는지 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더 좋은 약, 나한테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드시고 잠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자다가 중간에 깨는 게 있는지 특히 그 다음날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수면제가 다 식약처에서 이제 안전하고 이래서 처방을 하는 거지만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이 약을 드시면 이게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약도 한 5%, 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약을 드시고 몽유병, 뭐 자다가 일어나서 뭘 먹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요즘엔 이제 수면제로 분류되지 않지만 잠오는 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 항우울제를 섞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정말 고급스럽게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나잠안 와서 왔는데 왜 우울증 약을 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그게 더 환자를 생각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수면제 복용에서 중요한 거는 꼭 의사 지시를 따르셔야 된다는 거, 무분별하게 약을 늘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잠을 잘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수면제의 어떤 작용 기전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어떤 식으로 복용하셔야 된다든지 특히 의사 선생님하고 수면제에 대해서 잘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 하지불안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수면질환인데 이게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학자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강의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제품은 펄프 섬유가 가로, 세로 이렇게 얽혀서 우리가 눈에 보는 종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종이의 재활용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엉켜 있는 펄프 섬유를 물에서 풀어서 이 섬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종이가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의 펄프 섬유가 물에 잘 풀려야 되는 것이고 이 종이 섬유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물에 잘 풀리지 않는 종이나 오염되어 있는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이를 분리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비, 행, 분, 석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분이 중요합니다. 분리하는 거. 왜? 종이에는 여러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 박스에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비닐 테이프는 잘 떼셔야 됩니다. 노트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철로 된 스프링 같은 거라든지 플라스틱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잘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수 종이만 폐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에 잘 풀리지 않는 종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것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근데 모든 비닐 코팅 종이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코팅되어 있지 않는 반대쪽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종이와 비닐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의 경우에는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경우에는 폐지로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냉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있어요. 냉음료를 담을 때 얼음도 같이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도 비닐을 코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비닐이 양면으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인 것이죠. 이런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이컵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양면 코팅된 종이컵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열지 혹은 감압지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 배송장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번호표, 주차권, 로또 용지, 기계에서 삐삐삐 하면서 뭔가 뽑혀서 나오는 종이들 있잖아요. 이런 종이들이 다 감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택배 종이 상자를 배출할 때 배송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장은 가급적 떼어내시고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칩통 있죠. 안쪽에 알루미늄이 발라져 있어요. 이게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감자칩통은 폐지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배출하시는 것인데 너무 아까워. 나 폐지로 배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나실 때 알루미늄을 뜯어내시는 취미 생활을 즐기시면 됩니다. 은박지도 다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껌을 싸고 있는 속지, 그 은박지잖아요. 초콜릿이나 양갱 같은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종이도 은박지를 사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종이가 아니라 쓰레기로 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지심은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휴지심도 재활용이 잘 되는 종이에요. 폐지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오일이나 유산지, 왁스 종이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을 포장하는 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쌌던 종이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키친타올이나 미용티슈, 냅킨, 핸드타올 등도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이런 종이들은 휴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성질은 휴지와 정반대예요. 휴지는 물에 잘 풀려야 돼요. 그래야 변기가 막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친타올 같은 경우에는 닦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 풀려버리면 이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키친타올 등은 수분이 들어왔을 때에 물에 풀리지 않는 약품을 섞어요. 그러니까 물에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지와는 정반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잘 풀려야 재활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풀리지 않는 약품을 섞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폐지에 섞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이팩은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폐지에 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이팩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구분돼요.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멸균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에 알루미늄까지 붙어 있는 종이팩이에요. 알루미늄은 차단 기능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붙이게 되면은 공기나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외부의 공기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균도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멸균해서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음료가 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균팩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유팩의 경우에는 양면에 비닐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팩과 멸균팩은 종이의 구성이 약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유팩과 멸균팩을 같이 섞으면 서로가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유팩 따로, 멸균팩 따로 분류가 되어서 각각 제지회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종이팩은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요? 전용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지는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종이팩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비닐이 풀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이팩만 따로 모아서 전용 재활용 시설로 가게 되면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제지회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분리배출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우유팩과 멸균팩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배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캔이나 페트병이나 유리병 버리듯이 좀더 편리하게 종이팩을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좀더 보편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떡하라고 얘기해요? 주민센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은 휴지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방식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캔이나 페트병처럼 그냥 집 밖으로 분리배출을 하면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하는 체계 위에서 거점에서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얹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점에서 모아야만 재활용된다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이팩 재활용률이 1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종이팩을 배출할 때 펼칠 것이냐? 접어서 배출할 것이냐, 원형 그대로 배출할 것이냐, 펼침파, 접이파, 원형파가 싸워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거점에서 모을 때는 펼쳐야 돼요. 거점에서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도 줄여야 되고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펼쳐서 깨끗하게 씻는 게 정답인 것이죠.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한다라고 했을 때는 펼치는 것보다는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원형 그대로 분리 배출하게 되면은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펼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분리 배출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어렵죠.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크네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라고 불렀어.
3: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게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 집이네. 와.
8: 이야.
9: 사람이 걸어 들어간 이분의 이 특한 재료입니다.
7: 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저 뭐야? 흑전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0: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11: 무쌍이 이렇게
12: 무쌍이 제일 매력적인데
11: 그냥 복생해서
7: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1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7: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4: 큰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비용지역 허지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2 소화기 사용법 뿌린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탈출 넘버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진열해 놓은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을 그 전문가들은 국박 또는 중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국중박이라고 불러가지고 지금은 우리 박물관에서도 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 보면 젊은이들이 확실히 힘이 있고 새로운 감각을 줘요. 국박, 중박 했을 적에는 뭐 딱딱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생각나는데 국중박 하니까 리듬이 생겨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즐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나라 문화를 상징하는데 박물관은 건물, 유물,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박물관의 규모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얼마나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람객 수에서 작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1등이 루브르 박물관이 900만 되고 2등이 바티칸 박물관, 저 시스테나 성당 있는 바티칸 박물관이 680만 명이고 3등인 우리가 650만 명, 4등이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 소위 대형 박물관이, 그 다음이 그 유명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600만. 근데 그 숫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외국 박물관은 자국의 미술이 아니라 세계 미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박물관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박물관장이 찾아오면은 젊은이들 많은 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박물관은 옛날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박물관은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과 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보기도 하고 국중박 분장놀이 같은 엄청난 이벤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오면은 즐겁고 편안하고 무언가를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향유 기관으로 되었고 많은 그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좋아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유물을 낳고 유물은 역사를 증언해요. 그리고 유물과 함께 역사를 기억하면은 역사의 이미지가 생깁니다. 제가 관장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중박을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젠가 마음 먹고 선사실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시를 1층에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쫙 돌면은 책으로 읽지 않은 우리 역사가 다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내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 전시실로 열린마당에서 으뜸홀로 들어오면은 저 끝에 경천사 10층 석탑 보이는 데까지 약 200m의 역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이 대동여 지도의 원본을 거의 실물대 크기로 정밀 복제해 가지고 지금 전체를 붙여 놨는데 그 높이가 그림만 6.8m입니다. 아파트 3층 높이의 그 지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동여 지도가 이렇게 큰가 하고서 그 놀라는데 이 고산자 김동호 선생이 참 훌륭하신 게 이게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인이 지리학자로서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6.8m 되는 그 크기의 지도를 당신께서 그림으로 필사로 해서 그린 게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판 하나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이 전체를 30cm 단위로 해서 아코디언식의 절첩을 22첩을 세운 거예요. 대동여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저 공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그 장성이 대동여 지도를 딱 보더니 하늘에서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구글 지도에 나오는 거하고 형상이 똑같은 거야. 1861년에 만든 지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 정확한 거가 대동여 지도에는 산세가 표현된 게 이쪽으로 갔는지 이렇게 갔는지 비스듬한지 그 산세의 방향이 다 맞아요. 그리고 강을 표현했는데 낙동강이고 한강이고 강줄기가 두 줄로 해서 쭉 가다가 한 줄기가 돼서 저 태백산으로 가고 금강산으로 가는데 배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두 칸으로 그렸고 배가 못 들어가는 데부터는 한 줄로 표현했어요.

고울에서 고울 사이에 길을 직선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는 도로 지도지만은 이거는 자연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밀양을 간다 했을 적에는 대구에서 밀양 가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점이 찍혀 있는데 그게 십리마다 점을 찍은 거예요. 이 고울에서 저 고울 가는데 몇십 미 떨어졌는가가 그 지도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호 선생이 위대한 건 틀림없죠.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그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성격을 타협한 건 지지까지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김종호 선생이 자신이 다 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 정상기라고 하는 분이 기본적인 거를 그려요. 그리고 또 50년 후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방한 눈금에다가 그리는 거를 그려요. 그거를 김정호가 집대성한 겁니다. 뭐든지 위대한 것은 그가 다 창출한 게 아니라 집대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호 선생님이 고산재의 위대함과 함께 거기까지 쌓아왔던 문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대동여 지도 앞에 오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 크게 놀라서 사진을 찍고 난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지 고향 땅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어떤 시인은 그거를 대동여 지도 설치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 지도를 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중간에 광개토 대왕비를 디지털로 복원을 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우리 역사의 큰 자랑이죠.

그 지금 현재 압록강 넘어 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들판에 놓여 있는데 이것도 높이가 6.4m 되는 자연석에다가 그약 1700자의 글자가 새겨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이 얼만큼 위대했는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글은 전부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는 주몽에서부터 광개토대왕까지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가가 제일 파트고 두 번째는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광개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란을 했고 그때마다 얼마나 땅을 넓혔는가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쓰여 있고 그 다음에는 광개토대왕 능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준칙이 쓰여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고구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그참 강인한 기상, 그 웅원한 정신을 보여주는 유물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게 한글로 풀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가면은 아름다운 10층 대리석으로 만든 경천 사터의 탑이 있는데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에는 다 탑이 있는데 그 탑이 시대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고려시대 때에는 아주 개성적이고 그리고 장대한 느낌을 주는 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만 하더라도 3층 석탑으로 그냥 단아하게 했는데 고려시대의 석탑은 7층, 10층, 9층 이렇게 높아져요. 경천사 탑이 10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탑은 홀수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10층이에요. 근데 10층이지만 사실은 이 기단부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을 셀 줄 모르는 사람은 13층 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탑은 그 몸돌에다가 조각을 다 해놨는데 그 조각을 다 해놓은 거가 현장 법사가 불경을 구해오는 우리들이 잘 아는 손오공 이야기가 거기에 그 새겨져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죠. 그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스토리 그런 장식성을 가지면서도 또 대리석이 갖고 있는 질감이 아주 우아하게 보여줘서 이게 더 보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역사의 길 끝에 있습니다. 이 탑은 개성에 있는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었던 거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대신이 권력자가 이거를 해체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때의 그 베델이라든지 호머 헐버트 같은 그 언론인과 외국인 선교사가 국제적으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문화재 약탈했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돌려받아가지고 경복궁 한쪽에 있다가 이 국중박을 만들면서 상징적인 그 유물로 세워놓은 거가 지금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곳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해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성당과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치빛으로 빛나는데 고려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청자는 비색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탁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벌스름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총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인문 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홍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꽝 끼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술하고 용술하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 개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 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맹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0: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2: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0: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1: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3: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4,400kg.
4: 한 250억 했고요.
5: 연매출이
6: 14만?
4: 한 50억.
6: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7: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8: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9: 우와!
10: It's magic.
11: 안 돼, 야, 끝나니까, 진짜. 먹어봐, 뿅뿅. 아!
1: 맛있지?

0: 현관문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쌍 불러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961-9

0: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크네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라고 불러?
3: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때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8: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9: 무쌍인 것
10: 같은데.
9: 무쌍이 제일
10: 매력이 그냥 못생겨서.
7: 야,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11: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12: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3: 와, 백마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왜 어쩌다가 이곳에 오게 된 거지? 목적이 무엇일까?
5: 지금 살아나냐?
6: 기지에 잡혀온 것 같아요.
7: 이 덤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8: 우주기지 느낌인데.
9: 와, 이런 거 처음 와봐. 나 닭살도 났어.
10: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9: 또 무슨 일이야? 뭐지?
11: 운영조끼! 운영조끼 하나 던져줘!

0: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전투를 빕니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0: 있으네요.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4: 와, 진짜 맛있다.
5: 쫄깃해.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언제면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2: 암흑 보석이요?
1: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2: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버섯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보상.

땡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접대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해볼래?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햄치 하우스에서 햄치 닮아주세요.
0: 자니?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교통 안전 도우미.
1: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반짝이는 조끼를 입고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줄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표지판인데 멈추란 뜻이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교통안전 도우미거든. 나랑 교통안전 도우미 할래? 허,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이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멈춰! 좋아. 그럼 잘 되는지 볼까? 너희는 춤추다가 내가 표지판을 들어 올리면 멈추는 거야. 멈춰! 춤 잘 춘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교통안전 도우미! 아우, 아우, 아우! 안전하게 길 건너는 걸 도와주자!

0: 빨리 빨리. 근데 너무 빨리는 안 돼. 솔방울 떨어지면 어떡해.
1: 우리 비겼어.
2: 예.
3: 베이지 안녕. 베이지 안녕. 비씨 안녕. 교통안전 도우미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오토바이야.
2: 브릉.
0: 그럼 난 길 건너도 되지? 근데 길이 어디지? 그게 혹시 여기야? 나 지금 길 한가운데 있는 거야?
3: 난 교통안전 도우미야. 내가 널 길 한가운데 놔두겠어? 길은 저기야.
0: 아, 그렇구나.
3: 그리고 건널목은 바로 여기고. 길 건너기 전엔 양쪽을 잘 살펴봐야 해.
0: 난 늘 여기저기 다 확인해. 위, 아래, 이쪽, 저쪽.
3: 좋아. 이제 건너가 보자.
2: 브릉.
1: 오토바이 지나갑니다.

0: 다시 계속 건너자. 좋아, 이제 가도 돼.
1: 응, 고마워.
0: 고맙긴 뭘.
1: 우와, 그 표지판 진짜 멋지다.
0: 맞아, 이걸 보면 무조건 멈춰야 해.
1: 나 멈췄어.
0: 또 건널래?
1: 응, 좋아. 나 이번엔 다섯 방향을 볼 거야.
0: 위, 아래, 겨드랑이. 이쪽, 저쪽. 좋아, 다시 건너자.
1: 이번엔 누가 오는 거지?
0: 멈춰!
1: 비시공이야!
0: 우리가 도와줄게!
1: 우와, 내가 좋은가 봐!
0: 얜 통통 뛰어다녀! 멈춰! 그래, 잘했어.
1: 자, 하나, 둘, 셋.
0: 실뭉치가 안 보여. 어떡하지? 안전도우미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실뭉치가 보이니? 저기야!
1: 와, 우리 따라오라고 길을 가르쳐주고 있네. 진짜 착하다. 저 실을 따라가보자.

0: 실뭉치가 바다로 뛰어들었어. 길을 제대로 안 보고 간 거야. 재수영할 줄 알아? 우리도 할 수 있잖아. 가자, 실뭉치를 구해주자. 근데 먼저 이쪽, 저쪽. 좋아. 야호, 잡아!
1: 업.
0: 혹시 실뭉치 보이는 친구 있어?
2: 저기 실이 있어.
0: 저 실을 따라가자.
1: 업.
0: 봐, 실뭉치가 멈췄어.
2: 실뭉치야, 우리가 가서 구해줄게.
0: 멈춰! 물고기 때 지나가요. 이제 가도 돼.
2: 멈춰!
0: 어?
3: 딜런? 저거 혹시...
0: 거대 문어잖아! 저기 봐!
4: 그래, 나야! 여긴 건널 수 없을걸?
2: 길을 못 건너면 실뭉치를 못 구하잖아!
0: 우릴 막을 순 없어. 멈춤 표지판도 없잖아. 하지만 우린 있지. 멈춰!
2: 멈췄어!
4: 팔 하나만 멈출 수 있는 거야. 난 팔이 8개거든.
0: 엄마야.
4: 멈춰!
0: 도망쳐!
2: 비씨가 데이지 문어한테 잡혔어. 실뭉치랑 표지판도 뺏기고 이제 어떡하지?
0: 그러니까 그게... 그 표지판이 더 필요해. 문어 팔 개수만큼.
2: 난 멈춘 표지판이 없는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멈춘 표지판, 멈춘 표지판.
0: 우와, 찾았다.
3: 멈춰?
5: 잘 되네.
2: 멈춰!

0: 가보자.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이제 작아져 버렸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1: 어프 어프 어프.
2: 여기 나머지도 있어.
3: 멈춰.
0: 뭐?
2: 나도 표지판 줄래? 그게 없으면 일하기가 힘들거든.
0: 너도 교통안전 도우미였어?
2: 그럼 내가 왜 멈추라고 했겠어?
0: 아.
2: 고마워. 자, 이제 여덟 방향을 살펴봐. 위, 아래.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또 겨드랑이. 이쪽, 저쪽. 자, 이제 가도 돼.
0: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어프. 덕분에 안전하게 건넜어. 헉! 안전하게 건넜다고? 우리가 해냈어! 아우!

0: 예. 그럼 또 만나.
1: 멈춰.
0: 우와. 자, 이제 가.
1: 아우. 멈춰. 공원 지킴이.
0: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아주아주 큰 공원에서 일할 거야. 동물이랑 나무도 보살피고 캠핑 온 친구들도 만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배지 같지 않아? 내가 도와주러 왔다는 걸 알려야 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공원 지킴이거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공원 지킴이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원에 있는 동물이랑 식물들을 같이 돌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나면 배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거야. 같이 말해볼래? 난 공원 지킴이야. 공원을 위험해서 안전하게 지킬 거야. 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공원 지킴이 놀이. 그럼 공원을 지키러 가자!

0: 얘들아 안녕.
1: 안녕 딜런.
0: 공원 지킴이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난 모닥불이야. 타닥 타닥치. 넌 캠핑 손님? 좋아. 나한테 마시멜로 구워 먹어. 자 가자.

0: 필요가 없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 배지, 배지, 배지. 찾았다. 우와, 됐어. 이러니까 기운이 쑥쑥 나는걸. 좋아, 이제 순찰할 시간이야. 쓰레기가 있는지 잘 한번 찾아보자. 야호, 일한다. 오, 저기 봐, 쓰레기가 있어.
1: 그리고 여기도 있고, 치우고,
0: 또 치우고, 여기도 있네.
1: 치우고,
0: 치우고, 치우고, 치우고. 근데 주스팩이 왜 이렇게 많지?
1: 또 과자 봉지도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지. 딜런님은 저기 봐.
0: 연 모양의 새야. 안녕, 반가워. 안녕, 잘 가. 어? 또 주스팩이잖아. 공원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캠핑하러 온 것 같은데.
1: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면 안 된다는 규칙 맞지?
0: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가서 알려주자. 타다닥.

0: 저기요! 타다다! 파! 실례합니다. 캠핑 손님, 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괜찮아요. 우린 지킴이에요. 공원을 위험으로부터 지키죠. 아이고!
1: 타닥, 타닥!
0: 모닥불은 어떻게 끄는지 알아요?
1: 터지, 타다닥, 치, 타닥!
0: 숲은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1: 작은 타다닥, 작은 치.
0: 아직 안 꺼졌나?
2: 맞아, 아직 이러잖아. 작은 치.
1: 얘들아, 내 꼬리에 모래를 뿌려. 그럼 꺼질 거야.
0: 알았어.
1: 작은 타다닥, 작은 치.
2: 담고, 담고, 담고.
1: 치.
0: 우와, 우와, 우와.
1: 치.
0: 야호! 이제 숲은 안전해.
2: 바닥 소리도 안 나.
0: 불이 꺼졌어.
1: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0: 위험에 빠진 동물인가 봐. 공원 지킴이들, 손상안경 준비.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니? 저기야, 새가 도움이 필요한가 봐.
1: 우리도 도와줄까?
0: 그럼 좋지. 지킴이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1: 공원 지킴이 출동! 자, 바다비씨.
0: 우리 팀에 잘 왔어. 자, 그럼 출동!
1: 저기 새가 있어.
2: 놀라게 하면 안 돼. 살금살금 다가가야 해.

0: 우리가 도우려는 걸 어떻게 알리지?
1: 간식을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런 새는 뭘 먹지? 벌레? 아하, 그렇구나.
0: 방금 벌레라고 했어. 네가 나설 차례야.
2: 비씨, 새한테 말해줄래? 우린 공원 지킴인데 돌아온 거라고.

0: 우와, 먹는다. 먹고 있어. 자, 바다 돼지. 너도 바다 비쉬엔. 우리 다 같이 먹이 주자.
1: 온몸이 끈적한 진흙투성이구나.
2: 게다가 딸기도 부러졌고. 그래서 날지 못했던 거야.
0: 그럼 어떻게 고치지?
1: 바로 이걸로!
0: 이 배지! 진짜 괜찮겠어?
1: 공원 지킴이잖아. 어떻게든 도와야지. 이 배지를 써서라도. 아, 배지가 너무 작잖아.
2: 잠깐만, 내 것도 써. 찍, 샥.
1: 거의 다 됐어.
0: 우리도 하자. 찍.
1: 날아봐, 새야. 활활.
2: 어떻게 나는지 잊어버렸나 봐. 괜찮아. 나도 가끔 물구나무 서는 법을 깜빡하거든.
1: 나는 법을 다시 알려주게.
2: 이제 네 차례야, 새야. 비씨처럼 날아봐.
1: 공원 동물을 도와줬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딜런
1: 세야 너 이런 거 할 줄 알아? 팔럭팔럭팔럭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미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미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미던 준비 완료!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천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3: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4: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미미 쇼핑백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 새로운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8: 형들 떡볶이 먹자
9: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0: 진짜 맛있겠지
11: 와 진짜 맛있다
12: 쫄깃해
1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4: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0: 내 손 잡아. 자.
1: 또 여기야. 우리가 아까 지나온 곳 맞지?
2: 다 같이 붙어 다니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어느 길로 뻗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모이자.
1: 그래.
2: 복도의 배열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 아까랑 구조가 달라.
3: 또야!
1: 푸미고 머브, 레드카펫 볼 때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니까. 카펫이 나한테 메롱하는 것 같단 말이야.
2: 나야말로 넘어가기도 어렵게 운동기구를 왜 복도에 갖다 놓은 건지 몰라. 과거의 나 제대로 반성해.
0: 아까 복도의 모양과 지금의 모양엔 일정한 패턴이 있어. 그건 같은 모양을 반복한다는 거지.
1: 그럼 마구잡이로 복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0: 오호. 세 번째 교실로 들어가 있다가 복도가 두 번 움직이고 나면 바로 그때 나가야 해. 곧 복도가 다시 움직일 거야. 모두 서둘러. 문 닫아.
2: 형, 빨리 들어와.
1: 아직도 의심하고 있나?
2: 들어올 뻔했어.
0: 이렇게 두 번 지나가면 레드 카펫이 두 개 깔린 복도야. 놓치면 또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4: 레오, 넌 그레이와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지?
2: 너희가 가버리고 바닷가에서 매일 기다렸어. 얘는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0: 바닥에 있는 거 잘못 먹으면 탈라. 자, 대신 이거 먹어. 왜 그래?
1: 형이 많이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줬어. 그런데 그건 왜?
2: 그랬구나. 내가 오해한 건가?
3: 잠깐! 정말 저 악당들이랑 한편 맞아요?
0: 내가?
3: 아, 진짜 그런 말을 듣기는 한 거야.
2: 그래, 복도가 다르게 꾸며져서 계획과 달라지면 곤란하다고. 심지어는 위험한 순간 뛰어나가서 우리 위치를 놓치...
3: 인디고...
2: 너 내 말을 또 안 믿는구나.
3: 그게 아니라...
1: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온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우측으로 뛰어! 준비해!
0: 일단 나가자.
3: 이게 뭐야!
0: 힘들지? 자, 잡아!
3: 아니에요!
0: 그래!
2: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왜?
1: 다 꽂혀!

0: 정치녀다.
1: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군.
0: 한판 붙어보자.
1: 여기까지 온 걸 후회하게 될 거다.
0: 헤, 떠들지 말고 덤벼. 이제 법을.
1: 모조리나 부숴줘.
0: 두부를 뺏어야 해. 공중전이면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1: 가소롭구나.
0: 이제 됐어.

0: 번째 복도가 올 거야. 자, 가자.
1: 좋아, 나가자.
2: 힘들다. 지쳐서 그래. 둘이 먼저 가.
1: 둘이?
2: 인디고.
1: 어?
2: 아까 한 말은 다 같이 쓰는 공간이라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말이었어. 오해하게 만든 내 잘못이야.
0: 오해? 나 사실 인간이라 경계한 거 맞아.
1: 우리가 위험해질까봐 걱정한 거지.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0: 내 말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날 걱정한 거였구나. 버플, 널 믿으니까 나도 노력할게.
1: 응?
0: 아, 고대 문자 물어봐.
1: 아, 맞다!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2: 주문 같은데.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아라?
1: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아라?
0: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아라!

0: 당장 레드 풀어줘!
1: 이제 학교를 떨어뜨려야겠군.
2: 와! 이놈께서?
0: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학교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야. 어? 그린! 그린! 저기!
1: 이제 떨어진다.
2: 안돼!
0: 제도 그린!
1: 어림없다.

0: 어디 남의 힘으로 마법을 부려!
1: 이게 어떻게 된 거지?
2: 대단한데?
3: 드디어 버블잼이 생긴 거야?
0: 아니, 인디고의 버블잼이 나한테 왔어. 고마워, 너의 힘을 빌려줘서.
2: 퍼플, 그럼 내 것도 한번 끼워봐.
3: 이제 레드카펫만 봐도 어지러워.
2: 빨리 안 보이게 치우자.
4: 잠깐! 생각해보니 개성을 살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어? 레오는 왜 자고 있어?
0: 아, 맞다! 여기!
2: 내 버블잼! 모든 만물은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법칙이 있지. 고마워.
0: 얘들아! 보시라! 이 엄청난 발견을!
2: 이 문은 뭐야?
0: 인디고! 날 걱정해줘서 고마워.
3: 그래서 이 문이 어딨다고?
0: 어? 2층의 빈 벽에 홈이 있는데 거기에 캡처를 하지 마.
2: 잘 지내보자.
4: 어?
2: 뭐 그렇다고 친구까진 아니고.
0: 돌아왔어!
2: 그러게 다행이다.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0: 침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사펀틴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육수께 치킨 크크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형들, 떡볶이 먹자.
5: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6: 진짜 대박이네.
7: 진짜 맛있겠지.
8: 대박. 너무 맛있는데?
9: 쫄깃쫄깃하네.
10: 쫄깃해.
11: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르단 닭떡볶이.

0: 사막 대모험 1.
1: 정말 덥다. 저쪽에서 잠시 쉬어야겠어. 이제 살 것 같네. 친구들에게 연락이나 좀 해볼까? 여기는 캠프?
2: 안녕, 캠프!
1: 안녕!
3: 캠프, 샌드빌엔 잘 도착했어?
1: 지금 막 도착해서 잠시 쉬는 중이야.
4: 그렇구나.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 힘들진 않아?
1: 괜찮아. 스타샌드의 별똥별을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나저나 이 구조 신호기 정말 좋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너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다니 말이야.
5: 그게 다가 아니야. 본부에서도 네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4: 맞아. 지금 네 위치를 보니 부메랑 언덕 근처네. 스타샌드로 가려면 부메랑 언덕을 넘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거긴 모래폭풍이 자주 불어서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고 있지?
1: 물론이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언덕은 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갈 거야.
0: 잘 생각했어. 여행을 할 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1: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 줄 테니까 걱정 마.
2: 알았어.
3: 캠프, 그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랄게.
1: 그래, 모두들 고마워.
4: 별똥별을 보러 사막까지 여행을 가다니 캠프는 정말 대단해.
2: 맞아.
1: 됐다. 와, 별이 참 많네. 오, 시작한다. 이렇게 멋진 하늘을 친구들과 함께 본다면 더 행복할 텐데. 에? 저건 뭐지? 으아! 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으아!
6: 무슨 일이야, 캠프?
1: 저게 뭐지? 이건 우주에서 날아온 돌이잖아! 야호! 캠프가 운석을 발견했다! 야호! 야호! 야호!
6: 캠프! 캠프!
7: 무슨 일이야, 진?
4: 얘들아, 이 소리 좀 들어봐.
1: 저게 뭐지?
4: 와! 캠프의 비명 소리야.
5: 맞아. 좀 전에 캠프의 구조 신호기가 켜졌었는데 이렇게 비명 소리만 남기고 저기 스타샌드에서 신호가 끊어졌어.
0: 캠프한테 큰 사고가 난 게 분명해.
4: 응. 우선 사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때?
5: 이미 해봤어.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연락이 되지 않아.
3: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캠프를 구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5: 하지만 얘들아, 너희 모두가 캠프를 구하러 갈 순 없어.
8: 모두가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5: 너희 중 누군가는 마을에 남아야 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니까.
8: 그건 그러네.
0: 그렇다면 나랑 로이가 가는 건 어때? 헨리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나는 게 쉽지 않을 테고, 혹시 마을에 위급 환자라도 생긴다면 엠버의 도움이 꼭 필요할 테니까.
4: 폴리 말대로 지금 상황에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3: 나랑 폴리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5: 좋아. 그럼 난 캐리에게 연락해서 스타샌드까지 가는 길을 부탁해볼게. 캐리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폴리와 로이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해줘.
3: 알았어.
5: 캐리, 늦은 밤에 와줘서 고마워. 도움을 청할 곳이 너밖에 없었어.
9: 잘했어. 이런 일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8: 얘들아!
0: 어?
8: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해.
0: 걱정 마. 캠프를 구해서 무사히 돌아올게.
3: 우리가 없는 동안 마을을 잘 부탁해.
4: 응, 너희들 못 가지. 열심히 지키고 있을게. 도착하면 연락 줘.
3: 알았어.
0: 그럼 다녀올게.

0: 여기가 어디야? 으아! 으아! 아, 잠깐! 이런! 지하수로로 떨어져 버렸잖아! 어떻게 나가지? 여보세요! 여기 캠프 있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1: 없나요?
0: 없나요? 아무도 없는 모양이네. 맞다! 구조 신호기!
2: 응?
0: 이게 어디로 갔지? 으아! 정녕!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인가! 아니야, 침착해, 캠프. 분명히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여보세요? 여기 누구 없나요? 방금 뭐지? 전가!

0: 얘들아, 샌드빌에 도착했어. 저 멀리 보이는 게 부메랑 언덕이야.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1: 알았어.
2: 캐리, 우린 준비됐어.
0: 와, 곧 부메랑 언덕이야. 갑자기 바람이 심해지는데.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것 같아.
3: 걱정 마. 우린 여기서 내릴게.
1: 어?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0: 천만에. 그럼 행운을 빌게.

0: 부메랑 언덕이 생각보다 꽤 크고 넓은데? 언덕을 돌아서 스타샌드까지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1: 그래? 어쩌지?
2: 폴리, 스타샌드엔 무사히 도착했어?
3: 아니, 아직.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4: 캐리가 부메랑 언덕을 넘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우린 언덕을 걸어서 넘어갈 거야.
2: 부메랑 언덕을 걸어서 넘어간다고? 모래 폭풍이 불면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3: 한시라도 빨리 캠프를 구하려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2: 가는 길이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정말 조심해야 해.
4: 걱정 마. 그럼 우린 출발할게.
2: 알았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1: 사막에서 걷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0: 바람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모래 폭풍이 시작됐어. 단단히 준비해.
1: 저건 뭐지?
0: 회전초야. 조심해 폴리. 폴리 꽉 잡아.
1: 이러다 같이 떨어지겠어.
0: 폴리, 괜찮아?
1: 그나저나, 여기가 어디지?
0: 아무래도 모래 언덕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아.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
1: 그러게.
0: 어?
1: 누가 우는 것 같은데?
2: 폴리! 로이!
0: 드로니!
2: 모두 괜찮아?
5: 우린 괜찮아.
2: 다행이다. 금방 도와줄게. 얘들아! 서둘러! 지금 가! 난 사막구조대 샌디야.
4: 난 폴리.
5: 난 로이야.
2: 궁금한 게 많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키튼, 준비됐어?
6: 응, 거의 다 돼가.
2: 됐어, 올려줘.
6: 좋아.
4: 우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참말해. 때마쳐 너희들을 돕게 돼서 다행이야.
7: 여긴 사막구조대 대장 샌디고 저쪽은 수송과 장비를 담당하는 키튼이라고 해.
6: 드론이에게서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2: 만나서 반가워.
5: 우리도 반가워.
0: 그런데 너희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7: 진한테서 너희들 소식을 들었어.
1: 정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7: 아, 어젯밤 스타샌드에 운석이 떨어졌거든.
1: 운석이 떨어졌다고?
7: 응, 그래서 통신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조금 전에 해결됐어.
1: 그랬구나.
2: 그리고 너희들이 찾고 있는 캠프도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 같아.
6: 캠프의 마지막 위치가 운석이 떨어진 곳과 정확히 일치하거든.
1: 그래?
4: 그럼 우리를 캠프가 있던 곳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하지만 부메랑 언덕을 넘어서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우리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줄게.
0: 우와, 정말 고마워.
7: 폭풍이 다시 시작.

0: 여기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어.
1: 응,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서 정비를 받은 후에 캠프를 찾으러 가자.
2: 알았어.
3: 아무도 없나요?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요.

0: 사막 대모험 2.
1: 폴리, 로이, 안전지대로 들어왔어. 여기서 잠깐 쉴게.
2: 고마워, 캡틴.
1: 천만에. 자,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아볼까?
3: 우와, 정말 멋진 본부야.
1: 사막은 너무 넓어서 이동기지가 아주 쓸모이지.
4: 너희 본부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휴식을 취하기엔 충분할 거야. 그럼 나랑 드론이는 주변의 날씨를 확인하고 올게.
5: 친구들을 부탁해, 키튼.
1: 알았어.
5: 다녀올게.
3: 다녀와.
1: 정비는 저쪽에서 받으면 돼. 날 따라와. 어? 응.
6: 점검은 잘 끝났어?
5: 응. 휠러 씨는 좀 어떠셔?
6: 감기가 심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5: 그랬구나. 폴리와 로이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거지?
6: 그런 것 같아. 아.
7: 다녀왔어, 진.
6: 얘들아, 방금 폴리에게서 연락이 왔어.
5: 정말?
6: 응. 부메랑 언덕에서 잠시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사막 구조대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대. 휴. 사막 구조대도 만났으니까 캠프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을 거야.
5: 응, 정말 다행이다.
1: 모래가 정말 많이도 끼었네.
3: 아, 간지러워.
1: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니까.
8: 로이, 방금 구조본부에 소식을 알렸어. 우리랑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야.
9: 그래? 캠프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우리까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네.
1: 그 캠프라는 친구 말이야, 난 무사할 거라 생각해. 여행하면서 이보다 더한 위기도 넘겼던 친구니까.
8: 캠프를 알고 있어?
1: 직접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캠프의 여행 잡지를 구독하고 있거든. 여행지에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탈출한 경험도 많고 아주 용감한 친구더라고.
8: 맞아. 캠프라면 지금쯤 어딘가에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9: 어?
5: 샌디!
6: 어?
5: 모래 폭풍은 멈췄어.
6: 좋아. 그럼 친구들에게 알리자.
5: 얘들아!
6: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출발해도 될 것 같아.
8: 그래? 마침 우리도 정비를 다 마쳤어.
3: 당장 출발할 수 있어.
5: 그 바퀴로는 사막에서 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8: 그래? 어?
1: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여기 몬스터 타이어만 있으면 해결되니까.
8: 몬스터 타이어?
6: 이 타이어를 달면 우리처럼 모래 위에서도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야.
3: 우와, 정말?
1: 어서 타봐.
8: 이거 신기한데? 마치 내 몸처럼 편하게 움직여.
3: 어? 고마워, 키튼.
1: 정말해.
6: 자, 그럼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으니 이제 출발해볼까? 드론이 먼저 가서 캠프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봐줘.
5: 응?
6: 나머진 날 따라와.
3: 알았어.
10: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쪽이 출구인가? 아니, 저쪽인가? 길을 완전히 잃은 것 같아.

0: 가죽이야. 모두 날 따라와.
1: 캠프의 캐러밴이야?
0: 어, 운석은 저쪽에 떨어졌고.
2: 운석이 떨어졌을 때 힘이 어마어마했었나 봐.
3: 그러게, 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0: 이 아래는 수로가 있어서 지반이 약하거든. 땅이 무너지면서 운석도 저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근처에서 이걸 발견했어.
2: 이건 우리가 캠프에게 준 구조 신호기야.
4: 역시 캠프는 운석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3: 도대체 캠프는 신호기만 남기고 어디로 사라진 거지?
0: 나도 그게 이상해서 이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캠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
2: 그래? 아, 운석이 수로로 떨어졌다고 했지? 그렇다면 캠프도 그때 함께 수로로 떨어진 게 아닐까?
5: 그래, 지금쯤 수로 안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고.
4: 그럴 수도 있겠는데. 드론이, 지하 수로 안을 자세히 확인해 줄래?
0: 좋아. 수색 시스템 가동. 캠프를 찾았어!
6: 정말?
0: 응! 수로를 따라서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
2: 좋아! 이제 캠프의 위치를 확인했으니까 나랑 로이가 캠프를 구하러 갈게.
5: 응! 잠깐! 어? 여기 지하 수로는 미로처럼 복잡해. 너희들끼리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야.
4: 맞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2: 정말?
3: 고마워, 샌디.
4: 별 말씀을. 그럼 서두르자. 계속 캠프의 움직임을 확인해줘.
0: 알았어.
4: 좋아, 간다.
5: 그럼 행운을 빌어.
4: 응,
3: 다녀올게.
7: 아, 힘들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4: 빛이다! 저쪽에 분명히 나가는 통로가 있을 거야. 살았다! 캠프 살려! 드론이, 무슨 일이야?
0: 샌디, 캠프가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3: 뭐?
8: 움직임이 너무 빨라. 지금 경로로 갔다가는 캠프를 놓치게 될 거라고. 캠프를 앞지를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모두 서둘러줘.
4: 알았어. 좋아, 모두 날 따라와. 저쪽으로 건너가야 해. 간다.

0: 자, 이쪽이야. 서둘러. 해부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저기 캠프야.
1: 떠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내가 잡을게. 캠프
0: 어이.
1: 내 손을 잡아.

0: 정점의 캠프야.
1: 손이 미끄러워.
0: 어, 로이, 어서.
2: 좀마.
1: 캠프 달려. 로이.
2: 안심해, 캠프. 이제 무사해. 샌디, 나갈게.
3: 단단히 붙잡고 있을 테니 천천히 빠져나와.
2: 어?
3: 정말? 캠프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4: 어?
3: 야호!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정말 고마워.
5: 사막 구조대에게도 우릴 대신해서 고맙다고 전해줘.
6: 알았어. 그럼 곧 만나.
2: 자, 다 된 것 같아. 한번 켜봐.
7: 잘 나오네. 고마워, 키튼.
2: 별 말씀을.
8: 샌디, 드로니, 키튼. 이렇게 캠프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너희 덕분이야.
9: 어,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0: 정말. 우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5: 맞아.
2: 너희들도 듣던 대로 멋지고 용감한 친구들이었어. 물론 캠프도.
7: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야. 오늘 같은 날 노래가 빠질 순 없지. 사막의 어둠 속에 빛이 있었네. 그것은 샌드빌 구조대. 사막의 절망 속에 희망이 있었네. 그것은 브룸스타운 구조대. 뜨거운 해가 지면 아름다운 별이 뜨네. 캠프와 친구들은 힘차게 살아가리로.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왜요? 이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으면
8: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9: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날돌의 삼형제의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애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3: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짓고 있어?
6: 그러게, 나뭇잎으로 집을 지었으면 벌써 다 지었을 텐데.
5: 누가 힘들게 돌로 집을 짓냐?
4: 그치만...
5: 나뭇잎으로 지으면 얼마나 가볍고 예쁜데. 잘 보고 배우라고. 짜잔! 나뭇잎 집 완성!
3: 우와!
2: 솜씨가 대단한데?
6: 그렇지? 우리 날돌이들은 집 짓기 전문가라고.
3: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7: 떠내려간다고?
2: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5: 비 정도는 까딱없어.
6: 까딱없지.
4: 알려줘서 고마워.
2: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0: 안녕.
6: 다 했다.
5: 이제 놀러가자.
4: 형들 잠깐만.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5: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6: 맞아.
4: 그래도...
5: 아이, 몰라. 우린 간다.
6: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4: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6: 아, 정말 재밌었다.
5: 어? 막내 어디 갔어?
4: 어? 형들아!
5: 정말 돌로 만들었네?
4: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6: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5: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6: 물살이 점점 세져!
4: 형들, 이쪽으로 와!
5: 그쪽으로 못 가겠어!

0: 분위기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1: 도와줘!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날도래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0: 응!
2: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페이스! 빌로타워 갱신!
2: 넥슨 슈퍼이빨! 야, 날도래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0: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우리 떠내려갔어.
2: 뭐? 어? 내가 볼게. 저기 있다. 집게 발사.
0: 어떡하지? 어떡해? 도모, 파워 불도저! 핑!
2: 물살이 너무 세!
4: 피키 터보엔진 가동! 피키 튜브 발사!
2: 내가 갈게! 선, 저 돌에 매달리자!
4: 어? 저게 뭐지?
2: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5: 물고기가 왜?
4: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5: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0: 도망쳐!
2: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0: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4: 어떡해.
2: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6: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변신.

0: 고고다리언!
1: 고고 가디언! 부스터 발사!

0: 고고다이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돌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고기지?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5: 아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6: 어.
5: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6: 불러줄게. 고마 받아 적을소.
5: 네?
6: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5: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6: 토리은행 예금주 천정국이 718021-
7: 여보.
6: 자, 병원에서 뭐라 카던겨?
7: 다 내 거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6: 아휴,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7: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6: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도 못 써본 사람을.
7: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6: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8: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랄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5: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8: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6: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0: 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나.
1: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0: 끝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다.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미한테 와봐라. 까자 사모라. 알았제?
2: 아,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1: 아유, 사돈 어른 통 한 번 크시네요.
0: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짓 거. 그까짓 거.
3: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 카제?
4: 뭐 별거 없대요.
3: 근데 갑자기 화단을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4: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지.
3: 휘,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4: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응?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카나.
3: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4: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3: 배울게요.
4: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3: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4: 기특해요. 당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3: 나는 이 연금쟁이야. 징그럽게 와이라노.
0: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3: 뭐고? 당신 누나?
4: 아니다.
3: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5: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3: 저
1: 사돈 어른 아니세요?
4: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카더니 일찍 왔네.
3: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같이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렸다. 우느라 눈 감아피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4: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3: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4: 그 꽃 이름은요?
0: 자존심, 그까짓 거.
1: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0: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디 살았는지 당신이나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 봐.
3: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1: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6: 네.
1: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3: 나 즈 나?
4: 날 사랑해요.
3: 달.
4: 그 꽃 이름은요? 낮 날맞이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3: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토리세탁소도 달님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긴 한 것 같을까요.

0: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1: 오, 저거 내 버스네.
0: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 민, 소.
1: 손!
2: 손! 손! 손! 손! 손!
0: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 지옥길. 그래, 나는 지옥길.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국 찍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3: 아,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4: 회장님! 어. 회장님!
0: 수강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3: 인정하기 싫지만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0: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에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3: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0: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3: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0: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이소.
3: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0: 예, 고두리 회원님.
3: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5: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0: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5: 자, 다음 5페이지. 예.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0: 어? 내보고 용기를 알았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5: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0: 살리고 싶지.
5: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0: 아, 돈! 엄청 많은 돈!
5: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곳간을 털자!
0: 곳간을 털자!
5: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0: 뽑아오자!
5: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0: 긁어오자!
6: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7: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0: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8: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3: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라 민감하시니까.
6: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4: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0: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

0: 됐네.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1: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0: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도토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2: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3: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4: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5: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1: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5: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1: 그게 옥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5: 다행이죠, 뭐.
1: 차 지하 3층에 되셨죠, 부장님?
6: 어? 맞네요. 고대리 부장님.
5: 김구일 대리?
6: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5: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1: 뭐야, 둘이 친한가?
6: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5: 아, 인연이 좀 있어서.
6: 어쩐지 PPT 퀄리티가?
5: 그럼 간다.
6: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1: 저기요, 님이 뭔데?
7: 선생님.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6: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5: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0: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5: 선생님, 제가 설명을...
1: 맞습니다, 쌤.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그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0: 서운 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이제 남것도 모르겠다.
1: 옥길쌤! 쌤!
5: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수영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이쯤에 뒀을 텐데.
1: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0: 아,
2: 맞제. 가장 중요한 건

0: 이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1: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2: 쌍꺼 나갔다 언니야. 하루 종일 닦았었노. 떨어질까 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0: 바쁜갑지.
2: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일심이 뭘까?
0: 인자 안 올끼다.
2: 와.
0: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2: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전이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1: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3: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4: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3: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1: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0: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겟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1: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5: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1: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6: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7: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1: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3: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아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8: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6: 아니요. 세미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8: 누구? 둘이 회원님!
1: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8: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둘이 씨 만들어준 거잖아.
9: 어머, 둘이 씨.
1: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쥔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8: 저건 내가 야유에서 준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둘이 회원님, 이거 봐봐요. 오색 양도리.
1: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

0: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1: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0: 누군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2: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3: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4: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3: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2: 말이 되나? 취미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3: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5: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3: 왜죠?
5: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3겹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3: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5: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 좀 신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앞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8,000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3: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5: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3: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2: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6: 어머, 강의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3: 건축 디자인은 중동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 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5: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3: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7: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3: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8: 자,
9: 아름답다. 귀여워.

0: 왔습니다! 와우!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 이거 썼어요.
1: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성공.
0: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어, 저거 뭐야? 오,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오! 오,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2: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0: 잠깐만, 지금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대구 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되겠냐.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뭐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3: 안녕하세요.
0: 안녕. 안녕.
4: 악수. 악수.
0: 오,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다들 지금 저 우도 가나 봐.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편집인 것 같습니다. 타지 왔으니까 타지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5: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5: 예.
0: 선장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어? 아! 아!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아, 잘 오더라네요.

0: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자, 드들기 먹어! 드들기 먹어! 그래도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에 섬 속에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네, 괜찮아요.
0: 자, 그럼 타보겠습니다.

0: 그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네. 조심합니다.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에 담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다들 인사드리겠네요. 마치다 마치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그냥 도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도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담배 있냐?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
0: 어,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한 시간
0: 정도.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침투도 하고 해도 우리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0: 자, 시원고. 지금 한 시간 남았어요.

0: 어? 미끄럼틀이야.
1: 뭐야?
0: 놀이터인가 봐.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한수야. 어, 왜? 우와! 됐네, 이거. 세워주세요! 마스터! 세워주세요! 오, 왜 그런 줄이 앉아있는겨? 어. 어? 시소다, 시소. 아! 재미없어. 자랑 시소 좀 타주세요.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2: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굿마트 좋아.
2: 굿마트요?
0: 어, 굿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2: 내일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2: 백패킹?
0: 어, 백패킹 가고 있어. 어?
2: 어?
0: 응?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2: 비양도.
3: 비양도.
2: 꿀돌아보는.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늦었어. 아! 어, 까먹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는 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수가 첫 번째는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오, 아,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지. 거의. 아! 이거 나만! 이거만 싫어, 당연히 걸어!

0: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 임금님 뒤는 당나귀.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1: 이거 여기 요
0: 감사합니다. 저 사 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2: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2: 스크럼 몇 개 듣고 마시.
0: 하나만 죽기 심하시.
2: 예.
0: 고맙습니다. 아.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땅콩 아이스크림.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화이팅, 전. 비양도입니다. 우와! 그러면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힌트를 치겠습니다.

0: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기성기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끼어 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등치를 쳐야죠. 이야, 입맛이 오는구나.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저 밑에 뭐 먹을 거네.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모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1: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1: 5만 원에 주로 가지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1: 예, 다 드릴게요.
0: 아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1: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1: 예.
0: 네. 아, 살았어.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2: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2: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2: 요거 밥을 먹,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패키징 좋아하시나요?
2: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 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2: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0: 왜? 왜요?
2: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는 편이시군요.
2: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2: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1: 이거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3: 저희들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3: 정모님이 사가고 안 쓰면
0: 생각해. 야.
2: 우리 경상도 전화상은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1: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 또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3: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4: 욕받다.
0: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5: 돈이 없습니다. 퇴직하면은
0: 아, 예.
5: 미리 쇼핑할 걸 생각해서
4: 여행에서
5: 마누라한테 쇼핑하게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3: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네, 어, 좋아! 아이, 하트! 아,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1: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보내.
0: 야, 아, 야, 좋네! 아, 짝짓이네. 아, 씨! 우! 와, 마 살아있네. 파이팅! 인생 이제 시작이야.
6: 인생 시작이다. 인생 시작.
0: 전방의 함성 5초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야,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아우, 아우, 오늘, 아우,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뚫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집을 가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2: 환상에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0: 다음 편. 안녕하십니까, 펭귄전입니다. 2026 합동화력훈련장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실사격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EB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감 후보들도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수당이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른바 현금성 공약이 상당수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진짜 교육을 위한 투자냐 아니면 선심성 경쟁냐를 놓고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현장 전문가와 교육감 선거 이슈를 살펴보는 스위치온 교육감 선거 연속 기획. 오늘은 이 현금성 공약 실태와 쟁점에 대해서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용일 이사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이 현금성 공약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교육감 선거에서 현금성 공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1: 말 그대로 현금, 이걸 직접 주겠다. 뭐 이런 공약이 있을 수 있고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용을 대체하는 그런 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합해서 통틀어서 현금성 공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0: 네. 자, 듣고 보니까 이 진보나 보수 성향 할 거 없이 후보들 대다수가 또 이런 약속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1: 한 2018년부터 이런 경향들이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면 입학 지원금을 뭐 30만 원 주겠다. 또 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취업 진로를 위해서 이걸 탐색하는 지원금을 뭐 100만 원 주겠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담임 수당을 뭐 40만 원 현실화하겠다. 뭐 이런 각종, 또 태블릿 PC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죠.
0: 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습니까?
1: 대체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요.
0: 예.
1: 또 교육 기본소득 뭐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이것들을 교육재정으로 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 펀드 같은 것들을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돼서 계좌를 만들면 그 펀드에 교육재정으로 10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등장을 했죠.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주 익숙한 보편적인 복지가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와 이번에 비교해본다면 어떻습니까?
1: 이런 그 공약들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실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에 해오지 않았던 지원, 현금 지원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지원, 다시 말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면 또 그런 재정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측면들, 단순하게 이제 표를 바라보고 이런 공약들을 하게 될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유권자 입장에서나 국민,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0: 네, 양면이 있는 현금성 공약.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코로나 때 상황 살펴보면요. 이 재난지원금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또 일부 효과가 있었던 측면도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에서도 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1: 네,
0: 드는데요.
1: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문맥이 맥락이

0: 그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래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표를 모으기 위해서 유권자들한테 자기들을 강력히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다시 말해 포퓰리즘적인 요소를 우리가 누를 수 있다면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것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편복지든 아니면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의 학생에게 내지는 교직원이나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제도화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검증되고 국민들도 아, 그 정도면 마땅하다. 교육재정을 써도 이런 방향으로 하나는 발전시키는 측면 하나는 포퓰리즘적인 차원이라면 국민이 따갑게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새로운 그 풍토 선거의 유권자들의 단순히 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복지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겠죠.
1: 네, 이런 공약이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워낙에 이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후보들이 눈길을 끌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한편으로는 이 내국세 연동 방식에 지금 교부금이 집행하는 구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일단은 쓰고 봐야 된다. 이런 심리도 작동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 이미 말씀 가운데 나눴던 얘기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표를 위한 것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초중등 교육, 다시 교육감이 관할하는 영역에 교육 재정은 조금 남아도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자료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우리가 한 150%에서 200% 정도 더 써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한 200% 정도고 초등학교는 한 150%. 그런데 이제 고등교육 쪽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우리가 한 7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중등교육 재정이 그만큼 풍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이 교육감 후보들이 이 재정을 활용을 해서 표를 모으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1: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지적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이 교육감 후보들이 돈을 뿌리는 공약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요. 한편으로는 교육계 스스로가 우리 예산 깎지 말라 뭐 이렇게 주장한 명분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0: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교육계라고 하는 건 이 문제에 관한하는 고등교육, 대학교육 관계자들하고 유치원 초중고 관계자들 다시 말해 교육감이 관할하는 영역의 교육단계의 관계자들하고 이해가 충돌을 해요. 아까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1: 네.
0: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 돈이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남아돌아요.
1: 네.
0: 고등교육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총량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재정에 대한 개혁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교육 재정에 대한.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유치원, 초등, 중등 여기 관계자들은 완강히 이걸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은 이 초중등 교육처럼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재정을 해서 따로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는 부족한 걸 해라. 우리 거는 써야 할 영역이 많다. 이제 이런 대치전선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보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1: 네, 이런 불균형 문제도 관심 갖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금성 복지가 한번 시작하면 또 되돌리기가 어렵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여러 공약, 현금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유권자들이 좀 날카로운 눈으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면 그런 약속을 하는 후보자라고 하면 그분한테 한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그리고 그런 투표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걸러져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들과의 여러 풀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약속한 것을 만일 당선돼서 시행을 할 때는 뭔가 좀 촘촘한 계단들을 마련을 해서 실현 가능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되겠죠.
1: 네, 현금 지원이 뭐 무조건 나쁜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 재정이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0: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10분 문화톡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POP 열풍 속에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나이부터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학업 단절이나 정신적 피로 같은 그늘도 짙은데요. 최근엔 공교육 안에서도 K-POP 전문학교들이 늘고 있는데 꿈을 쫓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안전한 진로를 열어줄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연습생과 아이돌 활동을 직접 거쳐서 현재는 육성 시스템을 연구 중인 분입니다. 허유정 중앙대 연구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 어려서부터 너무나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방식이 뭐 오늘날의 K-POP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이런 비판, 이런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뭐 현장에도 계셔 보셨고 지금 연구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일단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수 선발, 집중 훈련, 그리고 소수 데뷔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 연습생들은 장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면서 탈락을 전제로 한 경쟁에 상시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시스템을 겪으면서 수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제 데뷔를 하고 기획사에서 아이들을 또 데뷔시키고 안과 밖을 모두 경험한 당시를 돌아보면 연습실에서는 끊임없이 평가를 받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뭔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적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 연습생이 데뷔에 실패할 경우 학업이나 경력, 정체성 모두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육성 시스템은 사실 꿈을 제공하는 구조인 동시에 그 꿈을 매개로 한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아이돌 데뷔 성공률은 사실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고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나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현재 불안정과 자기 착취를 정당화하는 약간 정동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육성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 아이돌을 꿈의 매개로 불안정성을 견디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최근에는 이 K-POP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육성 시스템이 공교육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는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1: 아이돌 육성 시스템의 교육화는 산업, 사회, 교육 제도의 변화가 결합된 결과인데요. 산업적으로는 K-POP이 워낙 글로벌한 확장이 됐고 관련 직업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뭐 예전엔 딴따라라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는 직업으로 보이고요.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유망한 진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교육 제도가 반응을 하면서 K-POP 관련 학과, 특히 교육 과정이 생겨나면서 사교육 시장에 이걸 이어가는 새로운 시장 영역으로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 결과론적으로 아이돌 육성은 더 이상 기획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와 학원까지 연결된 교육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 준비는 단순한 개인의 꿈이나 오디션 준비를 넘어서 입시와 취업 사이에 놓인 하나의 진로 준비 과정처럼 제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사실 예전에는 아이돌 준비하느라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도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교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분명히 완화 효과는 있습니다.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나 K-POP 특화 교육과정 이런 걸 운영하는 곳에서는 연습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과거에는 아이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학업과 연습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학교 기반 교육은 학생들이 제도 안에서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으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아이돌 준비 과정에서 비제도적 영역에서 제도권 교육으로 일부 편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분명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교실마저 또 다른 오디션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1: 저도 사실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교실 속 아이돌은 단순한 기회의 공간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 학교 안에서는 이제 오디션과 기획사 연계가 일상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수업 과정 속에서도

0: 더 중요한 게 이제 대비를 못 하더라도 학업과 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학교가 얼마나 안전한 전환 경로를 마련해 주느냐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실제로 최근에 유명 대형 기획사가 또 대형 입시 학원과 손을 잡고 강남에 아카데미를 세운 사례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이 아이돌 교육 복합체가 생겨나고 있는 셈인데, 이런 삼각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기획사와 입시학원의 결합은 기획사 내부 육성 시스템의 매뉴얼이 사교육 시장의 표준 커리큘럼으로 외부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제휴 학원을 통해서 자사식 훈련을 받은 지망생을 선별적으로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입시와 케이팝 브랜드를 결합해서 학부모에게 입시와 아이돌 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패키지를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학원, 학교는 각기 다른 논리로 움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교육 인프라의 확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대비 구조와 사교육 의존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교육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지망생을 특정한 기준 안에 묶어두는 관리 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이 지망생들이 연습을 시작한 지 13개월이 되는 시점 중요하다, 뭐 이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지금 너무나 낮은 성공 확률을 뚫기 위해서 아주 이른 나이부터 경쟁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이 도중에 낙오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면 시스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0: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은 지망생들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장기화된 연습 기간은 단순한 진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정서 발달과 학업, 또래 관계, 자기 인식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연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미 들인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스스로 중단하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13개월이라는 임계점은 이러한 문제를 대입 시점을 이제 구체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추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13개월이라는 시점에서 심리 상태와 진로 지속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 기획사가 협력을 해서 일정 시점마다 심리 상태나 진로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휴식, 진로 재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습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마다 멈춰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좀 청소년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돼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K-팝 산업이 커지는 만큼 이 아이돌 꿈꾸는 청소년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 생기게 되는 K-팝 학교의 역할도 더 많은 연습생을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이 데뷔라는 1%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문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월 20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푸른 바다를 품은 도시 부산. 이곳에 엄마가 된 수컷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양이죠? 바로 그때! 고양이들에게 수유를 하고 있는 성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7: 애기들한테 자꾸
6: 쭈쭈
7: 먹이면 안 되지. 나와.
6: 그런데 젖을 물리기엔 너무 큰 고양이들. 게다가 성탄이에게서 고양이들을 떼어놓으면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7: 마치 무슨 엄마인 것처럼 행동해요.
6: 그렇다면 수컷 성탄이는 왜 젖을 물리게 되었을까요?
8: 안녕하세요. 이비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6: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세 마리 고양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에게 젖을 물린다는 성탄이는 누구죠?
10: 저희 성탄이는 올해 13살 남아하고요. 저희 집 왕 아기 고양이 껌딱지라서.
6: 사람 나이로 72의 묘르신 성탄이입니다.
10: 유아는 지금 생후 150일 된 여자 고양이고요. 최고 장난꾸러기. 네, 완전 사고뭉치예요.
6: 그리고 사랑둥이 유야.
10: 무야도 유야랑 남매고요. 무야는 남자 고양이고 이 친구가 올 때부터 엄청 컸어요.
6: 마지막으로 한 덩치 않은 무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10: 오고고고. 안녕, 먹자. 먹자. 아이고, 어디서 왔어?
6: 어디 보자.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사이도 참 좋아 보이는데. 2개월 전

0: 이 집에 오게 된 유야와 무야. 성탄이가 이 둘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유야무야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가는 성탄이. 이른 둘 묘르신이 한시도 쉬지 않고 5개월 된 고양이들을 쫓아다닙니다. 어르신, 도대체 언제까지 쫓아다닐 거세요? 유야무야가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이 정도면 집착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처음 와서 한 이틀도 안 돼서 성탄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애기들을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보다는 성탄이가 먼저 애기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어미냥이가 애기들 부를 때 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0: 유야무야를 자신의 새끼처럼 생각하는 성탄이. 하루 종일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탄이가 그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성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큰 고양이 스키가 고양이 볼로 가고 나서 그때부터 두 달 아직 안 됐는데 체중이 1.1kg가 빠졌거든요.
0: 평생을 함께했던 형 고양이가 2개월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성탄이.
2: 아, 근데 죽기 전날 막 이렇게 마지막에 그 췌장암 플루라 이퓨전 차고 막 이래서 계속 물을 빼다가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으로 밤 12시에 근데 이제 죽기 전 얘한테 막 안겨가지고 지금 막 그루밍을 해주고 그러다 이제 새벽에 갔거든요.
0: 형 고양이 수키의 부재로 상실감에 빠진 성탄이. 하염없이 창밖만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1: 이렇게 있는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아기들을 데려오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데려온 거죠.
0: 유야 무야가 오면서 다시 활력을 찾은 성탄이. 녀석들 뒤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3: 내일 찍을 때 장난치면 어떡해. 무야 이리 와. 무야. 아, 무야, 무야. 유야 아프니까 너 여기 잠깐 들어가 있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들어가 있자. 자. 으쌰.
0: 무야를 방 안에 분리시키자마자 방문 앞에서 무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성탄이.
1: 아, 성탄이가 항상 애기들 어디 갇히거나 아니면 본인이랑 분리되거나 이렇게 그러면 엄청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애기들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신호 보내면 막 바닥으로 막 빨리 꺼내달라고.
0: 간식으로 성탄이의 관심을 돌려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녀석.
2: 눈을 감아보.
3: 뭐야. 술 안 먹고 거기 문 지키는 거야? 이리 와.
0: 억지로 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 안간 힘을 쓰며 버팁니다.
3: 안 가.
0: 날이 갈수록 유야, 무야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성탄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탄이에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야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뒤를 쫓아 들어가는 성탄이. 뭘 하나 들여다봤더니 아유, 수컷 성탄이가 유야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3: 이들한테 자꾸 쭈쭈 먹이면 안 되지. 나와. 이 나와. 아이고 이 나와. 아이고 또 안 나와.
2: 어미가 아니고요. 우리 할아버지. 13살 할아버지고. 그리고 저희 성탄이는 아예 젖이 있지도 않은데 애들이 자꾸 물어서 상처가 계속 나서 말렸어요.
0: 하지만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데요.
1: 아기들이

0: 막 찹찹거리면서 젖을 물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내 새끼가 커밍아웃 했나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1: 지금 보시면 원래 이 수컷 젖은 이렇게 흔적기관처럼 조그만해야 정상인데 이 아래쪽 젖을 하도 많이 물어서 그 원래보다 거의 한 5배 이상 젖이 엄청 도드라지게 두 개가 부풀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위쪽은 젖이 아니라 예전에 상처 있던 곳인데 이 상처를 계속 물어가지고 여기를 젖은 것처럼 빨아서 더 튀어나왔어요.
2: 시도 때도 없이 성탄이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유야무야.
3: 떼는 분들도 시도는 하셨었나요?
1: 네,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떼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애기들이 막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 하면서 떼면 다시 막 배를 파고들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랫배를 가리면 막 위쪽을 파고들고 여기를 가리면 막 여기를 파고들고 계속 그랬어요.
2: 성탄이가 젖을 물리지 못하도록 환묘복도 입혀봤지만 결국 스트레스로 구토를 하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지금은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4: 약 하나 먹어볼까 우리? 공짝 빵빵 공짝 공짝
1: 여기 여기서
2: 성탄이의 수유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집사.
5: 아 이거 레몬즙이랑 이거 애삽인데요. 애기들이 하도 성탄이 젖을 물어가지고 이거라도 발라보면 좀 나을까 싶어서 제가.
2: 과연 이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지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데 이번엔 성탄이 배에 레몬즙을 발라봅니다. 과연 성탄이는 단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공간에서 세 마리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집사. 오늘은 유야 무야가 성탄이 가슴에 바른 레몬즙을 피해 달아날지 궁금합니다.
5: 시간이 더 늦어질수록 애기들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거의 뭐 한 밤 12시에는 무한으로 계속 오다다 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아랫집이 미안해서 일단 해지면은 거의 안방에 다 모여서 아침에 이제 한 5시까지 그렇게 강제 감금을 단체로 합니다.
6: 아니, 울면 절교야. 울면 절교라 했다. 울면 안 논다.
2: 하지만 집사가 잠자리에 들자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성탄이가 유야 곁으로 다가가서 핥아주자 성탄이 품으로 파고들어 젖을 무는 유야. 결국 오늘도 성탄이의 수유 끊기는 실패네요.
0: 그릉그렁그렁 하면서 찹찹찹 하는 그 소리에 깰 정도로 그래서 분명 한 놈이 시작하면은 또 하나가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두 마리가 머리를 같이 대고 거의 먹고 있는 상태예요.
2: 한 발치 떨어져서 바라보던 무야도 결국 성탄이의 따뜻한 품 속으로 파고들어 젖을 뭅니다. 유야 무야를 향한 성탄이의 과도한 집착을 없애고 수유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0: 수유를 이제 한참 동안 하는 걸 제가 혼자 어떻게 저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생각만큼 안 되니까 아,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대안을 찾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성탄이의 이상 행동을 고치기 위해 부산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냥신.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리 없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모인 애들이 있고 악갱이들이 모였는데요?
0: 네.
7: 악갱이도 있고.
0: 얘네 두 마리고.
7: 네.
0: 우리 주인공이 여기.
7: 친구가 성탄인가요?
0: 네, 맞아요.
7: 오.
0: 네.
7: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 네.
7: 잘 지내는 거죠. 쟤네들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한 4, 5개월 정도 됐나요?
5: 네, 이제 딱 150일 정도.
7: 아, 5개월 정도 됐어요?
5: 네.
7: 오. 오.

0: 너무 좋아하는데? 얘 이렇게 만지는 거 좋아하나 보다.
1: 네, 맞아요. 네.
0: 그루밍 좋아해요?
1: 네.
0: 이렇게 해주는 거?
1: 털 빗기, 뭐 심지어 다리깡으로 밀기도 좋아해요.
0: 다리깡으로 미는 것도 좋아해요?
1: 네, 그것도 거의 한 3분 내내 골고루 내면서.
0: 아, 진짜요?
1: 네, 네. 어릴 때부터 좋아해요.
0: 이런 아이들이 최근에 거의 없었어가지고.
1: 네.
0: 밤에 맨날 어디 밑에 있나, 어디 있나 만지면 막 하악질하고 했는데, 이렇게.
1: 너무 편하네.
0: 너무 편하네 하는데? 제작진들이
1: 네.
0: 준비한 영상 있다고 하니까
1: 네, 네, 네.
0: 그거 보면서 한번 같이
1: 네.
0: 이야기하고
1: 네.
0: 유야무야하고 성탄이 네.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고
1: 네.
0: 솔루션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성탄이와 평생을 함께했던 고양이 숙희. 2개월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숙희와 이별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성탄이.
3: 큰 고양이가 죽고 나서 성탄이가 한 2주 동안 엄청 이렇게 정말로 많이 우울해 보였거든요. 벽을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불러도 안 들어오고 그게 매일 저녁마다 반복이 되고
4: 네.
3: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애기들이 입양 갈 데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된 거죠.
2: 숙희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야무야. 그런데 유야무야를 향한 성탄이의 집착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3: 제가 유야무야를 안고 이렇게
4: 네.
3: 뭐 안기만 해도 애들이 빽 소리만 나도 엄청 성탄이가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4: 네.
3: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애기들을 방에 넣거나 하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하고 꺼내달라고 하고 이런 네. 반응은 뭐 때문인가요?
4: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이들 돌봐줘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 그 다음에 이제 집착 행동
3: 네.
4: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불안 같은 거거든요.
3: 아, 네.
4: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떨어져 있더라도 좀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보상이나
3: 네.
4: 교육을 해주시면은 그것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떨어져 있으면 바로 아이들을 찾는 게
3: 네.
4: 얘네들이 곁에 있을 때만
3: 네.
4: 약간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2: 심지어 유야무야에게 젖까지 물리는 성탄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4: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당황스럽죠. 어? 수컷이 무슨 젖을 물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암컷이어야지 젖을 물리고 수컷이 과연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모성 모방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모성 모방 행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성애라고 하고 엄마는 모성애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내가 케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대상을 찾고 정의한 다음에 케어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젖을 물리잖아요.
3: 네.
4: 단순하게 젖을 물린다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젖을 물리면 보통은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네. 그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그러면은 행복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 네.
4: 호르몬 자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케어가 나에 대한 케어인 거죠. 내 감정에 대한 케어. 그걸 이제 모성 모방 행동이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3: 네.
4: 적당해야 된다는 거지.
3: 네.
4: 그러니까 적당해야 되는데 적당하지 못하고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생기고
3: 네.
4: 예를 들어서 신체 일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안전가옥처럼 얘네들의 공간, 그 다음에 성탄이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성탄이와 유야무야의 공간 분리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거실에 몰려있는 고양이의 놀이 공간? 아니면 베란다에 모여있는 화장실 공간? 그것도 아니면 숨숨집의 배치가 문제일까요? 고양이를 부탁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세요.
4: 전형적인 담요 가정의 실수를 하고 계셔서
3: 네.
4: 왜냐면은
3: 네.
4: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편의상 밥자리 다 몰아놓고 화장실 다 몰아놓고
3: 네.
4: 스크래처 다 몰아놓고
3: 네.
4: 그 다음에 이제 치우기 정리 정돈이 편하거든요. 화장실도 한 번에 치우기 쉽고 밥도 한 번에 주기 쉽고
3: 네.
4: 물도 한 번에 주기 쉽고 그러다 보면 이 동선이 제가 봤을 땐 요 거실이랑 베란다로 딱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가 안방인 거죠?
3: 네.
4: 안방인데 이게 애매한 거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3: 네.
4: 고해 물건이. 화장실 여기 무조건 하나 빼고

0: 그 다음에 밥자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간단하게 옮길게요, 일단.
1: 먼저 성탄이의 공간을 안방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으쌰으쌰. 아니야, 이거 네 거야.
1: 무거운 물건도 척척 옮기는 야옹신.
2: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거를 제 생각에는 요 정도로 됐습니다. 요 정도로 돼요. 이렇게.
1: 성탄이가 안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탄이 물건을 재배치하자. 이렇게 휑했던 공간이 성탄이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야무야 공간과 성탄이 공간이 잘 분리된 상태.
0: 그래서 환경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성탄이 공간과 일단은 아이들 유야무야 공간을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탄이의 불안해서 하는 행동, 물론 이제 자발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아이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어서 교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할게 이제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어도 자기가 자꾸 가서 뭐 젖을 안 물리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네들 악갱이도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요 정도 두 가지 정도 할 것 같은데, 애들을 일단은 안아서 이쪽에 넣어놓고 성탄이를 밖에서 보면 되겠죠 저희가.
3: 네네.
0: 네.
1: 솔루션을 위해 유야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자. 성탄이가 바늘과 실처럼 따라옵니다.
3: 성탄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성탄이를 분리시키자 또다시 시작되는 성탄이의 울음소리.
0: 왜냐면 지금 없을 때 성탄이가 이런 소리 주로 내는 거예요?
3: 네.
0: 얘는 유야랑 무야랑 했을 때?
3: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 소리를 계속해서 내요.
0: 이게 뭐냐면은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트릴링이라는 소리거든요.
3: 네.
0: 기대에 찬 소리. 내가 얘네들이 케어함으로써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3: 정말?
0: 네.
3: 그게 엄청나게
0: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루밍을 하거나 젖을 물리거나 하는 게 얘네들이 케어함으로써 진짜로 기대에 찬 소리를 내는 겁니다.
1: 그렇다면 분리된 공간에서 성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려면,
0: 유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얘한테 좋아하는 보상을 해주면 돼요.
3: 아, 네.
0: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다듬어서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네.
0: 그럼 얘는 이걸로 모성, 모방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나한테 즐거운 일이 생기네?
3: 네.
0: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네? 그럼 해주시겠어요?
3: 네.
0: 특히 여기를 많이 해주실수록 좋아요, 보전이?
3: 네네. 아, 이쪽이요. 네. 좋아하네.
0: 네.
3: 어머.
0: 빛에도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미간부터 미간을 못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3: 네네네. 그,
0: 순인가요? 숙희, 숙희가 아마 그루밍도 엄청 해줬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네. 서로 얼굴을 한정으로.
0: 근데 얘네들은 그루밍 할 줄 모르거든.
3: 아, 네.
0: 받기만 할 줄 알지.
1: 성탄이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네요.
0: 성탄. 알았어. 이거 해줄게. 이게 얘네들이 없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지금 방법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분리, 고양이가 다른 아이가 분리돼 있을 때 할수록 더 좋아요.
3: 아, 아예
0: 그 타이밍이요.
3: 네, 네, 아 타이밍.
1: 아, 좋다.
0: 요거를 한 제 생각에는 5분, 그러니까 이거 빗질을 하루 종일 할수 없으니까
3: 네네.
0: 그냥 5분 정도 하면서 쉬었다가 뭐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성탄아 하고 간식 주는 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내가 얘네들한테 찾아가서 기분 좋음이 있는 것보다 그냥 보호자님이랑 쟤네들을 찾지 않아도 그냥 기분 좋음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1: 다음 솔루션은 세 마리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유야무야와 놀아주기.
0: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 훨씬 이거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관심 없게끔.
3: 네.
0: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야. 포터치 했다. 그럼.

0: 뭐야?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이렇게 빼면 돼. 그럼 앉잖아요? 그럼 두면 돼. 미안해, 참. 터치하고 잡아먹어. 그럼 이거를 여기 있다가 얘가 있어도 자리를 옮겨서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뭐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게 올 겁니다, 바로. 보이죠? 주고, 관심 없잖아요. 미아도 잘했어. 옮기면서 신경 안 쓰게 쉬고 얘도 놀고.
1: 네. 아 정말. 네. 너무 편하셨는데요. 네?
2: 유야무야가 노는 동안 편하게 쉬는 성탄이.
1: 앉아.
0: 이거 주시면 안 돼. 이거 보여주시면 안 돼. 이걸 무조건 따라. 그렇죠. 터치하고 이렇게 앉으면 돼.
1: 아유 잘했죠.
2: 유야무야가 집사와의 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0: 유야무야나 성탄이의 관계들이 너무 좋고 그들의 너무 좋은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나이에 맞는 맞춤식의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그 다음에 감정의 약간 뭐 위로나 뭐 이런 것들이 맞춤식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성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80, 사람 나이로 치면 뭐 70대? 72세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조금 움직임 많은 에너지 해소보다는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야무야 같은 이제 5, 6개월, 4, 5개월의 악갱이들, 초딩이라고 하는 악갱이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해소를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2: 유야무야에게 심각한 집착을 보였던 성탄이. 이젠 새로운 공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성탄 어르신, 더 행복해지시길 고부애가 응원할게요.
1: 나이 잘했어.
3: 우리 성탄이가 새로 마련해주신 단독 공간에서 밥 먹고 나면 엄청 잘 쉬고 그리고 확실히 피로도가 많이 해소가 돼서 일주일 동안 체중도 200g 늘고 그리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 유야무야 예절 교육하면서 확실히 단기간이지만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숙이라는 느낌? 뭔가 정겨운 느낌 아닐까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애들의 거처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뭉글아, 약 잘 먹었어? 잠시만!
5: 이거 봐봐. 냄새 좀 봐. 응? 이거 뭐예요? 우리 잠자리 좀 고쳐주세요.
6: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가 방송됩니다.
7: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7: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7: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1: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2: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긴.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3: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4: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3: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네팔하면 히말라야 산맥, 그중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산군에 위치한 마락마을. 바로 저기가 아빠의 고향집입니다. 씩씩한 두 아들과 고모네 가족, 할머니, 삼촌까지 모두 10명의 대가족.
6: 아마 보냐, 아마 보니. 네. 아마!
7: 아주? 아마? 아주?
6: 아마 보자, 있나?
7: 피시대 있나, 뭐?
6: 아누나야, 서버에 밀려라 포도시네, 버스누야.
5: 아이들이 훌쩍 자라는 동안 아빠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습니다. 열 식구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이 아빠 수감씨 두 어깨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죠.
8: 비찬, 안답한, 100개씩 엔장과 알을 한 짐. 지금은 우리 나라에 가야 돼요.
5: 고민이 많은 요즘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견뎌온 아빠에겐 언제쯤 봄날이 올까요?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연간 900만 대 이상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자동차의 심장이 잘 움직이도록 책임지는 회사. 이곳이 오늘의 아빠 수감 씨의 일터입니다.
9: 아, 부터 확인하고, 예. 여기 찍힘 확인하고, 예. 미물질이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돼.
10: 천천히 돌려, 천천히.
5: 품질 검사와 포장을 담당하는 곳. 입사한 지 3년이 다 됐다는데 재교육 중이신가요? 일이 영 손에 익지 않는 모습입니다.
11: 토퍼 라인에서 일했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들어왔는 지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하는 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
5: 자동차 엔진의 진동과 충격을 잡아주는 핵심 부품인 댐퍼 플리를 생산하는 공정.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이 부품이 묵묵히 버텨줘야만 엔진도 비로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낸 끝에 새로운 업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된 아빠의 모습도 어쩐지 참 닮아있는 듯합니다.
10: 조금만 더.
5: 열심히 일했으니 먹어야죠. 삼시세끼를 함께하면

0: 며 의지해온 네팔 형님인데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사를 합니다.
1: 다이아니 네팔 비대자니 말고 KK 거래라는 거 있던데. 아무 상관 거래라는 분.
2: 담민.
1: 어디서 뭐 좀일 아무 대는?
2: 아무 이상한데.
1: 비전 대는 거민 대는 비돌리.
0: 평소 말수가 적다는 수감 씨의 질문 공세가 이어집니다. 며칠 전 고향인 네팔을 다녀온 형님이 많이 부러운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한국에 와 단 한 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 히말라야 절경이 아름다운 네팔의 두 번째 도시 포카라! 기도를 드리러 종종 사원을 들른다는 수감 씨의 가족. 아내 레카 씨고요. 그리고 똘똘한 첫째 앙쿠스와 천방지축 둘째 시완입니다. 네팔 힌두 사원에서 충성과 용기의 상징인 원숭이는 하누만 신을 의미하고요.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랍니다. 소원을 말해보렴.
3: 마음에 남은 호사, 마음에 리 호사.
4: 부라고 라기 제 담로 구라로 막 나오다 구실락서 야 먼디라 이석이 뻗치네 뭐네 어깨 운저 구실락서 안한나 필네 운저
0: 엄마를 따라 네팔 전통식으로 곧잘 기도를 올리는 아이들. 연기는 예쁜 사람한테만 간단다.
4: 아니 바발레 뱃나만 나겠어.
0: 언제나 바라는 가족의 소원은 아빠를 만나는 걸 텐데요. 애타는 심정을 말로 다할 수 있을까요?
4: 마바가 그 타고 갔다 따라올라야 돼. 가 벌써 올라.
5: 바부.
3: 아지.
4: 바바가 그 타고 갔다 벌써 올라. 코리아 갔다 벌써 올라.
3: 아지.
0: 보고 싶은 마음이 차올라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볼 뿐 쉽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는 첫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삶아떼며 지낸 시간은 고작 4년. 다시 없을 시간일 텐데 아빠 없이 산 세월도 3년이나 됩니다. 서로밖에 없어서인지 우애 좋은 형제.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공차기. 집 앞 골목이 아이들의 놀이터입니다.
6: 나 이상해서 뭐 이렇게 놀아만 해서?
7: 오, 근데 너 공이 너무 커 보이는데?
6: 뭘 둘러왔나?
0: 그럼 어디 한번 실력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8: 션티메다. 아디야, 메다. 메라 어가디.
0: 아, 깡은 보통이 아닌데.
8: 메라 어가디.
5: 액션.
0: 이제 보니 3살 꼬마 시완의 매력은 허당끼네요. 숨가쁘게 공을 쫓는 형제 곁에 함께 공을 받아줄 아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5: 아우 아우 가자 하나.
0: 자 이제 그만 놀 시간. 엄마 말 들어야지. 아니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이 집은? 아빠의 한국행 3년 만에 벌써 집을 지은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겠니?
8: 안그가루 엄마 마이머니 슈네룸이요. 여기는 부부그룸어 부부 부사우 아이사이사 슈네룸이요.
0: 첫째 앙쿠스의 학교 입학식에 맞춰 고모와 조카들까지 함께 고향 마을을 떠나 대도시로 과감히 터전을 옮긴 거랍니다.
4: 나는 바라띠리로 마시고 바라띠로자 띠로자띠 좀 해서 있고 아버 가오마 스쿨 람로 차이나 아버 바보고 바발리네 두이자나 바보래 람로 상업 보람 보내라네 이한이라 바보고 라기 버시오.
0: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아빠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공간.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지을 뿐입니다.
9: 어르고만 다다 하이드.
10: Some non-living things.
8: Non-living things.
10: There are many things.
0: 지금은 앙쿠스의 영어 과외 시간. 아빠의 고생을 알기에 스스로 더 열심히 해보려는 아들입니다. 놀랍게도 더 잘하고 싶다며 앙쿠스가 직접 요청한 수업이거든요. 속 깊은 마음씨만으로도 이미 100점 만점인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궁금하네요.
4: 요미로 바보리 보아리라니 버스 먹어서 두개로 이스쿨마.
0: 우와 세상에 단 한 학기를 제외하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네요.
11: 와 자랑스러우시겠다.
4: 어 뭔데래. 굿이 미로 바보리 람로 보리라서 이디 람로 거리라서 데래 굿이죠.
0: 운동으로 받은 상까지. 대도시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만만치 않지만 이 말하면 최고의 선택인 듯 싶습니다. 멀리 있는 아빠도 피로가 싹 가시겠어요. 아유 기특한 녀석 참 잘했어요. 아들 덕분에 기운나는 아빠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향 음식 해먹는 날이래요.
12: 이거는 미트 마살라, 미트는 고기, 고기 마살라요. 고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맛이 좋아요, 이거.
0: 오늘의 요리 당번은 아빠 수감 씨와 한국 생활 최고참 타파 씨. 메뉴는 그리운 고향 냄새 물씬 풍기는 치킨 커리와 네팔식 감자 볶음입니다. 1단계는 손질한 재료 볶기. 가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었을 텐데 뭔가 이상합니다.
13: 기름 아닌데 이거 식초인데 이거.
14: 아니 지금 뭘 부으신 거예요? 아우 힘들어.
13: 기름.
14: 어 이거 뭐였어요?
0: 아니. 어허 통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또 카메라가 있어서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기 일전하여 다시 요리에 돌입하는데. 식용유 양이 0, 이거 괜찮은 건가요?
15: 아, 우리 원래 댁에서 먹어요.
14: 아, 튀겨서 먹는 음식이에요? 식용유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넣으신 것 같아요.
0: 드디어 어설픈 두 남자의 요리가 시작됩니다. 이제 숨겨둔 실력 발휘해야죠. 낯선 땅에서 고향의 맛을 재현하는 이 시간, 아빠들에겐 가장 달콤한 휴식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조금 걱정되지만
13: 좋은 것 같아요.
0: 작은 실수가 웃음이 되고 그 웃음이 양념처럼 버무려진 저녁. 고향 음식으로 차려진 소박한 한 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최고의 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리를 직접 한 아빠의 맛 평가는?
12: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14: 아니 맛있어야지 먹을만하면 어떡해요.
12: 먹을 수 있어요.
0: 고향 음식인데 뭔들 맛이 없겠습니까?
15: 파이팅 그렇고 비자고 기우대서 아부터 마이나 보니 아이프게서 라스트 걸리어래.
12: 어, 더 배우라도 봐. 또, 우리, 뒤에서 라무선 타보였나?
16: 너 섭디니 됐어도, 너 라네나 돼?
15: 어. 어, 너 섭디니 뿐이 삭자, 컴퍼니, 뭐, 됐어도, 언제?
16: 어라? 어.
15: 바이, 아보, 팀라키, 아보, 마닐라, 아보, 팀이도, 아보, 야, 뭐, 언제, 나? 러고, 언제, 따라, 마닐라, 아보, 팀, 바이나, 언, 팀, 기획하는 비자 썼다. 아, 네, 걱정이.
0: 요즘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은 비자 현장. 조용한 성격의 소가리 중인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용기를 냈습니다.
17: 네, 안녕하세요. 수감입니다.
0: E9 비자로는 3년을 일할 수 있고 회사와 협의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요.
17: 그러면은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0: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할 수밖에요.
17: 우리는 지금 한 달밖에 없어요. 11일

0: 31일까지.
1: 성실함을 인정받았으니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아빠는 무엇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0: 보이샤 네팔마다 초라 그리고 이슬피 아니 라타가 보라 가나 보야래 아니 포카라마 보시라 버튼 거르바라 아니 가오마체 대 거르 허르쳐 예스테마 허르쳐 바트 버즈 더라 피아니 거너 보네 아우스타체 티브르 거너 보네 가로 필 만다니 아버 제트 초로 거르마 김미아리 얼리 데리죠.
1: 한편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가족은 고향집에 가는 길. 먼 거리 이동이라 휴게소에서 잠시 잠깐의 휴식을 취합니다.
2: 아빠 바발레 폰 걸었네.
3: 아저씨 아이스크림과 초티.
4: 까와요.
3: 자리
4: 참 놀래.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버리는
3: 것이야? 설마 진이 퍼잖아.
4: 아?
5: 진이 만데 우리?
3: 토르만체.
5: 토르만체니 퍼잖아, 우리.
4: 예, 토르만체 버리 안 잖니. 아마라이 가데가 고타 가데라 쫄라에 사래. 내 속속 나가라. 이제 소화가 왜 그래?
3: 아차.
4: 아, 이제 말을 너랑은 사람을 하면서 그래라.
5: 몰라.
3: Thank you.
4: 아, 몰라. 몰라.
5: 몰라. 바이바이.
3: 바이바이.
4: 네, 나랑은 사람이죠.
1: 아빠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4: 화장실도 좀 멀어서 어머니가. 어머니 다리는 좀 다쳤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 어머니가 다쳐도 가볼 수 없어 속상한 수감 씨. 대신 손자들이 할머니에게로 향합니다. 해발 2천여 미터 산 중에 있는 저 집. 바로 척입니다. 다 왔나 싶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네요. 네팔에서는 아픈 분을 뵐 때 과일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온 산 중에 선포를 하는구나.
6: 나마스테.
5: 나마스테.
1: 6개월 만에 보는 할머니, 오랜만에 보는 손자들이 허리 숙여 정중히 예의까지 갖추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울까요?
7: 호실라야사 아저네, 내 호실라야사 말라이. 나티 부아리, 내 베티라. 내가 루이다 나티. 내 호실라야.
1: 레카 씨는 시어머니의 발부터 살핍니다. 병원 가기도 힘든 첩첩산 중 얼마나 아프셨을까 싶습니다. 금세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 포카라 월세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감 씨의 누나. 고모와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누이와 올케 사이. 요거 쉽지 않잖아요. 아홉 식구의 생계를 모두 짊어진 한 남자의 빈자리 때문인지 남겨진 가족들은 오히려 더 끈끈해졌나 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아빠 수감 씨의 진심이 전해집니다.
0: 아마 너거래 선제 오는 자라 뭐 보니 선제 수 아버 강가르마 아프노 캘가리라 스와스티고 캘가리라 감가르니 올라 뭐야 내가 감가르니 더위 이요 아일레 이때 감로 상가 절이라 착감 뭐 보니 선제 수 तपाई को आशीर्वाद र भरोसाले गर्दा मलाई अझ काम गर्ने थप हौसला मिल्छ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छ आफ्नो ख्याल गरेर बस्नु होला
1: 지금의 평온한 일상이 한국에 있는 아들의 땀물을 일궈낸 것임을 알기에 어머니 늘 아프고 미안한 마음일 겁니다.
0: 실물티 지우라니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छ 바짜르라이 स्वास्थ्यको ख्याल चित्तै भेट्ने आश छ म चाँडै फर्केर आउनेछु अनि चाँडै भेट्नेछ आफ्नो ख्याल गर्नु होला आफ्नो ख्याल गर्नु धेरै माया धेरै सम्झना
1: 결국 오열하고 많은 아내 레카 씨 내색하지 않았던 그리움 끝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간절했나 봅니다. 네팔과 한국 같은 달빛 아래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빠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쉬기보다는 펜을 들었습니다.
4: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일 시장에서 빚을 쓸 겁니다.
1: 비자 연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국어 공부.
4: 직장에서 이야기할 때 괜찮아요. 2단계부터 3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나오면 포인트 좀 많이 줘요.
1: 이번 연장을 넘어 전문 취업 비자를 따는 것이 아빠의 목표라는데 가족의 미래를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희망이 아빠를 더 노력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일에 나선 레카 씨. 다친 발로 고생했을 시어머니를 위해 구석구석 쓸고 닦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남편 없이 지내는 며느리와 아빠 없이 커가는 손자들을 볼 때면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듯 합니다.
7: 내가 초라고 전 내일 보라 이라 하면 돼요. 보라 놈은 있어 이 나이. 내가 잘할래 내일 보라 놈은 켜라. 아스타 부부이나. 보라 봐봐 내가 잘할래 내 발 맞아 이거 안 켜라. 비디 신나 버려. 먼저 성을로
1: 만질 수 없는 아빠를 마음으로만 불러본 세월 3년. 함께 지낸 시간과 맞먹을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만남이 간절한 가족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전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앙쿠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실감했는지 내내 씩씩했던 아이가 쏟아내는 눈물이 더 짠하게 다가옵니다.
8: 알아.
1: 가족의 한국행 소식을 알 턱이 없는 아빠는 주말을 맞아 네팔 동료들과 배드민턴 삼매경입니다. 최고찬 선배인 타파 씨가 마련한 자리.
9: 동생들 비자 고민 많이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또 수검 씨가 고민이 많아요.
1: 스트레스 상황인 동생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해소법입니다. 아우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10: 네, 알겠어요.
11: 건배. 치얼스.
10: 치얼스.
12: 건강도 좋아하고 좋고 우리 시티를 들도 불러요.
1: 설레는 날 아침

0: 가족의 축복 인사를 받으며 비탈진 산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수도 카트만두까지는 차로 15시간이나 걸리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요? 그저 신이 나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족은 아빠와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경유지인 인도 델리. 비행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인 가족. 쉽지 않죠. 반면
1: 아빠 난 알아?
0: 오, 발음 좋은데?
1: 엄마, 내게 아빠 만나러 왔어요.
0: 난생 처음 보는 신문물이 신기한 아이들. 남다른 사용법 보여주고 그렇게 가족은 한국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 야간을 번갈아 일해야 하는 공장에서 주간조는 언제나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짧지만 찌뿌둥한 아침잠도 깨우고 집중력도 끌어올려 하루를 움직일 힘이 되어줍니다. 반복 작업이 많은 공장일, 아빠의 무덤덤한 성격이 이럴 땐 장점이 되는 듯한데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 드디어 가족이 먼 하늘길을 날아 한국에 다다랐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 아유, 오시는 길이 되게 힘들었어요.
3: 가루도 대디에나 뭐 바보고 바와라이 뱃네 번에 버치 헤디 가루 잡아야나.
1: 감사합니다.
0: 얼마나 좋으면 둘째 시완이는 덩실덩실 춤이 절로. 기쁨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첫째 앙쿠스가 나섭니다.
1: 안녕하세요. 충남보령 어떻게 가나요?
4: 충남보령? 충남보령은 철로 가는데?
3: 헬로.
4: 헬로 버스.
3: 헬로.
0: 버스 행선지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쉽게 색상으로 알려주신 것. 덕분에 한 번에 버스를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5: 이쪽으로 돌아서 티켓 여기 매표기 있거든요. 매표로 보령차 매표 끊으신 다음에 요쪽 기다리시면 돼요.
0: 그런데?
3: 야? 끝나라나 해.
0: 예기치 않은 난관은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엄마도 태어나 처음 본 것.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난감하던 찰나? 귀인이 나타나셨습니다.
1: 충남보령.
5: 알겠어요.
0: 앙쿠스의 정확한 발음 덕에 소통 완료. 엄마 뿌듯하시겠어요. 아이들은 유심히 지켜보며 호기심 충족과 지식 충전 중인데요. 얘들아, 신기할 때가 아니야. 5분 뒤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두르자. 앉자마자 출발하는 버스. 보령까지는 3시간가량을 달려야 합니다. 설렘도 잠시,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요, 좀 자둬요. 인천공항을 출발해 보령시에 당도하면 가족은 아빠 회사가 있는 관창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3시간 뒤, 여긴 어디? 보령시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빠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가족.

0: 근데 아직 잠이 덜 깬 듯한데? 둘째 시완이 잠을 확 깨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요?
1: 야오. 밥 먹어, 아가.
0: 당황한 엄마. 무인점포라 계산을 키오스크에서 해야 하네요.
1: 야, 마사님 부재는 깎이겠네요.
0: 어쩌겠니.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지만 기계랑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1: 이 아이스크림 오이라 함러. 너잠 마라 함러.
2: 데라 함.
1: 너잠. 너잠 아이스크림이라 함. 아뭐 보이살리네 만지 차이나 몰라. 아이스크림이라 함.
0: 아이스크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둘째 시완.
1: 보이사 보이사노 디려라.
0: 엄마와 신랑이 끝에 목표를 바꿨습니다.
1: 그래도 보이사
2: 어쩌느려 그래.
0: 똘똘한 녀석. 제작진 이모야를 애교로 녹이는데 성공. 키오스크 익숙해지라고 바코드 찍어보는 경험도 하고 결국 아이스크림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아빠는 뒷전인 요 녀석들. 엄마 마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죠요?
1: 아저님 어저님 기다리 하십니다.
3: 엄마는 지금 빨리 아빠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2: 아마 가위바 지도자님. 뭐? 또 바발레 맥주.
0: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 보충해 보자고. 자, 다시 아이들의 아빠 찾아 산만리가 시작됩니다. 동생 말에 출동.
4: 안녕하세요.
0: 멋져.
4: 한국어 후고구 아들이 하나요.
5: 어디 갔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0: 회사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어째 물어볼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운 동네. 가족 모두 지쳐갈 때쯤 갑자기 앙쿠스가 전력 질주합니다. 찾았다!
4: 안녕하세요.
0: 작전 변경! 아빠 회사 이름이 적힌 수첩을 보여주면?
6: 한국 후쿠오카는 어떻게 가나요?
0: 오! 기대감 상승 중?
7: 이쪽에 집진 가시면은 아, 네. 버스를 잡아간다. 미리 잠깐만요.
0: 모를 땐 여보!
7: 후쿠 여기 관창공단 가는 데가 어디서 타지?
1: 관창공단?
7: 자기 산마차.
1: 산마차.
7: 네, 산마차.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1: 오늘 모셔다 드려요.
7: 이쪽으로.
0: 아내 한마디에 잠시 생업을 멈추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시겠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부상이네요.
1: 감사합니다. 아유,
8: 세상에. 조심히 가요.
0: 아이고, 보령 인심 살아있구먼요. 이 길을 걸었으면 좋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 아줌마 아저씨의 정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기억하면 참 좋겠네요.
6: 아빠 잘 만나고 가. 재밌게 놀다가.
4: 감사합니다.
0: 아유, 인사도 잘하고 예뻐요.
4: 감사합니다. 바이.
0: 아빠 회사까지는 이제 버스로 6코스만 남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오후 업무가 끝난 시간.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회사 앞마당은 사진 명당이라는데 무덤덤한 성격의 아빠도 예쁜 걸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9: 이거 가족들한테 보내고 싶어서 지금 꽃사진 찍고 있어요. 애기들이 생각나요.
0: 통신이 불안한 시골집에 있을 아내에게 언제 닿을지 모를 사진으로 안부를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회사 코앞까지 온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제 걸어가는 길만 잘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어허, 여긴 사람도 하물며 차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수첩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상황. 얼마나 더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머!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봤답니다. 당당하게 스스럼 없이 경찰차로 다가가는 앙쿠스.
10: 청소년장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위험한데.
11: 괜찮냐?
0: 좀 전에 요긴했던 한국어가 적힌 노트 등장. 마법이 펼쳐질까요?
10: 꼬꼬에 누구 만나러 가요?
0: 아빠 회사를 아시나 봅니다.
10: 저희가 경찰차로 아빠 있는데 찾아줄게요.
0: 긴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듯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진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나 할까요? 얘들아, 대한민국 경찰차 타보니까 어때?
12: 네, 고시라이.
0: 이보다 안전할 순 없겠죠.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아빠 회사로 출발합니다. 네팔 산골 마을에서 이곳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죠.
10: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아빠 있는 곳 거의 다 왔어요.
11: 봐봐요, 여기 봐봐. 응?
0: 봐봐. 아빠라는 말에 밖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들.
4: 근데 봐봐도 깜고를 참다.
11: 봐봐, 깜고를 참다.
0: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만날 수 있겠죠? 마지막 행성지인 아빠 회사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3: 대리, 문이 안 열려가지고. 저 대리인데 조심 차오니까. 차오니까 조심. 네.
0: 인적 드문 낯선 길 위에서 마주친 뜻밖의 호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0: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
4: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0: 가족은 몇 번이고 인사를 합니다.
4: 바이바이.
0: 가족들의 방문 소식을 미리 전해들은 회사 관리자분은 입구까지 직접 나와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4: 아빠 만나러 왔어요.
13: 아빠가 누구예요?
4: 저는 지금 씨의 아들입니다.
13: 반가워요.
4: 반가워요.
13: 박수. 반가워.
14: 나 굿거라. 굿거라.
13: 반가워.
14: 수감 거다 저.
15: 수감 어디 있네요?
13: 아, 지금 저녁밥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0: 만남도 타이밍인데 길이 엇갈렸네요. 오늘 공장장님이 수감 씨에게 긴급 전달 사항이 있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랍니다.
13: 식당밥은 어때요? 네. 먹을 만해?
9: 먹을 만해요.
13: 얼마네?
9: 네.
13: 식당에 맛있어, 여기 맛있어.
9: 이거 맛있어요.
0: 식사가 끝나갈 무렵 뭔가 꺼내는 공장장님? 금일봉?
13: 한번 열어봐.
9: 예.
0: 한 장짜리 러브레터? 뭔가요?
16: 아, 비자가 연장했네요.
13: 연장 비자야.
16: 예.
13: 소감하고 더 있는. 네. 길게 하고 싶어. 가능해?
16: 예.
13: 오케이?
16: 예.
13: 그래, 우리
16: 고맙습니다.
13: 예, 네.
0: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 1년 10개월을 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6: 진짜 마음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너무 열심히.
13: 나도 고생했고.
0: 하지만 가족 만날 날은 또 기약이 없으니 차마 마음껏 기뻐할 수만은 없나 봅니다. 걱정 말아요. 가족이 아빠 기숙사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빠 혼자 쓰는 방 안. 영상

0: 통화로만 봤던 곳을 마주하게 된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아빠가 쓰던 물건을 만져보고 침대도 누워보고 아빠 냄새를 찾기 바쁩니다.
1: 수감이 보는 책. 일기장이네. 일기장인가 뭔지 모르겠고.
0: 남편의 노력이 묻어있는 흔적들. 혼자 견뎌온 고단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남편의 익숙한 체취. 사진 속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온기에 눈물이 흐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유로 너무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2: 나만 혼자. 어? 나만 혼자.
3: 우리 바바 누구야?
2: 어서.
3: 아빠 바바의 사자이키네.
0: 그때 기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이르게 귀가한 아빠. 지금 가족들이 아빠 방에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점점 다가오는 아빠. 이대로 가족은 상봉하는 건가요? 어? 불 꺼진 방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지? 그런데 연신 두리번거리는 수감씨.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한데요? 가족이 왔다 간 걸 눈치라도 챈 걸까요? 한참을 침대를 뚫어져라 본 이유는? 평소에 아빠는 이불과 베개,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위치가 달라진 거죠. 왜? 앙쿠스가 아빠 목베개를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깜짝 만남 작전은 이렇습니다. 꼬마 신사 첫째가 아빠가 매일 문을 여는 장롱 안으로 몸을 숨기고
4: 네, 무슨...
0: 엄마는 꼬마 대장 둘째와 함께 회의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기로 한 것.
4: 둘로 절하려고 한다니 싸는 절하려고 점이 나면 절이라 한다고 둘로 절하려고 한다니 싸는 절하려고 대해라 난 기원한다 내리고 싶은 자라 둘
3: 봐봐
1: 봐봐 그러니 근데 봐봐 그러니 그 쉬운 자 봐봐
4: 아주르네요
0: 의심은 내려두고 씻을 준비를 하는 아빠. 옷장으로 다가가는데 앙쿠스를 지나쳐 옆 칸문을 활짝. 와, 아빠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죠? 바로 옆 칸에 아빠를 기다린 아들이 있다고요. 이대로 작전 실패? 이번에는 과연? 마침내 아들 발견!
5: 어디라고?
0: 꼬박 3년 만에 아들을 안아봅니다. 많이 크고 많이 무거워졌죠?
5: 갑자기 갑자기 왔어요.
0: 너무도 똑 닮은 아빠와 아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인데 얼떨떨한 반응도 부전자전입니다.
6: 좋아요, 아들 보니까.
0: 기쁘고 벅찬 마음이 너무 커서 멍해진 거겠죠?
5: 왜죠, 왜?
3: 왜?
5: 거의. 그리울라야, 거의. 여름만.
3: 어인데라고.
5: 어인데라고? 거의다로.
0: 아내와 둘째가 있는 회의실로 향하여 얼마나 보고 싶으면 20kg이 넘는 첫째를 안고 한다름에 달려가 봅니다. 눈물은 삼키고 그리움은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5: 멋지게 보내셔. 응? 오예. 오예.
0: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0: 하셨지요?
1: 응? 응? 아니, 안 해주니까.
0: 누구냐고?
2: 둘째에게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빠라는 이름. 사랑하는 아내도 안아줘야죠.
0: 신우야.
2: 기쁘니까 우는 겁니다.
0: 뭐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내가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2: 서울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잠수함도 구경하고 귀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음껏 색칠하는 시간조차 아이들에겐 작은 선물 같은 순간인데요. 바다가 없는 네팔에선 상상하기 힘든 늠름한 해군도 되어봅니다. 더 큰 꿈을 품길 바라며 직업체험관도 방문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상식을 배우고 운전면허증도 따보고
3: 아시? 자동차 운전면 와우 엉꿀
2: 전기차도 직접 몰았다니까요. 앙쿠스 완전 신났겠는데? 아빠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시완도 같이 해볼 차례. 형제가 함께 맞춤형 자동차 만들기 체험까지. 낯선 땅에서의 특별한 경험들이 아이들의 인생에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겠죠?
3: 너무 좋아요. 가족들은 너무 행복해요.
2: 다양한 체험으로 꽉 채운 하루. 아빠가 건넨 사랑과 꿈을 꾸게 해준 오늘을 아이들도 오래도록 추억하겠죠? 너무나 짧았던 8박 9일. 씩씩했던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가슴 아픈 이별. 무너지지 않으려 엄마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재회의 순간 기쁨의 눈물조차 아꼈던 무뚝뚝한 아빠도 멀어지는 가족의 뒷모습에 속수무책입니다. 슬픔이 밀려오지만 아빠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에.

0: 10만원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드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8: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9: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8: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인들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 후원문의 080-861-9595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

0: 하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어요. 언니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4: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3: 하나하나 보니까 자꾸 이리 꺼져가지고.
4: 이왕 짓는 거 여한 웃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5: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3: 돈 받아서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4: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6: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4: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6: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4: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6: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4: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7: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
4: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백고 참 이쁘다. 이 동네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5: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4: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5: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네.
3: 잘 돼야지, 올해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4: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8: 무사지이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3: 결혼하고 계속
5: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3: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4: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9: 아, 완전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4: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10: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9: 예, 예.
10: 방송국에서 제주로 오신 분 맞지요?
9: 아, 예.
10: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십니다.
9: 예, 예. 예.
10: 제가 전차에 갈 테니까 뒤에.
9: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10: 사람들 1인용이라 좀 탈 수가 없는데. 예, 저 전차에 갈 테니까 저.
9: 제가 따라갈게요.
10: 예,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신다고 아, 그러니까 수고 많으신다.
0: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있고.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아...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썩 한번 접고
3: 저는 고집만 버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떠든지 좋은 집에서 네.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4: 그러니까요.
3: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5: 맞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0: 작전회의를 막.
3: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0: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잃고 저건 잃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5: 안녕하세요.
1: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3: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5: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촉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도운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1: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6: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3: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1: 사과도 짓고 또 배. 아, 수원이 한 4천 한 500평 정도 했었고.
3: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로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2: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1: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3: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2: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0: 와, 요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와, 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2: 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0: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1: 저 밑에 저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비 오니까 뭐 밤낮이 밝고
4: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네.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0: 요거는 네.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네,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네. 네.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1: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네. 구할 네. 수 있는데 네.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네.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5: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1: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3: 회장은 회장 집인데
1: 단지
3: 130평인데 그렇고
5: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1: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6: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 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진노 하는 정도로
3: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0: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1: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요. 세면 두께만 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0: 예, 예, 예.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1: 네,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네.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3: 내면가도 안 무너져요.
2: 떳떳하게 뛰어.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1: 태양광전기 6kg를 했어요. 그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2: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렸어.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1: 초가집에서 매년 연기를 만들었어요.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구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3: 단열이 안 돼서
1: 문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됐었어요.
4: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3: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 보이니까 좀 미안하고.
2: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0: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5: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네.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네.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네.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0: 엄마는 보는. 예,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아이고 예.
2: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4: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 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0: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4: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0: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옛날 거 버리는 거.
4: 네.
2: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5: 엄마,
3: 네?
5: 이거 접시 이거 쓸까?
3: 써. 예쁜 거 써야지.
5: 아, 그래?
3: 예, 네,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냐?
2: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꺼내 오셨어?
7: 아니, 이쁜 여사님, 쓰자면서 내가 쓰던 접시 아니에요?
3: 꺼내든 습관이 내가 저기 꺼내왔죠.
0: 원래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5: 예. 네.
3: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숙도
2: 있고.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중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1: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3: 그 말은 좀네 아버지.
1: 빚내는 건 뭐, 그렇게
3: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0: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1: 야, 네, 뭐, 여기. 방을 뭐.
0: 야, 이게 또 히든도어로 돼 있네요.
3: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여기.
2: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0: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3: 예, 무조건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기분 좋잖아요.
0: 맨날 웃으시고.
1: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고 또 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유 아버지가 또
0: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오신다.
2: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1: 여기서 뭐 우리 군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이거 책장, 이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3: 집이 추우니까 여기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1: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2: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8: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else, walking down the strange new street.
9: 오,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10: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아.
11: 네.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기 쉽게 옆에 손잡이를 다 만들었어요.
9: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2: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9: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이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4: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9: 여기 2층 테라스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3: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1: 예. 뭐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 잔씩 뭐 먹자 하면서 올라오고 예.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9: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3: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아, 노래에
1: 참, 이제 자녀들은 참 자기들 돈 주려고
3: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더 건강도 하고 왔는데.
4: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9: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날라고.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1: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9: 아니, 나도 와.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2: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9: 처음에는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아,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이고 고맙다.
3: 네.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5: 같이 오래 사셔야지.
2: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0: 아,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는 어디.
2: 저희 친합니다. 아니,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새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0: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예. 꽃길도 있고.
3: 지인님 노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특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앙부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제리.
2: 제리야.
0: 제리.
1: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옆집이니까.
4: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예.
4: 아유, 박 소장님.
1: 아, 예. 아,
4: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1: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3: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1: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2: 맞습니다. 바로 그 신부님입니다. 네.
1: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2: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3: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4: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그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2: 무슨 돈이 없었다.
0: 완전.
2: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면서.
4: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2: 뭔 속상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0: 제가 취미 생활을 좀 했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2: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논란 안에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5: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3: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

0: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1: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2: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3: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2: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1: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3: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현관을 보셨을 때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4: 또 하나의 살.
3: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단살의 느낌이 있는 중.

0: 모던한 이전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2: 예, 예.
1: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1: 아...
2: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1: 네.
2: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1: 결합을 했네요.
2: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2: 짜투리가 남잖아요.
1: 예, 예.
2: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렸어요.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곰팡이도,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많이 보는 거죠.
3: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네.

0: 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1: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용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2: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3: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인이 된 겁니까?
1: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3: 예. 와비사비가 그, 무슨.
1: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 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자재들이,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0: 힘든 취향이에요.
2: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4: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2: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4: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2: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1: 제가 은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놨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0: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1: 개미가
0: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람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1: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0: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1: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0: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1: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5: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1: 트러플 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지를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0: 오케이.
2: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3: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0: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1: 왜?
0: 왜?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2: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0: 저희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3: 글을 써.
0: 우연히
3: 집에다 그래.
0: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하시는 분이 몇분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는 바쁘고.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 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3: 나락은 뭐 전공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라면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1: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0: 않았어요. 예, 올라가 보시죠.
1: 예, 밟고 올라가도 됩니까?
0: 네, 밟아도 됩니다.
1: 우와. 우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우와, 여기 또 강렬한 색상.
2: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1: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3: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동상이제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집 짓다, 예, 밥 짓다, 실을 짓다, 예,
3: 나 그런
1: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3: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아,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

0: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1: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2: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으면.
1: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3: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4: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5: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0: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8: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8: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7: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8: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7: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8: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6: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구간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9: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8: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0: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8: 뇌질환.

0: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2: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상담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러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메이킹!
2: 먹을 땐 먹고
3: 비울 땐 비워야
4: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3: 부드럽고 빠르게
4: 오늘 밤 메이킹
3: 유쾌
5: 상쾌
4: 통쾌
3: 아침이 달라집니다.
2: 변비 해결 메이킹.
6: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하기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야, 거기서
1: 남들이 쓰는 거
2: 잘못하면 엄청
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0: 치과에서 찾으세요.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5: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정신은 바짝 드는데
8: 전신 차고 지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출게요. 아, 아우, 바람이야.
9: 파미르 하이웨이 최악의 코스를 넘어갑니다.
10: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9: 파미르 지붕 아래 마을 중 가장 높은 곳 무르갑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도시로 향하는 길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서 비행기로 1시간 떨어진 두샨베, 타지키스탄의 수도에서 시작합니다. 파미르 고원의 긴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한 타지키스탄은 남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로 중앙아시아의 스탄 공화국 5개국 중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0: 어쩐지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을 안고 두샨베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성장을 늠름하게 지키는 25m가량의 이 거대한 동상은 타지키스탄 국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중 하나라는데요.
1: 아우,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분이 이스마일 소먼이라는 그 타지키스탄의 왕이었는데 타지키스탄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0: 이스마엘 사마니는 9세기 페르시아에 사마니드 왕조를 일으킨 인물로 타지키스탄 역사상 최고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인공입니다. 타지키인은 페르시아의 후예인 셈이죠.
1: 민족 영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아끼는 사람의 힘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0: 그 압도적인 위용을 기념사진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영화에 출연했던 저를 타지키스탄 대학생들이 용케도 알아봤는데요. 타지키스탄에서까지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2: 여기 참 공기가 좋아요. 두샨베에서 한 5분 정도 벗어났나? 근데 완전히 전경이 시골 풍경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데요?
0: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역인데요. 모든 땅이 최소 해발 300m 이상입니다. 이제 타지키스탄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 파미르 고원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고원은 해발 7,000m급 봉우리가 4개나 솟아 있을 만큼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칭이 따릅니다. 중앙아시아의 서쪽 우즈베키스탄에서 동쪽 키르기스탄까지 1,500여 km를 잇는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만들어진 고속도로입니다.

0: 처음으로 맞이하는 파미르 하이웨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1: 저희는 지금 판지강을 따라 달리고 있는데요. 길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옆은 낭떠러지고요.

0: вот где-то 200, да? Где-то 200?
1: Да, так 200. Это местный баран.
0: А столько вот барана, это не ваши?
1: Нет, это кишлакский баран. Сегодня я. А? Завтра ты, послезавтра он вот так круг.
0: А, по очереди, да, очередь, все помогают друг у друга.
1: Кто, если вот корова есть?
0: Корова.
1: И як.
0: Кутос?
1: Як.
0: Як, а, як это кутос?
1: Это кутос.
0: 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을 뜯다 보면 무리해서 뒤처지기 일쑤.
2: 조금 많이 믿지, 무슨? 아, 한 달 되기.
0: 천진난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3: 오, 참 멋있다.
2: 아이고, 이뻐. 알았어요. 먹을래요.
0: 사람들에게나 양떼들에게나 파미르의 설사는 생존의 근원인 듯합니다. 여기는 해발 3,700m.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제법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깊은 산 속에서 호숫가의 마을 블룽쿠를 만났습니다.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4: 저 여기 마을 분들이 뭔가를 짓고 있어요.
2: 드라이어스!
5: 드라이어!
4: 아, 딱 인체를 했으나 보네. 벌써 그 하면
0: 돌을 쌓아 올려 담장을 만들었습니다.

0: 만드는 듯 싶은데요. 유독 눈에 띄는 거구의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네봅니다.
1: 안녕하세요. 와, 이 손 보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와.
0: 제 손은 아기 손입니다. 신발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보트만 하네요.
2: 이게 보세요. 우와,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3: 여기 스위니즈 따라오베.
4: 아니, 저를 더 싶어 하지 마.
1: 이게 또 높이가 틀려요, 높이가.
4: 좋아, 들어가신다.
1: 네, 네,
4: 멋지.
1: 아니, 너무 가볍게 드셔가지고 툭 받다가 훅 주저앉았어요. 지금 참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들을 연결을 시키나 봐요, 나중에. 그러면 이게 지진이 일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네요.
0: 파미르 주변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지진대라 용기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땐 지붕도 최소화해서 낮게 짓는다고 하네요. 아빠를 똑 닮아 선한 눈을 가진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귀여운 둘째 딸에 이어서 이 집안의 진정한 왕자님을 소개해주겠다네요.
5: 아, 여기서 조금 조용히 있어. 막내 아들이 자고 있대요.
0: 짜자잔. 왕자님, 꿈나라에서 깰세라 요람 한번 밀어주고 서둘러 간식을 꺼내주십니다.
5: 집에 초대하자마자 빵을 이렇게 내주시네요.
6: 마르카 보냐?
7: 무조 밀레.
0: 아저씨는 사냥꾼인데요. 요즘 가끔 마을 근처로 출몰하는 늑대가 골칫거리랍니다. 갑자기 서둘러 차로 향하는데요. 고원의 사냥꾼에게 지프차는 필수죠.
2: 이 기사! 우리 기사분 놀랐네.
0: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차라니. 이건 거의 전설 속의 자동차가 아닌가요? 엉겁결에 주민들 사이에 껴서 차에 올라타게 됐는데요. 거친 길을 달리는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8: 롤러코스터보다 더 힘들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9: 아라파스 우츠 우다라파스 파데다.

0: was wuchs chude da für Seefahren sagt. War dann dies hat nicht, dass wir Fuß schießen.
1: 풀 뜯으러 내보낸 양들이 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이 사냥을 완전히 그냥 발발이 찢어놨네요.
1: 습격을 받은 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기도 또 한 마리.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선명하게 남아있는 늑대 발자국. 양을 물고 끌고 간 흔적도 생생합니다.
2: 끌고 간 자국.
0: Ну, для три, вот это козли уже...
2: Тогда волки такие огромные? Да, да, да, нормально, огромные.
0: Примерно 300 долларов уже.
1: А, 300...
0: 300 долларов, одна коза 100 долларов стоит.
1: 한 마리에 100불이고, 세 마리면 300불인데 이쪽 지역에서 300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아, ну это вообще как жаль, да, конечно,
0: да.
1: 300달러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기는 액수입니다.
2: Да, ну, берегите, да, но все равно вот это...
0: Ну, конечно,
2: да, будет лучше. Я
0: тоже. Смотрим, смотрим, да. Потом волк съест. И такие виды.
1: 드넓은 자연에서 피고 지는 수많은 생명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의 법칙을 피부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제 파미르의 동쪽 끝자락, 무르갑으로 떠납니다. 파미르 하이웨이에선 마을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식물도 사람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황무지의 연속이죠.
2: 마을을 나오자마자 험한 이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바위와 돌 빼놓고는 다른 것이 없고

0: 근데 이 길을 혼자서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1: 스톱.
2: 에이.
3: 홀라.
2: 에이.
3: 뭐이 아 무르갑. 무르갑.
2: 아 저기 무르갑 같이 가자는데 자리 있으면 좀 같이 좀 가면 어떨까요?
0: 스페인에서 온 이 여행자는 한 달이 넘게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 중이라고 합니다.
3: Gracias. 아.
2: 자세. How old are you?
3: How old?
2: 65 years. Wow. 65세신데 여기를 걸어서. And you walking through in Pamir.
3: In Pamir, yes.
2: Wow.
3: Yes.
2: You're good.
3: Thank you.
2: 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65세 연세. 저 큰 배낭을 메고 파미르 고원을 걸어서 횡단한다. 아, 정말 꿈만 같습니다.
3: Thank you.
4: For yesterday.
3: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0: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의 방법이 되어주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니 파미르 동부 최대 도시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무르갑은 키르기스탄과 중국에 접해 있는

0: 국경 도시인데요.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각자의 갈 길을 정하곤 하죠.
1: Good luck for you. Thank you.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Good travel. Thank
0: you.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은 길 위에서 헤어집니다.
1: 아, 참 짧은 만남이었지만 참 유쾌한 만남이었고요. 이게 여행하는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 바이.
0: 보르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컨테이너 시장이었습니다.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시장인데요.
2: 예전에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길이 험해서 얼음길을 못 넘어가는 화물차들이 컨테이너를 버리고 가고 그 컨테이너들을 이 지방 사람들이 주워서 가게로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지금 같은 시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무르갑에서 명물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시장입니다.
0: 이곳에서 주민들은 생필품을 공급받고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나가 작은 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재밌는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즉석 복권을 파는 곳인데요. 멀고 먼 파미르까지 찾아온 여행자에게 행운의 여신은 과연 손을 들어줄까요? 첫 번째 행운은 아깝게 빗겨나가고 신기일전에서 600원짜리 복권을 하나 더 긁어봅니다.
1: 자, 그럼 딱 요만큼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시장에 와서 이 즉석 복권을 해봤는데요. 10소문이가 들어가서 20소문이에 당첨이 됐습니다. 10소문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돈이 되는데요. 이 1,000원으로 저는 맛있는 걸 사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 두 배죠. 10을 주고 하나는 꽝 됐고. 마시바.
3: это выигрыш. Удачи, получится 12. Самон выиграл. Если дальше играть, то поиграй.
2: Это так. Спасибо.
3: Удачи.
2: 아, 제가 복권이 당첨돼서 과자를 좀 사러 들어갑니다. 글라스. 오늘 얘기하더라. 와, мы приехали из Кореи. Что-нибудь какое-то как печенье. Вкусное.
0: 여행길 주전부리하기엔 견과류가 제격이죠.
2: 어머, 못했다.
0: 맛보라고 한 움큼을 주시네요.
2: 나머지 못했다. 나가다 못했다. 1 kg. 나머지 못했다. 아스쿠다 있다. 징기. 야, 롯데리아 부이그라. 5소문이 파스타비 이 두바차지요.
4: 당장 무슨 복집에 다루지.
2: 아, 이게 신의 가오가 있어서 제가 와 지금 이만큼을 샀는데요. 땅콩이랑 건포도인데 이게 한국 돈으로 2,000원입니다.
0: 여러 나라 국경이 접해 있는 무역 도시인 만큼 다양한 지역에서 들여온 싸고 재미있는 간식거리들이 가득합니다.

0: 이곳 사람들이 그려내는 일상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1: 아, 날씨가 갑자기 흐려져서 그런지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0: 근데 잠시만요.
1: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0: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나는 누구? 여긴 어디?
4: 여유가 부족할 때 들어주세요. 박카스. 지금 나를 재생.
5: 아직 뭐 하면 되지.
4: 박카스.
6: 흥겨운 노랫가락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데요.
7: 아이고 뭐 이거 굉장히 음악이 신난데요. 아이고 우드라 씨.
8: 예쁘다.
6: 연습 중에 혹 실례가 될까 싶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흔쾌히 초대를 해주시네요.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들어보니 조그만 기타와 같은 악기와 아코디언이 어우러져 몸이 들썩일 정도로 흥겨운 연주를 만들어내는데요. 노래가 정말 흥겹죠?
9: 12 вот в этом районе, 12 таджики и киргизы.
10: А,
9: то, что сейчас вы видели,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киргиз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все инструменты, песни, все вот это.
6: 저도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서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7: 왓! Я просто как хотел как попробовать, да,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потому что я раньше тоже как занимался вокалом. Киргизская песня любая, да.
9: Полегче, чтобы...
11: Час кутым, час кельбедин кыскы калы.
6: 한 소절 선창을 해주시는데요.
11: Кыс кельбедин кышка барып. Just good.
6: 제가 키르기스 말까지는 아직 배우지 못해서요.
7: Just good.

0: 바로 짜임새.
1: 어머, 또 어찌 지절로. 아, 제가 모르는데 막 부르니까 참 재밌으신가 봐요. 시아스야, 가리에스키오 페스뇨.
2: 나?
1: 얼얼얼 거리고 반나로다. 어, 떠보시죠, 떠보시죠, 떠보시죠.

0: Ne, jesi li od tebe se ka gorni, a piška ti ve mala, ti skoro umreš, ti šla, aj, kaj, štobe, pa, pa tihonška možna razgovarati o te pjesni, takda možna, bojite, uminam se tibe. A tak, to opasno, se ka gorni.
1: 시간 가는 줄 모르기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방 구경을 시켜주시려나 봅니다.
2: 어? 왜 됐어, 대리원?
3: 아, 이때 스코크 미셨어요.
2: 무슨 대리미였어요?
3: 안 보자.
2: 내가 대리미.
3: 제가 만져보고 싶어. 너무 이쁘게 생겨서 만져보고 싶어서요.
4: 일로 와.
3: 보통 송아지들이 겁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뻐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사람을 잘 따라요. 브리빗! 니 보고 있어, 니 보고 있어, 니 보고 있어. 오, 이제 바로 오죠, 바로 오죠, 바로 오죠.

0: 귀여운 송아지에 잠시 한눈이 팔린 사이 우리 쪽이 뭔가 번잡스럽습니다.
1: зачем вот это как варан вот это вытащили вы?
2: Вы ко мне пришли как гости. У нас когда гости придут, бараны режут. А так никак нельзя.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1: А его игра, что мог? Для меня не надо вот это добить.
2: Ну, как не надо? Вы же гости с Кореи пришли задалека. Тем более у нас дома еще гости есть. Ну ничего, у нас так принято.
1: А, чума. Вот хожу.
3: Аллах Акбар.
2: Чтобы его когда режут, для Бога этот надо обязательно потом надо.
0: 손님은 신이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슬람 문화 때문입니다. 그 사이 집안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빵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작은 냄비 뚜껑만하게 모양을 빚은 반죽을 납작하게 만든 뒤 틀로 찍어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4: 그 이쪽 전통 음식인 리표식다라는 빵인데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0: 납작빵이란 뜻의 리뾰시카는 중앙아시아의 전통빵이자 주식이죠.
4: 리프라고 찍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빵을 굳게 되면 가운데가 많이 부풀어 올라서 저렇게 구멍을 내줘야지 이쁘게 잘 평평하게 구워진다 그러고요. 또 이거를 화덕에다 붙일 때 저렇게 군형을 뚫어줬을 때 잘 붙는다고 하네요.
0: 이스트와 소금 외에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데요. 반죽이 아주 찰집니다.
4: 이건 튀겨서 과자처럼 먹는가 봐요.
0: 빵 모양을 내고 남은 자투리 반죽은 얇게 밀어서 기름에 튀겨내는데요.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바삭한 과자 형태가 됩니다.
4: это что это такое?
5: Борсок.
4: Борсок. Это как печенье? Или как хлеб?
5: Хлеб.
4: Как хлеб.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고소한 향기가 올라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더할 나위 없겠는데요.
6: 지. 지. 네. 비슷해지.
4: 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요. 맛있어요. 그냥 바삭바삭하고.
0: 입맛 다시고 있는 손님들이 신경 쓰였는지 기특하게도 먼저 인심을 베풉니다.
3: 스파시바.
6: 그르스자지.
3: 라흐마.
6: 그르스자지. 라흐마.
3: 라흐마.
6: 고맙다.
3: 라흐마. 라흐마.
4: 이게 뭐 제가 제 것도 아닌데 막 줍니다.
0: 아저씨가 손수 잡은 양고기 요리도 완성이 되었나 봅니다. 모두 함께 만찬을 나눌 시간입니다. 푸짐하고 보기 좋게 쌓아놓은 빵을 중심으로 이웃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2: 얘를 제가 여기서 오늘 가장 먼 곳에서 온 손님이라서 가장 귀한 부분을 준다고 주셨는데요. 이걸 먹어야 됩니다.
0: 양머리를 통째로 받아들긴 저도

0: 저에겐 생애 처음으로 맛보는 양머리 고기입니다.
1: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머리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부위 같아요.
0: 그런데 정작 주인 아저씨는 멀찌감치 앉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엔 이슬람교도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도 그림의 떡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주인 아저씨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물까지 꺼내왔습니다.
2: 움직이면 안 된다고.
0: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로 이름은 깔팍입니다. 아쉽지만 이제 모두들 헤어질 시간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네요.
3: 아, 참 짧은 시간인데 이게 감동이 전해져 오네요.
0: 그새 정들었는지 유난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작별이었습니다. 이제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도시 무르갑을 벗어나 키르기스탄의 오시를 향해 갑니다.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파미르 구원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해발 4,000m를 오르는 길.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쉽게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파미르의 매력이라면 매력이죠.
4: 아주 작게나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파미르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니에요.
0: 200번 넘게 파미르를 오간 가이드에게도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산사태나 눈사태, 심지어는 홍수가 일어나 길이 막혀버리는가 하면 차가 고장난 적도 많았다고 하네요. 겨울에 파미르 고원은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를 잠시 세워두면 연료가 얼 정도로 추위가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4: 4,600m를 넘어서고 있는 곳이고요.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파미르 하이웨이 마지막 도시인 오시로 가는 길인데요. 이곳을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죽음의 도로로 불리울 만큼 길이 굉장히 험해요.
0: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높은 산 꼭대기에서 가드레일도 없는 천길 낭떠러지를 달려야 하는 파미르 하이웨이의 가장 험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큼은 파미르 하이웨이가 빨리 가는 길이 아닌 가장 높은 길이란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0: 죽음의 도로를 겨우 넘어 평지로 들어서자 마치 거짓말처럼 푸른 초원이 맞아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 멀리 양떼들도 보입니다. 인사를 건네자 말을 탄 목동이 달려오는데요.
1: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0: 당나귀를 탄 어린 목동이네요.
1: 지금 너무나 12살인데 이렇게 늠름하게 당나귀를 타고 저 많은 양들을 치고 있는데 뭐 말한 보진다. 아.
0: 나이는 어리지만 200여 마리의 양들을 관리하는 어엿한 관리자였는데요. 드넓은 초원은 어린 목동의 일터이자 놀이터겠죠. 자연과 양떼를 벗삼아 초원을 누비는 모습이 마치 움직이는 풍경화를 보는 듯했습니다. 근처에 마을이 있는 걸 보니 파미를 설산이 흘려보낸 빙하수가 강을 이루어 지나가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선 풀베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 보려는데요.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요령을 알고 나니 저도 제법 속도가 붙습니다. 칭찬이 보약이라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1: 아니, 보다 보이죠, 쟤? 나무, 알았어. 아니, 나보고 이거 해보라고 하시더니 집으로 가셨어요.
0: 나머지 작업은 남아있는 남자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라며 쿨하게 퇴장하시네요. 파미르의 여름은 꼴베기에 나서느라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말과 양들에게 먹일 식량을 미리 비축해 두어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일을 끝내고 당나귀가 끄는 수레를 저도 얻어 탔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풀필이라도 불어줄까 봐요. 저도 어릴 적 풀필이 부는 형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내리는 걸 보니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시려나 본데요. 아이고 반가워라. 제게 낯을 맡기고 가버리신 아주머니 댁이었네요. 먼저 갔던 게 미안했는지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혀주십니다. 꼬마도 어지간히 목이 타.

0: 만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서둘러 간식을 내옵니다.
1: 아뭐 자꾸 꺼내 주세요. 죄송하게.
0: 역시나 손님 대접에 빼놓을 수 없는 빵도 주시고요. 차도 한 잔 따라 줍니다. 특이하게 소금을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1: 좀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더운 차를 마시니까 좀 갈증이 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면 뜨거운 물 들어가시면서 시원하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더운 차를 마시는데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0: 이렇게 또 인연의 발자국을 하나 더 남기네요.

0: 돌포 가기 위해서 왔는데요.
1: 오, 와, 진짜. 아, 5200이다, 5200.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큰데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 배를 누나 오차라고 불러.
3: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 깔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 안녕하세요, 에바.
8: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밤낮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그거 아세요? 요즘 해외에선 드라마나 음악보다 우리 음식 인기가 더 높답니다. 그 속엔 나물도 있고요.
3: 저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고사리 나물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명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늘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이라 그 진가를 몰랐을 뿐 나물은 어느새 산업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 그리고 그 앞자리에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나물 명인 고화순 씨가 있습니다.
3: 매출은 250억 했고요.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2: 할머니 손잡고 산과 들을 쏘다니며 나물 뜯던 소녀가 이제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신의 나물 밥상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실래요? 봄나물 먹고 기운 차리는 나물의 계절.
3: 난 이렇게 뜯는 게 편해.
2: 뭘 저렇게 열심히 뜯고 계시나 싶었습니다. 초록초록 여린 이 나물 이름 아시겠어요?
3: 고사리 따는 거예요. 고사리.
2: 고사리 따는 재미의 8알은 소리. 소리가 다 했습니다. 나물 욕심만큼은 따를 사람이 없다고요.
3: 욕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언제 하나 따갖고 이게 하나의 바구니를 넣겠어.
4: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3: 아, 전수자. 고사리 전수자예요. 네, 둘째 딸.
4: 둘째 딸? 네.
5: 둘째 딸입니다.
3: 네. 4월 5일이 고사리철이에요, 여기는. 4월 말부터 5월 한 달이 피크. 요때 나온 고사리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데쳐서 한 이틀 말려서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1년 내내 먹는 거죠. 겨울에는 특히 귀한 거죠.
2: 명인의 나물 사랑은 뿌리가 깊습니다.
5: 엄마도 할머니랑 같이 고사리 따고 다닌 기억 있어요?
3: 있지. 거기 시골에는 네. 이렇게 새끼를 꺼, 이렇게 이만큼씩. 네. 데친 거.
5: 데친 걸로요?
3: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주름주름 열려. 그래갖고 이렇게 네. 열어놓으면은 네. 이대로 성육을 같은데 강강

0: 상품으로 팔았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는 거야.
1: 그 오늘 먹을 양만 풀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0: 외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네. 엄마의 또 외할머니도 네. 옛날에 이렇게 한 거야. 아.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고사리를 끊는 거야.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고사리 끊으면서 이제 고사리 노래를 하는 거지.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서 뭐 하려고?
1: 우리 앞에 밥상에 올리려고?
0: 고사리 대사리 꺾자. 대사리가 뭐냐, 이렇게 붉은 고사리야.
1: 대사리, 진짜 대사리네.
0: 고사리 대사리 꺾자. 계속 고사리만 꺾으면 좋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일어나려면 계속 고사리가 보여가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2: 어느새 대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사리.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사리 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1: 엄마가 나물이라는 걸 한다는 거를 한 초등학교 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건 무슨 나물이야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줬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인생이 들어왔고요.
2: 결혼 후 부업으로 시작한 나물 손질. 한창 바쁠 땐 아이들 돌볼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0: 그때만 해도 팩스로 주문 전 주고받고 하던 때라 자다 보면 이거 고사리 뭐 50kg 해줄 수 있네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애들 학교 다 굶고 갔어. 그래서 납품하게 되면 새벽 2시, 3시 돼. 그럼 애들은 또 그냥 자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기 뭐지, 500원, 어릴 때 유치원 갈 때부터 500원 주고 빵 사먹고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얘들이 누워있는데 키가 내만나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2: 그렇게 시작한 나물 사업이 어느새 30년이 다 돼갑니다.
3: 나물 때도 왔다.
4: 아, 왔어요.
3: 반갑습니다.
5: 아유, 고생 많았어요.
3: 한 번만 더.
6: 앉아봐.
3: 어떻게 다 하셨어요, 물을?
6: 응?
3: 어떻게 다 하셨어요, 물을 다?
0: 이건 산에서 나는 진짜 오리지널 참치야.
3: 향이 좋았네요.
2: 삼남매는 훌쩍 자라 이제 성인이 다 됐습니다.
0: 망쳤대. 이거는 뭐이.
2: 고사리 말고도 뜯어온 봄나물이 한가득. 틈만 나면 나물 교육입니다. 출가한 두 딸은 어머니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고 대학생 아들도 곧 합류할 예정이라네요.
3: 나물 따오시면 항상 저희가 손질합니다.
5: 손대는 저희 담당이에요.
0: 이제 데쳐서 말려야 해요. 데쳐서 말리는데 물이 끓잖아요.
2: 생고사리에 든 미량의 독 제거를 위해 데치는 과정은 필수.
0: 뿌리쪽부터 나물도 좀. 조금 뭐든지 나물도 그렇고 치나물도 그렇고 데쳐가지고 그냥 뜨거운 채로 끊어서 바로 말리는 게 빨리 마르고 좋아요.
2: 삶고 말리고 불려야 안전하다는 걸 우리 조상들은 어찌 아셨을지.
0: 이렇게 여는 거야.
2: 삶고 나니 색과 향이 더 짙어졌죠.
0: 지금 햇살 있잖아.
1: 네.
0: 저희도 이렇게. 이렇게 말리는 거 한 3시간 있다가 하면 얘가 또 약간 또 한 번씩 뒤져 끓여줘요.
2: 볕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건 환기. 줄기 속 수분이 천천히 빠져나가며 고사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모양과 색을 갖춥니다.
0: 아니 이거 아까 나물 뜯어갖고 여기 손톱에 네. 까맣게 물들었어. 이 나물 뜯으면 이거 풀이 이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나 이거 얽힌 이야기도 하나 있어. 학교 영업 갔더니 나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사장님이 직접 나물을 따듬냐고 옛날에 물어봤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사장이 당연히 하지 누가 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합니다 했더니 어쩌면 나물 따듬은 손에 이렇게 나물풀이 여기 다 묻었다고 감동받아 하면서 사장님 거 주문해 주겠다고 했어요.
2: 일하는 손 알아보아준 밝은 눈이 계셨던 거죠.
0: 자, 고사리를 먼저 넣습니다.
2: 방금 따온 다양한 나물. 명희는 무슨 음식을 만들까 궁금했는데 무르익은 산나물 향을 만끽하는데 이만한 선택은 없을 듯합니다.

0: 마침 가족이 다 모인 참입니다.
1: 선생님, 아빠가
2: 찾아왔어요.
1: 고생 많이 했어요.
3: 제가 직접 한 겁니다.
0: 명인이 이 일에 지쳐서 곤죽이 됐을 때 그래도 뒷수발 다 들어주니가 남편.
1: 자기 맛 좀 봐. 일단 이거 숙전 산에서 미소하고 뜯은 거.
2: 맛있네요.
0: 덕분에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전에 먹을 때마다 25만 원씩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뭐 필요 없습니다.
1: 강원도 가면은 망초대 거기 짙은에 깔린 게 이게 망초대 나물인데.
0: 다 모인이 떠오르는 옛 이야기.
1: 난 부잣집들하고 시집 갔지.
5: 엄마가 왜요?
1: 내가 결혼해서 다 갚았어 이래가면서.
6: 예전에 다 또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좀 울컥하네 또.
1: 그러지 마세요.
6: 방송 나가 만드는 거예요.
0: 결핍은 때로 강력한 동기가 되곤 하죠. 집에서 시작한 조촐한 부업은 간의 수공업 시기를 지나 어엿한 사업체가 됐습니다. 지금 명인의 또 다른 이름은 CEO.
1: 안녕하세요.
0: 2021년 최초의 나물 명인으로 지정. 다음 해에는 농가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훈장도 받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나물 산업이라는 신세계를 열었다고 할까요?
1: 처음에 학교 급식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프랜차이즈와 수출, 연간 한 2천 통 처리하고 있어요.
7: 그럼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와요?
1: 한 250억 했고요. 네, 그다음 올해는 한 300억 목표를 하고 있어요.
0: 첨단 공장에서나 볼 법한 위생시설을 통과하고 나면 나물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금 제철인 고사리를 비롯해 모양도 향도 제각각인 나물들. 건조하고 삭막해 보이는 이 공간에 불철주야 노력했던 명인의 지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1: 요새 고사리 좋죠?
8: 네, 고사리 너무 좋아요.
1: 진짜 햇가라서 되게 좋네.
8: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1: 네, 그죠. 햇그라스 좋은데 이런 것만 잘 골라야 되겠다, 그치?
9: 네, 알겠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판 같은 것도 약간 오죽 그런 걸로 선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고 조도도 좀 밝게 해서 이렇게 잘 보여서 임을 고르기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1: 네, 이건 이제 말린 곤들에 다시 불려서 임을 선별하는 공장인데요. 이거 버벌로 나물 펴주는 거예요. 이 말린 곤들에는 이 잎이 이렇게 싸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버벌기로 하면은 얘 잎이 좀 펴져요.
0: 꽉 뭉쳐져 있던 곤들의 잎을 물거품이 부드럽게 펴주네요. 대량의 나무를 다룰 때 꼭 필요하겠죠.
1: 제가 이것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작업대에서 그냥 선별만 하다가 한 공정을 더 넣은 거예요.
0: 특별히 고안된 기계에 각별한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1: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걸 직접 껍질을 까서 했어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까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까서 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4등분 까서 10 빼고 이렇게만 해서 납품했어요. 그런데 이걸 더 발달시켜가지고 이렇게 튀김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0.5cm 두께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줘요. 자, 얘는 튀김용. 갈비찜에 넣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건 갈비찜용, 4등분, 밥용, 야채튀김, 샐러드용. 처음엔 손으로 다 섞어주다가 이거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래서 부채꼴 모양 기계 개발하고.

0: 튀김용 기계 개발하고 또 카레용, 밥용 기계가 수두룩 한 게 이 여덟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계들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도라지예요.
1: 와, 도라지가 이렇게 많아요?
0: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5톤 차로 한 차씩 들어와요. 도라지가
2: 오래 나무를 다뤄본 경험도 주요했습니다.
1: 이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쉽지 않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물 공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도라지를 이렇게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건 오랜 노하우와 도라지의 성질. 도라지가 또 잘 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의 온도도 맞춰야 되고 물도 그냥 상수도 쓰면 안 돼. 냉각수를 써야 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투자. 그래서 나물 공장이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 뭐 이런 거 좋은 거죠.

0: 해야지. 취미가 미녀예요. 이렇게 일하고 힘든데 미녀를 부르면서 아, 힐링도 돼요.
1: 나물이라는 게 원래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이 많은 양의 나물을 깨끗하고 먹기 편하게 만들어야 하니 넘어야 할 산이 오죽이나 많았을까요?
0: 이 안에서 마법처럼 도라지를 잘 벗기게 만들어줍니다.
1: 문제가 있을 땐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CEO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풀기 어려운 과제를 돌파해가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나무를 선보여 왔습니다.
0: 이렇게 터덜터덜 많이 벗겨졌으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거 성냥개비처럼 이게 곱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도라지는 이 십자로 네 등분밖에 안 해요. 이게 한 15등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라지를 학교에 납품하다가 이제 비빔밥을 많이 쓰는 줄 알고 곱게 채쳐줘야 되겠다 해서 손으로 이렇게 계속 곱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놓으면은 무채같이 고와서 아이들이 잘 먹어요.
1: 명인이 나물 사업에 뛰어든 시기는 마침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재개된 때와 맞물렸습니다. 나물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아야 했죠.
0: 제가 이 사업하면서 도라지 양을 많이 깔 수 있게 개발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요. 한 공정 한 공정마다 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품목이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설레요. 오늘은 무엇을 해결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를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학교 급식의 성장과 함께 명인의 사업가적 역량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나물에 관해서만큼은 국내에서 따를 자가 없을 정도니까요. 마침 세계의 관심이 우리 음식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셈이죠.
0: 이제 케이푸드 하면서 비빔밥이 나가고 불고기, 잡채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데는 그 비빔밥의 기본이 나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물을 좀 강조하면서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이 나물을 다 먹여보고 싶어요.
1: K-푸드의 새로운 기대주 나물입니다.
2: 이리 오너라.
3: 우와.
2: 네, 김필코 맛있게 먹으리다.
3: 머리 터지겠는데요?
4: 영어로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네. 단조께 드리는 조촐한 수라상입니다.
5: 우리들의 봄날을 위하여.
2: 우와, 맛있네. 정말 맛있구만.
6: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0: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3: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4: 찾았다. 폐지비
3: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5: 진짜 맛있네.
2: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3: 배지밀 고단백 두유.
6: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엔트 IMA1.
7: 나 거기서
8: 나비지 쓰는 거
9: 잘 못하면 엄청 커.
1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11: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0: 치과에서 찾으세요.
12: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13: 노출의 계절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팔과 다리를 드러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됐다. 그런데 여름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조금 붓는가 싶더니 어느새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팔과 다리.
14: 여러 번 중환자실도 갔던 기억이 있고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5: 제일 불편한 거는 시선이었죠.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남들하고 너무 눈에 띄게 외형이 틀리니까 시선이었고
16: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오래 집에서 그 음식하고 반찬만 해.

0: 해도 다리가 이렇게 붓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 살 날이 더 있을 텐데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살아질까.
1: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2: 림프 부종 환자는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한 부기가 아니다. 림프 부종은 림프액이 흐르지 않고 고여 생기는 질병.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림프관을 연결하는 초미세 수술을 받아도 자꾸만 재발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3: 단순히 부은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림프 부종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2: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환자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림프 부종. 림프가 막히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하수구가 막힌다. 최근 급증하는 림프 부종을 치료하는 방법. 재활의학과 배하석 교수와 알아본다.

0: 경상남도 안동에 사는 올해 39세 김지훈 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살이 찌더니 8년 전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1: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제 단순히 붓기만 하니까 그냥 부종 정도로만 간단히 넘어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고 열감 나고 색깔도 이제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고열 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온몸에 염증이 도니까 다리 통해서 다리 염증 온몸 도니까 심할 때는 이상 이러했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다리 수포 생겼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터져서 이게 침몰라서 터지고 이래 되고
2: 잘 걷고 있다가 누워서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바지가 젖기 시작해서 뭔가 싶어서 보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줄줄 샤워기로 물 뿌리듯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노란 거죠 뭐.
0: 20대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림프 부종으로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매일 아침 피부를 연하게 해주는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 피부 연화제고요. 피부가 이제 그 병 생긴 뒤로 이제 너무 딱딱해져갖고 이제 피부 좀 연하게 해주는 연고라고. 감각이 딴 데보다 이제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더 쉽게 상처 나고 해갖고 더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피부 갈라져서 그 가진 대로 이제 갈라진 곳으로 세균 들어가면
0: 압박붕대로 다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소화해낼 수 없다.
1: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나마 다리가 덜 붓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붕대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 특히 이제 서서 걸어낼 때 실시간으로 다리가 점점 붓고 이제 그 무거워진 게 느껴져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무릎 뽀대인데 이거 제가 개조시켜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갖고
0: 도대체 림프 부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 림프 부종을 이해하려면 제2의 혈관인 림프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 외에 또 하나의 순환 통로인 림프계가 있다.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세포 사이의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를 수거해 처리하는 우리 몸의 하수도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 비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림프절은 주로 목 주변, 겨드랑이, 서해부에 집중 분포돼 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0: 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흡수하고 세균과 싸워 처리한 뒤 심장 근처 쇄골화 정맥을 통해 정맥 혈액과 합류하여 심장으로 들어간다.
1: 림프 부정이라는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림프계의 이상이나 어떤 뭐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막힘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림프계가 비정상적으로 간질에게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 다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팔과 다리의 부종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김지훈 씨의 림프 부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림프 부종은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를 넘으면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림프 스캔, CT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 아래 조직들 상태를 체크한 뒤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도 정해진다.
2: 18년 정도, 18년대.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크게 더
1: 크게 염증이 한번 심하게 와서 예. 그때 이제 항생제 치료를 받고
2: 그때는 이제 몸 움직여갖고 제가 거동도 못할 정도여서 119에서 이제 실고 이제 갈 정도로
1: 보름 같은 게
0: 8년째 림프 부종으로 변해버린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지훈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 이쪽으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섬유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압박 붕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피하 조증증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커져 있는 상태에 여기 섬유화가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각질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0: 다리 조직의 섬유화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다.
1: 여기 있는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을 단계적으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해줘서 볼륨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지방 흡입 수술이 필요하단 소견이다.
2: 너무 많이 무너졌죠. 원래 그전에도 직장 정상적으로 다녔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다니는 병원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치료를 더 못 받아서 더 악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된 상태에서 이제 됐었으니까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하지정맥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1: 하지정맥류나 아니면 저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게 림프 부정으로 연결이 돼서 림프 부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지 부종이 이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맥의 원인이든 림프의 원인이든 간에 둘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하지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역류해 다리가 붓는 데 비해 림프 부종은 림프가 정체돼 쌓이는 것이다. 형태나 증상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50대에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갑자기 찾아온 림프 부종. 지혜경 씨가 이 병과 싸워온 세월만 벌써 8년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건 계단.
3: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쪽 이게 여기를 짚어야 되잖아. 이게 이렇게 미끄러진 거. 얘가 안 접히니까 다리가 안 접혀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 내려가면서 얘를 짚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잘못됐었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어깨는. 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짬 나는 대로 반복. 이렇게.
0: 부기를 빼기 위해 수시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는데 다리 굵기 차이가 확연히.

0: 드러난다.
1: 무거운 거 들으면은 바로 더 부어요. 금방 알아요. 그럴 때 염증이 오는 거야. 그럴 때. 근데 우리 아기가 손주 보다가 어떨 때 안아달라고 해요. 이제 할머니한테 안기고 싶어서. 그럼 또 이쁘니까 제가 안아줘. 오, 절대 그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10년 전쯤 됐을걸요, 아마? 아프기 전이에요. 바로. 이것도.
2: 다리가 예쁘시네.
1: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봐요, 이렇게. 이런 다리였는데, 와, 이러고. 18년도 이거 아플 때 57kg, 56kg였는데 지금 68kg예요. 살이 많이 쪘죠, 11kg나.
0: 옷장에는 사두고 입지 못하는 옷들이 수두룩하다.
1: 보세요. 이게 일자 바지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못 입고 보세요, 많이 나죠. 이렇게 뒤에서 보면 더 확 다리가 너무 표가 나니까 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저 자신도 보기 싫고 하니까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입게 되는 거죠. 이렇게 통 넓은 거 전부 다.
0: 다리에서 열이 날 때가 제일 두렵다. 지금은 냉찜질하고 항생제를 먹지만 처음엔 응급실로 달려가곤 했다.
1: 피로하거나 다리 오늘 내가 다리를 많이 썼다 그래서 좀 부었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좀 해주면은 이렇게 싸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놔요. 여기서 TV 볼 때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아팠을 때 림프에 대한 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가 원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아프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죠.
0: 림프 부종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림프 부종이란 병명을 아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1: 그러면 좀 있으면 내려요.
0: 지혜경 씨처럼 암 수술 후 림프액이 정체되면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암 치료 후 림프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방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수술 환자에게서 림프 부종이 많이 발생한다. 수술 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방사선 치료로 림프관이 손상되면 림프 흐름이 나빠져서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암 이외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급증하면서 림프가 감당하지 못해 림프 부종이 생기기도 한다.
3: 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이 발생한 환자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게 1년에서 5년 이내에 림프 부종이 진단된 경우가 약 한 86%의 림프 부종 환자가 그 5년 이내에 진단이 됐고요. 나머지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약 한 10% 정도가 이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암 중에서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40% 정도가 림프 부종을 이제 진단을 받고 있는 게 보고가 되고 있고 자궁암이나 뭐 경부암 같은 여성 산부인과적인 그 질환 같은 경우에도 한 20에서 40%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0: 지난 8년간 림프관과 정맥을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이식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수술 후 무리를 했더니 다시 다리가 두꺼워져 이번엔 지방 흡입술을 앞두고 있다.
3: 저희가 이제 문합 수술도 하고 이식도 해봤지만 그걸로는 좀 효과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 흡입을 좀 하면서 관리를 좀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제발 이제 좀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해야겠습니다.
4: 그리고 조기 진단을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림프관 자체가 너무 오래 이제 이런 부종 상태에 놓여 있다 보면은 기능을 잘 못하게 돼요. 관이 뻣뻣해지고 림프액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술이나 뭔가를 해주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빠른 시기에 진단을 해서 증상이 진행되는 징후가 보이면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림프 부종은 증상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연기엔 부기 없이 당기거나 무거운 증상만 있다.

0: 눌렀을 때 움푹 파이는 함유 부종이 생기고 팔이나 다리를 올리면 부기가 가라앉는 단계다. 2기가 되면 팔이나 다리를 올려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고 피부가 단단해지는 섬유화가 시작된다. 3기가 되면 코끼리 피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조직 변형이 심해진다. 벌써 네 번째 수술. 이번엔 림프 부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1: 지금도 이게 병원에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입원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아, 나 눈물 나올라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크고요. 일단 일상생활이 자유롭지가 못해서 그게 좀 제일 큽니다, 저한테는.
0: 지혜경 씨 수술이 시작됐다.
2: 묶어주세요.
0: 먼저 형광조영제를 발등에 주사한 뒤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ICG 조영술 검사를 실시한다. 정상 다리라면 형광물질이 선 모양으로 흐르지만 림프 부종이 있으면 림프액이 뭉쳐서 정체된 부위가 생긴다. 림프관을 연결할 부위에 표시를 한 뒤 수술을 준비한다. 지혜경 환자의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하지 림프 부종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먼저 형광시약을 주입해 적외선 카메라로 림프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통해 림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해부를 절개해 림프절과 정맥을 직접 연결하는 림프절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다음, 발목에 기능이 남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 정맥과 연결하는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섬유화 조직 제거 및 지방 흡입을 위해 특수 용액을 넣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방 조직을 부드럽게 녹인 뒤 비대해진 지방 조직과 함께 흡입한다.
2: 환자분처럼 림프 부종의 이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다리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느 정도 썩기 마련이고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염증이 생기면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해져서 안쪽에 있는 림프액이나 고여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준다고 해서 둘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화 조직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뭐 이름 자체는 지방흡입술이지만 저희는 섬유화 조직 제거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해당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 두께가 있거든요. 수술장에서 두께를 양쪽을 딱 써놓고 비교를 해가면서 수술을 하는데 거의 반대쪽과 비슷할 정도로 혹은 반대쪽보다 좀 더 작아질 정도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0: 수술은 허벅지 서해부를 절개한 뒤 림프절과 정맥을 연결하는 걸로 시작됐다. 먼저 림프절에 연결할 정맥을 찾은 뒤 림프절에 연결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정맥을 림프절에 봉합하는 초미세 수술이다. 이렇게 해서 림프절의 림프액이 정맥을 통해 흘러나가면 림프 순환이 훨씬 순조로워진다. 다음은 발목의 림프와 정맥을 연결할 차례. 림프관의 끝과 정맥의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림프관의 옆을 절개해 정맥 끝을 연결하는 엔드투사이드 방식을 택했다. 엔드투사이드 방식은 지름이 1mm도 안 되는 얇디얇은 림프관 옆을 절개해 정맥을 연결하는 고난도 방식. 림프관을 유지하면서 정맥으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림프의 배출이 더 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지방 흡입술.

0: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한다. 정상 다리와 굵기가 비슷해질 때까지 지방 흡입을 진행하는데 3000cc에 달하는 지방과 섬유화 조직 등을 제거한 뒤 수술이 마무리됐다.
1: 지방 흡입을 함께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퇴원을 하시고요. 2주 정도는 격하게 뛰는 거, 뭐 발목이나 연결부를 심하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 흡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피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에 장액종 같은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후 드레싱이나 초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유지합니다.
0: 수술 후 5일이 지났다. 아직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 수술한 다리에 붕대를 풀고 드레싱을 하는 시간이다. 지혜경 씨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2: 많이 아프세요? 진통제 맞고 오셨죠?
3: 네.
0: 배액관이 막히거나 장액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손으로 짜줘야 한다.
2: 지방 흡입을 많이 해가지고 빈 공간에 물이 차면 장액종 같은 게 생기거든요.
0: 장액종은 지방 흡입술을 한 부위에 체액이 축적되는 합병증으로 배액을 충분히 해야 피할 수 있다. 수술 후 두 다리의 두께가 거의 비슷해졌다.
4: 어제 날을 못하고
5: 식거 걷고 싶어요. 걷지를 못해서요. 그 목적지까지 갈까? 가고 오는 거를 걱정을 항상 했었어 가지고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도 마음 편하게 그냥 좀 걷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0: 올해 44세인 이진아 씨.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1년 뒤 팔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6: 저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제 여기 팔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실려가게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4: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죠.
0: 팔을 제대로 못 쓰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6: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제가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옷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유방암 걸렸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후유증이 생기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가까스로 유방암 수술을 견뎌냈는데 림프 부종으로 이렇게 또 고통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7: 이번 24년도에 이제 좌측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동반받으신 분이고요.
0: 검사 결과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왼팔 림프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7: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섬유화된 조직을 좀 일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 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탄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8: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안에.
9: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10: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0: 직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0: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다. 암수술에 이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아내가 안쓰러운 남편.
1: 긴장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야지.
2: 팔 빨리 낫겠지?
1: 잘 낫겠지. 응?
2: 빨리 나와서 우리 캠핑 가야지.
1: 그래,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힘내. 응. 자기만 생각해, 그러지.
2: 고마워.
1: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가 또 생기면서 또 수술을 하니까 마음은 좀 쓰이죠. 일단 그 왼쪽 팔이 사용이 안 되니까 붓기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진 안 됐어요. 끝까지 노력해서 일상생활을 좀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0: 이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과 캠핑 가던 그 시절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1: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2: 자기도 잠 못 잤으니까 잠 좀 자고 있어.
1: 잘 갔다.
0: 암수술 후 팔이 조금 불편한 거려니 쉽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
3: 오늘 환자분은 3단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높은 단계의 림프 부종이 있으셔서 림프 정맥 문합술을 시행을 하고 그다음 겨드랑이 쪽에 지금 부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상태라 그 겨드랑이 부축을 전반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복벽 안쪽에 있는 장갑막에 있는 림프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가슴 쪽에 그 부축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확장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0: 이제 가슴과 겨드랑이, 손목 세 부위의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긴 싸움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겨드랑이 구축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수술하며 넣어둔 유방 재건 보형물을 꺼낸다. 다음 복강경 수술로 건강한 장갑막 림프절 및 혈관을 채취한 뒤 겨드랑이 부위에 이식한다. 마지막으로 손목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에 있는 정맥에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림프 부종과 방사선 치료로 인해 망가진 조직을 정리하고 유방 보형물을 제거한다. 보형물 주위에 자리 잡고 있던 섬유화된 조직도 제거한다. 다음, 외과 팀과의 협진으로 복강경 수술이 이어졌다. 배에 세 개의 구멍을 뚫어 건강한 림프절을 찾은 뒤 겨드랑이에 이식할 때 연결할 정맥과 동맥까지 함께 잘라낸다. 다섯 개 정도의 림프절이 포함된 장갑막 조직을 채취했다. 이제 이것을 겨드랑이에 이식할 차례다. 림프절과 함께 채취한 동맥과 정맥을 겨드랑이 동맥과 정맥에 연결한다. 미세 수술은 지름이 1, 2mm인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 초미세 수술은 지름이 0.3에서 0.8mm인 림프관과 혈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가리킨다. 초미세 수술은 현미경으로 25배, 많게는 50배까지 확대된 시야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하나하나 꿰매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단 한 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혈관이 터지면 새로운 혈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손떨림도 주의해야 한다.
3: 오케이. 예정대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변수였던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그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구경도 굉장히 작고 석회화가 좀 일어나서 혈관이 막 잘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0: 평소에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1: 수술 후 배하석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2: 안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어떠세요?
3: 좀 아프긴
2: 아직은 좀 아프죠? 한번 좀
3: 해요.
2: 볼게요. 지금 손끝 저린 거 그런 거 없죠?
3: 손끝은 아직 조금씩 저려요.
2: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여기 뭐
3: 네,
2: 말랑말랑해지셨네요.
3: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마지막 치료 받고.
2: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난감했는데 무슨 뭐 생공을 붙여놓고 온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술 잘 되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앞으로는 잘 관리해야 돼요. 저랑 같이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3: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좀 일찍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바로 림프 부종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몇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부종, 통증, 이게 팔 무겁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이진아 씨는 암 수술 후 부종이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을 겪게 된 58세 김순애 씨. 림프 부종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4: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수술 들어갈 때 사실 다 이거 설명을 해요. 무슨 후유증이 있다,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생기고 나서 찾아보니까 후유증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많이 놀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요.
1: 다리가 부으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패혈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4: 일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패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그래서 한꽤 오래 누워 있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그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른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해 림프관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패혈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원인은 팔다리의 작은 상처, 모기 물린 자국, 무좀 등으로 침입한 세균이다. 정상인의 경우 림프계의 면역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지만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이 막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고열, 오한이 발생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2: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빨간 줄 하나로 이렇게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퍼지면서 팔 전체가 빨갛게 부종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면서 이게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전신 패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1: 림프선염으로 고생한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다리를 마사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4: 이거는 이제 압박타이즈인데 이제 외출할 때이 압박타이즈는 신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끼면 좀잘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끼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신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도 나고 잘안 잡혀요.

0: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잡히지가 않으니까.
1: 환자 다리 상태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서 림프 배출을 돕는데, 집에 있을 때는 붕대를, 외출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다. 김순애 씨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2: 요즘은 좀 어떠세요?
0: 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해지고.
2: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0: 수술하고 나서 조금 슬림해지고 다리 묵직함이 좀 가벼워졌다고나 할까?
3: 남들 이제 병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막 진짜 그 일명 코끼리 다리 저리 가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꾸준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뭐 이제 계속 수술도. 그래서 문합도 했다가 문합이 지나서 아, 이식도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이식도 했고, 이식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작년 5월 18일 날 그 수술까지 이제 한 거죠. 세 번을 한 거죠.
1: 김순애 씨는 지난해 인공 림프관을 삽입하는 인공 림프관 수술을 받았다. 인공 림프관 수술은 콜라겐으로 만든 실 형태의 지지체를 피부 아래 삽입해 새로운 림프관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로, 수술 후 림프 흐름이 좋아져 부피가 10에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2: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압박감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을 줄여줘서 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여주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만이 이렇게 100%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되고.
0: 맞아요.
1: 림프가 잘 배출되도록 돕는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있다.
4: 이전에 레이저 치료 하시고 나중에 효과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낫죠.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훨씬 조금 편하네요.
1: 레이저 자극으로 림프 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5: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저희 나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약 900나노 정도의 그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림프 혈관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 혈관의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가시켜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가 되거나 흐름이 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흐름을 좀 더 빨리 잘 빠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1: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잊지 않고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잠깐
6: 유지.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입으로 내쉬고 후. 자, 요거를 원래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접촉, 스트레치.
1: 먼저 복식 호흡으로 림프절을 열어준 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림프 배출을 돕는다.
6: 스트레치, 이완. 이 손이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하는 손이고, 이 부위는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는 부위인데, 서로 피부와 피부끼리 잘 접촉하도록 만들어주시고요. 그 접촉한 피부를 스트레치, 살짝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이런 3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1: 먼저 마사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림프절을 비워준다. 비워진 위쪽으로 림프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네 구간으로 나눠 마사지하는 동작을 안쪽, 바깥쪽 10회 반복한다. 다음, 무릎 주변의 림프를 무릎 위로 이동시키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도 구간을 나누어 마사지해 순차적으로 림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발목, 발등, 발가락 역시 동일하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3단계 마사지

0: 이 동작을 10회 반복해 림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향해 전체적으로 쓸어올려 림프액을 배출하고 마무리한다. 상지 부종의 경우 팔에서 겨드랑이로 배에서 서해부 쪽으로 림프를 배출시켜준다. 림프 부종 알쏭달쏭 OX 퀴즈. 림프 부종은 완치가 가능하다?
1: X입니다.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치료를 안 하시면 이건 결국은 또 저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완치란 개념은 없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부기가 빠지면 림프 부종이 치유된 것이다?
1: 아닙니다. 림프 부종은 단지 이제 붓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종 이후에 이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섬유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종만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0: 림프 부종을 빼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다?
1: 아닙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의 중심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순환 자체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팔다리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팔다리에 림프액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뭐 이렇게 족욕을 오래 하시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림프절 이식과 지방 흡입술을 받았던 지혜경 씨.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다.
1: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수술하고 나서.
2: 많이 좋아졌어요.
1: 많이 좋아졌어요. 아픈 거는?
2: 밤에는 통증 없었어요.
1: 통증 없었어요? 아, 잘 됐네. 다리 좀 한번 펴줄게.
2: 아까는 못 쓰렀는데 지금 조금 둘러졌어요.
1: 압력은 많이 줄었네. 네, 부드러워졌어. 줄었어요. 그 둘러진 거 봤더니 수술 전에 비해서 한 10cm가 줄었대.
2: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전에 8년 전에 제 다리를 보는 것 같아요.
1: 8년 전 다리?
2: 네, 림프가 8년 째니까.
1: 그렇죠. 이게 뭘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겨요. 한계가 있거든. 이번에 이제 지방흡입까지 같이 했으니까 저랑 같이 또 이걸 잘 유지하도록 네. 관리 잘 해봅시다.
2: 부탁드립니다.
1: 이제. 같이 열심히 해요.
2: 네, 감사합니다. 그래. 한때는 우울증도 왔었죠. 저 나름대로. 근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티를 안 냈지만 좀 많이 우울했고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어디 전화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이번에 요 수술로 인해서 좀 잘 좀 건강하게 좀 지내다 갔으면 좋겠어요. 가는 날까지라도.
0: 머리카락보다 가는 관 하나가 무너진 일상을 되살릴 수 있다. 지혜경 씨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기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자가관리를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마사지 하시고 스트레칭 해서 그날 쌓인 림프는 다 빼고 주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림프 부종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먹다가 이제 기도가 각 막힐 때가 있어요. 답답해갖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수저를. 그러고
1: 화끈화끈하니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그렇게 아프디다.
2: 식도는 자극을 받아야지 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자극이 술, 담배, 뜨거운 음식, 그다음에 뭐 오래된

0: 그런 질환이고요.
1: 식도암 환자들의 공통적인 게 거의 80, 90% 이상들은 굉장히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2: 식도암 수술하신 분들은 결국은 정상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4: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2: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4: 암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6: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0: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6: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6: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0: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1: 어렸을 때 다들 어떤 만화를 좋아했었나요?
2: 원더키드 2020 아세요?
3: 아, 예, 예. 공상 과학 만화.
1: 좀 놀라웠죠.
2: 당시에는 진짜 놀라웠던 만화 영화였어요. 그 주제가 또 소방차.
1: 아, 그랬어요?
2: 소방차 형님들을 보셨어요.
1: 원더키드.
3: 우리 장 교수님.
4: 그 아주 어렸을 때는 만화를 못 봤어요.
1: 아, 그래?
4: TV가 이제 아버지의 야구와.
1: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2020 원더키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어린이 명작 동화라든가.
4: 아, 일요일에 하는 그런.
1: 교회를 가냐 마냐. 뭐 이렇게
4: 교회도 갔기 때문에 저희.
1: 그때 윤영인 시절에는 만화를 볼 타이밍이 없었구나. 되게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우주를 대상으로 한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5: 맞아요.
1: 역시나 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마치모토 레이지 감독의 그 은하철도 고급. 철이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처럼.
5: 네.
1: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계 인간이 데려가는.
5: 그렇죠, 그렇죠.
1: 뭐 그런 여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5: 네네네네.
1: 근데 이제 그 안드로메다 문화가 나와요.
5: 네.
1: 철이가 이제 가는 데가 왜 하필 안드로메다 은하였을까?
2: 그 작가가 왜 안드로메다 은하로 설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주위에서는 가장 대형 은하거든요.
1: 대형이다.
2: 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6: 아, 그럼 사이에 조그마한 은하들은 또 있는 거예요?
2: 네, 많이 있죠.
1: 잔잔바리 은하들 중에 이제 더 가까운 은하도 있긴 있어요?
2: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성 은하라고 하거든요.
1: 위성 은하?
2: 네. 위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처럼 우리를 돈다. 약간 우리 은하를 도는 그런 은하다.
1: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우리 은하도 또 우리 은하를 따르는 그 작은 은하들이 있다.
2: 네, 서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6: 전 처음 알았어요.
2: 그래서 우리가 취미는 과학에서 네. 그렇게 우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하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1: 없어요.
2: 네, 은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또 오늘 은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아, 그러면 진짜 누가 오실려나?
2: 네,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은하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0: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분은 진짜입니다. 그냥 전문가 맞습니다.
1: 얼굴에서 딱 포스에서 네. 풍기시죠.
0: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취미는 과학에서 그동안 우주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태양이라든가 달 그리고 암흑물질, 네. 뭐 블랙홀, 네. 우주 연구의 핵심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었는데 은하도 이제 처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은하는 왜 연구를 해야 되는 걸까요?
2: 보통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 네. 보통 은하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우주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 어떻고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은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본인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2: 맞습니다.
0: 예, 우주 모든 연구 중에서 본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1: 전 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전공이 별이었기 때문에
0: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내가 연구하는 은하가 최고다. 내가 연구하는 별이 최고다. 근데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은하 연구 딱 그게 꿈이었어요?
2: 아니, 원래는 이제 천문학자가 꿈이긴 했는데, 네. 실제 은하를 연구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원 때 지도 교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0: 지도 교수님?
2: 네.
0: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은하에 대해서 딱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아, 저거다. 저게 내 길이구나. 이렇게 딱 왔나요? 감이?
2: 그런 건 아니고요.
0: 그런 건 아니고.
2: 제가 대학원에 지나갈 때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지도 교수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홈페이지 사진을 보고 네. 제일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
0: 학점 잘 줄 것 같고.
2: 골랐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은하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은하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1: 아 근데 네.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3: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네.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저희 학과의 교수님 사진들을 쭉 보면서 네. 저희 취미는 과학에서 나오셨던 네. 이준호 교수님 네. 보고 이분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또 꼬마 선충을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충쟁이가 되는.
0: 아,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어받아가지고 잘 가는 거고. 오늘 은하 얘기가 좀 쉽고 재밌게 해 주셔야 됩니다.
2: 네.
0: 안 그러면 이해 못 해요. 예,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0: 은하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주에 은하가 빽빽하게 이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떻게 찍는 겁니까?
2: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네. 장시간 노출이라는 걸 하거든요.
0: 노출.
2: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예, 예, 예. 오랫동안 노출.

0: 입술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통 우리가 딥필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1: 딥필드.
0: 네. 어.
2: 천체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정도를 한 3초, 10초 정도 주거든요. 딥필드 사진을 허브로 줌 환경이 처음 찍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길게 노출을 줬었어요.
1: 아, 10일 동안 그런 빛을 모아가지고 착 하고 찍는 거예요?
0: 우주마 환경을 찍을 때는 한 10분, 20분씩 노출을 주고 그걸 한 2, 300장을 모아서 그 효과를 내게 됩니다.
1: 아. 모아서 모으는 거군요.
3: 그럼 그냥 몇 시간 찍은 거랑 굳이 간격을 둬서 여러 몇백 장 찍는 거랑 차이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번에 장시간 노출을 주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선 또는 영어는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시간 노출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손상을 입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가 있는데 한번 열어놓으면 벗어나게 돼요.
1: 벗어나면 안 되죠. 아,
0: 그래서 네, 그 때문에 우리가 짧게 찍어서 합치는 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봤을 때
1: 다이나믹 레인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 사진 있을까요? 은하 저기 사진.
4: 네.
1: 예.
4: 네.
1: 네. 어 그래 그래 좀 봤어요 저거.
0: 이게 이제 1995년도에 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영상이고 네.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대략 사진을 한 300장 정도로 이제 모아서 만든 거고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네. 별이 아니라 네. 은하입니다.
1: 그러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에 그러니까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는 뭐 그렇게
4: 정확하게
1: 몇천억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예, 저 하나에
0: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로 2004년도에 예. 찍은 영상인데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대략 한 800장 정도 저는 이제 모은 거고 앞에서 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찍혀 있습니다.
1: 근데 멀리 있는 은하는 사진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죠? 멀리 있다라는 거를?
0: 보통 멀리 있는 은하는 이제 같은 은하 크기라고 하면 근데 크기가 작고 약간 더 붉게 보입니다.
1: 아,
0: 이제 그건
1: 멀리 우리가, 있는 게
0: 파장이 이제 붉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붉게 보이는 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1: 아~ 적색 이동?
0: 네.
2: 빛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1: 네, 빛이 파동.
2: 원래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계열을 띠게 되고 파장이 긴 쪽은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건 천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1: 길어지면.
2: 파란색 쪽으로 보이던 빛이 붉은 쪽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0: 설명을 하나 덧붙이자면 예. 그래서 이제 은하가 멀리 있어서 빛을 내는데 네. 실제로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0: 원래 그 파동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서 이제 적색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1: 아, 우주를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사진은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라고 하는 거고 대략 2,000장 정도의 사진이
1: 2,000장.
0: 10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찍은 거를 이제 합쳐놓고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지금 딱 봐도요. 푸른색이 많아요. 푸른색 은하가 많아가지고 빨간색은 멀리 있는 거니까 그 은하들이 되게 더 많이 가까이 있네요.
0: 지금 아까 색깔을 우리가 거리로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은하가 파랗게 보이는 거는 거기에 파란색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막 태어난 뜨거운 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1: 신생별.
0: 보통 새 시상을 보시면은 네. 이제 네, 물론 이제 화학 성분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온도가 다르면 아마 여러분들 흑채 복사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1: 흑채 복사. 지난번에 했었는데
4: 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네. 보이는 색깔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은하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뿐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화학 조성, 별의 나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서 다르게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세 가지 딥필드가 있었는데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잖아요.
0: 맞습니다.
5: 그러면 이후에 그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우리가 올렸잖아요.
0: 맞습니다.
5: 그게 올라간 다음에 허블로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게 관측된 것들도 있나요?
0: 아 맞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딥필드를 찍었더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제 은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멀리 있는 은하, 다른 말로 하면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1: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1: 초기 우주의 은하.
0: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3억 년밖에 안 됐을 때의 은하를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발견을 했습니다.
1: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가 너무 아니라 3억 살밖에 안 됐...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영생이잖아, 영생.
1: 3억 살밖에 안 됐다.
0: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은하가 바로 그 우주가 겨우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1: 네.

0: 이제 그때 출발한 빛이 이제 저희에 다 도달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에서 거리를 나타낼 때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데 적색 이동 14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14가 붙잖아요. 14, 14. 적색 이동 14. 뭐 12, 13 이런 게 있습니까?
0: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적색 이동은 아까 거리의 단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적색 이동 0이 바로 우리 현재를 의미합니다.
1: 현재가 0이고.
0: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우리가 멀리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로 갈수록 적색 이동 숫자는 커집니다.
1: 아, 근데 그 숫자가 1, 2 단위로 끊는 게 몇 년 이렇게 연 단위로 됩니까?
0: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하고 네. 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천문학자들 잘 못 외웁니다.
2: 네. 천문학자들도 못 외우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 좋냐면은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지금의 우주의 크기의 몇 배 정도 작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 적색 이동 1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우주 크기의 두 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 그 적색 이동 14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주의 초기 모습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랑 뭐가 좀 달랐어요? 그 우주의 초기 모습이?
0: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바로 초기 은하를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초기 우주에는 은하들이 굉장히 작고 희미하고 아마 천천히 생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을 찍어보니까 네. 초기 우주임에도 불구하고 꽤 무겁고 밝은 그나 네.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반 구조를 가진 은하도 발견이 됐다.
1: 원반 구조?
2: 네. 원반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은하의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납작한 덩어리 눌려 있는 그리고 파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원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별이 모여서 은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하끼리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모여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안정된 형태의 구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1: 아, 이게 다 안정적으로
3: 3억 년 정도 된 은하가 이미 저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물리적 형성의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3: 그러면 거죠. 왜 기존에는 이 초기에 이 은하가 그런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는데 3억 년, 예를 들어 3억 년은 꽤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이유가 뭐였나요?
0: 네. 근데 은하가 이제 자라려면 당연히 물질이 모여서 은하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그래서 은하 우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밀도가 굉장히 꽤 이제 우리가 균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역학적 유동에 의해서 밀도가 조금 높은 데가 생겨났거든요. 근데 밀도가 생겨났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질이 중력 때문에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주가 꽤 균질했으면 이 조그만한 차이가 큰 은하를 만들 때까지 자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건가를 예측한 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 우주의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하는 람다 CDM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람다 CD?
0: 네. 람다라고 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CDM이라고 하는 거는 콜드 다크 메터라고 해서
2: 차가운 암흑물질.
1: 차가운 암흑물질.
0: 암흑물질이 차가워서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 라고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기본 바탕으로 우리가 은하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질까 계산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 표준 우주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큰 은하들이 생겨났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3: 아, 그럼 표준 우주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의 관측이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의 그 모형이 뭔가 수정이 돼야 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
1: 아, 지금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 밝혔는데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다. 네.
2: 근데 이게 요즘 천문학계에서 되게 핫 이슈기는 해요. 예전에는 관측이 있고 시뮬레이션이 있으면은 물리적 성질이라든지 여러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관측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AI가 또 이 시뮬레이션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이 부족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재현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1: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2: 곧 네. 발표되지 않을까요? 네. 빠른 시간 내에.
1: 좋습니다. 네. 은하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0: 맞습니다.
1: 동글동글하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0: 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바람개비 모양을 갖고 있는
1: 바람개비.
0: 네, 나선 은하.
1: 나선 은하.
0: 이제 은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얘가 그냥 갑자기 해쳐모 해가지고 딱 그 은하를 만드는 게 아니라

0: 바깥에서부터 물질이 들어오는데
1: 물질 들어오고.
0: 들어올 때 항상 바로 중심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돌면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군 동량의 보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돌면서 들어와서 중심에서 별이 가스가 뭉쳐서 별이 태어나다 보니까 돌고 있던 그 가군 동량이 보존돼서 은하가 태어날 때는 도는 은하, 원반 은하가 생겨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1: 도는 애들이 생겨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네.
0: 근데 이제 실제 은하를 보다 보면은 이 나선 은하뿐 아니라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도 있고 불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 근데 그게 이렇게 딱딱 나눠지나요?
0: 예전 천문학자들은 당연히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찍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누구나?
0: 타원인지 나선인지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1: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에서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예. 그 안에서 은하 분류하는 그런 과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 아, 시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하 분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네. 지금 있다라는 그런
0: 얘기죠? 맞습니다.
1: 근데 그걸 분류해가지고 어디다 써요?
0: 아, 그래요?
3: 제일 무서운 질문 그
1: 아니에요?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고. 네. 예, 뭐, 그떡인데.
3: 그떡.
1: 그떡 은하잖아요. 예.
0: 근데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아까 예.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네. 현재 어떤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건데,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하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주 지도.
1: 우주 지도.
0: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데, 예. 이제 타원 은하도 있고 나선 은하도 있잖아요. 그럼 지도를 만들었을 때, 타원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나선 은하는 왜 저기에 많이 몰려있을까? 불규칙 은하는 왜 저기다 떨어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 근데 그럼 누가 장난으로 오답을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데이터가 완전 엉망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은하를 분류를 최소한 9명 이상이 한 결과를 놓고 마치 다수결로 이상한 걸 이제 거르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은하 분류를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분류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바로 이제 실전에 뛰어들긴 어렵기 때문에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튜토리얼.
0: 네, 튜토리얼.
1: 튜토 봐야죠.
0: 그냥 연습을 한번 하는 거군요. 총 9개 질문에 OX 퀴즈거든요.
1: OX요?
0: 그 첫 번째로는 이게 타원형으로 퍼져 있는 건가요?
1: 네. 네. 아니죠.
3: X.
1: X.
0: X.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빛이 넓게 퍼져 있지 않고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원반을 가지고 있나요? 이분은요?
1: X요.
3: 원반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4: 원반 같은.
1: 저기 원반이라고?
3: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죠, 얘가?
1: 자, 씌우신데, 저거는?
0: 원칙적으로는 가운데만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 거 빼고, 가운데만 있는 거를 가지고.
3: 가운데만 있는 거? 뒤쪽에 있는 거요?
0: 네,
3: 한가운데 있는 거죠.
0: 위에 있는 거.
1: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원반 느낌 아닌가?
0: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은하 중심의 막대. 막대는 별들이 막대처럼 늘어설 수가 있거든요.
1: 없어, 안 보여.
0: 그런 건 아니에요. X. 7번. 다른 은하와 상호작용 또는 합병하는 은하인가요?
1: 지금 저기 둘이 저기 봐요. 뭐
0: 둘이 같이 있죠.
1: 한판 뜨기로 했어요.
0: 이게 바로 이제 O인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채점하기를 누르면은
2: 다 맞았어.
0: 9개 질문에 9개 정답을 다 맞췄습니다.
1: 근데 이거 혼자 했으면 내가 다 두세 개예요. 같이 하니까 지금 9개지.
3: 이게 튜토리얼인 거예요?
0: 맞습니다.
1: 이게 튜토예요. 근데 저기 은하끼리 지금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지금 두 개가 은하가.
0: 맞습니다. 실제로 은하도 네. 우주에 서로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1: 합쳐진다. 그러면 사실 합쳐진다는 말이 말 이쁘게서 그러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 네.
0: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은하랑 약 60억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은하로 충돌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1: 합쳐진다라는 게 예쁘게 합쳐지는 게 아닐 거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럼 어떻게 돼? 지구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0: 난리가 날 텐데 예. 다행인 거는 은하 내에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꽤 넓어서
1: 예.
0: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하지는 않아요.
1: 어떻게 그렇게 되지?
4: 그만큼 우주가 넓다라는 거예요.
1: 보통 이렇게 은하가 딱 하면 여기 있는 잔 별들이 막 절대 전쟁이라고 그러지. 막 팍팍팍팍팍 막 터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영향받아가지고 막 확 오고 막 우주폭풍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0: 맞습니다. 실제로 원래 있던 별들끼리는 별일이 없어지는.

0: 근데 원래 각각 가스를 갖고 있었으면 가스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가스끼리는 그 사이 간격이 촘촘해서 충돌을 해서 새로운 별을 우르르 많이 만들어냅니다.
1: 그래서 진짜 불꽃놀이
2: 오히려.
1: 표현이 맞기는 하죠.
2: 아, 그게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태양계라든가 우리 지구에 영향은 없다?
0: 다행히 태양은 그냥 중력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그 새로 만들어진 은하에서 뭐 위치가 변할 뿐이지, 다행히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해서 뭐 그렇게 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1: 비밀은 그때쯤 되면 태양이 죽어요.
2: 태양이
3: 아, 불이 꺼져요?
1: 불이 꺼져요.
2: 불이 꺼져요.
1: 그때쯤 되면.
2: 그럼 또 다른 태양을 찾아가야겠네.
1: 아, 우리는 또 찾아가야죠.
2: 아니,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야 그게 은하가 되잖아요. 그럼 별이 얼마나 많이 모여야 딱 은하라는 그 기준이 될까요?
0: 보통은 이제 우리 은하만 해도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가 있거든요.
2: 천억 개.
0: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수십억 개나 수천억 개의 별이 있으면 이제 은하라고 보통 부르는데, 꼭 별의 개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스나 먼지나 암흑물질이 다 뭉쳐있는 이 어떤 중력적인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2: 아, 그러면 가스나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아예 은하가 형성이 될수 없겠네요.
0: 네, 없긴 하는데, 이제 보통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은 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2: 성단?
0: 성단. 성단도 그냥 말 그대로 별의 집단이거든요. 어떤 성단은 그 별의 개수가 은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2: 별은 많은데.
0: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얘는 왜 성단이라고 부르고 쟤는 왜
2: 은한가?
0: 은하라고 부르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있긴 하거든요. 성단은 그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은 동시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2: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태어난 애들.
0: 근데 은하는 그에 반해서 배들 나이가 여러 가지거든요.
2: 다 달라요.
0: 여러분들이 어떤 마을에 갔더니 어떤 마을에는 다 동갑내기만 있는 거예요. 걔는 성단이고 어떤 마을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하면은 그걸 바로 은하 마을인 거죠.
4: 그럼 나이가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0: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암흑물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2: 암흑물질?
0: 네.
2: 아, 있냐 없냐요?
0: 네.
4: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었나, 그거?
0: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디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이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 헤일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걸 보통 은하라고 부르고 성단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물질 헤일로 없이 그냥 가스가 뭉쳐서 별들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성단이라고
2: 아, 암흑물질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네요.
5: 방금 은하랑 성단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은하들이 또 집합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5: 은하 위에 그 상위 분류 개념이 또 있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부르고
5: 네.
0: 은하의 집단을 은하군 또는 은하단이라고 부르거든요.
2: 은하군, 은하단이요?
0: 맞습니다. 보통 행정구역을 시군 나누는 것처럼 은하들이 수십 개 모여 있는 거를 은하군이라고 부르고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모여 있는 거를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2: 거기도 소속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냥 소속을 시켜준 게 구분해 놓는 거지. 걔네들끼리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같은 은하단, 은하단의 멤버래. 이런 건 아닐 거
5: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0: 실제로 이제 우리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이라고 하는 은하군에 속해 있습니다.
5: 국부요?
0: 국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로컬이라는 뜻이어서 가깝다. 가까운데.
1: 로컬 그룹.
0: 로컬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그룹의 같은 멤버입니다.
2: 굳이 갈 일도 없는데 서로 왕래일도 없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 나눠놨어요, 왜?
0: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랑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랑 결국엔 물리적인 성격, 특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하들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질량이 작아서 서로 중력적으로 잘 상호작용해서 애들이 서로 잘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은하단은 워낙 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은하단 가스라고 하는 이제 가스도 있고 그래서 은하군에서 있는 은하하고 은하단에서 자라나는 은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5: 근데 그거는
2: 엄청나네.
5: 행정구역상을 따졌을 때 어떤 은하는 군 단위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고 단 단위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방금 말했듯이 은하군과 은하단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하다는 얘기는 시와 군처럼 많이 모여 있으면은 은하단 또는 시, 조금 모여 있으면 은하군. 그 상위 개념이 이제 초.

0: 쭉 깔아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1: 아, 그래서 이제 항상 실생활에 이제 있다 보면은 굉장히 뭐 시기와 질투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런 우주를 대하다 보면은 정말 하찮잖아요.
0: 겸손해지죠.
1: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맙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2: 그러니까요. 예?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뭐 다 알겠는데 근데 은하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은하는 도대체 어떻게 발견한 거죠?
1: 그런데 은하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0: 갤럭시.
1: 근데 이제 갤럭시가 어원을 보면은 그리스어로 근데 갤럭시아스라는 이제 말에서 온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유빛깔이라는 뜻이거든요.
0: 우유빛깔.
1: 예. 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헤라의 저지 이제 하늘에 뿌려졌다고 해서 우유빛깔.
0: 헤라의 저지.
1: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은하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 하늘에 이 우유빛깔이 그게 뭘까 이제 궁금해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뭔지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거든요.
0: 갈릴레오가
1: 망원경을 가지고 은하수를 봤더니 은하수가 그냥 뿌연 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 별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아냈습니다.
0: 아, 은하수가.
1: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희뿌연 다른 천체도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 저게 하늘에 구름이 있네. 그래서 성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0: 성운,
1: 네.
0: 성운.
1: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지금 아까 불렀지만 원래 안드로메다도 처음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습니다.
0: 아, 안드로메다 성운.
3: 그러니까 그때 은하라는 개념 없었지만 성운이라는 개념은 있었고 그렇죠. 갈릴레오가 성운이란 말을 만든 건가요?
1: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던 건데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희뿌연 천체들을 많이 발견한 거죠.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던 우리가 보는 태양계, 그게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은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
0: 그럼 은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1: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대까지 와야.
0: 야, 이제 20년대까지 아, 얼마 안 됐네.
4: 되게 최근이에요.
2: 진짜요? 그, 아.
1: 네, 그래서 1920년대.
0: 갈릴레오에서 너무 많이 점프해가지고. 예. 네.
2: 그 사이 뭐 했어요?
0: 그 사이 뭘 뭐 하긴요? 아, 그 사이 뭐, 마녀 사냥해. 어? 그 다음에 저 뭐야?
4: 종교재판에.
0: 종교재판에. 뭐 많았겠지 뭐. 예. 네.
1: 그래서 뭐 바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망원경의 발전이 함께 된 거긴 한데 1920년대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쌓았던 게 바로 이 성운의 정체였거든요.
0: 성운의 정체.
1: 성운의 정체.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이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이제 하버드 천문대장인 셰플이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계셨고 또 다른 데는 릭 천문대의 히버 커티스라고 하는
0: 커티스.
1: 이제 그 분이 계셨는데 네. 셰플이라고 하는 그 천문대장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고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그냥 구름 덩어리일 거다.
0: 부품이다.
1: 라고 생각을 했고.
0: 아, 가볍게 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커디스라고 하는 그분은 네. 그 희뿌옇게 보이는 저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천체다.
0: 아.
1: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은하 밖에도 새로운 은하라고 하는 게 있다.
0: 아, 두 분의 의견이 아주 그냥 극과 극이니까.
1: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네. 굉히 중요한 논쟁을 했는데 네. 그 논쟁의 이름이 바로 우주 대토론이라는
0: 아 멋있네요. 우주 대토론.
4: 아, 진짜로 이 우주 대토론은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1920년 4월 26일 날 이거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우주 대토론이 되게 성대하게 약간 조금 거창하다 싶을 정도로 열렸었거든요. 어떤 주제로 토론을 했냐? 바로 핵심은 우리 우주에 은하가 우리 하나뿐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
0: 근데 결론적으로는 커티스 박사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은하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고 토론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그분이?
1: 아 이제 우리 백분 토론 바로 하면 뭐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는 것처럼
0: 틀렸나? 설마 맞는데 정답자가?
1: 바로 이제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0: 아,
1: 결론이 난 거는 대략 한 3, 4년 정도 후에 네. 어떤 천문학자가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네.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 성운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나중에 이제 아 우리 은하 밖에도
0: 있다.
1: 다른 천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고
0: 아하.
1: 바로 그 사람이 에드윈 허블입니다.
0: 허블이면 그 허블 망원경이 허블이요?
4: 네네네. 그래서 결론을 딱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명해진 거죠.
0: 대단한 분이 거기에 등장하시는구나.
4: 네.
0: 허블 망원경의 허블. 근데 성운까지 이제 거리만 딱 쟀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 은하 밖에 있다라는 걸 딱 알 수 있었던 걸까요?
1: 네,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반대편에

0: 그 셰플리 그 박사님이 생각했던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대략 지름이 30만 광년인데 허블이 측정한 거리를 봤더니 90만 광년인 거예요.
1: 90만 광년.
0: 그러니까 우리 은하 크기가 이만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멀리
1: 멀리 가니까.
0: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보다 은하 크기보다 더 밖에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증명을 한 거죠.
1: 아예 우리 쪽보다 더 밖에 있는 애다. 거리 때문에.
0: 그렇죠.
2: 정확히 된 거예요, 그게.
3: 네, 당연히 이때는 우리가 관측 장비가 더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 은하의 실제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30만 광년이라고 했던 것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죠. 대신에 세페이드 변광성, 그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재보니까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또 큰데.
1: 또 오차가 또 있네.
3: 더 늘어난 거죠. 멀리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거는 맞는데.
5: 그럼 정확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결과는 맞은 거예요.
3: 그렇죠. 정확한 거는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도.
1: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5: 누가 오차를
1: 아니 80만 광년하고 지금 90만 광년하고 250만 광년은 오차가 너무 커요.
3: 우주에서는요, 우주의 나이를 잴 때, 별의 나이를 잴 때 이 오차를 몇억 년으로 잡거든요.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할 수 있는 오차예요.
5: 야, 치트키야.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3: 그리고 실제로
1: 면제니까.
3: 실제로
1: 우주는 그래요?
3: 우주의 나이도 허블 우주 망원경 90년대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를 아니었어요.
0: 아마 이제 스티븐 호킹이 쓴책 중에 시간의 역사라는 책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이 나왔을 때 우주의 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라고 했어요.
4: 아, 맞추기 맞췄네.
1: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면 그 안에 뭐 그냥 누구나 찝으면 되겠네.
3: 그렇죠. 딱 반절 정도.
4: 그러면 이거를 에드윈 허블이 그 우주 대토론 진영에 누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0: 여기는 이분이 이제 셰플리, 이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셰플리 변광성을 측정을 해봤더니 박사님이 생각하는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더라. 라고 편지를 받으셨는데.
1: 그분이 그러면, 내가 평생을 바쳐온 게.
0: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박사님께서 자기 연구실에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내 우주를 산산조각낸 편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슬퍼하셨는데, 또 옆에 있던 연구실 제자,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십니다.
1: 사승님이요?
0: 네.
1: 사승님.
3: 사승님.
1: 사승님. 사승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의 스승님이?
0: 3대, 3대.
1: 3대?
0: 네. 아.
1: 우리 그 앞에서 본 은하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은하는 그러면 어디쯤에 있어요?
0: 아, 여기에는 우리 은하가 없습니다.
1: 네?
0: 우리 카메라를 들고 네. 우리 은하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우리 인류가 보낸 가장 멀리 간 카메라가 바로 77년도에 발사한 보이저 1호거든요.
1: 아, 보이저 예.
0: 네,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카메라를 들고 우리 은하 밖에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1: 아직도
3: 태양계를 못 나갔어.
1: 아직도 태양계 못 나갔는데.
0: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이제 실제는 우리 은하 사진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관측 자료를 가지고 네. 재구성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1: 재구성.
0: 네. 얀 오르트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나중에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면은 네. 전파만원경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1: 전파만원경에.
0: 우리가 수소의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소 원자라고 하는 게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전파를 냅니다.
1: 전파.
0: 그래서 우리가 전파만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수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오르트 그 그룹에서 수소를 이용을 해 지도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 은하가 원반 은하인데 나선을 이루고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걸 처음 밝혀냅니다.
4: 지구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찍어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맞습니다. 대충 상상해서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4: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찍어서 저렇게 상상해서 재구성한 거죠?
0: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왜 옛날에 잘 못했냐? 바로 이제 우리가 벽을 뚫고 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은 별과 나 사이에 먼지가 있으면
1: 그렇죠.
0: 뒤에 있는 별을 못 보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별을 이용을 해서는 지도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3: 아. 그래서 실제로 오르트 교수님 이전에도 우리 은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지.
1: 그거 언제 다세요?
3: 아, 근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 별세기 프로젝트가 또 네. 있나?
3: 아, 있었죠.
5: 천억 개?
4: 4만 원대.
3: 정말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별이 잘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0: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별과 우리 사이에 먼지들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죠.
1: 근데 아까 이제 대토론의 주제가 두 개였거든요.
2: 네.
1: 하나는 우주의 그 이제 그 크기에 대한 얘기였고,
2: 네.
1: 또 하나는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을까, 아니면 변두리에 있을까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2: 아.
1: 셰플리는 변두리에 있다고
2: 또
1: 주장을 했고,
2: 나눠서. 아.
1: 커티스는 중심에 있다고 했어요.
2: 중심에
3: 그래도
2: 있다.
3: 하나씩만.
1: 1대1이네요,
2: 1대1 아니에요? 변두리잖아요.
1: 맞습니다. 그거는 셰플리가 맞았고, 우주의 크기는 셰플리가 틀렸고.
2: 그 1대1이네. 다행이네. 평화롭네.
0: 네.
2: 그러면 태양은, 우리 태양계는 어디 쪽에 있을까요?
1: 네.
2: 우리 은하에.
1: 그러면 이제, sun이라고, 태양이라고 표시되는데,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진 데 있습니다.
2: 중심에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진 구석탱이요?
1: 네.
2: 태양이 근데 엄청 크잖아요.
0: 태양이 지구보다 한 130만 배.
2: 130만 배?
0: 네, 130만 배 정도 크다.
2: 그런 태양이 지금 저 사진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점이에요, 점.
1: 네. 맞습니다. 네.
2: 지구는 너무 작지. 지구는 점도 아닌 거예요. 먼지야, 먼지.
4: 저 그러니까. 은하의 가운데가 길쭉하게 된 게 우리 튜토리얼 때 막대기 모양이.
1: 맞습니다.
4: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 아, 맞습니다. 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선만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동그랗게 이제 생긴 걸 우리가 팽대부라고 하는
2: 팽대부.
1: 별. 팽대부.
2: 팽대부.
1: 별들이
2: 중앙에 이렇게
1: 빠져나가는
2: 거예요.
1: 근데 그 팽대부에 별들이 또 막대처럼 늘어선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막대라고 부르는데,
2: 막대.
1: 그럼 질문은 왜 어떤 별들은 막대가 또 생겨나는가? 라는 게 질문인데, 그것도 한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력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2: 중력 불안정?
1: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면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면은 저렇게 어떤 구조가 갑자기 생겨납니다.
3: 근데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그런 천체들이 모인 은하도 왠지 이상적으로 동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납작하고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선으로 생기고 막대기도 생기고.
2: 가스 때문에 그런가?
1: 좋습니다.
3: 근본적으로 왜 저런 재미난 모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 어려운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실제로 네.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중에 암흑물질하고
2: 네.
1: 별을 얘기했잖아요.
2: 네.
1: 실제로 암흑물질의 분포는 여기 안 보였지만 동그랗습니다.
0: 네. 구처럼 되어 있어요. 보니까.
1: 그래서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했던 헤일로가 동그랗다는 뜻이거든요. 암흑물질이 동그랗게 우리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 생각하면 되거든요.
2: 네.
1: 그래서 계란의 흰자를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생각을 하고, 별들은 생겨날 때 아까 가군동량에 때문에 들어오면서 뭉치는데,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빼내면서 납작하게 피자처럼 모일 수가 있거든요. 암흑물질은 못 모여요. 에너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들은 가스는 납작하게 되면서 거기서 별이 만들어져서 얘는 납작하게 있고, 암흑물질은 납작하게 못 모이고 계속 공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0: 와,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인간이거든요.
3: 진짜 멋있다.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을 포함했을 때는
1: 맞습니다.
3: 수학적으로 이상적인 그 3차원 구
1: 맞습니다.
3: 형태를 은하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와, 처음 알았습니다.
2: 언제쯤이면 과학자분들이 암흑물질을 채집해올까요?
1: 곧?
3: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니, 암흑물질을 좀 그러면 좀 채집 좀 해봐요, 좀.
1: 제가 하고 있는 게 은하를 이용해서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게
2: 있어요.
0: 암흑물질 연구가 주세요.
2: 채집 좀 해보세요. 500g만.
1: 예? 곧 할 예정입니다.
2: 아, 그래요?
1: 계획에 있습니다.
2: 암흑물질 연구하신다고요?
1: 네.
2: 어떤 식으로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일 중에 하나는,
2: 네.
1: 이제 암흑 은하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2: 암흑 은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2: 은하가 빛나야지 어떻게 빛도 안 나는데 은하라고 해?
0: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던 뉴스였어요.
3: 다크 갤럭시예요, 그럼 영어로?
1: 맞습니다.
4: 멋있게 다 나왔던 느낌.
2: 암흑우주 같은 그런 건가? 뭐예요 이게?
1: 그런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은하가 있고
2: 네.
1: 우리 은하 주변에 위성 은하,
2: 네.
1: 딸린 은하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딸린 은하가 한 60개 정도 발견이 됐거든요.
2: 발견이 됐다고요?
1: 네, 이미. 근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넣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주변에 이런 위성 은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는 수백 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십 개밖에 발견이 안 됐지? 얘네들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딸린 은하 문제 또는 잃어버린 위성 은하 문제라고 천문학자들이 말을 붙였습니다.
2: 왜 안 보이지 근데?
0: 그렇죠.
2: 아까 우리 은하의 위성이라고 실제로도 몇십 개를 발견했다고 하면

0: 딱 있으니까 다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 하나는 관측에서 아직 못 찾아냈다. 또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
2: 그렇죠.
1: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서 실제로 관측에서 더 찾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 제가 또 취미는 과학하면서 우주 공부를 좀 했으니까 추정을 해보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안 낸다는 건데
1: 맞습니다.
3: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3: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해서 찾아내신 거예요?
1: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아, 그래요? 야. 중력으로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암흑 은하라고, 은하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게 별, 가스, 암흑 물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 암흑 은하라고 하는 거는 별이 없고 가스와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건데 근데 걔를 어떻게 찾았냐 바로 가스의 움직임 가스가 중력적인 효과로 움직이는 거를 보고 여기에 뭔가 물질이 많이 있구나 라고 찾았습니다.
4: 근데 아까 오늘 시작할 때 은하라는 게 별이 뭐 수천억 개 모인 걸 은하라고 한댔는데 뭐 천문학자들이 이름을 멋지게 짓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별이 없는 걸 이걸 은하라는 말을 붙이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사실
0: 직접 받아야죠. 별이 있는데 왜 은하냐. 그렇죠. 그러면 아예 그냥 별이 있는 애도 은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짓든지.
1: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 가스, 암흑물질 여러 가지 구성분이 모인 그 중력적으로 뭉친 개를 보통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은하라고 이제 편의상 붙이고 있습니다.
0: 네. 편의상.
3: 근데 사실 암흑물질이랑 가스는 우주에 널려 있는데 이게 묘하게 잘 뭉쳐지면 우리 은하 같은 거대 은하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이게 잘 애매하게 뭉쳐지면 암흑은하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3: 그럼 생각해봤을 때 잘 뭉쳐서 이런 대단한 은하가 만들어질 확률보다는 만들다가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암흑은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딥필드 그 망원경 사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은하를 보지만
1: 맞습니다.
3: 그 사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더 많은 암흑은하들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는데 가스하고 암흑물질이 같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가스조차 없는 암흑물질만 있는 은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4: 이름 참 잘 지어.
3: 잘 지죠.
4: 고스트.
1: 말 그대로 아까 본 사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가끔 사진 찍으면은 학급 사진 찍으면
3: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1: 그런 것처럼 고스트 갤럭시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0: 교수님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은하를 찾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이는 것도 지금 보이는 거 찾는 것도 재밌는데 눈에 굳이 안 보이는 애를 찾는 게 뭐 때문에요?
1: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70%는 이제 암흑 에너지. 그다음에 25%가 암흑 물질, 5%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암흑 은하가 있으면 최소한 얘는 별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관측을 했을 때 이게 별 때문에 생긴 건지 암흑 물질 때문에 생긴 건지를 최소한 별의 잡음 없이 영향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스도 없는 그런 암흑 은하가 있으면 아까 말한 유력 은하가 있으면 그 유력 은하는 말 그대로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천체니까 말 그대로 순도 100%짜리 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천체입니다.
0: 이야. 아니, 근데 암흑 물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 또 취미는 과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됩니다. 또, 강원도에서 땅굴 파가지고 암흑 물질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3: 나오셨잖아요.
1: 물리학자는,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천문학자는 하늘을 올라가고.
3: 중간이 없어요.
0: 물리학자는 땅 파고 들어가고, 천문학자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구한다.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저렇게 밝게 빛나는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암흑 은하에서 살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1: 제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 옥구군 대하면 복교리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시골 암흑 은하가 좋습니다.
0: 암흑 은하를 열심히 파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은하 연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더 많은 암흑 물질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휴머노이드 로봇이 웬만한 몸치보다 춤을 더 잘 춰요. 막 무예도 하고요. 막 날라차기도 엄청 잘하고. 이건 그냥 쇼예요.
0: 맞죠. 저도 그렇게
2: 생각해요. 퍼포먼스잖아.
3: 맞죠, 맞죠. 야,
2: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요?
3: 올해부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 올해는 다르다. 아,
3: 지금은 또 바뀌고 있어요.
2: 또 바뀌어요? 어떻게?
3: 누가 일을 더 잘하는데.
2: 아, 이제 또. 저는 지금 로봇이 필요해요.
4: 근데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3: 그 말이 맞아요. 노동은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노동이 끝난다.
3: 어우, 무서워. 인간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속도로.
2: 진짜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얘기죠. 로봇이 일을 다 해줘.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좀 쉴 거예요.
2: 로봇 인식키고 입금은 본인 계좌로 받고.
0: 당연하죠, 그거는.
2: 네가 버는 돈을 얼마를 나 줘. 난 놀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3: 그리고 그 로봇은 세금도 내야 돼.
2: 그런 것도 있죠.
5: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6: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좋았으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0: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known terrorists or terrorists.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0: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시인의 음악은 휴식 같은 그런 음악이 사람들한테 많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노랫말인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는 듣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최대한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단어를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장이 되고

한마디는 이제 졸업 작품이었어요. 또 그때 가사들 보면은 되게 조금 나의 것 같은 가사들도 조금 있어요. 20대 어떤 이별을 겪은 느낌? 막 무너진다는 단어도 있고 막 그런 단어 미치겠어 막 이런

0: 저희는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밴드 시윤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이 공감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뜻깊은데요?
1: 맞아요.
0: 저희가 정말 사실 이 무대가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스피디스 공감이 이제 3년, 10년 동안 신인은 또 그만큼 성장을 했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저희 3년 동안 저희는 사실 재결합을 했고 한 번에 쉼이 있었는데 저희가 막 대학교 막 졸업한 친구들 보면은 풋풋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그때 밴드를 시작했거든요. 밴드라는 것 자체는 어찌됐건 공동체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겪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음악을 좀 멀리하게 됐었어요.

0: 이제 저희가 해체를 하고 저는 완전 음악을 접었었어요. 음향 엔지니어로 전향을 해서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을 작업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꺼내서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 다시 이런 밴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피어나다가
1: 약간 너무
2: 아키드도 그냥 마지막 말고 그 왜냐 계속 밴드곡이었잖아. 중간에 이걸로 조금 하고
3: 좀 신기했던 게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
4: 보니까 그냥 좀 쿨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서로가
3: 그 상황이 있었던 건 있었던 거고 우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서로 잘 풀어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저희가 그게 좀 강했어요. 다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자.
0: 서로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는지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5: 그러면서 저는 밴드를 다시 하면 너무너무 미래의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6: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 축하드립니다. 신인 뮤의 빛나는 스트라이크.
4: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멤버들이 사실 다 했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5: 정말 치열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엄청 치열하게 하고 뭐 의견도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막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막 스쳐가면서 그때 너무 생각만 하면 너무 울컥해요.

0: 네, 오늘 신곡을 들고 와야겠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면 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쵸.
0: 네, 그래서 신곡을 하나 들고 왔고요. 바로 그 곡의 제목은 슈슈입니다. 이 슈슈는요, 이 글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웃음과 슬픔이에요. 네, 이렇게 웃음. 슈슈. 네, 그래서 이 곡은요, 즐거움과 외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일어나서 즐겨보실까요?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1: 준비됐나요?

0: 갑자기 그냥 누군가가 악기를 잡고 뚱땅뚱땅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 위에 뭔가 하나씩 또 얹으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1: 그때 당시에 저희가 코로나였고 배달 문화가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배달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고 힘들어하고 위로받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이렇게 배달하면 좋겠다.

0: 저희가 실제로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결국에는. 그날 그 음식을 먹고 어떤 데모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건 일단은 뭐 노가리로 짓자, 이건 피쉬앤칩스로 짓자. 이렇게 지어놓은 게 결국, 이거는 뭐 피쉬앤칩스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은데.
1: 이것만큼은 우리 팀이 최고다.
2: 뭐 연주력만큼은 우리가
3: 그래요?
2: 낫지 않나?
3: 밴드 중에?
2: 밴드 중에. 밴드.
4: 한 국내?
3: 국내 한정으로.
5: 에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러머 신드럼이 혼자 솔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공연은 여러분이 호응을 진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를 하고 있죠? 신드럼!

0: 여러분이 신나시면은 박수도 치셔도 되고 춤도 치셔도 되고 소리를 질르셔도 되고 오늘은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1: 눈치 보지 말고
0: 퍼커션의 곽진석.

0: 싶죠? 일어나고 싶죠? 근데 아직 안 돼요. 저희가 이따 일어나는 타이밍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치킨 디스코였고, 음악에 취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 곡의 제목은, 원래는 위스키인데, 네, 위스키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위스키에 취하지 않고 음악에 취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악에 취한 채로 잘 즐겨주세요.
1: 음악에 취하기 전에 저희 중에서 가장 잘 취한 베이스 정용은!

0: 연주자의 입장으로서 연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1: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집이 있게 우리는 보컬이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저희한테도 노래를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우리의 씬이 저는 그게 너무 즐겁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공연 만들고
2: 연주 음악을 좀 잼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시게 된 배경이
0: 되게 자유롭게 뭔가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약간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즉흥 연주가 좀 거의 위주가 되고
1: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를 저희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세워야 되는 건가? 목표를? 목표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그게 음악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연주 음악,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이 성공했다는 사례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0: 오케이.
1: 잘 노시네, 다들.
0: 아, 진짜 잘 노신다. 저희가 이제 즉흥 연주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 공연 여러분들이 주신 호응과 이 분위기를 담아서 즉흥 연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수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0: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태도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때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3: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장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실제 상담을 해보면 생각보다 일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미루는 본인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요. 또 동시에 일을 미루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실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거든요. 일을 미루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특히 직장 내에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꾸불거리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일을 미루는 거야? 이런 분들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 좋은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할 일이 있는데 일을 미루는 그 행동 자체를 심리학에서는 꾸물거림이라고도 하고요. 실제 학술 용어로는 지연행동, 영어로는 procrastin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꾸물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미루면서 꾸물거리는 거는 일종의 내 감정과 행동의 교착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 이렇게 두 마음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내적 갈등이 실제 미루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때 이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줄다리기를 할때 이쪽 힘과 이쪽 힘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서 정말 힘세게 이걸 잡아당기고 있지만 힘이 똑같게 되면 아무 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음속의 내적 갈등이 실제 일을 미루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속마음도 되게 시끄럽고 불편한 거죠. 그렇다면 이 양가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양가 감정이 생길 때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면은 아, 이거 실패하면 안될 텐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잖아요.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인해서 일을 미루게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은 그 일을 하기 싫다는 마음이 불쑥 든다는 거죠. 같은 일이라도 누가 나한테 이걸 시켰느냐. 어떤 사람이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을 맡게 되면 일을 기분 좋게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떤가, 이런 상황적인 요소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작하기도 전에 분명히 반대할 사람이 나오거나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게 되면은 아이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 일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싹 먼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일 자체를 뭉뚱그려서 크게 일 전체를 내가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사람마다 유난히 일을 미루게 되는 그 지점, 그 단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을 미루고 있다면 내가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꾸물거리는지를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심리학자인 피터 골리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 처리 과정에 관한 행동 단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2022년에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한국인들이 특히 일 처리할 때 어떤 단계에서 꾸물거리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일 처리 과정은 크게 네 개의 단계가 있고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에서 일을 미루는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단계에서 일을 미루는 계획 지연 단계입니다. 계획 자체를 미루면서 무한정 대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단계를 착수 지연 단계에 빠져 있다. 즉,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미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착수 지연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계획을 세웠고 또 일을 시작하는 착수 단계를 잘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세 번째 단계는 지속하는 데 있어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지연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일을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할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 뭐 너튜브 이런 거를 띄워놓고 여러 개 작업 표시를 동시에 띄워놓은 분이 있거든요. 실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실제 한 번에 할수 있는 일이 세 가지를 넘을 수 없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이게 좌우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은 할수 있지만 세 번째 일을 더하는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일을 지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마지막에 끝내는 걸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완수지연이라고 하는데요. 보고서가 다 되긴 했는데 아 이게 뭔가 찝찝하고 아직 불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결코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데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네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 단계는 자기 평가 단계입니다. 일을 끝내고 자신의 꾸물거림 행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을 많이 꾸물거리는 분들은 많은 후회가 남겠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때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번은 절대 일을 미루지 않고 먼저 시작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왔을 때또 일을 안 하면서 불편해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이 만성적인 꾸물거림의 종착지, 그것이 바로 우울과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이 꾸물거림이 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불편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결국 일을 못했고 그렇게 되면은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나는 다시 무기력해지고 이러니까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떨어지고 나는 무기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해 가고 있다는 자기 통제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 되게 중요한 건데 행복으로 이어지는 이두 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시간 관리에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갖고 철두철미하게 갓생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할일 목록 정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모두 다

잃어버린 시간을 내가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 관리의 문제일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시간 관리 도구를 추천해드리고 열심히 며칠을 한다고 해도 이 미루는 것 자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단지 다이어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만성적인 꾸물거림, 미루는 습관은 사실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감정 조절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일을 미루고 있을 때도 불편하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못하게 되면 혼날 텐데 다음에 또 경을 치겠지 이런 말도 생기고 이런 것이 같이 휩싸였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 덩어리 속에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시간을 좀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꾸물거림 미루는 습관은 단지 시간 관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의 에르한 겐츠 교수 연구팀이 이와 관련해서 미루는 습관 있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뇌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그 뇌에서 감정 조절에 관여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편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편도체 크기가 이를 미루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 어렵죠? 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피질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반응이 훨씬 더 꾸물거리는 사람의 경우에 더 느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 뇌의 편도체와 대상 피질 간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편도체에서 대상 피질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 다시 몸에 필요한 반응을 하도록 지시를 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고통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 자체가 너무 큰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불안 수준이 높아집니다. 또한 편도체 크기가 크면 대상 피질의 기능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불안을 조절해줄 대상 피질과의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이를 조절하는 힘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설이게 되거나 이를 미루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들죠. 미루는 습관은 영영 못 고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훈련의 문제거든요. 꾸준하게 훈련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 뇌에서도 편도체와 대상 피질 간의 사고작용이 좋아집니다. 활발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꾸물거림 자체가 만약에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이라고 한다면 안 바뀌겠죠. 사람 자체 성격이란 원래 어떤 상황이거나 일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으니까요. 꾸물거림이 만약에 성격이라면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휴식을 하든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꾸물거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공부나 뭐 보고서를 쓰거나 일을 하는 거 미루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자체는 미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제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꾸물거리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루는 습관을 약한 의지와 관련시키거나 자신의 성격 탓을 하지 말고 문제를 인식하고 노력하는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우선 나는 게을러라는 꼬리표를 떼어주십시오. 대신에 지금 해보자 라는 말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파도처럼 왔다가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물거림을 훨씬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미루는 습관은 성격이나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이미 자료는 오늘 읽어뒀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적당히 낙관적인 사람은 익숙지 않은 일이지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믿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낙관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어떻게든 해낼 것 같은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보다 지나쳐서 계속해서 일의 규모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자기 능력은 과신을 한다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은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전체 중 66.3%가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죠. 기업에서 우수 사원을 약20% 남짓으로 추산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기업의 임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 임원들은 90% 이상이 자신이 성과를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같이 나는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낙관성 자체는 사실 건강한 겁니다. 다만 자기와 관련된 일을 할때 너무 근거가 없이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거를 심리학에서는 소망사고라고 합니다. 이 소망사고가 우물거리도록 유도하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뭐이 정도로 미뤄도 되잖아? 이렇게 우물거리는 일 자체 허용 범위를 좀더 넓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안 하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이 들면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막상 마지막에 몰려서야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죠. 그제서야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의 마감 시간에 몰렸다고 해서 막판 스퍼트로 24시간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주의 집중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루 중에서 최고 수준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6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면 뭐좀 피곤하니까 좀 잠시 쉬자 또는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좀 환기하는 시간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그 제약성을 잘 깨닫고 자기 스스로 현실 감각을 키우는 것이 특히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이 이런 미루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첫 번째 단추는 할 일을 딱 받게 됐을 때 이걸 옆으로 제끼지 말고 그 즉시 한번 가볍게 들춰보세요. 처음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일의 속성과 특징이 어떤지 한번 들춰보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어떤 이메일이 왔을 때 첨부 서류를 바로 다운해서 보는 거죠.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들춰보시게 되면은, 오, 일을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의 시작할 시기 자체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왕 마음이 들어서 조금 일이라도 해놓게 되면 다음날 일을 이어서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성향이 있는 후배 직원과 일을 할때 상사분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이때 그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을 끝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해보게 하고 실제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를 멘토링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예상하는 시간하고 실제 걸리는 소요 시간 사이에 이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딴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많이 빠져 있었는지 이런 거를 리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을 할때 예상하는 시간과 실제 걸리는 시간 자체 이 간극을 좁히도록 좀더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훨씬 싱크로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일을 미루는 것도 줄어듭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말고 또 다른 스타일의 꿈거리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스스로 반항하는 마음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한다는 태도로 보여줘요. 하지만 맡겨진 일을 혼자 미루고 몰래 SNS를 하거나 일부러 화장실에 오래 가 있거나 틈틈이 딴짓하면서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미루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반항적이고 저항감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인데 소극적으로 복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압적인 상사의 메시지는 은근히 늦게 답변합니다. 재촉하지 않으면 일단 마감 기한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 거죠. 상사 입장에서는 뭐야, 일을 맡아가서 한다고 했는데 보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모호하고 답답하고 속 터질 겁니다.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꼭 하라고 하네. 이렇게 저항감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안할그 이유가 있을까? 뭔가 안할 변명거리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저항감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전략적으로 일을 미루고 있지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상사의 입맛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수정하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두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는 두번 일을 안 하려고 상황을 요리조리 잘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좀 미루면서 계속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일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래서 꾸물거린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한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일에서 나오는 성과나 이런 부분도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나한테 나의 커리어 도움도 안 되는데 저 사람 만족시키려고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상황은 더 위험한 쪽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들이 하는 꾸물거림은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에게 박탈되어 있는 자율성,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이 미루는 거는 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야. 즉, 자기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상사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내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잠시나마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아. 내가 주도권을 준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속으로. 네가 시킨 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지롱.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일을 미루면서 내가 획득한 주도성 또는 자율성, 이런 것들이 찰나에 불과하는 데 있습니다. 구불거림의 끝은 결국은 데드라인이 또 다가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할 수는 없거든요. 마감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일 처리는 몰려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하면서 또 생각이 짜증은 더 나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의 저항에서 구불거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그 미루는 것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나의 자율성, 주도성의 욕구를 스스로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이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고, 그러면 나한테 처벌이 올 테니까 수동 공격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되게 유순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소심한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꾸물거림의 감정적인 뿌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밑에는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현실 저항형 스타일로 일을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른 채로 억압하고 있는 그런 감정은 이 부풀어오는 풍선처럼 어느 순간이 넘어가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사에게 갑자기 화를 내게 되거나 뭔가 자기도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을 정도로 폭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풍선 자체를 한꺼번에 바람을 다뺄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자기를 좀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마다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음악을 듣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실제 아침이나 저녁 같은데 수영을 하게 되면서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낮추는 거를 할수 있고요. 자기마다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 특히 짜증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이 풍선에 바람을 빼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소통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자꾸 직면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훨씬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데드라인은 지켜라.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잘못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자꾸 리마인드를 시키게 되면 부담감이 높아져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감 중심이 아니라 시작 중심의 언어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을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혹시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혹시 초안을 다음 주 화요일 날 10시에 저와 함께 같이 검토해 봅시다. 초안을 만들어 올 때는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적어와도 괜찮고 함께 우리가 검토해 볼 겁니다. 이렇게 시작 중심의 말로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첫 번째 단계, 특히 착수할 때 시작하는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꾸물거리는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느냐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꾸물거리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 연구를 보면은요, 머리가 똑똑하다든지 이런 거 칭찬하는 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칭찬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지금 한 칭찬의 효과가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애를 쓰고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 찬스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긍정적인 칭찬, 격려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감이 아닌 시작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꿈물거리는 동료를 대할 때는 시작 중심으로 소통하라로 하겠습니다.

0: 한번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그리 땡 또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0: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번엔 풍경 맛집 양양입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어디 하나 빠지지 않죠. 청정의 푸른 바다에선 파도에 춤추듯 자유를 그려가고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에 벚꽃이 필 무렵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봄의 축제가 무르익습니다. 그 한편으로 정겸 풍경이 흐릅니다.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오일장이 제철을 맞아 풍성하고 여전히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해녀의 물질은 동해 별미를 선사하는데요. 이러니 의기양양할 수밖에요.
1: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0: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2: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네.
0: 청정 자연이 펼쳐진 양양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설악산이 굽어보고 동해를 품에 안은 고장 양양. 오늘은 양양바다의 매력을 찾아가 봅니다. 작은 폭을 끼고 있는 낙산항. 그런데 이 새벽에 다들 웬일이시던가요?
3: 계산하시고 조수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세요.
0: 출항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4: 어디서 오셨어요?
5: 아, 저희는 우리 안산에서 왔는데요. 네. 클럽 진우리라 그래가지고 한 22명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안 좋습니다.
0: 바지런이 낚싯배를 타러 온 것인데요.
6: 선생님 안녕하세요.
7: 네.
6: 오늘 어디 나가시나요?
7: 문어낚시 나갈 거예요.
6: 몇 명 정도 나가시죠? 오늘?
7: 13명인 것 같은데. 아,
6: 멀리 나가시는 건가요, 문어씨는?
7: 아니요, 국내에서 할 거예요, 앞에서. 멀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0: 어선들이 매일 드나드는 낙산항은 강태공들의 숨은 명소. 손맛 즐기려 많이들 오는데 특히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는 문어 낚시 시즌이랍니다. 일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낚시에 나선 사람들. 문어 낚시는 인공 미끼를 사용해 잡는데요. 반짝반짝 화려한 미끼로 문어를 유인합니다.
8: 문어는 이제 애기를 이제 흐드러지면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네. 문어가 그거 보고 와서 덮친 다음에 올라타는 걸 감지하고 그래서 네. 그걸 채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0: 또 문어가 주로 바닥에 있다 보니 바닥을 집중 공략하는데요.
9: 잡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어요.
10: 또 바닥에 있다가 살짝 들어보거든요. 네. 무게가 틀려요. 네, 무게가 물어서.
0: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입질을 기다리는 강태공들. 과연 문어를 잡았을 까용?
9: 몇 마리 잡으셨어요?
10: 지금 한 마리로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0: 그런데 낚싯대가 심상치 않게 휘어집니다. 드디어 잡힌 걸까요? 와, 아이고, 야야야. 낚싯대가 묵직해서 기대했는데 이 폐기물과 돌이었네요.
11: 이것 때문에 돌
10: 두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올 때는 항상 즐거워요. 뻥치고 가면 무거웠어요.
0: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신호 감지.
10: 네, 첫 순대. 아깝습니다.
0: 다시 문어 잡기 도전하는데 바로 그때 드디어 귀한 몸 납시요. 동해의 보물 문어 등장이요.
10: 떨어져.
0: 와. 잡은 문어는 무게를 재서 700g 이하는 놔주는데요. 요 녀석은 우와 1kg이 넘는답니다.
9: 손맛이 좀 달랐나요?
12: 네, 쫀득한 그런 느낌? 문어는 쫀득한.
0: 오, 여기서도 입질이 왔습니다. 서둘러 줄을 끌어올립니다.
11: 같이 온다.
9: 어? 오, 엄청 큰 거 아니야? 오.
13: 선장님, 이거 먼저 떠주세요.
0: 한번 물꼬를 트니 여기저기서 문어가 잡히는데요.
9: 와.
0: 배 위에 올라와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그야말로 힘이 장사입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진 문어 낚시. 바다에 나온 지 7시간째지만 문어 낚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시오.
9: 손맛이 어때요, 손맛이?
12: 아, 죽입니다, 아주.
9: 와.
0: 이 맛에 배타는 거 아닙니까? 동해 바다가 내어준 봄을 넉넉히 챙겨들고 뭍으로 향합니다. 항구 인근에는 회센터가 있어서 잡은 물고기들 회를 떠주거나 손질을 해주는데요. 여기 문어 숙회 부탁합니다. 특히 문어는 갓 잡은 거라도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답니다.
14: 빨판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죽으니까 얘네는 아무리 작아도 데쳐서 먹거든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따끈할 때 드셔도 되고 냉동 보관했다가 썰어가지고 슬라이스 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꺼내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궈야 얘네가 좀 탱글탱글해지 문어가.
0: 또 빨판에는 기생충도 있어서 문어 숲회로 추천할게요.
15: 이쁘네 이거.
16: 이쁘죠?
15: 네.
16: 이 돌문어는 둥글둥글하게 말리고 이 피문어는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15: 네.
16: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0: 자, 이번엔 양양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한때 군사보호구역으로 폐쇄되었다가 40년 만에 개방돼서 서핑 명소가 된 양양 서핑 비치 로드. 다양한 서핑 포인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파도가 좋아서 전국에서 찾는 서핑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양 하면 서핑이란 말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눈으로 타는 서핑도 스릴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도 해변은 1년 내내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서핑을 처음 하는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별 맞춤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핑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 씨. 주말 고정 멤버가 10명 정도 된답니다.
17: 이거는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몰라요. 이 겨울에 저기 찬물에 들어가서 저거 미쳤다고 저렇게 하고 있냐고. 저게 되게 힐링되는 운동이에요. 엄청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풀리고 제대로 많이 났다.
0: 전은경 씨도 양양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서핑 때문이라죠.
17: 서핑을 처음 한 게 16년 전인데 뭔지도 모르고 일단 배워봤다가 누우면 파도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서핑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여기에 내려와서 그냥 계속 서핑만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계속 그냥 주구장창 이제 살게 된 거죠.
0: 이후 양양 바다의 매력에 빠져 프로 서핑 선수가 된 그녀. 국내외 각종 대회를 휩쓸며 국내 1세대 여성 서퍼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17: 여기가 지형이 제일 좋아요. 수심도 조금 낮고 바다도 좀 크고 그다음에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줘서 파도 힘이 좋아요. 되게 많은 해변 중에 파도의 질이 제일 좋아요.
0: 그래서 서핑 입문하기 좋은 해변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파도 덕에 경력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곳.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기며 지친 일상과 답답한 마음 파도에 깨끗이 씻어내고 나옵니다.
13: 파도 좀 잘 좀 타셨어요? 어땠어요?
18: 아우, 신나게 있습니다.
13: 신나게요? 네. 오늘 파도는 어땠어요?
18: 아, 오늘 짜는데 네. 나름 재밌게 탔습니다. 네.
13: 아, 그래요?
18: 초보자들이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
13: 아, 네. 안 힘드세요?
18: 재밌어요.
13: 재밌어요?
18: 네. 아,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13: 그런데도 하시는 이유가?
18: 주중에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네. 주말에 와서 열심히 서핑하면서 풀고 네. 그럼 또 주중에 가서 열심히 가죠.
0: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주말마다 이곳 양양에 온다는데요. 이왕 온 거 서핑을 한 번만 타면 아쉽겠죠? 잠시 지상에서 쉬면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13: 아, 제일 경력 있고. 오늘 어떠셨어요?
19: 아쉽게도 파도가 좀 작아가지고.
13: 지금 선크림 바른 것부터가 퍼스가 남다는데요.
19: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 그래도 얼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13: 그러면 여기 양양으로 오는 그 또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
19: 한국에서 양양이 제일 파도가 좋고 뭐 제주도 제외하면은 제일 좋고 일단 힘이 좋아서 양양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죽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인프라도 좋고 이렇게 먹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서핑에 진심인 사람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틈틈이 자세를 교정하고 수시로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도 좋답니다.
17: 서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조금 더 살아가시는 스트레스 없이 다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서핑으로.
0: 서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파도도 인생의 파도도 넘게 된다죠. 행복한 시간 양양은 지금 서핑 중입니다. 죽도 해변 북쪽에 있는 수산항. 양양의 포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잉 해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물개하러 간다는데요.
20: 바다 나가 봐갖고요. 네. 날씨가 괜찮으면 섭작업하고 아니면은 해삼, 멍게, 미역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0: 양양에서 나고 자라 50년 넘게 물질을 했다는 박복신 씨.
21: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선은 나가봐야 돼요. 바다 상황을 보고 파도 이제 높이에 따라가지고 이제 작업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요. 그치?
0: 그 옆을 10년째 아들이 지키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22: 다녀오겠습니다.
0: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바다에 못 나가다가 며칠 만에 물질하러 간답니다.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한 베테랑 해녀라도 바다에 나갈 때는 늘 긴장합니다.
13: 여기에는 해녀분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22: 여기 두 명요.
13: 두 명? 예전에는요?
22: 예전에는 다섯 명, 여섯 명씩 있었어요.
13: 다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0: 물속에 들어갈 땐 물에 가라앉게 해주는 연철이라는 납 벨트와 수경만 착용하는데요. 산소통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작업하죠. 복신 씨가 찾는 건 섭이라는 자연산 홍합인데요. 섭은 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채취합니다. 강원도에서 섭이라고 부르는 토종 홍합은 우리가 평소 홍합으로 부르는 지중해 감치보다 훨씬 크답니다. 능숙한 손길로 섭을 채취해 가는데 언제나 넉넉히 내어주는 바다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거친 물살이 오가는 바다 속에 들어가고 나오며 4시간 남짓한 작업.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 흔한 네. 말은 수확물을 봤을 때 절로 나옵니다. 특히 베테랑 해녀에게도 쉽지 않은 섭 작업이라 더합니다.
20: 일단 섭이에요, 지금. 아. 독사가 이렇게 강하니까 다이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얼마나 질긴 건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져서 애를 먹잖아요. 한 마리씩 달라도.
0: 바다를 밭삼아 삶을 일구는 양양의 해녀 박복신 씨. 푸른 날씨에도 수확이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섭 요리 안 먹으면 섭섭하겠죠? 해녀 박복신 씨가 따온 섭은 그대로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 맛있는 요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섭 등 각종 해산물에 칼칼한 양념을 더해 완성. 이야, 저 해산물들 싱싱한 거 보이시죠? 와, 감탄사 자동 발사하시고.
1: 살아있네. 전부 살아있다.
0: 인증샷까지 찍었다면 이제 먹을 차례. 동해바다의 맛과 향을 통째로 옮겨놓은 통섭 전골입니다. 딱딱한 껍데기 속에 감춘 섭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하죠. 보글보글 끓기를 기다렸다가 섭이 익었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 탱글탱글한 속살이 입속으로 들어가 어떤 맛을 부릴까요?
1: 어때요?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2: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네요.
0: 섭과 해산물 건져 먹고 남은 시원한 국물엔 연사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그 국물은 먹고 싶구먼요.
2: 우와, 진짜 맛있겠다.
0: 해녀 어머니 레시피 전수받은 섭 솥밥은 바다 향을 그대로 입은 영양밥입니다.
2: 너무 맛있어. 저거 저거.
0: 바다에서 막 올라온 양양의 해녀 밥상 섭 요리 맛보러 오시겠습니까?

0: 있습니다. 자, 수산항의 또 다른 자랑, 요트 마리나입니다. 최대 100여 척의 요트 정박이 가능한 시설이죠. 저도 요트 하나 갖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여기요. 보트를 타려고 김포에 있는 집 정리해서 이곳 양양 수산항에 정박한 박성만 씨.
1: 동해바다가 좋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수산항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죠. 네.
0: 올해로 3년차 요트 선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바다로 나갈 때는 늘 설렌다고 합니다.
1: 저기 시동 걸어놓고 예. 그리고 이제 풀르고 이제 해야죠.
0: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요트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
1: 요트는 엔진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바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세일을 올려서 여기 이제 메인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을 올려서 바람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추사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침실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예. 거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항해 중에 이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고요. 요건 이제 차트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무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해도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주방 시설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종 중에서 일반 조종 요트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상 그게 꿈이었죠. 바다에 가서 근처에서 살리라. 가능하면 요즘에 덕업일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나무 생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어서 오세요. 예. 고생 많으셨네. 예, 올라가시죠. 요배입니다. 여기 올라가셔갖고 딱 이렇게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출발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가셔갖고 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드디어 출발. 자, 바다로 산책 나가보실까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요트.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2: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네. 아 이런 날 배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 약간 롤 석양이 질때 가는 거여가지고 또 너무 네. 낭만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0: 이야, 그 낭만 제대로 즐깁니다.
1: 항상 저 배 떠나고 그래서 지금 멀리 나가는 기분이죠. 네.
0: 망망대 그 넓은 동해 바다를 누비며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합니다. 양양에서 요트 선장으로 있으면서 잊지 못할 순간도 많았다네요.
1: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한 80이 넘으신 할머니세요. 근데 휠체어를 부두에다 두고 앞에서 앉으셨는데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이제 바다에 나오신 거래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날따라도 날씨도 엄청 5월달이었는데 좋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0: 양양 요트 투어의 백미는 바로 이것.
1: 저기가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에서 끝청봉까지 저렇게 설악산 능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줄로. 한 번에. 이렇게 동해안 앞바다에서 설악산 능선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저기 요 세일 요트에서 저희가 세일을 좀 펴드릴게요. 예. 요 줄만 안 잡으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다리 내놓고 좀 사진 찍으시면 좋아요.
0: 요트의 시동을 끄고 이제부터 온전히 바람이 기대어 가는데 이것이 진정한 요트 여행이죠. 그야말로 신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기세. 꼭 외국에 오는 바다를 향하는 듯 이국적이기까지 하네요.
4: 그 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사실 어떤 근심 걱정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네.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시간 될 때 바다에 와서 이렇게 또 스트레스 많이 풀고 좀 갑자기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 맛에 양양에 온답니다.
2: 양양 일단 공기가 너무 좋죠. 네. 공기가 너무 맛있고 네. 음식도 너무 맛있고 아... 그냥 오면은 힐링되는 약간 그런 곳.
0: 바다 한가운데 고즈넉한 풍경 하나가 내려앉습니다.
5: 이렇게 잔잔한 날 특히나 이렇게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예.
0: 남들 다 하는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양양 바다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양양의 바다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쉼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0: 피크비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눈 있고 저기 여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네, 한번 빌어보세요. 네.
1: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백만 자영업자 화이팅!
2: 화이팅!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 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선 다큐,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찍이네. 와.
1: 이야.
2: 이사람 걸어 들어간 이승희의 위협한 계획이 되
3: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다는 게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펜션에 유령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4: 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3: 저 뭐야?
4: 흑장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0: 그래서 행복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1: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2: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양양의 젖줄 남대천.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봄의 첫 페이지는 낭만과 즐거움 가득한 축제가 장식하고, 그 물길 따라 닿은 양양 오일장.
1: 언니야 데려가세요. 꼴찌기도 헷갈리에요. 엄마 이거 봐, 이거 좋아. 아가미 보고 사는 거 엄마, 이런 거 아가미야.
0: 제철 맞은 먹거리들이 지천으로 깔려있고.
2: 이게 전어나물입니다. 전어나물. 노선에서 나오는 자연산 나물입니다.
0: 추억의 풍경들도 만날 수 있죠. 그럼 이제 양양 봄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양양의 봄은 남대천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양양읍입니다. 매년 4월 만개한 벚꽃이 장반을 이루는 남대천의 벚꽃길. 양양의 젖줄 남대천은 영동 지역의 하천 가운데 가장 맑은 강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하구에는 연어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하구에 봄이 닿으면 양양 최고의 벚꽃 명소로 거듭납니다. 이때 열리는 축제는 벚꽃과 연어를 주제로 하는 생태 친화적인 행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봄의 설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3: 2025 양양 생생축제는 연어와 벚꽃이 만나는 봄, 양양의 봄을 여는 축제로서 1960년대부터 진행해온 연어 취업 방류 행사를 일반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0: 남대천은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들의 70% 이상이 돌아오는 곳으로 연어의 고향이라 불리죠.
3: 저희 양양 남대천은 국내 최대 연어 회귀 하천입니다. 연어를 오늘 방류를 하면 가을에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곳 양양 남대천은 그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생명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벚꽃길이 안내하는 행사장으로 가보실까요? 특히 생태체험 부스가

0: 어린이들에게 인기라네요. 연어 인형 만들기, 펜던트 제작 등 즐길 거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1: 여기 소금무차 이제 있잖아요.
2: 오늘 뭐가 재밌었어요?
3: 다 재밌었어요.
2: 아, 그 중에서도 어떤 거 했어요 오늘?
3: 아기 연어 보내주는
1: 아기 연어 방류하고 다슬기 던져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희 아들이 마술쇼랑 체험 프로그램 다 좋아하네요. 지금까지 다녔던 그 지역 축제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4: 자, 뛰세요. 오케이, 뛰세요. 오케이.
0: 아니, 여기에는 왜 모여있대요? 연어 멀리 뛰기 대회를 한다고요? 과연 우승은 누구?
5: 아기 연어 멀리 뛰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 네. 와, 정말 유익하고 가족과 하루 종일 즐기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어요.
6: 네. 자,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0: 여기선 연어 보내기가 한창. 몸으로 배우는 자연 사랑은 아마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텐데요.
7: 잘 가세요.
6: 우리 아기 연어 보내시는 분들.
0: 색다른 체험도 추가. 요 녀석은 철갑상어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양식을 하죠.
8: 우와, 어때?
9: 엄마 재현!
0: 쉼 없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축제 현장. 활기찬 봄 기운과 함께 남대천의 생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 연어 그리기 4행시 대회.
1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또?
11: 아기 연어 여기서 영화 보는 게 슬펐지만 재밌었어요.
10: 저는 저기서 새끼 연어 보내기가 재밌었어요.
0: 다들 봄 나들이 나와 하하 신났습니다.
2: 어디 오셨나요?
12: 속초요.
2: 누구랑 오셨나요?
13: 우리 가족들이랑 친구들은 같이 왔습니다. 상어가 좋았어? 상어?
11: 아니 상어 무서웠잖아. 상어 그 연어 영화 보는 거 재밌었어요.
2: 아, 양양에 네. 자주 오시나요?
13: 가끔 옵니다.
2: 오시면 뭘 하세요? 뭐가 좋아서 오세요?
13: 양양장에 옵니다.
2: 어떤 게 좋아요? 양양장?
13: 양양장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있는 짬뽕도 먹고.
10: 바이바이.
0: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청정수역을 자랑하는 남대천. 이곳 아기 연어가 떠난 자리에 봄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황어인데요. 연어와 같은 희귀성 어류로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남대천으로 온다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알을 낳으러 오는 세 달 동안 잠깐 잡히는데요. 또 그 틈을 놓칠 수 없죠.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강태공이 있습니다. 황어가 올라오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물속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 덕분에 낚싯대 들이우는 족족 황어가 올라옵니다.
14: 예, 이 고기가 황어입니다.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돌이 이끼가 많지 않고 알을 붙이면 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을 얘네들도 찾는 거거든요. 이게 황어 채비인데 황어는 산란 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훌치기 낚시라 해서 그냥 머리고 몸이고 꼬리고 이렇게 걸려서 훑쳐나오는 낚시를 하는 거예요.
0: 그래서 특별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황어 낚시인데요. 이 손맛 알려주고 싶어 일타 강사로 나선 오광태 씨.
14: 아버님 여기다 이렇게 던져서 탁 치면 돼요. 던져보세요. 그렇지.
0: 와우. 강습 효과인가요? 순식간에 낚인 황어. 처음 하는 황어 낚시라는데 월척을 잡으셨네요. 40분도 채 안 돼 이만큼을
14: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0: 그야말로 황어 풍년입니다.
12: 내 말만 같아서.
0: 요리하는 동안 황어 구경에 나선 사람들.
15: 안 돼요, 저거.
16: 아유, 세상에. 처음 봤어요, 황어들. 처음 보고. 근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쁜데요?
17: 특이해죠. 생선 색깔로.
16: 양양은 항상 다시 오고 싶은 곳. 가을에는 능이 버섯도 있고, 송이 때문에도 오고요. 또, 물 있고 바다가 있어서 제일 뭐 오기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새벽에 출발해서 와요.
0: 갓 잡은 황어는 바로 회를 떠서 먹는데요. 이맘때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 잡힌 황어가 맛이 가장 좋답니다. 고기 낚는 손맛 말고 음식 손맛은 어떠실까요?
14: 잘 먹겠습니다.
12: 네.
16: 이런 해문이 없어요.
14: 어떠세요?
17: 환상이에요. 처음 먹어본 맛인데 너무 맛있어요.
16: 정말 쫄깃쫄깃해요. 원래 좀 살이 물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좀 쨍쨍하고 맛있어요.
14: 와, 쫄깃하고 식감도 좋고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이게 원래 황어가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비린내가 많이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고기가 비린내가 안 나. 산란하러 올라오는 쑥놈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
12: 아니, 내용 보이시죠?
14: 황어를 위하여.
12: 황어를 위하여. 이름이 참 좋다, 황어.
0: 남대천의 봄날 즐거운 황어 잔치가 열렸습니다. 봄 내음 솔솔 풍기는 곳이 또 있다고요. 그 향기 따라가다 만난 봄을 캐는 신만이 부부.
18: 봄이 되니 뭐 달래도 올라오고 수입 많이 많다. 봄도 달래, 밥도 달래.
0: 마음도 달래, 봄도 달래.
18: 자연산 달래.
16: 아, 오늘 아주 시커멓겠는데.
0: 이제 산속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데. 와, 뭘 발견한 걸까요? 늙은 뽕나무에 자란다는 황색의 뽕나무 상황버섯입니다.
18: 어디로 와? 엄청 크네.
12: 여기 하나 있다.
18: 어? 뭐 있어?
12: 새끼.
18: 어, 찍을 때 잘 찍어. 뽕 찍지 말고.
0: 귀하신 버섯 등장에 마냥 신난 아내.
18: 세훈이 아빠, 이거 저절로 펌이 나오는데? 선글라스.
0: 와우, 벌써 하루 일당 벌었답니다. 아하.
19: 지금 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고요. 사이사철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말굽버섯, 상황버섯 이런 종류들, 떡다리 이런 거.
0: 갈 길이 바쁘더라도 봄나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머위입니다.
18: 아, 이렇게 끊으시면 많이 나는구나. 근데 봄나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더 이뻐 보이지 않나?
19: 나물 맛이 배리.
18: 이런 영감쟁이는 딱난 그래.
12: 생강나무 그런 거.
18: 오. 생강나무.
0: 태격 태격. 환상의 짝꿍이시네요. 35년째 산을 다니다 보니 보물 지도가 머릿속에 있답니다.
12: 꼬먼건 하지 마라.
18: 오. 오, 크다.
0: 황철나무 상황버섯인데.
18: 크네.
0: 그야말로 상황버섯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18: 오, 고기도 있네.
20: 봄이 되니까 금색깔이 나죠. 계절마다 좀 달라요.
12: 황철 상황버섯이 면역체계, 그리고 뭐 국립보호관에서는 이제 암 억제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종량 여러 가지. 손 쥐지 말고 그렇게 쳐. 옳지.
18: 아, 그렇게 아이 뿌려졌다 그 바람에. 자.

0: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설악산 일대에서 나는 임산물이 유명하답니다. 이 양양 오일장에 명물로 통하는 이가 있습니다.
1: 야, 어떻게 된 거야?
2: 얼마야?
0: 시장에서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시장 골목 누비며 오늘도 열일하는 양양시장 김다로 상인회장.
1: 나도 이 반찬 좀 많이 좀 사다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땡기는 게 많으네. 네. 해가 장사 잘해요. 예예. 예. 어디를 찾으세요? 어디 찾으세요?
3: 백반집.
1: 백반집 네. 뭐 백반 뭐 그러니까 뭐 이 저 시장이 그러면은 어느 집이 맛있냐면은 요집 맛있어요. 예. 네. 아니 그렇죠. 여기요.
0: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양 전통시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데요.
1: 이 양양 전통시장은 전통도 한 200년이 될 뿐더러 지금 이게 천혜의 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시장 못지않게 좀 이게 좀 발전하고 더 사랑받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오후가 되자 시장 안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더욱 붐빕니다. 이곳은 10만이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10년 넘게 찾는 단골도 많다네요.
4: 갈게요.
5: 감사합니다.
6: 엄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걸로. 어떤 걸로?
0: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같이 운영되는 양양 전통시장. 매월 4일과 9일 오일장이 서는 날은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네요.
7: 오늘 좀 어땠어요?
8: 봄이라서 그러는지요. 사람들도 활기차고 그래서 오늘 싹 팔렸어요, 물건이.
9: 오늘 제일 잘 나간 약초가요. 말구버섯도 많이 나가고요.
7: 두루두루.
9: 그다음에 저기 상황도 나가고요. 작년에 딴 당귀, 뭐 도라지 고루고루 나가는데요. 여기 양양장에는 이 자연산만 있어요. 없는 게 없고, 그리고 이 시골 분들이 고장에서 나오는 그 자연산을 싹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물건들이 다양하고요. 또 값도 저렴하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사람들이. 예.
0: 시장 구경의 묘미는 맛집 탐방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양양시장의 별미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죠. 요건 그냥 일반 국수가 아니에요. 각종 버섯으로 육수를 낸 양양의 맛은 바로 능이칼국수.
10: 양양에는 송이가 유명하니까 송이를 한번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좀 히트 좀 쳐보자 생각해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능이가 훨씬 잘 나가다 보니까 능이로 쏠리게 됐어요.
0: 예로부터 버섯 순위를 꼽을 때 1. 능이, 2. 송이, 3. 표고라고 한다죠.
10: 첫째, 국물이 구수하고 매일 먹어도 이 능이는 안 물려요. 그래서 버섯 중에서 능이가 가장 영양가가 많다고 해서 1능이라고 불리워요. 또 능이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영양가가 좋은 게 많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0: 과연? 양양 능이로 만든 칼국수는 어떤 맛일까요?
1: 꽃비겨, 꽃비기.
11: 아우, 향 좋다.
1: 아, 좋다.
12: 원래 즐겨 드세요?
1: 네. 예. 당구를요.
11: 당구를.
0: 말해 못해요. 그냥 이 자체가 보약이요.
11: 건강해지는 맛.
13: 여기 옹심이 들어간 거네요.
0: 자, 여기 온 김에 메뉴 하나 추천 더요. 쫄깃하고 구수한 감자 옹심이, 더 구수한 누룽지 추가, 푸짐한 누룽지 감자 옹심이 완성.
14: 어머, 양이 많아.
15: 잘 가셔.
14: 잘 먹었습니다.
15: 감사합니다.
0: 양양 오일장에서 갓 나온 봄을 맛볼 수 있는 이곳은 바로 튀김 맛집. 그런데 흔한 튀김이

0: 아니라 제철 산나물로 튀긴답니다. 아니,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향긋한 봄나물을 튀기니 이거 뭐 게임 끝?
1: 이게 지금은 전어나물입니다. 전어나물. 농촌에서 나오는 자연산.
2: 맛좋네요.
3: 감사합니다.
2: 아유.
0: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 최고의 유서 깊은 양양오일장. 그렇다 보니 배를 잇는 점포들도 많은데요.
4: 이게 저 설탕이 없는 거라서 되게 연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물리지 않고 좀 질리지 않게 그런 거를 좀 많이 아버지가 연구하셨고 네, 그거를 좀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21살 군대 이제 전역하고 나서 배웠으니까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은 재밌게 놀고 싶네요.
0: 양양장엔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명물이 있습니다. 문을 연 지 올해로 60년째인 대장간이죠. 하하,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장간 풍경이네요.
5: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6: 지금 낫을 만들고 있어요. 목낫.
5: 나무를 치는 낫이에요.
0: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대장간은 낫, 호미, 괭이 등 각종 농기구를 만드느라 정신없답니다.
5: 되게 바빠 보여요. 대장장이는 항상 바쁘죠. 이 주변에 대장장 또 있나요?
6: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에는 없고요. 고성, 간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통틀어서 저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 농기구를 쓰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하러 여기 멀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주시는 거죠.
0: 한 100살이 넘는 세월, 묵묵히 철을 두드렸던 대장간. 그 시간을 함께한 단골도 많죠.
7: 해갈로 오셨나 보다.
8: 네. 아니요, 사장님은요?
7: 바쁘세요, 지금 사장님이. 저희 거 하냐고.
8: 전에는 아버님이 해주셨는데.
7: 네.
8: 지금 아들 분이 하지요.
7: 예.
8: 저 삼척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삼척에도 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칼이 새가 좋더라고.
7: 여기가 새가 좋다고 유명해.
0: 예. 15년 전 아버지의 권유로 대장간 일을 배운 김정태 씨. 아직 전수받을 아버지의 기술이 많지만 올해 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대장간을 물려받았답니다.
9: 지금도 대장간이 얼마 없지만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없어질 거다. 그리고 네가 아버지의 대를 잇지 않으면 영동지방에는 이제 대장간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 6개월 이상 고민을 하다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0: 매일 아버지의 가르침을 새기며 쉼 없는 매질과 당금질로 그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대장간을 통해 인생이 바뀐 것인데요.
9: 서울에 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독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제가 여기 내려온 다음에 아는 형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한 3분간 미친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빠져서 왜 자꾸 웃으시냐 그랬더니 눈빛이 선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양은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그 정도로 좀 포근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버지의 명성과 자부심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 오늘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대장장이 김정태 씨.
10: 저희 식칼 요만한 게 25,000원이에요.
7: 아버님보다 더 받으시네.
6: 아유, 아버지가 더 비쌌어요. 제가 싸게 한 겁니다.
7: 아버님한테서 3만원씩 해가지고 갔는데.
6: 3만원씩?
7: 예.
6: 제가...
9: 저는 쉬지 않고 노력을 할 거고 뭐 아버지 못지않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0: 아니 근데 그 사장님 뭐 식사 하나 좀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1: 네.
0: 이 족발이 이제 가격대도 다양하지만 이 맛이 좀 독특해요. 이 가마솥 통닭하면은 또 이 양양 전통 시장의 그 오일장의 명물이에요. 아주 식욕이 땡기죠. 보면은 이게 50년 동안을 이걸 하시면서 그 돈 다 벌어가지고 그거 어디다 놨어?
2: 애들 공부시키고.
0: 아니 남는 돈을 어디다 내밀냐? 그건 나한테 살짝 얘기를 해.
2: 은행이 있지.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프리드라이프.
6: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뭐 세뱃돈?
0: 들어가자.
1: 아, 후배님 와 있을라나? 도착했을라나 모르겠네.
2: 안녕하세요.
3: 어? 어서오세요. 여기야.
1: 아, 있네. 아,
3: 좋은 자리를 또 어머. 해놨지.
1: 아이고.
3: 좋은 자리를 했어요.
1: 아니, 1등으로
3: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 홍윤아.
4: 해피니어.
0: 해피니어.
3: 다들 동네에서 해종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아,
3: 왕십리의 태양, 분당의 태양 보고 오셨습니까?
0: 아, 그럼. 오빠는? 오빠는 어디 갔어?
3: 아, 나는, 아, 네, 진짜 아주 미쳐버린, 아, 최고의 플레이스가 있어, 우리 동네.
0: 그래, 아, 우리 동네도 있어.
3: 우리 동네가 짱이야, 야.
0: 아니야, 우리 동네가 짱이야.
3: 비비지 마, 뭔 소리야.
0: 아니야. 우리 야경도 끝내줘.
3: 진짜 보면은
0: 너. 햇빛도 다 끝내줘. 아, 이따가 재영이 오면 얘기하자.
3: 너 당장 동작구로 전입신고 한다. 너 보면은
0: 아, 아니 세상에 아니야, 오빠가 송동구로 전입신고
1: 한다. 아니 서울에 해 맛집이 어디 있어?
0: 해 맛집 있어.
1: 어디?
0: 아 있어. 이따 얘기해 줄게.
2: 더 예뻐지지 않았니?
3: 우리 매주 보잖아.
1: 같이 그렇지. 왜 대답을 안 해? 더 예뻐지지 않았니?
0: 예뻐. 얘 예뻐. 어 재영아.
3: 나 예뻐.
0: 어 재영아.
3: 야, 왜 이렇게 피곤해?
0: 아니
3: 이렇게.
0: 너 너무 힘들어요.
1: 연차 됐다 그래가지고 기차.
5: 어 기차 타고 왔지.
1: 어. 잘 왔어?
5: 어.
3: 야, 너 울산에 태양 찍어 왔어?
5: 아, 그럼.
3: 아, 그래?
5: 그거
3: 아,
5: 알아?
3: 뭐?
5: 우리 전국에서 일출시간 제일 빠른 시간은 어디야?
3: 어디야?
1: 일출시간?
3: 독도겠지?
0: 청동진!
3: 독도! 독도!
0: 어, 왠지 이렇게 자부심 있어 하는 거 보니까 울산인가 본데?
5: 아예 언턴이네요. 바로 울산에서 간절거리야.
3: 간절곶?
1: 아, 간절곶.
0: 간절곶?
5: 응. 일출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야. 아~ 제일 먼저 해가 뜨는데 거기.
6: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울산입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제일 해가 뜨는 시간이 빠른 시간 바로 울산입니다.

0: 울산이기도 하고 간절곶. 와, 예쁘죠? 이거는 수도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입니다. 와, 좋다. 소원을 빌었을 때, 그때 해외 보러 갔을 때는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때 올림픽이라는 것보다는, 아, 저희가 에필림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림픽 전몽이긴 한데 그때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되고 잠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간절곶 가자 가서 이제 엄청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고 왔던 그런 추억이 있었고, 엄청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절하거나 뭐 역허가 생기면 환상 여기 온 것 같아요. 간제골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체통입니다. 좀 더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이 나옵니다. 자, 짜잔.
1: 사실 제가 집 앞에서는 바닷가 근처에요. 다 물어 이제 30분 이상은 좀 가야 되는 동생이긴 한데, 거기서 왜 갔냐면 경고 중에서 온탑
0: 멍 때리게 되네요. 여기 바다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들려요. 야,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 발탁했고 2026년도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우수도 하고 개인 메달도 따면 좋겠고, 이제 무엇보다 가족 건강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다도 이제 반사가 돼서 비치기 시작하고요. 우와, 우와, 우와. 안 좋은데요? 아, 여기서 뒤돌아보면 점점 이렇게 밝아져요. 역시 기다림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순직감이 엄청 좋다나. 그런 감정.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잘 부탁하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율동공원이라는 데인데.
1: 아, 율동? 우리 정인이가 율동 또
0: 한번 가서 좋아하지. 이제 막 가면 이상한데. 아, 율동을 막.
2: 아, 그래?
0: 율동을
2: 막.
1: 아, 그런 율동이야?
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러면서.
1: 맞아, 이제 율동이야.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이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타고 갈 거가지고 검색을 좀 잡지. 그래서 율동공원에 갈 거거든요.

0: 맞아서 일출보러 또 저희 동네 일출 맛집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율동공원으로 지금 가고 있고
1: 너무 힘들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혼자서 또 공원을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어가지고 막 설레기도 하고 또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갔었어요.
0: 아 일단 내려올 때 좀 조심해야 돼. 이런 돌계단들 이런 게 시각장애인데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근데 율동공원이 사실 그 시각장애인분들도 산책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처럼 지팡이 보행 하시는 분 같고 강아지랑 안내견이랑 산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2: 넓은 호수 좀 보세요, 여러분.
3: 새해에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2: 광활한 제품 같은 이 호수를 멋있네요.
0: 해면은 근데 어디서 뜨지?
3: 어렸을 때 유일하게 기억나는 기억이 바닷가 여행 갔을 때 부모님하고 일출 보자고 이렇게 새벽에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구름이 깔려 있어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약간 제 눈에는 구름이 막 보이진 않는데 흐린 듯한 느낌은 있거든요.
4: 해였더라 해였더라 이렇게 일찍 나온 적이 없는데
2: 어? 오리 소리! 아니요, 내가 그 유명한 세비고의 정인이라고 해. 2026년 잘 될 것 같니, 얘들아? 잘 될 것 같다고. 이 앞에는 이 친구가. 하이, 빅스비. 지금 몇 시야?
5: 오!
2: 59분이래요.
3: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그럼 내가 일출을 볼 수 있을까?
5: 왜
3: 못 찾아? 새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세비고가 시즌4를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으로는 못 보더라도 온 몸으로 이런 경험들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다.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정해?
2: 그래도 일단 사진을 찍을게요. 우리 새벽 멤버들 여기 보내줘야지.
0: 아, 동생들아. 이 언니가.
2: 카메라 켜줘.
3: 날은 좀 밝아졌는데 해는 보이지 않아요. 혹시 우리 동생들이 눈이 보인다면 이 영상 안에서 해를 좀 찾아주세요. 어딨지? 진짜.
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출 보러 출발할 겁니다. 아직 해는 안 떴고요. 해가 뜨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뜬 것 같죠? 빨리 가야겠어요. 오늘 미션은 해 뜨는 걸 봐야 되는데 뭔가 점점 밝아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또 이 위치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요 여기입니다.

0: 여기 금방 사시는 분들은 다 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야경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일출도 볼 수 있다.
1: 다이어트 할 때 그 대회 준비하면서 이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러닝을 많이 뛰었었는데 거기까지 항상 뛰고 백을 했거든요. 그럼 거의 한 5, 6km 정도 돼요.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이. 근데 산까지 올라가는 거는 제가 야경을 좀 많이 보러 갔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익숙한 데에서 또 새해를 보니까 또 남다르잖아요. 또 그런 마음가짐이.
0: 구름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잠실이거든요, 타워. 근데 좀 뿌옇죠? 아니 어떡하냐고. 해가 원래 새해 맞으니까 해 딱 보면서 소원 빌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해는 떴다. 결국 해가 떴어. 약간 저쪽에 이제 핑크빛처럼 핑크빛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도전은 항상 매일매일이 도전이 아닐까. 꼭 큰 일이나 뭔가 큰 목표를 두는 게 도전이 아니라. 다이어트도 적진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3일이라도 해야 우리가 그 3일 이후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도전처럼 뭔가 신나는 거나 재미있는 거를 찾다 보면 그게 저는 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2: 동작구의 그렇죠. 해외 맛집이 어디죠?
3: 제가 우리 동작 홍보대사로서 우리 동작, 너의 동작, 나의 동작, 우리 동작.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2: 어딘데요?
3: 진짜 여기요? 여기는 저희 집 앞에 있는 한강 노들섬입니다.
2: 아, 노들섬.
3: 이거 진짜 최고예요. 정말 제가 이거 정말 많이 가고.
4: 이거 AI 아니야?
3: 아, 이거 우리.
5: 배뜨기 전에 가야 돼. 배뜨기 전에. 해 뜨는 거 보러. 아니, 이제 걱정된다. 근데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엄청 갈 것 같은데. 아 이게 뭐 나만의 비밀 핫스팟이었는데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엄청 많이 가실 텐데.

0: 대한민국의 자랑, 서울의 자랑, 대한민국 최초의 이 철교에서 한강 대교 위에서 예, 이 흔들리는 차들의 느낌과 함께 해 뜨는 걸 보겠습니다. 아, 뜬다 떠.
1: 지금 7시 34분이네요. 지금 10분 뒤면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0: 벌써 좀 뜬 것 같긴 해요.
2: 약간. 예.
0: 아, 이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더 낮았는데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아. 예. 이거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거 뛰어내리지 말라고.
2: 아 진짜?
0: 올라, 예, 올라타면은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 해 뜨는 거 잘 안 봐요?
0: 안 봅니다. 아 제가 대학생 때는 해 뜨는 거 보다 잤습니다. 아 제가 놀다가 밤새 밤새 놀다가 해 뜨는 거 보고 잤었는데 저는 해 지는 거랑 더 익숙합니다.
2: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때요?
0: 나와보니까 그래도 개운하고 가끔은 이렇게 좀 나와줘야겠다. 집 앞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잠만 잤을까 아침에. 뭔가 딱 보는데 새해 느낌이 딱 옵니다. 해피뉴 이어예요 진짜.
2: 지금 봐보죠. 와.
0: 와우. 이래도 성동이냐? 어? 너네가 성수밖에 더 있냐? 아 죄송합니다 성동구 여러분. 이어출 명소 앞으로 동작으로. 와우.
3: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청취자분들에게 1월 달에 인사드리는 첫 해니까
1: 올해는 잘 부탁드립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1: 해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봐야지.
2: 사진 찍으셨잖아요.
1: 네. 맞아요.
2: 뭐 새해 맞이해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1: 하고 싶은 거? 이거 출력해야 되나?
0: 버킷리스트 생각해보자.
3: 다 같이 사진 찍는 거?
1: 아, 우리가 다 같이
3: 아니면,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약간 아니면, 가수 사진 같은 거.
0: 나 스페인 못 갔으니까 우리 여행 좀 가자.
1: 아, 여행?
0: 아, 새해.
1: 여행도. 야, 우리 엊그제 캠핑 갔다 왔다.
0: 아, 외국으로.
1: 우리 아, 외국으로.
2: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달력 만들기 해보는 거. 오!
0: 달력? 대박.
3: 달력?
0: 그러면 여름에 바쁘 찍어야 돼.
1: 아, 나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있었어, 형한테.
0: 뭐?
1: 막, 그런 거 있잖아. 손 모으고 찍고, 발 모으고 찍고, 이런 거. 아~
4: 그거 너무 예뻐. 그건 너무 옛날 건데.
1: 또 옛날이야? 뭐.
4: 아, 근데 하고 싶다 하면 다 하지.
0: 핑클 잭스키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래. 90년대 느낌으로. 역시, 올드해.
4: 자. 근데 요새는 지금 옛날 거지만, 다시 대접. 아니, 다시 돌아가. 아니, 유행은 돌고 돈다.
0: 근데 나 예전에 프로필 찍을 때, 선글라스랑 지팡이랑 같이 찍었거든? 그래서 뭔가 우리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1: 아 좋다
0: 우리의 개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네. 컨셉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
1: 좋다 좋다 우리가 감성도 좋은데 우리만의 재미를 또 살리는 것도 중요하잖아
3: 저 거기다가 장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1: 아 좋아
0: 근데 나는 사실 장애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뭐 언니처럼 뭔가 소품이 필요하거나 그러지가 않거든
1: 어 맞아
0: 그래서 조금 어려워. 너는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근데 그게 뭐 나의 아이덴티티긴 한데 내 장애를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1: 맞아.
0: 그걸 약간 어떻게 사진에 찍어야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1: 각자 서로의 장애를 나타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나는 선글라스를 잘 끼잖아.
0: 어, 선글라스.
1: 우리가 다 같이 선글라스를 끼고 찍는 거지. 이런 느낌? 오.
0: 진짜 봄이니까 얘들아.
2: 지금 출발해야 되고.
0: 아, 그래요?
1: 아, 그러자, 그러자.
2: 또 이제 준비물을 조금 이제 준비하고
1: 아 그래 그러자
0: 달력을 만들면 무조건 여름은 나한테 맡겨야 된다 무조건 여름에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오늘 당장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정말 한 세 달 전에 알려주시면 제가 27년도 달력을 한번 수영복으로 대신 개수밖에 못할 것 같긴 해요 판매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새해부터 무슨 선물? 안 그래도 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미리 찍어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최고였어요

0: 라라랜드처럼 너무 예뻤고 경복궁처럼 정말 현대적인 거와 공존했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1: 심지어 오선도 갔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사실 오선 너무 예뻤거든요.

0: 짠짠짠.
1: 언제나 한다는 말이야.
2: 어, 비밀 구조? 오, 안녕하세요.
3: 어머. 오.
4: 오늘 이제 촬영 도와드리게 될 이제 조은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0: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3: 작가님, 근데 여기는 보통 어떤 사진 찍는 데예요?
4: 여기는 저희는 웨딩 스튜디오라서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이 먼저 오셔서 촬영하는 곳입니다.
3: 아, 결혼 못했는데 오늘 좀 해보고 싶어?
1: 아니요, 아니요.
3: 웨딩 사진 한번 찍고 싶어?
0: 근데 여기 미녀와 야수 그 느낌이에요. 그 벨과 야수님이 춤출 것 같은.
4: 맞아요. 이 층이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분위기를 담고 있고.
0: 야, 이제 알았어. 우리 누나.
3: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사진의 트렌드는 뭐죠?
4: 아, 요즘 약간 자연스럽고 인물 위주를 좀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인데.
0: 아, 우리 부자연스러운데 큰일 났네. 아, 이게, 아, 네.
3: 부자연스러운.

0: 자연스럽게 서 있지도 못해요.
1: 아, 네, 이거.
2: 행복한데. 저희 같은 혹시 이런 모델들을 만나보신다고?
3: 내가 대놓고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은 같이 찍어본 게 처음이냐?
4: 처음이긴 합니다. 네.
2: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랑 같이 사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거나 어떤 생각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4: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찍어봤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좀 잘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맞춰주세요.
5: 해보면 아시는 것들이라.
2: 네. 조심스러워하지 마세요.
0: 막
2: 다가와주세요.
0: 마음에 안 들면 혼내도 돼요.
4: 잘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겠다. 아, 오케이.
4: 첫 씬은 이제 정인 씨.
2: 저요?
4: 네. 네, 주인공으로 해서 네. 네, 선글라스를
2: 아,
4: 단체로
2: 선글라스.
4: 촬영하실 거예요. 정인 씨 외에 나머지 세 분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시고 이제 정인 씨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2: 제가 어떻게 주인공. 하고 있어요?
3: 근데 잠깐만, 이거 안 보여?
2: 아니, 안 보여.
6: 아니, 실장님, 선글라스가 박정희 시그니처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 네.
4: 그래서 보시면
2: 선글라스를 끼고 한 명이 네. 제가
4: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고 여기서도 이제 여기는 선글라스를 벗고 계실 거예요.
2: 아, 네네네네.
6: 여기가 좀 어두워서 정인 누나 그래도 좀 보네요. 네.
4: 야, 밑에 아, 보시면 이런 컨셉으로.
3: 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2: 아, 이런 장소에 찍어요.
4: 맞아요.
7: 어, 맨 옆에요.
3: 다 네. 봤어?
6: 정인 씨 뭐
3: 어,
6: 원해요? 뭐 해주면 돼? 누나 하라는 대로 할게.
2: 어, 단체로 멋진 척을 해줬으면 좋겠어.
6: 단체로 멋진 척?
2: 어어어. 어, 어.
3: 근데 우리 얼굴까지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6: 맞아요.
2: 약간 시크한 척. 오, 잘하잖아, 나연이.
6: 시장님, 저희는 스튜디오가 너무 어색합니다.
2: 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4: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6: 뭐예요?
4: 테스트 본컷이거든요.
6: 이분들은 모델이 아닌데요? 그냥 민간인 같은데?
0: 아, 죄송합니다.
3: 어디가 보고 계세요?
6: 아, 죄송합니다. 아, 모델 같은데요. 아, 저 실로는 다. 아, 모델 맞으시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용기가 생기네요. 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네,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네.
3: 혹시 그거 아닌가요? 이게 사진 찍을 때 한 순간 흔들어서 찍는 사람이잖아요.
6: 저거 일부러 흔드신 거예요, 그러면?
4: 네.
6: 아, 무슨 잔납이네, 완전 이런.
4: 흔드는 모양대로.
3: 아, 요새 MG가 많이 썼던 샷이야.
4: 맞아, 맞아, 맞아.
2: 아, MG 샷이에요? 제 시야 샷 아니야? 흔드는 거?
3: 아, 근데 어쩌면 제가 제일 잘 찍을 수도 있지.
2: 아, 제가 인스타에 자주 그렇게 올려요. 주로 가끔씩. 잘할 수 있지?
6: 저희 오늘 맡겨보겠습니다. 저희 얼굴. 네.
2: 멋있게 찍어주세요.
8: 네, 편하게 즐기시면서 좀 웃으면서.
2: 네네네. 네,
8: 웃으면서 한번 찍으시면 돼요.
6: 오, 오케이. 웃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 모델님들처럼 하면 된다는 거죠?
5: 재웅이 다 들려?
3: 들린데 눈도 안 보여요, 지금.
4: 이게 이렇게 짚어주셔도 되시고, 네.
5: 바디 프로필만 찍어봐가지고 지금.
2: 얘들아, 누나 꽂는댔어.
4: 좋은데요?
6: 안전됐어?
5: 마들이구만.
4: 좋아요.
5: 마들이요, 마들.
4: 셋.
2: 너무 안 맞는다.
5: 셋.
2: 어이? 너무 들려?
6: 너 뭐하냐? 진짜.
5: 아, 마지막.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9: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 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0: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0: 아, 이래도 되나?
12: 기다릴게요.
10: 예.
12: AIA 생명
1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10: 네.
12: AIA 생명.
1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갑니다.
12: AIA 생명.
1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0: 저기에 상자가 있었나? 생각이 안 나. 블루이 언니! 잠깐, 방금 상자가 움직인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1: 괜찮아, 블루이.
0: 저건 제 옷이에요!
1: 에이, 잘 안 입는 거잖아.
0: 언니, 진짜 아무 일 없는 거지? 여기 상자가 진짜 움직이는 것 같은데.
1: 알았어, 어디로 갈까요?
2: 아, 잠깐만요. 근데 이제 아빠는 우리 거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더러운 거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1: 알았어, 약속할게. 더러운 거 이제 그만하기.
2: 좋아요, 이제 가요.
1: 잠깐, 하나만 더.
0: 언니, 왜 그러는 거야?
3: 아빠가 방귀 뀌었어.
1: 방귀 낀 거 맞아. 빨리, 엄마. 지금이 바로 뽀뽀할 수 있는 기회야.
4: 오, 잘 됐네.
2: 안 돼요, 엄마.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4: 뭐라고? 왜?
2: 안전하지 않다고요.
4: 여보.
1: 자꾸 나오네.
2: 그만요. 여기서 나가주셔야겠어요.
1: 뽀뽀뽀뽀뽀뽀 해줘.
2: 엄마를 숨겨야 해요.
4: 아니, 괜찮아.
1: 뽀뽀뽀뽀뽀 해줘.
2: 뒤로 비켜요.
4: 조심해, 여보. 무기를 가지고 있어.
1: 근데 나 진짜 뽀뽀하고 싶단 말이야.
2: 안 돼요.
4: 한 번만 하면 안 돼?
2: 아니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아빠는 너무 더러워요. 네.
4: 그게 무슨 말이야?
2: 첫 번째로 할 말은 몸에 묻은 케첩을 먹어요.
5: 맞아.
2: 겨드랑이에서 냄새나요.
5: 그렇지.
2: 코 안에 털이 있어요.
5: 완전 많아.
2: 방귀도 맡겨요.
5: 냄새나는 방귀.
2: 그리고 다리에다 쉬를 쌌어요.
4: 그건 처음 듣네.
1: 사실이 아니야.
2: 그런 거 싫어요.
4: 얘들아, 엄마는 다 괜찮은걸.
2: 정말요?
4: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해.
1: 맞아, 엄마도 항상 장미꽃 같지는 않아. 아침에 엄마 입냄새 맡아봤어?
2: 아니요.
4: 엄마가 생선을 먹기도 전에 냄새야.
1: 그리고 저건 수많은 더러운 것들 중 시작일 뿐이지. 그냥 나만 알고 있을게.
4: 얘들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2: 그럼 이제 계속해도 좋아요.
4: 그래, 그럴게. 샴푸 한 번 더. 린스도 하고 헹구고 다시 한번 헹구고 굵은 빗으로 가는 빗으로 그런 다음 말려요.
0: 끝나가는 거예요, 엄마?
4: 거의 다.
0: 주도 목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맞죠?
4: 맞아. 하지만 잘 씻어야 해요. 우린 차우차우니까.
0: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요.
4: 가끔은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끝났다.
0: 저도 엄마만큼 아름다워요?
4: 엄마보다 아름다워요. 이제 가도 돼, 주도. 나가서 놀아.
6: 저기 말이에요?
1: 네네, 맞아요.
6: 그럼 그냥 거기 보면 되죠?
1: 네, 거기 좋아요.
0: 진흙탕! 엄마, 블루이랑 놀아도 돼요?
4: 그럼 당연하지, 주도. 더러워지지만 마.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진흙탕.
7: 진흙탕으로 샤워를 해요. 린스도 하고요. 우, 빙고도 진흙탕에서 샤워해요. 더러운데.
2: 주도, 이거 봐. 진흙탕이야.
0: 같이 놀아도 돼?
2: 응. 이거 봐. 진흙탕. 왜 그래?
0: 더러워지면 안 돼서 그래.
2: 그럼 진흙탕에서 노는 건 힘들 것 같은데.
0: 맞아. 진흙탕은 정말 많이 더러워.
2: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0: 내가 차우차우라서 그런 것 같아. 우린 길고 아름다운 털로 유명하잖아.
2: 맞아. 주도 털은 정말 아름다워.
0: 빙고 한번 만져보고 싶어.
2: 안 돼!
0: 미안해.
2: 우리 또 아름다운 털인 것 같은데.
0: 아니, 힐러 강아지 털은 그렇지 않아.
2: 진흙탕에서 더러워지지 않고 놀 수는 없을까?
0: 잘 모르겠어.
2: 알았다.
0: 조심해.
2: 잠깐. 좋아, 준비됐어?
0: 나 더러워졌어?

0: 하지 않고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을까?
1: 그런 건 나도 몰라.
0: 정말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야?
1: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2: 제발. 제발 들어가.
1: 엄마.
2: 그래, 주도.
1: 저는 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2: 왜냐면 털이 길어서 그래요. 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더럽히지 않는 게 더 편해서 그런 거야.
1: 네, 그런 것 같네요.
0: 주도, 진흙탕 달리기 할 수 있게 해줄게.
1: 정말이야?
3: 주도, 주도.
1: 이런 거 쓰고 빨리 달릴 수가 없어.
4: 그래도 더러워지지는 않았잖아.
1: 이거 쓰고 있어서 그래.
5: 흙탕물 필요한 사람.
0: 와, 흙탕물!
4: 언니도 여기로 들어와.
1: 흙탕물 속에서 이거 쓰면 괜찮을까?
0: 아마 아닐 것 같은데.
1: 그냥 집에 가는 게 좋겠어.
2: 이런 세상에.
5: 안녕, 웬디. 온통 진흙탕이에요.
2: 네, 그래 보이네요.
0: 아줌마, 진흙탕에서 주도랑 놀아도 돼요?
2: 글쎄, 그게 말이다.
0: 제발요.
5: 그러면 안 돼요.
2: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래, 같이 놀아도 돼.
1: 정말? 정말요?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2: 그래, 그랬지. 하지만 주도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0: 같이 진흙탕에서 놀아도 돼요?
2: 주도에게 물어봐.
0: 주도?
2: 금방 돌아올게. 친구들이랑 진흙탕에서 놀기 싫어?
1: 그냥 그러기 싫어요.
2: 놀아도 돼.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해요.
1: 길고 아름다운 털은 어떡해요? 씻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2: 맞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었지? 말도 안 돼. 금방 돌아올게, 우리 딸. 나리리란단.
1: 엄마, 지금 뭐 하세요?
2: 짧게 자르고 있지.
5: 더럽히고 씻고, 더럽히고 씻고. 우와, 저기 좀 봐. 웬디 아줌마 뭐 하는 거지?
1: 우와,

0: 됐다. 엄마 어때 보여?
1: 진짜 예뻐요.
0: 날아갈 것 같이 가볍네.
1: 저도 해도 돼요?
0: 정말 하고 싶어?
1: 네, 정말이에요.
0: 좋아, 그럼 해볼까?
2: 좋아, 얘들아. 이제 나올 시간. 아빠 잔디 깔아야 해요.
3: 알았어요, 아빠. 진흙탕 달리기!
4: 우와, 탕을 잘랐어!
2: 나중에 해야겠네.

0: 아침이에요, 밴디트.
1: 좋은 아침이에요, 웬디. 오, 새 스타일 마음에 드네.
0: 고마워요.
1: 웬일로 바꿨어요?
0: 아, 그러니까.
2: 엄마, 이거 보세요. 와후!
0: 바꿀 때가 됐으니까요.

이제 반대로 갈까?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오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6: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5: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시비에 털복숭이들의 털이 묻었다니까.
1: 네네, 그러시군요 고객님.
0: 오. 이 멋진 녹색 반짝이 엉덩이를 봐. 이런 게 지구에 있을 리 없잖아.
1: 어쨌든 오늘은 지구로 돌아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0: 아니, 여기 모든 그 털복숭이 녀석들 털만 떼어내고 다시 검사하면 된다고. 잠깐만, 바이러스 치고 털복숭이 녀석들이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거지? 야!

0: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어, 고객님! 네? 아, 고객님! 아, 고객님! 고객님!
1: 내가 잡힐 줄 알고?

0: 발칸이든 뭐든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간다.
1: 우주 항공시대 4.

0: 음악은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인가 봐. 응? 어? 저들이 왜 여기야?
1: 간만에 전부 다 모였네. 자, 6,500만 년산 토마토 주스야.
0: 여긴 왜 연구실? 잠깐.

0: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좌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0: 더 준비 완료!
1: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2: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하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3: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백그마사님!
1: 아이, 쉬고 있는데 저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혹이 났어요. 엄청 크게.
2: 어, 진짜 크다.
1: 아파.
2: 뭐가 떨어졌다는 거죠?
1: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2: 어디가? 뭐가 있어요?
1: 빨리. 여기 있다. 어디?
0: 우와. 이게 뭐지?
3: 대구, 냄새를 맡아봐.
2: 이상하네. 우리가 맨날 먹던 달걀보다는 훨씬 커.
3: 알박사이 나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2: 아유, 알박사님도 모르는 이 알이 도대체 무슨 알이란 말이에요?
3: 무슨 알이냐, 너는?
2: 누구냐, 넌?
4: 많이 아팠죠?
3: 저기 하늘에서 뭐 떨어졌어?
2: 오, 하늘에서?
4: 이게 뭐지?
5: 내가 떨어뜨린 건가? 어떻게?
6: 이왕 이렇게 된 거 탐험 한번 나가봐. 재밌는 여행이 될 거야.

0: 노릇노릇 프라이.
1: 아니 탱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
0: 배가 고파서 그래요.
1: 배가 고프다고 저기 나를 안돼 안돼.
0: 아 진짜 주세요. 아이 참.
2: 나뭇잎 편지다.
1: 뭐라고 적혀있는데? 응. 집 구함?
2: 알은 둥지에 살잖아요.
1: 맞아 맞아.
2: 둥지를 찾아줘요.
1: 그래 좋았어. 이 알에게 딱 맞는 둥지를 찾아 떠나가보자고. 자 대원들 모두들 준비 됐나요?
2: 잠깐!

0: 자, 에그 에그박사와
1: 지금열 자연 탐험의 출동 가자. 예.
2: 어, 저기 까치 있다.
0: 맞아, 우리 까치 집부터 살펴보자고. 까치 집은 고급스러운 둥지로 소문이 자자하거든.
2: 엄청 힙한 나무다.
0: 응,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치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고.
2: 나뭇가지를 엄청 많이 썼네.
0: 나뭇가지를 빈틈에 쏙쏙 끼워넣어야지 튼튼한 둥지가 만들어진다고.
3: 와! 와!
2: 에그박사님, 둥지 구멍이 조그매요.
4: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입구를 좁게 만들어야 다른 동물들이 못 들어오잖아.
0: 그렇지. 그래야 안전하게 알을 낳고 아기 새를 키울 수 있다고.
5: 아하, 둥지가 있어서 아이가 아기 새들이 안전하구나.
0: 그리고 재미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3: 오, 어, 둥지 안에 방이 있어요.
0: 맞아, 둥지 안에는 부드러운 체리로 방을 만들지.
5: 폭신폭신 아기 침대 같아.
4: 알도 폭신 새끼도 폭신.
3: 그치. 근데 우리 알은 까치 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0: 그러게, 우리 다른 둥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3: 오, 좋아요. 다른 둥지 찾으러
1: 찾아.
0: 가자, 가자, 가자.
3: 다른 둥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0: 잘 수 있어.
2: 둥지다, 여기 둥지 발견.
0: 오, 이 친구는 붉은배 새매라고 하지. 아, 둥지가 아주 튼튼해 보이지.
2: 어, 붉은배 새매가 알이 났나 봐.
3: 어, 어, 근데 비가 온다.
0: 얘들아, 이리 와, 이리. 피온다, 피온다, 피온다.
2: 어? 새들은 우산도 없는데 어떡하지? 저런, 엄마 새가 비를 쫄딱 다 먹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0: 엄마 새겐 알이 제일

0: 중요하니까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알을 시키는 거라고.
1: 엄마 새 대단하다.
2: 우와, 아기 새가 태어났어.
1: 아이, 귀여워. 아기 새가 입을 똑똑 벌리네.
2: 근데 이 둥지도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휴, 우리 알한테 빨리 좋은 집을 찾아줘야 되는데. 알이 왔어요. 알이 왔어요.
1: 둥지를
0: 찾아요. 둥지를 찾아요. 괜찮으세요?
3: 안녕하셔들. 아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새 집 보시나?
2: 네, 저희가 길 잃은 알을 데리고 있었어요. 꼭 집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3: 어머나, 어쩜 이런 우연이. 잘들 찾아왔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크 테스트.

0: 둥지 눈이 휘둥그레 신기한 둥지
1: 집을 소개해주는 직업이라고
2: 말만 해

0: 여기 정말 멋지다.
1: 멋져.
2: 어쩜 그렇게 둥지에 대해서 잘 알아?
0: 둥지 박사야.
3: 아유, 뭘 이 정도로 가지고. 내가 평소에 둥지에 관심이 좀 많아서. 자, 그럼 다음 둥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 저
3: 나는 저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이만.
2: 무슨 일이지?
0: 글쎄.
2: 조세가 뽁뽁이에게 화를 있는 것 같은데.
1: 저 친구가 바로 붉은 머리 오목 눈이야. 뱁새라고도 하지. 잠깐만. 무슨 일이야?
5: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이들. 내가 어떻게 낳은 알인데. 아유. 알을 낳으려고 열심히 둥지를 지었어.
0: 아유, 입 아프겠다.
1: 저렇게 일일이 재료를 만들어서 둥지를 짓는 거라고.
5: 영치기? 영차? 영차? 따뜻하고 포근한 둥지를 만들자.
2: 우와, 파란 색깔 알이야. 다섯 개나 나왔다.
5: 그런데 말이야, 내가 잠시 먹이를 찾으러 간 사이에 뻐꾸기가 내 둥지에 몰래 알을 안온 거 있지?
1: 맞아,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안다고.
5: 나는 내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줬지 뭐야.
2: 새가 태어났어. 우와, 아기 샌데 덩치가 엄청 크다.
5: 배가 고프다고 어찌나 칭얼대는지. 애벌레도 열심히 물어다 줬어. 그런데 말이야, 이 녀석이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야.
0: 뻐꾸기가 나빴어.
5: 내 새끼, 내 알. 어쩜 좋아.
1: 저게 뻐꾸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0: 오목눈이 너무 불쌍하다.
5: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2: 그래, 뻐꾸기가 찾지 못하게 둥지를 안 보이는 곳에 꼭꼭 숨겨.
5: 두 번은 당하지 않을 테야. 고마워, 친구들.
6: 잘가, 오목눈이야.
0: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알을 품어줄 둥지를 찾지 못했어.
2: 우리가 둥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7: 오, 좋아. 난 까치마크 잘 만들 자신 있어.
0: 댕구도 자신 있다구.
1: 자, 대원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들에게 배운 대로 멋진 둥지를 만들어보자구. 자, 한번 만들어볼까요?
0: 혹시? 네.
1: 튼튼튼튼. 위장.

0: 자, 이만하면은 튼튼하고 안전한 둥지가 완성된 것 같은데.
1: 와하! 여기가 바로 너네 집이야. 짜잔! 알이 흔들흔들했어요.
2: 알은 괜찮은 것 같은데.
1: 아닌데. 분명히 흔들흔들했는데. 아이고, 좀 이상하네.
0: 회원들, 곧 있으면 해지겠어. 얼른 집에 가자고.
3: 오늘 탐험 너무 재밌었다.
1: 맞아.
3: 가자.
0: 집에 가자.
1: 진짜 재밌었어.

0: 즐거운 놀이 수학 플레이팩토 퀴즈에서 교구 세트를,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띵동댕기 지원! 예!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아파트.
1: 괴물 아파트.
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1: 어?

0: 층간 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1: 누나가 그린책 속으로 들어갔다.
0: 여기는 어디지?
2: 대장군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2: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3: 우리는 빨강 주황
4: 노랑
5: 초록
6: 파랑 남색 보라
2: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6: 남색 보라
2: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2: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7: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0: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2: 그렇게 우리의 행복은 깨지고 말았답니다.
1: 아이고.
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1: 네. 내가 먼저 말하라고.
8: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조심조심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4: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리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 정도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1: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0: 소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아! 귀신아 덤벼 얌얌얌얌. 아랴 어디 와.
1: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0: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0: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2: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3: 청소 끝! 완벽!

0: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1: 괴물이라니까.
2: 귀신이라니까.
0: 조용.
1: 조용.
3: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4: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5: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4: 왜?
3: 그게 잠을 잘 자야
6: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7: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야.
6: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7: 우와, 피곤하지. 피곤하지.
6: 그만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4: 스트레스!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오, 스트레스.
5: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3: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9: 피부세포들아!

0: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1: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2: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3: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2: 오, 다크서클 최고 딱지다.
4: 백설공주님,
1: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3: 잡아주세요. 괴물도 잡아주세요.
2: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

0: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한밤중에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층간소음의 비밀.
1: 누나! 누나! 누나! 그래서 빨주, 노토, 파, 남보, 난댕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2: 층간소음
0: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1: 오, 기대할게.
0: 기다려라,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1: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0: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1: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3: 아, 피곤해.
0: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4: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1: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1: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색은

0: 해주세요. 짠! 위치로!
1: 위치로!
2: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3: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3: 들어오세요.
0: 네.
3: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3: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4: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3: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5: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3: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3: 괘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3: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3: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4: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6: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0: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6: 네.
0: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6: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6: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6: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4: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7: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어요!
0: 혹시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인가?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7: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7: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0: 아니야,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2: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3: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2: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3: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2: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3: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2: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3: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무서워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2: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0: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3: 엄마야!
4: 엄마야? 또 비명 소리다. 또 귀신인가 봐.
2: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를...
0: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그럼 귀신은?
2: 없는 거죠.
0: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2: 네.
0: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괴물이라니!
1: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4: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2: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5: 에이! 말도 안 돼!
2: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4: 손?
0: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2: 위를 보세요.
0: 쿵짝짝 쿵짝.
4: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0: 쿵짝짝 쿵짝짝.
2: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0: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4: 파랑이네로 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6: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7: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고함 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8: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이야 코르티 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9: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10: 코르티솔 때문에!
2: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3: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11: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2: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9: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3: 오, 좋아, 좋아, 좋아.
14: 밤엔
10: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4: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0: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13: 우린 안 그럴 거야.
2: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5: 약속!
2: 어? 환경 영웅 최고 딱지다!
5: 우와!
3: 백설공주님이
12: 환경 영웅이 되셨다!
13: 역시 백설공주님
5: 최고다 최고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자동차 고속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펀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최강영웅 번개맨.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2: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2: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3: 에이, 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4: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0: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5: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2: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4: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6: 나는 엄청 커질 거야.

0: 봐.
1: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2: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1: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3: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4: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3: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4: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3: 훔치는 거야. 예.
5: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6: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5: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6: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5: 그게 뭐죠?
6: 뭐더라?
4: 아! 티라노사우루스!
6: 따가벌레요!
5: 따가?
6: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5: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6: 어, 그럴리가요! 수만입니다만.
5: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6: 넵! 소! 독!
7: 어!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8: 네!
0: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9: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3: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9: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8: 네, 나
0: 싫어요.
3: 네. 참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0: 신나니까요.
3: 이리 내 어? 이리 떼! 이게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0: 떼라니까요! 어.
3: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엄청난 응가 냄새다. 좋은 인생이었다.
9: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0: 그래요! 저리 가세요!
9: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3: 이 목소리는 죄가
0: 아니니까요!
9: 목걸이 줘, 빨리!
0: 싫어요!
9: 목걸이 내놔!
0: 빨리 놔줘요!
9: 두 번은 안 통하지.
10: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어?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3: 어? 얘들아.
0: 쟤는

0: 세상에, 아야,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지켜.
1: 안 보게, 쌤.
2: 빛나의 초능력.
3: 얘들아, 괜찮아?
4: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나도.
2: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3: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2: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5: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좋았다.
6: 구했다고?
7: 우와, 진짜 멋있다.
8: 브라보.
3: 대단해. 우와.
2: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3: 뭘요?
8: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3: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이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6: 뜨거운 마음?
4: 강의를 놔줘!
3: 저리 가!
7: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2: 괜찮아, 강의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7: 아, 어떡해.
6: 어떡해,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9: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10: 셜리는 진짜 억울합니다.
11: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9: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10: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카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11: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10: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11: 그런가?
10: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11: 나 몰랐어.
10: 몰랐지?
11: 몰랐어.
10: 죄송합니다.
9: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12: 네, 부르셨나요?

0: 겨울에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0: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0: 자기는 아니야.
1: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데미.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2: 우와, 귀여워.
1: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0: 야가 뭔가요?
1: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3: 가시배 끝판왕 괴물이잖아.
0: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하지.
4: 최고!
1: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5: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6: 이놈의 불륜이었구만.
5: 나와라, 초능력!
7: 천둥!

0: 지구 영웅 번개맨.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0: 자, 맛있게
4: 잘
0: 먹어.
4: 먹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4: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6: 뭐? 또 다른 공식?
7: 응? 그게 뭔데?
4: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7: 듣고 보니 그러네.
4: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6: 초능력은
4: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7: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8: 맞네, 난 하는 걸 제일 잘하는데.
9: 아니 뭐야? 코를 빨아.
7: 그러니까. 난 그런 역시 천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10: 무찌려주마!
7: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0: 아, 들리려고 나와이 못된 괴물아.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1: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전기라도 한 거냐?
0: 나와라, 초능력! 불성을 왜 안 반짝이는 거야?
1: 이 가시면 블랙의 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0: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2: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1: 아, 소문으로 만든다 번개맨이로군. 장비야!
2: 셋!

0: 마피아. 요가 절대 감당 못할 거다.
1: 자,
0: 잘 가라, 번개만!
1: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 해라! 번개

0: 옮김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1: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0: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0: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3: 막! 못 당하겠어.
4: 우와, 대단해. 아, 부럽다.
3: 어떻게 했어? 이렇게?
5: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6: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7: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6: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7: 당연히 도와야죠.
6: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1: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6: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7: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6: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1: 물론입니다.
6: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0: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3: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0: 어, 나한테 맡겨. 저리!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7: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4: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7: 윙, 날아다니는 벌?
4: 네.
8: 초능력 쓰다가 꼬랑이 부딪힌 거예요.
7: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1: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7: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1: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9: 네!
1: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1: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0: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1: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0: 응, 맞아 맞아. 희망이 목이 풀어질지도 몰라.
3: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0: 맞아.
1: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 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9: 저요!
10: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9: 네!
1: 자.
0: 어때, 희망아?
10: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9: 자!
1: 잘했어요, 여자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3: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2: 맞아, 맞아.
1: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2: 예, 쏠, 치, 쏠, 도레미, 파솔!
5: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8: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9: 최강,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3: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1: 왜 이쪽 옆구리가 비어? 목격해주지 번개맨.
3: 번개맨 어느 쪽으로 피해요?
9: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3: 뭐?
12: 강희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2: 축하해!
1: 축하해, 강희야.
5: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9: 초능력 있고 다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1: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3: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5: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로 바꾸면
13: 초능력 초능력 초능력.
1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다.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